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폴란드 새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지지했던 나프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과 그와의

앞서 연기됐던 미군 4천 명의 폴란드 배치를 재개한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 약 15조 원을 투자하며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추격에 나섰습니다. AMD는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고자 대만 전역에 첨단 제조 역량 강화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현지 시간 20일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AMD의 이번 투자에 대해 반도체 산업 핵심 제조 허브인 대만에서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에 나섭니다. 테슬라는 X 공식 계정을 통해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 서비스 국가 가운데 중국이 추가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FSD를 쓸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에 이어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9개의 대도시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 엔지니어와 작업자 등 기술 도입을 위한 인력 긴급 채용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1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다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베테랑 가수와 배우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긴장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 역시 출발선에 서면 어느 때보다 심장이 두근거린답니다. 학교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때도 심장이 두근대며 긴장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긴장을 나쁜 것으로 해석하고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그 긴장감 속으로 주체할 수 없이 말려들고 맙니다. 문제는 긴장 자체가 아닙니다. 긴장된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에 우리 몸이 전투태세를 준비하는 거죠. 중요한 회의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무대에서 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꾸벅 졸고 말겠죠. 지금 떨리는구나. 떨리고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나의 승리를 위해서 근육에 힘을 넣어주고 온몸에 열심히 산소를 공급해주는 긴장. 그걸 인정하는 순간 긴장은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태님, 박진순님, 이동희님 등등 반갑습니다. 구혜숙님은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KBS 콩으로 먼저 들어와 계셨군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원탁의 기자들과 뜨겁게 토론을 해보시는 날이죠. 오늘부터 국민참여,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AI, 뭐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먼저 떠안는 방식입니다. 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역대 정권마다 무슨 펀드 항상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전해주세요. 아,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선 넘은 마케팅이 계속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죠.

0: 5.18이라는 우리 역사의 아픔을 마케팅으로 활용 혹은 또 이제 악용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의 경영 리스크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이 22일에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을 연준이 아니라 이곳에서 연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데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잘 지켜질까? 늘 염려를 하는데 취임식이 연준이 아니라 여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앨런 그리스펀 의장을 임명한 이후 3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집무 공간이자 관저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하얀색 건물, 하얀색. 발음이 세니까 고란 기자가 바로 웃었는데, 예, 하얀색 건물입니다. 흰색이라는 뜻이 들어가겠죠.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와이스트릿의 송이라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오늘 이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2: 제가 할까요?
0: 네, 송이라 기자.
2: 네.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이제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5년간 150조 원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일반 국민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공급할 30조 원 중에 6천억 원을 국민 참여형으로 모아서 3개의 공모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다시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고요.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손실이 나도 20%까지는 이제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는 점이겠죠. 국민들로부터 모은 6천억 원을 일단 선순위로 두고 정책 자금 1,200억이랑 이제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을 후순위로 배치를 해서 일단 손실이 나면 이 정부 재정과 운용사 시딩 투자액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손실의 20%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원금을 보전해준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고요. 또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3년간 유지를 하면 이제 최대 이제 그 구간 투자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가입하려면 일단 전용 계좌가 필요하고요.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입니다. 또 기존의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일단 가입 대상이 아니고요. 네.
0: 이게 근데 의무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거예요?
3: 그렇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이게 가장 큰 뭐 단점이다.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매 금지형 폐쇄 펀드거든요. 그래서 상장 후에 시장에 팔 수는 있지만 그때는 가격이 낮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못 받는다라는 것이니까 계산을 생각을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래도 좀 맡길 수 있는 돈이어야지 이 손실에 대해서나 부담이 좀 적다라는 것이고 이 손실 보전 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20%까지 정부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손실 보전이 10개의 자펀드에 각각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합산해서 20%가 아니라 합산 만약에 손실이 더 큰 게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요 점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봐야 될 듯합니다.
0: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증시가 이제 불장이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속된 말로 주식 천재들이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 나 주식에 소질이 있나 봐. 네. 이런 분들이 과연 국민성장펀드로 맡길 것인가? 요거 좀 생각해 봐야죠. 고란 기자.
4: 저도 그래서 요즘 아니 국민성장펀드에 5년 동안 돈이 묶이고 사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운용사들이 특정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면 성과보수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 특정 기준이 6%예요. 연 6%.
2: 연 6%.
4: 그러면 요즘 하루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0조가 넘는 회사가 10% 이상 오르는 지금 불장에서 5년 동안 돈이 못 끼면서 이걸 투자할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그 콩 있잖아요. 고기를 네.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 온라인은 벌써 마감이라고 한도 다 찼다고 했다고 그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청취자분이 그렇게 전해주신 걸 봐서 아 이게 인기가 있구나. 그리고 아 시장에 참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2: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안정성이 높으신 은행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0: 요즘 또 이제 네. 머니무브가 예금에서 투자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항상 뭐 120조, 130조 이렇게 넘나들 정도로
4: 그리고 5년 만기 폐쇄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뺄 수는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이 묶인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거래소에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매매할 수 있겠다.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는 했어요.
0: 그게 원래 ETF처럼
4: 맞아요.
0: 사실 ETF가 상장 지수 펀드인데 아예 공모 펀드도 상장을 시켜서 더 빠르게 거래하거나 환매 가능성이 좀 높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추진이 안 됐었죠.
4: 근데 이거 요거의 문제는 맞아요,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2: 그렇죠.
4: 거래량이 없으면 사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없고 사고 싶은 가격에 사기가 힘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네. 거의 사실상 만약에 진짜 판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좀 여유 돈으로 길게 맞아요. 보시는 네. 자금으로 하셔야죠.
4: 네. 네. 그리고 만약에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받은 거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0: 그렇죠. 항상.
4: 네.
0: 약속이니까요.
4: 네. 그렇죠. 네.
0: 일단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좀 내 돈이라면
2: 저는
0: 가입을 하겠다.
2: 저는 투자의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 요즘은
2: 스스로
0: 전 국민이 투자 천재인 시절이어서
4: 저도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선뜻 네.
2: 장기 우상향을 하면 사실 연금에 넣어서 그냥 꾸준히 가지고 갈 텐데 이거는 어쨌든 좀 비상장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좀 모험 자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손실 20% 보전이 현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네.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지금 출시 타이밍이 또 딱 지금 엄청 주식이 엄청 올라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또 오히려 지금은 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또 오묘하다. 좀 묘한 타이밍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4: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네. 분리과세. 그래서 약간 절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좀 약간 돈이 좀 있는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이 아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듭니다.
4: 그런데
0: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또 안 된다면서요.
4: 아니 그래도 없다면서. 분리과세가 되니까.
0: 그런데 이제 다른 배당소득과는 네. 이제 분리가 되니까 이걸 추가로 가입을 해서 배당소득이 생기더라도 종합과세 부담은 이제.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네.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 기업들이잖아. 뭐 바이오, 로봇, AI 이런 기업들은 아직은 수익과 또 배당을 또 많이 하지는 또 않으니까. 그렇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배당주에 그렇죠. 투자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건 결국에는 펀드니까 물론 이제 기업에게도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야겠습니다만 결국엔 수익이 나야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게 뭐 약속하는 그런 수익률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예상이 좀 됩니까?
2: 그 정부가 일단 운용사들에게 5년 누적 30% 정도 이상 이제 수익 달성하면 성과 보수를 지급하겠다. 뭐 기대 수익률 자체를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 그렇게 치면 연 6% 정도인 거잖아요. 연 6%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운용사들한테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투자하는 대상이 전체 투자금의 60% 이상은 이 12가지 첨단 전략 산업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 중 30% 이상은 반드시 비상장사 또는 기술 특례 상장사에 투자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비상장사 투자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모한이면 도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많은데 이 5년 사이에 죽음의 데스밸리라고 하죠.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거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고요. 또 실제로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3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 쉬운 투자는 아니죠. 근데 이게 5년 이내에 엑싯을 해야 되니까 뭐 프리 IPO 단계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주 목적 투자 60%가 아닌 나머지 40%는 이제 좀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게

0: 이게 아무리 첨단 산업을 이제 국가가 마중물 부어주는 투자여도 수익률이 안 나면 그렇죠. 투자하신 분들에게 뭐 돌아갈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뭐 그래서 뭐 40%가 자유롭게 운영된다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우선이다 보니까 결국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넣어버리면 일반적인 뭐 펀드랑 차별화되는 이게 첨단 이 펀드 작업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관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넣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도 못 쫓아가고 근데 그거 넣으면 이게 일반 펀드랑 국민성장펀드랑 차이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 또 분명히 나올 테고 양면성이
2: 있네. 근데 이게 또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장 직전에 있는 뭐 기술 기업이다. 여기에 이 돈을 좀 투자금을 줘서 그 상장사가 원래는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또 코스닥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오르면은 또 주가 전체가 오르는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계속해서 마중물을 붓고 그 기업이 또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국민참여 성장펀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4399님이 국민성장펀드는 월 불입하나요? 아니면 목돈을 맡기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가
2: 불가능합니다.
0: 안 되죠.
2: 예, 한꺼번에 내야 돼요.
0: 그러다 보니까 나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한번 해볼 이게 안 되는
3: 네. 그렇죠.
4: 이게 선착순이라서요. 한도 차면은 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죠. 이게 또 폐쇄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환매하고 싶을 때 내 돈 찾고 싶어요를 일정 기간 동안은 금지된다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이게 폐쇄형이라고 하는 건 모집 기간을 딱 정하고 그 모집 기간 동안 모으려고 했던 돈을 다 모은 다음에 펀드 문을 잠가버리죠.
0: 그렇죠. 네. 버스 나서, 출발합니다 네. 이거요.
4: 그리고 나서 운용을 하는 거라서
0: 중간에 안 내려드려요.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네. 아니라는 거죠.
4: 중간에 안 내려드리고 중간에 태우지도 않습니다.
2: 그래서 상장을 시킨다고 네. 한들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로 비유하자면 시내버스처럼 중간에 새로 태우고 내려드리지 않고 그냥 직행으로 가는데 그 버스 자체는 매매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방식이 이제 계획이긴 한데 또 그것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앞서서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후순위로 찾아가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정부 자금이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펀드 또 가입하는 사람들의 손실을 왜 나라 돈으로 먼저 메워주느냐. 가입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근데 이런 투자 방식은 사실은 글로벌 이제 선진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투자 방식이에요. 이 첨단 산업 분야를 이제 돈이 초기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이 첨단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 펀드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서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는 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흔한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거를 보면은 약간 파격적이라고는 할 수 있죠.
0: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만드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도 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사실은 그 앞서서 성장을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마중물이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 취지로. 자산운용사들이 결국에는 이거 자존심 걸고 좋은 성적표를 내야 하는데 사실은 자존심보다는 실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앞서서 손실 보정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좀 도덕적 해이라든지 땅 짓고 헤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뭐 시장에서 우려는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도덕적 해를 부추기거나 또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사실 손실 나면 안 되는 펀드인 거잖아요. 정말로 의도를 갖고 정부가 잘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이 별도의 보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했었고요. 이 보고 체계를 공고하게 해서 이 자율 투자를 포함해서 상세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잘 지켜가면서 할 테니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걱정이 되는 건 뭐 당연히 시작할 때 있을 수밖에 없겠죠.
4: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있지만 어쨌든 이 자산운용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랙 레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운용 성과예요.
0: 네.
4: 이 트랙 레코드 가지고 어디 이제 정책 자금 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잘 못 굴렸어. 그러면 정책 펀드 말아먹은 곳 이렇게 낙인 찍히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돈 받을 수 있겠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트랙 봤죠. 레코드라는 건 운동선수가 경기장 한 바퀴를 몇 초 만에 뛰느냐 뭐 이런 것처럼 그 기록이 네. 자선운용사에게도 이제 남는다라는
4: 말아먹은 것 뭐 기관이나 아니면 공제회 네. 같은 데서 네. 이거 자금 받겠습니까?
2: 사실 좀 방어적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10개 뭐 자펀드가 뭐 각각의 펀드의 수익률대로 고객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일괄 수익률, 그러니까 평균에서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0: 이제 운용하는 수익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랙 레코드를 우리가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운영을 할 수도 있죠.
1: 또 최성현 님이 펀드는 운용력의 능력이 실적을 좌우하는 만큼 운용 주체부터 밝혀야 합니다. 또 이유미 님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국민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질문 주셨는데 이게 당연히 어떤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투자 대상에 뭐가 들어있고 투자 성과는 어떤지 펀드 운용 보고서가 그래도 분기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을 테고요.
0: 이미 운용사는 다 나와 있어요.
2: 네.
1: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판매사 내가 어디 증권사 통해서 내가 어디 은행에서 가입했지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3: 아, 맞아요. 예전에 공모펀드 유행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야, 내가 국민은행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펀드는 없는데 라고 했더니 이제 국민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그건 말 그대로 창구일 뿐이고 운용사는 어디인지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항상 또 그 운용 보고서 꼼꼼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텐데 사실상 정권마다 무슨 무슨 펀드 많았습니다. 직전에 뉴딜 펀드, 그 전에는 통일 대박 펀드, 그 전에는 뭐 유전 펀드, 그린 펀드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은 다를까요? 왜 기존에 정권마다 있었던 무슨 무슨 펀드들은 지금은 우리가 찾아보기도 힘든 걸까요?
4: 뭐 직전만 비교해도 직전 아니죠. 직전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도요. 4년 만기로 평균 수익률이 2% 정도였는데 이 정부 자금을 빼면 한 0.7%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번 펀드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이번에도 이전에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굳이 따지면 가깝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게 정치 사이클과 펀드 사이클이 같이 딱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거나 뭐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또 전에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공무원적 시각의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런 정부 주도의 펀드가 쉽지 않다라는 이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좀 학습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위도 그렇고 좀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 과거에 과장 시절에 전전 정권 펀드 추진했던 분이 이제 국장 돼서 다른 것도 추진하고
0: 그렇죠.
1: 뭐 금융위원장 장관급 되면 또 다른 펀드 추진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나고 나서 봐야 될까요?
0: 늘 모든 정권은 네. 이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권의 색채가 묻어있는 펀드들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가 자본시장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과 또 이 국민 예전에 그 녹색 펀드가 아니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 펀드 때 그때는 60% 이상을 뉴딜 관련 산업에만 투자를 하도록 해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산업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다 보니까 비상장 쪽에 투자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낮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기한을 더 그때보다 더 긴 5년으로 잡았고 또 신규 투자 대상도 30%, 40%는 이제 자율 투자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신소영님이 신중하게 세심하게 진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라고도 의견을 주셨고 이장호님은 그러면 모든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같은 건가요? 라고도 질문 주셨는데 이게 모 펀드가 있고 자 펀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거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은 건가요?
0: 저는 다 같은 걸로
3: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그러니까
1: 이것도 좀 더 확인을 해서 아마 이후에는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익률이 얼마다, 1년 수익률이 얼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5년짜리 긴 펀드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뭔가 재촉하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줄 필요도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중앙은행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식이 22일 미국 시간으로 펼쳐지는데요. 중앙은행인 연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1987년 앨런 그린스펀 의장 이후 3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 독립성에 대한 또 의구심 이런 게 또 더 나오기도 하죠.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186님이 한국의 청와대 같은 곳이죠 라고도 보내주셨고 김은주님은 부산에 있는 나이트클럽 이름과 같아요. 사구사구님은 인천에도 이런 이름의 나이트가 있다고. 안규영님은 저희 동네 예식장 이름이었다고. 왜 이름들을 그렇게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답은 세 글자인데 0390님이 영어로 화이트하우스죠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지금 전국에서 9452님은 대구에도 이 이름 나이트클럽 있어요. 윤인희님이 성동구에 있는 예식장 이름이 여기 이거였다고. 와, 뭐 전국의 예식장 나이트클럽 이 이름이 많았네요. 6471님은 이곳에 사는 트럼프의 마음도 하얀색이면 좋겠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우리가 속마음을 참 알 수 있다면 이 진실이 뭔지 왜 어쩌다 이런 마케팅이 펼쳐졌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 스타벅스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펼친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단순 직원의 실수인지 이게 뭔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알 수는 없겠죠 아직은? 진실은 안 밝혀졌죠.
2: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예. 이게 뭐 의도적이라고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극우 성향의 제작자가 예. 정말 대기업의 마케팅 채널을 사유화해서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왜 경영선에서 진선에서 걸러지지가 못했냐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0: 그렇죠.
2: 같아요.
0: 그 위에 무슨 뭐 팀장, 뭐 부장, 예. 또 뭐 결제 라인으로 보면 담당 임원도 이 마케팅 담당 임원이 있었을 텐데.
3: 뭐 집안일을 하더라도요. 아기가 무슨 의견을 내면은 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냐 말 결정할 거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예상을 해보면 뭐 실무자가 뭐 초안을 만약에 냈다 치고면요. 뭐 팀장이 검토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임원들이 결재를 하고 누군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도 된다가 갔을 텐데 왜 그 과정에서 이 스크리닝이 만약에 의도한 게 아니라면 이 스크리닝이 안 됐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게 의도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데 참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이거가 이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띄우기에는
4: 오히려 불매 운동을 지금 전국에서 그렇죠.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자면 무지, 둔감. 이게 겹쳐지면서 이런 사태가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이렇게 만나는 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건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모른다라고 답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0: 누가요? 그러니까
4: 젊은 친구들.
0: 아, 젊은 층에서.
4: 네. 그래서 이거 정말 그 역사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희화할 수 있느냐 나는 그 감성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이제 해주신 분이 그거를 이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역사로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히덕거리는 걸 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일부,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그런 도발적인 행태들이 지금 뭐 거의 기업 하나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좀 주세요. 만약에 다른 회사였다면
4: 네, 맞아요.
0: 다른 재벌 쪽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정도까지 파장이 커졌을까?
4: 그렇진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오너 리스크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조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SNS를 통해서 이제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신세계 그룹 전체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오너가 특정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해온 조직이잖아요. 이 신세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아래 임직원들이 오너의 성향을 은연중에 의식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제 사회적 민감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는 그런 사회 그 사내 문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적 의사 표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이제 조롱하듯이 뭐 SNS에 쓴다거나 이런 전례가 정용진 회장에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사회적으로 더 누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 또 저는 그 사과문의 발표 어떤 방식에도 조금 더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용 회장이 그러니까 작년에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유통 쪽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 작년에 뭐 SK텔레콤 뭐 유심 유출 사태라든지 뭐 KT 롯데카드 뭐 오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맞아요.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물론 스타벅스 대표를 경질을 하고 마케팅 담당이면 바로 이제 경질을 뭐 해임시켰다고 하지만 대국민 사과문을 그냥 이제 서면으로 발표한 것 자체도 조금 더 직접 나와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또 그 바로 며칠 전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공항에서도 그렇게 사과를 한 게 있었고 근데 스타벅스는 그보다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되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었는데 서면 방식에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이었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이제 해임한다고 했는데 그게 회장이 해임시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도 엄연한 주식회사고 이사회가 있을 텐데 그 절차를 거치고 하는 거였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그게 맞나 또 절차상으로 그냥 회장 입장에서 아마 지금 등기가 아닌 걸로 믿음기. 알고 있는데 네. 정용진 회장은 등기이사도 아닌 사람이 그냥 바로 자기가 해임을 시켰다 이게 또 맞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최종 또 책임자는 또 정용진 회장이라는 또 비판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체계 관리 좀 이참에 좀 따져봐야겠어요.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추동훈 기자. 네.
3: 네, 뭐 기업들의 리스크 계속해서 터집니다. 뭐 당연히 하다 보면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 그리고 대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많았죠. 뭐 모수 같은 안성재 셰프의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했었는데 뭐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작은 기업 또는 큰 기업 할 것 없이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이야기됐던 게 좀 무신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사태가 거의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신사 같은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도 다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용진 오너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또 결과가 좀 다르기도 했던 사례가 무신사 사례였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번 재언급됐습니다. 무신사가 그때 몇 년 전 사건이 또 언급이 되면서 그랬더니 또 사과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직접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사과를 했었고 현장에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었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고 다만 이 진실되게 정말로 공감이 되게 대응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4: 저는 약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그 레드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0: 사내에서.
4: 네, 맞아요. 이게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 조직 내에 이제 의도적으로 이른바 이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쁜 소리를 하는 거죠. 쓴소리를 전담하는 팀입니다. 레드팀.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활성화되진 않는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레드팀이 마케팅 홍보 부서에 이제 상설화돼 있다라고 하면 이걸 봤을 때 이 레드팀은 일단 모든 사안을 다 비판적으로 보는 팀이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날 텐데? 라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레드팀 같은 경우 그 레드팀의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야지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체계적으로

0: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전에 또 대응하는 팀도 또 필요하겠고, 근데 지금 5.18 그 마케팅 이벤트 그 문구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있었던 뭐 재벌 3세의 그런 글들까지 또 이제 다 오버랩이도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게 또 현실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미국 본사와의 계약, 이른바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콜옵션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특히 이제 신세계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 35%나 싸게 지분을 매입해 갈 수 있는 옵션이 계약상에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이제 이마트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1997년 미국 본사랑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처음엔 50%씩 지분을 가진 합작 회사로 국내 진출을 했다가 2021년에 이마트가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본사랑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마다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지분을 인수할 때 미국 본사의 35% 할인 콜옵션 조항을 넣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발동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이 귀책 사유,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 과 이 계약 위반으로 이제 이게 규정을 하고, 만약에 이 이마트에 확실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지금의 35% 할인된 이 주가로 이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약 2.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마트 지분 67.5%로 따지면은 약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미국 공사가 이마트 귀책으로 브랜드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은 이제 1조 2천억 정도에 그냥 강제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마트 또 신세계 그룹 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금 창고인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0: 미국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중대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뭐 콜옵션 행사한다 여부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그러면 이번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사례가 브랜드 훼손으로 실제로 이어진 거냐, 이거에 대한 또 판단도 양측이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 측에서 더 빨리 사과하고 대표이사도 빨리 해임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고란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2: 아까 그래서 이런 콜옵션 계약 때문에 더 빨리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걸 보면서 역시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가 있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게 지분을 35% 할인된 헐값에 되사갈 수 있는 거면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로 뭔가 손해를 끼친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세계 측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콜옵션 관련돼서 행사가 되려면 출점 미달, 채무 불이행, 이렇게 명확한 뭔가 귀책 사유가 있을 텐데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또 양사가 나중에 뭐 소송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2: 하지만 이게 비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빨리 재빨리 사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한 이게 과연 해임의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도 이제 경질을 하고 해임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역시 기업은 돈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타벅스가 이런 일을 벌였고 그리고 향후 다른 기업도 혹시나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확실히 소비자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또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광주에다 추진하고 있는 큰 쇼핑몰 계획도 또 있기 때문에 또 부랴부랴 이제 진화하는 거라고도 보이고, 또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운동이 좀 생겨나고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2: 그 불매운동이 바로 소비자가 보여주는 거죠. 기업들한테.
3: 뭐 서울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 실제로 광주에는 현재 주재 기자들이 간 거 보니까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가 뭐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 대비 스타벅스 수가 가장 많은 대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큰 시장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신세계에서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랍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큰 이 경제적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쉽게 안 꺼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10대 학생들까지도 지금은 뭐 불매운동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또 스타벅스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불만도 그리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왜 이런 거 나중에 무마하기 위해서 고객 감사 이벤트, 할인 이벤트, 뭐 증정 이벤트 하면 또 현장 직원들이 제일 힘들고, 또 일각에서는 현장 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1: 그렇죠.
0: 근데 현장 매장 직원들이 이거 이벤트하고 뭐 사고 친 게 아닌데.
1: 그렇죠. 근데 항상 문매는 그들이 맞죠. 그리고 지금 매출이 이제 떨어진 매 점포가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조정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뭐 시간을 아, 뭐 몇 시간 줄이라. 근무 시간을 네. 줄이라 이런 지금 지침도 내려오고 있어서.
0: 그러니까 사고는 본사에서 치고 네. 왜 현장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네. 대신 욕받이가 돼야 하느냐 이런 또 현장의 불만. 혹시나 마주치시면 또 격려를 좀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사태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요게 다른 기업들에게도 뭔가 더 긴장감을 또 이제 불러일으키는 또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계속 좀 지켜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와이스트릿의 송일아 기자,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군요. 이틀 연속이네요. 현재 코스닥이 4.79% 오른 1158.9, 코스피는 0.6% 오른 7864. 오늘은 코스피 쪽 대형주보다는 오랜만에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는 장세. 시총 뭐 1위부터 거의 10위 내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거의 절반에 달았는데요. 엄청납니다. 참고로 원달러 환율은 1,507원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자동차의 세계의 시간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최근에요, 강원도 원주 또 서울 등지에서 사설 구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또 빨리 가야 하는 차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그 무리한 운행으로 더 큰 사고를 해서는 안 되겠죠. 사설 구급차의 그 실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사설 구급차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5: 네, 일단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긴급 자동차 특례를 좀 남용해서입니다.
0: 특례.
5: 네, 원래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일부 위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달리거나 이제 뭐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신호 위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이제 긴급 자동차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긴급 출동일 때는 신호 위반, 속도 제한 외에 같은 여러 가지 특례 기능이 또 적용이 되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진짜 긴급 상황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리고 반드시 사이렌과 경광등으로 주변 차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없거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해서 사이렌을 켜는 건 명백한 남용입니다.
0: 그렇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 사설 구급차 운전하는 그 운전자 어떤 자격의 문턱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던데요.
5: 네, 맞습니다. 현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누구나 사설 구급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현행 제도상 긴급 자동차 교육도 한 3시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 3시간이요?
5: 네, 정말 3시간만 짧죠.
0: 3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은 구급차 운전할 수 있는
5: 네, 사설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과거의 이력까지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네, 일반 대형 승합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차량인데 어찌 보면 실제 관리 기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죠.
0: 그러게요. 그냥 나 차 빨리 몰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건데.
5: 그렇죠.
0: 위험할 네.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그러면 이제 사설이라고 하니까 사설 구급차는 그럼 어떤 업체들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5: 네, 일단은 관할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고 네. 응급환자 이송업 등록을 이제 마친 민간 또는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가 이 민간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기도 합니다. 결국 긴급 상황이 아닌 때까지 특례를 남용하면

0: 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신뢰까지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게 사실 보통 이제 위급 상황에서는 119를 떠올리게 되는데
0: 네.
1: 119 부르기에는 좀 미안할 때나 좀 경증일 때나 이제 네. 사설 구급차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이 사설 구급차는 생각보다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네, 응급 의료 체계가 뭐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 사설 응급 이제 구급차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간의 환자 간 이송을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사설 구급차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병원에서 서울 대형 병원으로 좀 빠르게 옮겨야 되거나 재활 병원이나 요양 병원 등에서 이용할 때 자주 활용이 되죠. 또 거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라든지 투석 환자 이동 시에도 119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마냥 안 좋게 보기보다는 이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1: 0819님이 몇 년 전에 입원에 있을 때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비상 상황도 아닌데 길 막히면 사이렌 켜고 그냥 달리더라고요라고도. 아, 이게 참 애매합니다.
0: 네.
1: 그 저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거동 못 하실 때
0: 네.
1: 사설구급차 같이 타고 이렇게 모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안 달려도 될 것 같은데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막 사이렌 켜고 달리면 아 이게 맞나?
0: 아마 환자나 하고요. 보호자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죠. 빨리 달리면
1: 그 막차 막 흔들리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좀 무섭더라고요.
0: 네.
1: 근데 물론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빨리 가야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입니다. 사설 구급차는. 그리고 비용도 들죠.
0: 비용 듭니다. 네. 뭐 119 구급차는 당연히 무료겠지만 사설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에 따라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 이송 요금에 거리당 추가 비용이 붙는 구조입니다. 좀 견인차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일반 구급차는 한 수만 원 정도, 기본 요금 10km 이내면 한 평균 4만 원 정도, 1km당 한 1,500원 이상씩 붙기도 하고
1: 1km당 1,500원.
0: 네. 특수 구급차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한 10만 원대에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1: 기본 요금이요?
0: 네.
1: 오, 꽤 있네요. 그 박재현 님이 조용히 다니는 사설 구급차가 거의 없어요. 도로에 보이는 모든 사설 구급차는 사이렌,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도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응급 상황일 때는 뭐 빨리 가야겠습니다만 의료 이송 이외 용도로 이거를 쓴다는 게 또 문제잖아요.
0: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게 또 이 부분이잖아요. 특히 과거에 일부 연예인들이 이동이나 행사 시간이 촉박해서 막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되게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 구급차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에서만 쓰는 차다라는 거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응급 상황이에요. 네. 빨리 갔어야 해요. 근데 환자 이송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현행법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을 조금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 면제해 주는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하. 결국은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뒤집어 쓰게 됩니다. 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결국은 운전한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설구급차 운전자라든지 개인에게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환자를 빨리 살려야 한다는 압박과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부담 사이에서 항상 이 딜레마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현장에서의 목소리 제가 직접 구급대원들과 또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는 가야 되는데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0: 네.
1: 되고 그 안에서 좀 갈등이 있겠네요. 마음속에서.
0: 네.
1: 왜 또 도로에서도 저쪽에서 이제 삐뽀삐뽀 소리 나면 비켜주잖아요. 네. 요즘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양심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다가 내 차가 접촉사고 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 경우 좀 있더라고요.
0: 네. 이 가장 중요한 건 뭐 갑자기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나면 오로지 내 잘못이고 또 내 보험사로 이용해서 기본적인 사고 처리로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1: 비켜주다가 사고 나도 내 차는 내 책임.
0: 네. 봐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전한 상황에서 좀 비켜주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인지를 한다면 특히 뭐 무리하게 뭐 비켜주거나 아니면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0: 2차 사고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1: 비켜주더라도 안전하게.
0: 네.
1: 근데 크게 비켜줄 공간이 없는 편도 1차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차로 터널처럼 오도가도 못하는 곳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편도 1차선에서는 무조건 멈추기보다는 좀 가능한 한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아니면 같이 좀 빨리 템포를 맞춰서 교통흐름을 빠르게 이 달리면서 좀 더 큰 길이 나올 때까지 비켜주는 방법도 좋고요. 그다음에 갓길이나 도로 가장자리가 조금 넓다면 최대한 옆으로 붙이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무리하게 위반하면서까지 비킬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교차로 충돌 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리고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한쪽으로 붙어서 최대한 구급차에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당황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구급차의 움직임을 좀 이제 눈치껏 서로서로 좀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1: 또 초보 운전일 때는 뒤에서 막 구급차 오고 있으면은 괜히 내 심장이 더 쿵쾅쿵쾅하고
0: 그렇죠. 네.
1: 당황하다가 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더 네.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같은 환자여도 이거 진짜 응급 상황이다. 바깥에 있는 다른 운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0: 네, 이거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평균 값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특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는 이제 녹색깔 띠 그리고 특수구급차는 좀 빨간색 띠로 이제 외관이 붙어져 있거든요.
1: 차에 붙어 있는 띠?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위급한 상황, 필요한 경우나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되어 있는 빨간색 띠가 둘러진 경우는 좀 특수구급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구급차의 종류 자체가요?
0: 네, 근데 이걸 아는 운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응급 환자 이송 시에는 이렇게 뭐 경광등이라든지 아니면 클락션을 좀 자주 울리는 구급차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 아 좀 급한 상황이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비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녹색 띠를 두른 응급 차량도 그 안에서 위급 상황일 수는 있으니까.
0: 네.
1: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경광등만 켜는지 막 쌍라이트까지 켜고 막 빵빵빵빵까지 하는지 보면 네. 이제 상황을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이게 상대적으로 참 이 가늠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구급차는 생명을 싣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목적이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켜주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1: 그렇죠. 어디 밖에서 좀 알 수 있게끔 뭔가 위급 상황의 단계를 좀 표기하는 게 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기도
0: 네.
1: 해요. 또 가끔 얌체들도 생겨납니다. 그 왜 구급차 뒤로 따라붙어서 빨리 가려는 차.
0: 아 정말 위험합니다.
1: 그리고 갓길로 같이 가려는 차 아니면 안 비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0: 네. 이게 또 국민신문고로 또 다른 차가 블랙박스로 만약에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또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얌체 운전자는 이제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5001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일반 환자 병원 옮길 때도 사이렌 많이 켜는데 응급하지 않은 순간에 이걸 또 많이 켜게 되면은 진짜 응급한 순간에 사람들이 왜 늑대가 나타났다처럼 잘못된 학습 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자중할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0: 네.
1: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커피 열매부터 원두 실제로 이게 커피가 되기까지 그 제조업 이야기 또 재미나게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어제는 절기상 소만이었습니다. 만물이 점차 생장하며 가득 찬다는 의미인데요.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는 경계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인 강릉은 낮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도에 머물겠지만 이 서쪽인 서울은 2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워지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와서 연휴 기간 중 이틀 정도는 비교적 더울 걸로 보여집니다. 이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흐려지겠는데요. 제주는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또 오후에 기류가 수렴되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시 5mm 미만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낮 최고 기온 24도로 아침 기온은 비슷하고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내일 경남권과 동해안, 제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에 강원산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오늘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양국 간 종전 협상에 대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합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미국과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견은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은 최근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들이 연이어 테헤란행에 나서면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어에 사드 요격미사일을 절반 넘게 소진한 탓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이 가중됐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전쟁에서 미사일 방어 임무의 대부분을 떠안은 미군은 대략 200발의 사드 요격미사일만 남게 됐으며 이제 생산량의 수요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격미사일 부족은 아시아의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타격받은 군수산업 기반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복구하고 있으며 이미 드론 생산 일부를 재개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평가했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 당국자는 일부 정보 평가에서 이란이 이르면 6개월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미국 정보 공동체가 예상했던 모든 복구 일정치를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김하연 씨는 취재진에게 나포 당시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며 감옥에 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시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 고립된 수많은 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본인과 달리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딸 주혜를 후계자로 일찌감치 준비해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전 의원은 현지 시간 21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초청으로 대담에 나서 후계를 일찍 정하지 않았던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자기 세대에서는 모호함을 피하고 딸이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에 나섭니다. 테슬라는 X 공식 계정을 통해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 서비스 국가 가운데 중국이 추가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FSG를 쓸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에 이어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9개 대도시에서 오토파일럿 테스트 엔지니어와 작업자 등 기술 도입을 위한 인력 긴급 채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 출시에 앞서 정부와 소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AI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시각 21일 미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AI 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다른 사안 관련 백악관 행사에서 미국이 AI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서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 약 15조 원을 투자하며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추격에 나섰습니다. AMD는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고자 대만 전역의 첨단 제조 역량 강화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현지 시간 21일 발표했습니다.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전남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이 자주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2도 등이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지금은 10시 5분. 자, 2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려야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백악관이었습니다. 백악관. 뭐 뉴스에서 사실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백악관이냐.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 총재의 취임선서, 취임식을 연준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의 압박을 주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상징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취임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의미도 한번 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금융시장의 움직임 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2297님이 제 친구 이름이 백악관입니다. 아, 이거 확인되나요? 아까 나이트클럽하고 예식장까지는 이제 저도 주변에서 봐서 그렇다 치는데 친구 이름이 백악관님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정숙님이 백악관 TV나 사진으로 보면 웅장하고 멋진데 실제로 보면 아담해서 좀 놀랐네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전 가보질 못해가지고 예, 실제로 보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나 보네요. 6095님 성공예감 듣고부터 경제 상식이 많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이대호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읽어드려야 되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4315님이 정답 백악관. 저는 이번 생은 틀렸어요. 제가 죽거든 목관, 석관에 넣지 말고 백악관에 넣어주세요. 일단 곽재식 작가님은 웃었고요. 몇 분이나 웃으셨을까? 버스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웃으셔야 되는 건데 유지현님이 버스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기사님도 성공예감 크게 틀어놓으셨습니다라고 훌륭한 아주 좋은 버스를 타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다 불러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저희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물방 그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또 여러분이 당첨되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지던데 코스피는 현재 0.14% 내린 7,800. 지금은 0.27% 내린 7,794 해서 7,800선.

0: 좀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5.28%까지 오름폭을 더 높여놨습니다. 1164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2.3% 정도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1.3%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또 올랐으니까요. 현대차도 3%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 관련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뭐 2차전지, 뭐 원전, 뭐 가스터빈 뭐 내용은 다릅니다만 에너지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시종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12.5%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5% 급등, 코롱티슈진도 10% 해서 시가총액 상위 한 15등, 20등 안에서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좀 힘을 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7원, 1,508원대.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커피 드셨나요? 저도 커피 하루에 한 두세 잔은 기본적으로 마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이 전국에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두 배에 이르는데요. 달달한 믹스커피도 좋고 아메리카노도 좋고 또 고소한 커피들도 좋습니다. 이 한 잔의 커피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제조업 관점으로 한번 보실까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오늘 커피 혹시 드셨나요?
1: 네. 오늘 방금 전에도 한 잔을 마시고 왔습니다.
0: 평소에 몇 잔 정도 드세요?
1: 그냥 한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잔 정도. 네.
0: 좀 즐기시면서요?
1: 네, 뭐 저는 항상 어느 커피 가게에 가든지 간에 항상 제일 싼 걸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걸 받아다가 그 나름대로의 커피 가게마다 아, 이 가게에서는 이거를 제일 싸게 팔고 있구나. 그걸 항상 확인하면서 마시는 좀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0: 약간 뭔가 좀 카페인 효과만 느끼시는
1: 거예요? 아, 근데 또 이제 싼 거마다 또 다 맛이 다르거든요. 가게마다. 아. 그거를 나름대로 또 비교해보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0: 네. 저렴한 커피지만 그게 또 맛이 달라요.
1: 그렇습니다.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0: 일단 커피도 사실은 식물.
1: 그렇죠.
0: 열매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어떻게 해서 이제 또 원두까지 오는 거예요?
1: 네, 이게 커피 나무라는 작물을 이제 키우면 거기에 이제 좀 부스름한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게 되거든요. 얼핏 보면 좀 뭐 대추하고도 비슷한 느낌 나고요. 좀 많이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보면 좀 포도하고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따다가 그 열매의 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거고요. 가끔가다 이제 향미나 이런 걸로 이제 약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활용을 안 한 거고 그 씨만 발라내 가지고 그 씨 우린 물을 마시는 게 이제 커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거기도 살이 있어요?
1: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커피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 열매의 그 과육 부분은 다 버리고 안에 있는 그 씨앗만을 뽑아내가지고
0: 그러게요.
1: 그 씨앗도 그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보통 향이나 그런 맛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말리고 볶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거를 보통 한번 갈죠. 더 추출이 잘 되라고 갈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린 물을 뽑아내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음용하는 게 이제 커피라는 음료죠.
0: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과일이 완전 반대네요.
1: 그렇죠.
0: 씨앗을 버리고.
1: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데. 이제 곡식 종류를 먹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곡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곡식 먹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커피 나무라는 식물 자체를 분류적으로 따져 보면 이게 꼭두서니과에 속하고 치자나무 아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자라나던 나무 식물 중에서는 치자나무하고 좀 비슷합니다. 치자나무라는 치자나무. 우리 치잔물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물 드릴 때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식물이 이제 치자나무인데 치자나무도 예. 치자나무 꽃이 하얗게 피는 게 커피나무도 꽃이 피면 하얀 꽃이 좀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커피꽃하고 치자꽃하고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자나무 그것도 열매를 사용합니다. 치자나무의 열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드리는 용도로 그러니까 색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뭐 한약재로도 치자나무 열매가 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치자나무로 노란 물 들이는 색소로 활용을 하면 그걸로 목감 물 들이거나 뭐 많이 알려진 거로는 이제 단무지 노란 물 들일 때 흔히 이제 치자나무 색소를 이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커피하고 비슷한 치자나무를 이 색깔을 우려내가지고 이 물감 비슷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커피를 예로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처음 유래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죠.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치자나무 비슷한 커피나무의 그 씨앗만 뽑아다가 그거를 우린 물이 색깔이 또 특이하죠. 그것도 갈색 검은색이 나는 특이한 색깔인데 그거를 물 들인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차로 마시는 용도로 아주 예로부터 천수백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게

0: 예, 커피의 전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커피도 그럼 처음에는 우려서 먹었던 거예요?
0: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려 먹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예, 그런데 커피나무라는 식물이 이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우리가 이거 마시면 각성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많이 주목하는 성분이 바로 아까도 말씀하신 카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카페인이라는 말 자체가 카페, 커피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카페인이라는 아하.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라고 하면 네. 커피 말고 또 하나 많이 떠올리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부터 예로부터 커피가 들어오기 전부터 되게 많이 먹던 음료.
1: 홍차인가요?
0: 네. 홍차 그리고 홍차를 가공하기 이전 상태인 녹차. 이런 걸 우리나라 옛날부터 먹었죠. 사실은 녹차 문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었고.
1: 아, 홍차가 녹차를 가공한 거였어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시대.
1: 저 그것도 몰랐는데 맨날 먹으면서. 네.
0: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녹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커피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고려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카페인 음료를 녹차라는 형태로 되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의 이제 커피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렇게 크게 발달할 만한 여지가 뿌리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녹차라는 거는 녹차 네. 이파리를 잎을 따가지고 우린 물이 그것도 이렇게 이 향이 좋으라고 한번 네. 이렇게 볶아가지고 예. 보통 이제 물을 우려내는데.
1: 찻잎.
0: 예. 이파리에서 우린 물을 뽑아내니까 거기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커피는 이 녹차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씨앗 속에 우린 물에 카페인이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의 신비고 특이하고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1: 참 발견해낸 것도 되네요. 네,
0: 어떻게 전혀 다른 계통의 식물인데 하나는 이파리에서 하나는 씨앗에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세계의 전혀 다른 부분인 이 아시아의 동쪽 끝하고 아프리카의 북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 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하게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신기한 우연의 일치이고
1: 야 이거 마셔봐 잠 깬다 이랬을까?
0: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전설 같은 것도 내려오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상당히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들도 더 숨겨져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산업적인 걸로 가까이 다가가는 쪽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녹차 같은 식물은 우리가 차나무라고 부르는 그 식물을 과학적으로 종 분류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학명을 붙인 그 단위의 종 구분으로 분류를 해보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이 우리가 차나무라고 부르는 모든 식물은 다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게 과학에서 사용하는 스피시스의 번역어를 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사용하는 그 식물의 명칭 속에 종이 여러 개가 포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나무다라고 하면 그냥 소나무 그다음에 뭐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 해송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을 묶어가지고 일상적으로는 네. 그냥 소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나무라고 부르는 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하나가 쭉 발달된 거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그 커피라는 그 식물로 분류되는 과학적인 종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차는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1: 예.
0: 아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자라는 거 기준으로는 한 대여섯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네네네.
0: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라고 부르는 것 속에 과학적으로 분류되는 종이 한 몇 가지나 포함될까요?
1: 글쎄요. 뭐 남미 계통 뭐 아시아 계통 좀 다르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많아요?
0: 과학적으로 분류되는 한 100가지 이상의 종을 보통 이제
1: 많아요?
0: 커피야, 커피, 코페아라고 부르죠. 코페아라는 속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거는 한 3개 정도의 종이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말하는 이 스피시스가 코페아, 커피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많이 유통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마도 이게 제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그런 종의 학명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1: 아, 뭐였죠?
0: 뭐라고 할까요?
1: 남미 쪽 그 뭐 아시아 쪽이 로부스타고
0: 맞습니다. 그
1: 아라비카 잘 잡으셨어요. 아라비카 커피
0: 아라비카입니다. 아라비카 예, 예. 그래서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종이 아라비카가 이제 아라비아라는 뜻이죠. 아라비아라는 네. 말이 이제 라틴어로 바뀌어 가지고 학명으로 변형된 말이 아라비카이기 때문에
1: 네.
0: 아라비아 쪽에 전통이 스며 있는 커피 나무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은 종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된 커피에 좀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제일 인기 있는 커피 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뭐 코페아 카데포라라든가 코페아 리베리카라든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0: 아시아, 특히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베트남 같은 경우에 코페아 카네포라라는 종에서 나온 커피 품종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로부스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아라비카가 좀 많이 나오고
1: 그렇죠.
0: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이 로부스타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코페아라는 속속에 포함된 수많은 커피의 종 구분하고 이 대충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의 생산량은 세계 1위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요. 세계에서 그래요? 커피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1: 브라질.
0: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예. 그리고 3, 4위권에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고 에티오피아도 대체로 한 5, 6위권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브라질이나 베트남이 정말 많이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밀려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기호식품 내지는 뭐 이렇게 새롭게 개발돼서 세계에 널리 퍼진 좀 특별한 지역식품하고 딴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생산지의 변화라는 양상에서는 초콜릿하고 좀 반대인 경향이 있어요. 초콜릿이라는 건 이제 카카오 열매에서 나온 네.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씨앗 같은 걸 위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막 가나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아하. 있죠.
1: 예.
0: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하. 생산되는 게 굉장히 많고 막 이렇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전통이 좀 흘러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기후나 이런 조건을 극복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좀 사막도 많고 이런 쪽에 있는 땅이니까 날씨가 좀 덥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더우면서도 에티오피아에는 이 땅이 이 지대가 좀 높은 고원 지역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는 이 식물도 날씨가 좀 더우면서도 무작정 우리나라처럼 푹푹 찌지는 않고 좀 이렇게 고산지대 높은 지역에서 좀 서늘할 때는 좀 서늘한 너무 덥지는 않은 이런 데서 좀 잘 자라나는 특이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데서 잘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뭐 온실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기후 조건이 좀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딴 데서도 이 커피를 재배하는데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닐하우스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일 거고요.
1: 예.
0: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1: 우리나라요?
0: 네. 이걸 우리나라로 보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시설농업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나라로 면적으로만 봐도 중국 그다음에 한 스페인 이 정도로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도 5, 6위권 안에는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스페인보다 우리나라에서 비닐하우스를 더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꽤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 계절이 있으니까. 계절이 네. 있으니까.
0: 우리나라 전국의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이 연면적 보통 5만 헥타르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서울시 전체 면적이 한 6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정도 되는 땅 넓이가 비닐하우스로 다 뒤덮여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우스가 그냥 절대 면적으로만 봐도 1인당 비닐하우스 양 이런 걸로만 하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절대 면적으로만 봐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편인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비닐하우스에서 하는데 기후 조건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쵸. 해가지고 요즘 뭐 다양한 열대작물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도전하시는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가 전국의 카페 숫자가 굉장히 많고
1: 네.
0: 국민들의 커피 소비량도 세계적으로 많죠.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산 커피를 만들어보자라는데 도전하신 분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꽤 있었어요. 이게 한국산 그러니까 국내에서 커피를 생산하면 뭐 물론 단가나 이런 거는 브라질이나 베트남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맞추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좀 장점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독특한 딴 데서 안 하는 품종을 심어서 키워본다라든가 아니면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특이한 커피를 만들어본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1: 우리 기후에 맞게.
0: 네. 그리고 커피를 이거 이론상으로는 커피를 따가지고 그 농장에서 바로 커피를 내려가지고 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가 운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브라질이 우리나라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라에 속하는 편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1: 지구 반대편이니까.
0: 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커피를 따가지고 그걸 우리나라까지 실어 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커피밖에 유통이

0: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 그 실어올 때는 생두로 실어오는 거예요?
0: 생 우리나라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두로 그러니까 복기 전 상태로 보통 이제 말려 가지고 까 가지고 그 이제 씨앗 알갱이 같은 거를 발효는 보통 조금 시킵니다. 그런 상태로 실어오는 걸 이제 생두라고 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 통계를 보면 대충 9:1 비율 정도로 생두를 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상태를 이제 보통 이제 생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한자식 표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영향을 좀 받은 거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 를 실어오는 게 이제 주류긴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볶으면 갈아가지고 커피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우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볶기 전 단계를 주류로 수입해오고 볶은 후를 실어오는 것도 대충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볶은 후에 유통하는 게 더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볶느냐 그 어떤 정도 어떤 그 볶는 방법 이런 거를 또 해외에 어떤 잘 볶아주는 사람이 해주면 좋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1: 근데 또 생두로 들여오고 볶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마셔야 훨씬 더 맛있다. 갓 볶은 원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두로 들여오는 것도 좋아하시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주류는 이제 생두 들어오는 게 볶기 전 단계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볶는 게 주류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유통이 되는데 국내에서 재배를 하면 그거를 정말 원하는 시점에서 뭐 나는 발효를 좀 거의 덜 시키는 것도 좋겠다. 나는 따가지고 그냥 조금 말려가지고 혹은 뭐 바싹 어떻게 빨리 말려가지고 바로 볶아가지고 뭐 마시고 싶다. 여러 가지 취향이 있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에 커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십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이나 화순 같은 데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시던 분들이 계시고요. 경기도에서도 요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면적이 많거나 생산량이 많지는 않고요.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커피를 자체 재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커피 소비량도 많고 카페도 많다 보니까 일부는 요거를 지역의 어떤 커피 문화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1: 특산물로.
0: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곳곳에 보면 뭐 우리 이 도시에 카페 거리가 어디에 형성돼 있다 이런 곳들이 전국 각지 몇 곳 있지 않습니까?
1: 저는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네, 예, 전남 그런, 커피, 제주 커피 막 이런 식으로.
0: 네, 예,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이 커피 콩 자체를 좀 소비하는 거를 좀 특화한 그런 곳이 있어도 재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1: 오, 재밌다. 질문 하나 있는데 지금 26분이네. 10시 26분. 네. 1918님이 성공 예감에서 곽지식 작가님을 너무 많이 우려먹는 것 같아. 아직 덜 우려먹었습니다. 커피처럼 에스프레소처럼 이제 압착까지 해서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저는 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좋아하거든요. 그 산미
0: 네.
1: 때문에.
0: 네네네.
1: 근데 이게 원두의 산지 종류에 따라서 산미 시큼한 맛이냐 아니면 쓴 맛이냐 좀 다르다고 하는데 네네네.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까요?
0: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에티오피아나 이런 구대륙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난다고 하는 아라비카 쪽이 이 신맛 산미가 조금 더 센 편이다라고 예.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로부스타 품종이 쓴 맛이 좀 세고 신맛이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수확하고 씨앗을 말리고 뭐 그다음에 좀 볶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맛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지요. 말릴 때 어떤 형태로 말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요 차이가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좀 익숙한 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쌀도 껍데기를 어떻게 벌려가지고 벗겨가지고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미가 있고 백미가 있고 대충 그 중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 도정하는 거에 네. 따라서.
0: 그것도 요것도 이제 이 커피도 안에 씨앗 부분을 남길 때 얼마나 씨앗만 완벽하게 남기느냐 아니면 딴 부분 과육 같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공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남겨가지고 언제 뭐 말리느냐 어떻게 말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어떤 뭐 향이 좀 더 풍부해지기도 한다라고 하고 신맛이 좀 더 세지기도 한다라는 식으로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커피라는 게 기호식품의 영역이고 이 커피 내리시는 분들을 바리스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마침 요리사, 셰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약간 좀 예술의 영역, 좀 문화의 영역에 걸쳐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물을 쓰느냐, 온도가 그렇죠. 어떠냐에 따라서 뭐 향, 맛이 다 달라지는 거죠.
0: 그래서 이게 커피의 고수이신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는 그 세밀한 차이를 좀 더 정밀하게 지적해 주실 분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낮은 그런 수준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사 좀 먼저

0: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그런 거를 막 좀 댓글로 예, 아시는 분들 계시면 좀 달아주셔도 좋겠죠. 요거 좀 그 커피 수확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거 좀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1: 네.
0: 커피 아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씨앗을 뽑아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 열매를 따고 씨앗을 벗기고 하는 것도 기계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2: 그래야죠. 그 양도 네. 많을 텐데.
0: 참고로 커피 따는 과정은 그거를 적절하게 익은 좋은 커피만 다른 이물질 없이 딱 따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요거는 손으로 따야 된다. 아. 손으로 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2: 맞아요.
0: 그렇지만 대량 생산하는 뭐 브라질 같은 이런 데서는 수확부터 기계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데는 커피 농장을 정말 큰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현지 농기계 업체들이 커피 농사가 잘 될 때마다 다양한 이런 농업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요.
2: 아 그래 농기계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커피 광고 보면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커피 따면서 막 햇빛에 비춰보고 막 되게 예. 고급스러운 거 막 잘 선별해서 따는 것처럼 광고 나오는데
0: 손으로 따는 게 더 좋다라는 곳도 있어요.
2: 네.
0: 네,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이제 대규모로 농장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로 많이 수확을 하거든요.
2: 예.
0: 그럼 이제 커피 수확하는 기계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벼 수확하는 기계 콤바인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그런 기계 가끔가다 이제 뉴스 화면 같은 데 나올 때 보시면 기계에 이렇게 약간 홈 같은 데가 있고
2: 네.
0: 기계가 쭉 지나가면 그 홈 사이로 이 벼가 싹 지나가고 나면
2: 그쵸.
0: 거기서 열매만 쫙 이제 뽑아내 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이제 자루 같은 데 담기는 그런 방식으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2: 그쵸. 바로 탈곡까지 해서
0: 커피 수확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홈에 커피 나무가 아예 그 밑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약간 트럭 같은 건데 좀 이렇게 발이 높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할까요? 기린처럼 생긴 큰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두 바퀴 사이로 커피 나무 하나가 지나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기계에 있는 장비가 돌면서 커피 열매를 털어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뿜어내가지고 자리에 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2: 이거 뭐 광고에서 보던 낭만적인 방식은 아니네요.
0: 근데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농사 짓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의외로 요즘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게 잘 털어야지만 커피 열매만 정확하게 털어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2: 그쵸.
0: 잘못해가지고 나무의 가지가 뭐 꺾여가지고 나온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이게 잘 터는 것도 기술이고요. 이 기계가 이거 털면서 지나갈 때 똑바로 이렇게 그 커피 나무를 심어 놓은 길을 따라서 지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 나무를 심어 놓은 각도가 있는데 심어 놓은 걸 앞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일자로 심어 놨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기계를 잘못 방향을 잡아가지고 한 2도 정도만 어긋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라고 해도 생각 없이 밀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커피 나무가 다 갈려 나가겠죠.
2: 완전 첨단이네.
0: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털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뭐 카메라도 계속 붙이고 센서도 계속 붙이는 방향 이 농기계가 점점 더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질 커피 농사 하면 이 특히 농기계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2: 네.
0: 니시무라 슌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제 이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이죠.
2: 누구신데요?
0: 이 사람 고베 출신이신 분인데요. 네. 이 사람 20세기 중반에 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어요.
2: 예.
0: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철공소 같은 데서 일을 하시다가
2: 네.
0: 철공소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철 다루는 기술을 많이 익히셨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러다가 나중에는 브라질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쟁기를 만들어가지고 파셨다고 합니다. 니시무라 슌지라는 일본에서 브라질로 온 이민자분이.
2: 아, 대규모 농업을 위해서.
0: 네, 쟁기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가 잘 됐어요.
2: 오.
0: 그래서 이분이 쟁기 장사를 하다가 점점 더 이거를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농기계 회사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금 브라질 커피 농사에 사용되는 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브라질 농업의 이 농기계 업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 니시무라라는 일본 사람이 건너와서 브라질에서 세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농기계 회사들이 이 커피 농사와 관련된 농기계들을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 농기계 시장의 강자라고 하면 뭐 미국 회사, 일본 회사 이런 데들이 뭐 전통적인 강자고 유럽 회사들 중에도 강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농기계 특히 트랙터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정말 유명한 브랜드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 이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2: 혹시 그 슈퍼카 브랜드?
0: 아, 맞습니다. 아. 람보르기니 사장이 만든 이 브랜드가 원래 사실은
2: 원래 농기계 트랙터. 회사였죠.
0: 네, 농기계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원래 출발한 곳이었죠.
2: 그래서 네. 페라리한테 엄청 무시당했다고
0: 처음에. 뭐 그런 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농기계 회사들이 기계공업이나 자동차공업이 발달된 나라에서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자동차공업에서 우리나라가

0: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세계 농기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뭐 적게 보면 한 1%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농업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를 위해서 개발을 해보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해보면 해볼 만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우리나라 전주에 큰 공장이 있는 농기계 회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1: 전주요.
0: 네, 예. 우리나라에 뭐 대구에 공장 있는 회사, 전주를 근거로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트랙터 회사, 농기계 회사로는 유명한 편인데 예. 이 전주에 공장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브라질에 진출을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어요. 트랙터 같은 거. 그래서 커피 농장 같은데도 뭐 커피 사업이 잘 된다. 요즘에는 브라질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콩 산업 같은 것도 요즘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 이런 농사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농기계 회사가 지금 이미 뭐 일부 침투하고 있고 침투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농기계 산업에서도 앞으로 뭐 일본 회사도 하고 이탈리아 회사도 하고 있고 유럽 회사들 미국 회사들 다 조금씩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기계 공업 또 전자 공업 AI 이런 거하고도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전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1: 이야 이게 또 커피랑 또 제조업이랑 또 기계랑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지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인데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또 뉴스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커피의 세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인 국제구호선단을 공해상에서 납포하는 과정에서 함께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활동가들의 폭행 피해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 6천 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형편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 급등하며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지식 작가랑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서룡미 님이 생두를 사서 집에서 볶아서 마시면 씁니다. 써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로스팅 볶는 게 또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맛 차이가 되게 많이 갈린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제 커피에 관심 있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자료 같은 걸 보다 보면 배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약배전이 있고 강배전이 있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합니다.
1: 배전?
0: 네, 배전 말 좀 어렵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요.
1: 배전은 그 전기 분배하는
0: 게. 그거하고는 한자가 다르고요.
1: 그거 아니에요?
0: 이게 네. 불죄를 배자에다가 네. 예, 전 부쳐 먹는다는 그 감자전 뭐 파전 이런 거 할 때 전자를 써가지고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에 쬐어가지고 이렇게 전 만들듯이 볶는다, 뭐 불에 이렇게 굽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이제 배전인데.
1: 아, 그게 볶는다는 뜻이에요.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대부분의 국어 사전에 안 올라와 있는 단어고요. 아마도 이제 일본에서 사용되던 한자어를 이제 그대로 옮겨가지고 좀 강하게 이제 볶으면 강배전, 약하게 볶으면 약배전 이런 식의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예. 어차피 배전이란 말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얼핏 들으면 이게 전자도 한자도 이제 전 부쳐 먹는다 할 때 전자이기 때문에 언뜻 잘못 들으면 무슨 뭐 배로 전을 부쳐먹나 커피로 예. 전 부쳐먹나 이런 거하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차라리 로스팅이 좀 더 쉬운 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로스팅이라고 예. 하면 일단 우리나라 말에 원래 없는 한자어가 아닌 단어니까 좀 찾아보게 되고 하니까 로스팅이 배전이다라고 보시면 대충 이게 맞는데요.
1: 네.
0: 어떤 식으로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많이 익히느냐 아니면 살짝 익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맛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죠.
1: 그러니까 큰 후라이팬 같은 이제 철판에다 네. 올려놓고 계속해서 이제 돌리면서 밑에서 가열 하던데요.
0: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골고루 잘 볶는 게 이제 중요하고
1: 예.
0: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단계로 어떻게 볶느냐가 이제 또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볶으면 탄맛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1: 예.
0: 이게 볶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흔히 뭐 고기 구울 때라든가 빵 구울 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예, 그런 식재료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 계통의 성분하고 탄수화물 계통의 성분이 분해됐다가 다시 제3의 물질을 만들면서 재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이한 향미가 나는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0: 야가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 좋은 향기가 나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거에 기본이거든요.
1: 그럼 고기도 그때 고소해지듯이, 그렇죠. 커피도 그때 고소해지는 네. 거예요.
0: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이런 건 길 가다가 가게에서 한번 잘못 맡으면 진짜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커피도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기
1: 때문에 흘려 들어가죠. 흘려 들어가요. 네.
0: 너무 안 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나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커피 품종에 적합하냐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굽는 거의 예술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집에서 볶으시면 이제 좀 잘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자기가 딱 원하는 상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프라이팬에 볶아도 사실은 뭐 로스팅이 되기는 되는 건데 이거를 업계에서 혹은 뭐 업소에서 혹은 공장에서 할 때는 이 로스팅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예, 굽는 이런 작업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균일하게 잘 구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커피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부분의 장비나 기계 같은 것들은 아까 뭐 농기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크게 국내에서 많이 국산 제품이 팔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싶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이 로스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산 장비가 꽤 많이 퍼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커피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이 커피 볶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산 장비를 사서 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1: 아하.
0: 이게 사실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1: 네네네.
0: 김용환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뭐 이런 뭐 공학 뭐 이런 것 쪽에 관심은 좀 있으셨던 네네.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본인 사업을 뭐에서 시작하셨던 분이냐면 되게 전통적인 우리나라 산업에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1: 예.
0: 시장통에 지나다 보면 와 이것도 와 냄새 진짜 끝내준다라고
1: 뭐지?
0: 시장통에서 냄새 많이 나는 것 중에
1: 엉튀기?
0: 깨 볶는 거 있잖아요. 깨.
1: 예.
0: 깨를 볶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1: 고소하죠.
0: 예.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깨 볶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시장통이나 방앗간 같은 데서 파셨던 분이에요.
1: 깨 볶는 기계가
0: 예. 있었어요? 김영환 사장님. 깨 볶는 것도 대량으로 많이 하려면 그 자동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저어가면서 볶아준 기계가 있으면 편할 테니까 그래서 깨 볶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좀 처음에 자리를 잡으셨거든요. 근데 사업을 이분이 키우시려고 네. 어떤 쪽으로 나가셨냐면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뭐 지금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선식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선식?
0: 예, 뭐 콩가루 같은 거나 이렇게 곡물 같은 거 가루를 물에다가 타가지고 뭐 아침밥 대신에 먹으면
1: 생으로
0: 뭐 몸에 좋고 뭐 이런 게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물을 좀 이렇게 살짝 익혀주는 볶아주는 그런 장비가 많이 공장에 활용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이분이 계속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런 뭐 깨 볶는 거 보리 볶는 거 뭐 콩 볶는 거 이런 류의 사업을 쭉 하시다가 중국의 한 공장에 가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중국의 어떤 공장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중국의 그 공장에서는 보리를 볶는데 커피 로스팅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보리를 볶더라라는 걸 이분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보리 볶고 깨 볶고 콩 볶고 하는 기계 만들어가지고 많이 판매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커피 볶는 기계를 나도 만들어가지고 판매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 네. 네.
0: 그래서 역으로 90년대 중반에 커피 볶는 기계 쪽으로 이 김용환 사장님이라는 분이 진출하셨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분이 뚝심을 가지고 식품업계에서 계속 해오시면서 이걸 키우셔가지고 커피 로스팅 기계에서는 이분이 상당히 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셨어요. 이분이 공장이 아마 부천 쪽에 있을 겁니다. 부천 쪽에서 부천 뭐 인천 이런 쪽에서 사업 쭉 해오시고 계신데 자리 잡으셨고 2010년대에는 우종욱 사장님이란 분이 이분이 네. 약간 스타트업 형태로 창립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약간 좀 뭔가 이런 자동화 기술, 전자 기술, 컴퓨터 이런 거하고 많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분은 로봇 사업 이런 쪽으로도 진출하실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종욱 사장님이란 분이 이분도 인천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장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도 이런 로스팅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 이런 거를 벌써 한 10여 년째 해오고 계시죠. 해오시면서 어느 정도 좀 명망을 갖추신 분이 있어가지고 커피 볶는 쪽으로는 국내에서 꽤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하고는 관계도 좋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커피를 세계에서 2위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이 커피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베트남 토종 이 카페들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커피 볶는 기계 만드는 업체들이 역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해보는 형태로 조금씩 좀 진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뭐 둘 다 뭐 대기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꾸준히 성장한다면 이런 걸 어떻게 기회로 해가지고 깨봉 시장통에서 깨봉는 기계 판매하시던 분이 세계 이런 커피 가공 업계에서 조금씩 성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종종 커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올 때는 이제 이런 사장님들이 좀 언급이 되는 편입니다.
1: 역시 우리나라는 제조업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제조업입니다. 네. 우리가 제조 입장에서

0: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게 결국에는 잘 볶았으면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라인더가 필요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결국에는 압력으로 해서 이제 물을 쭉 해서 내려야 됩니다.
1: 네.
0: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압력이 중요하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유럽 중부 남부 지방에 이제 커피가 쭉 유행을 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좀 맛이 좋은 거를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뜨거운 김을 좀 압력을 높여가지고 쏴주면 금방 커피가 우려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기계를 20세기 초에 만들어낸 게 이 에스프레소.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0: 아하.
1: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0: 무슨
1: 되겠습니다.
0: 프레스 뭐 이런 뜻이 들어간 거예요?
1: 아, 그런 거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제 짜낸다라는 쪽에서 예,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짜낸다라는 단어가 변형돼가지고 에스프레소라는 말을 쓴 거고요. 처음에 이 기구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베제라라는 사람이고 압력을 더 높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에스프레소 형태로 위에 이렇게 좀 크림도 끼어 있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거를 좀 이렇게 예, 개조한 좀 더 향상시킨 그거를 만들어낸 인물로는 가찌아라는 이탈리아의 발명가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의 아버지 할아버지 꼽으라고 하면 베제라하고 가찌아 이 두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에스프레소 기계들이 지금도 생산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0: 그 에스프레소 머신 옆에 보면 이렇게 상표 가치라.
1: 네.
0: 아.
1: 네. 그래서 참고로 이거 조금
0: 생각을 못했네요.
1: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데
0: 예.
1: 이 가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찌아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제라 같은 경우에는 베제라도 사실은 Z가 두 개 있어가지고
0: 베제라예요?
1: 네, 그래서
0: 설마
1: 발음이 좀 제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한국어로 발음해 보면 좀 감이 이상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베제라는 보통 그냥 베제라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0: 한국 네, 사람인 좀, 줄
1: 예.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변형을 해가지고 뭐 아메리카노도 만들고 무슨 뭐 마키아토도 만들고 라떼도 만들고 카푸치노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카페 음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사이즈가 적혀 있는데 사이즈가 적혀 있는 그 숫자가 막 473cc, 591cc 이런 식으로 이상한 사이즈가 카페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에?
1: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커피 사이즈는 좀 특이한 이름으로 부를 때가 많잖아요.
0: 뭐 그란데,
1: 예, 그란데라든가 톨. 벤티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를 때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용량을 톨이 읽어보면
0: 톨이 큰 거냐, 그란데가 큰 거냐고 막 헷갈리죠.
1: 예, 근데 그 용량이 적혀 있는 걸 보면 뭐 100ml, 200ml, 250ml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고
0: 예.
1: 591cc, 뭐 473cc 이런 식으로 좀 숫자가 이상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0: 밀리리터.
1: 이유, 예, 네. 이유는 이게 이제 미국 쪽 문화가 건너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온스라는 단위를 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20온스가 591cc이기 때문에 온스라는 단위 미터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수치가 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온스라는 단어를 이 기호로 표시할 때 OZ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온즈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신데
0: 네.
1: 제가 알기로 온스를 미국에서도 온즈라고 안 부릅니다. 아운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부르고
0: 예.
1: 우리나라에서는 온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온즈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고 온스라고 부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0: 잠시만요. 근데 아까 500cc라고 했으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좀 큰 사이즈 591cc 그게 20온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긴 그런 커피 브랜드들은 굳이 뭐 이런 온스 단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시작된 커피 브랜드들을 보면 용량이 뭐 350cc, 400cc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미터법 cc 단위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피 문화의 이제 좀 줄기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0: 예.
1: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에스프레소
0: 이탈리아에서는 아메리카노 마시면 되게 뭐라 한다면서요.
1: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있습니다.
0: 네.
1: 참고로 미국 사람들도 아메리카노를 별로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닙니다.
0: 그 아메리카노라는 어원이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그거를
1: 그렇죠.
0: 내려마시는 네. 거 보고 그렇게 지었다고.
1: 그래서 하네요. 에스프레소에다 물 부어가지고 뭐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희한하게 먹는 걸 보고 이거는 미국식이다 해서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의 이름은 아메리카노이고 아메리카노라는 단어 자체는 이탈리아 말이고 좀 되게 특이한데
0: 원두는 브라질에서 네. 왔고 막 이렇게.
1: 네. 요즘 미국색 그렇죠. 원두는 뭐 브라질이나 베트남에서 왔고 되게 야, 특이한데.
0: 위아더 월드네.
1: 예, 수많은 이 세계의 어떤 협력을 통한 공급망이 거의 좀 드러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정작 아메리카노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 먹는다라고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협회에서도 에스프레소 한 잔의 기준을 25cc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런 뭐 단위가 591cc나 473cc처럼 온스 기준으로 한 단위는 다 좀 사라지고 우리나라나 이탈리아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0: 리터 cc 기준으로 단위로 좀 통일될 것 같고 아메리카노라는 말도 언젠가는 뭐 좀 코레아노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해봅니다.
1: 사실 잘 살게 되고 유명해지면은 기준이 네. 돼요 또.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럽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비교적 좀 강세인 편이고요.
1: 네.
0: 중국에서도 이 유럽의 이 에스프레소 회사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에스프레소 기계 자체는 에스프레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럽의 에스프레소 기계라는 거를 거기 에스프레소 공장 만드는 데 가서 촬영한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의외로 되게 좀 수작업으로 많이 만듭니다.
1: 기계를요?
0: 에스프레소 기계를 의외로 사람이 뭐 일일이 막 용접도 막 하고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럽에서 좀 단가가 비싸게 많이 생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중국의 공장도 좀 돌아가고 있는 편이고 그 에스프레소는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펌프라든가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조절하는 전자 장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잘 만들어 설치하느냐도 중요한데 그런 부품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독일 부품들이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도 중국 부품들이 진출을 하려고 중국의 그런 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계에서 그런 센서라든가 뭐 압력 조절 장치 펌프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걸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쪽으로도 중국 업체들이 되게 파고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스프레소 기계 같은 거를 만드는 곳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아직까지는 뭐 세계 시장에서 혹은 뭐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가 상당히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업체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박원찬 회장님이란 분이 네? 이분이 원래는 이분이 아마 무역업 하시던 분이었을 거예요.
1: 네.
0: 이분이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 커피가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해보려고 처음에는 자동 판매기 사업 쪽을 해보려고 기계를
1: 자판기.
0: 계속 개발하시다가 지금은 되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커피 기계들
1: 예.
0: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아메리카 나온다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데들 꽤 많이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쪽으로 진출을 하셔가지고 이분 성남에 공장 두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 부천, 인천, 성남
0: 예, 이분이 한 10여 년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류의 기계를 2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 자동화된 기계를 파는 거를 좀 주력으로 역시. 해가지고 세계 이 에스프레소나 커피 기계 쪽으로 파고들려고 애쓰고 계시거든요.
1: 역시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0: 예,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제조업 업체들이 열심히 커피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1: 예,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죠. 시간이 네. 벌써 다 됐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내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역시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인데요. 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 그리고 그가 펼쳐놓는 어떤 유동성 확장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유신익 박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성민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교육청 노무사에게 필요한 장비와 개선점을 건의합니다.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의 선택이죠.

상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미숙하기만 했던 창우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새롭게 용접일을 배우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취업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 역시 창우의 선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생을 둘러싼 구조를 고발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분연히 촉구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희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저 이들의 삶을 한번 공들여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불어 악당의 역할을 만들어두지도 않습니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공간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말투가 조금 투박할 뿐 상식적인 수준의 직원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여느 평범한 직장 풍경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일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할 만해? 라는 짐짓 무심한 질문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도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 대신 느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걸음을 지속하는 창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3학년 2학기의 중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압도적인 매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인물의 소박한 처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국의 수험생들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길거리 현수막이 응원하는 미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역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발을 힘껏 내딛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인지하기만 해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구름량이 많은 곳도 있지만 맑은 날씨 회복한 곳이 보다 많습니다. 밤부터는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도 약하게 비가 단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5mm 미만의 강우량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풍과 서풍이 만나는 기류 수렴 지역인 전남 지역으로 오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역시 약하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서쪽이 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20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등 17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사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해져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일교차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내일도 낮 기온만 조금 내려갈 뿐 거의 오늘과 비슷한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경남권과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4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에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도 역시 동해안 쪽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1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증시 활황 등으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국가 정상화 1차 과제 164개를 발표했습니다. 해결 과제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은 구조적 비리 행위와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등 편법 행위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당이득 편취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회,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받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차 국가 정상화 과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까지 엿새간 진행됩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대만 반도체 생태계에 100억 달러, 15조 원을 투자하며 1위 기업인 엔비디아 추격에 나섰습니다. AMD는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고자 대만 전역에 첨단 제조 역량 강화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현지 시간 21일 발표했습니다. AMD의 이번 투자는 반도체 산업 핵심 제조 허브인 대만에서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 6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12상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초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무인기의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과 전력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암호화 모듈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삼피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무인기를 편법 도입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주요 은행과 증권사 25곳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은 총 6천억 원 규모이며 전액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한 뒤 3년간 유지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 콩고에서 재발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민주 콩고 내 반군 장악 지역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 21일 자국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으로 사망자는 160명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전남 북서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이 자주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2도 등 강릉 20도 등입니다. 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국제활동가들을 거칠게 다룬 사건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포됐다가 석방된 우리나라 활동가 두 명은 이스라엘군에 구타당했다는 증언을 했고요. 유럽 각국에서는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서 비인도적 처우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CC에 꾸준히 협력해왔지만 이스라엘 관련 유엔 결의안에서는 반복적으로 기권을 하면서 묘한 온도차를 보여왔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 이스라엘을 둘러싼 논란과 한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인 다수를 차별하고 분리했던 인종차별 정책이죠. 아파르테이트를 극복했던 남아공에서 최근 외국인 혐오와 폭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 속에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외교 마찰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로이터통신은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파키스탄의 중재로 상호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도 로이터 통신에 미국과의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견은 좁혀졌다고 말했는데요. 한동안 진전이 없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최근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들이 연이어 테헤란 행을 발표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사드 요격 미사일을 절반 넘게 소진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이 가중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측은 이제 미군엔 대략 200발의 사드 요격 미사일만 남게 됐다면서 생산량이 수요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 점이 아시아의 동맹국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다음 주에 방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우리 정부 소식통은 중국 내부 일정 때문에 다음 달 초로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도 방북설을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올해 들어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최근 미중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만큼 북한에 이를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된 걸로 분석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재발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민주 콩고 내 반군 장악 지역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는 21일까지 자국 내 에볼라 의심 사례가 670건,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군이 장악한 민주 콩고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에서도 새로운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민주 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 콩고를 우가는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댁에 영어 사전 놔드려야겠어요.
1: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 전쟁이 very soon 곧 끝날 것이다 라면서 그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발언을 또다시 내놨는데 네.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요.
2: 그러니까요.
1: 이제 곧은 언제인지 저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2: 곧이라는 의미로 네. 우리가 다시 재정의해야 하지 않나.
1: 반면에 이란은 지금 계속해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유지 방침도 재확인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강화도 그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입장차는 분명해 보이는데 자꾸만 곧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계속 보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안 된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보할 거고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지도 원치도 않는다. 아마 파괴할 거지만 이란이 어쨌든 계속 보유하도록 두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징후들이 보인다라면서 협상이 진전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 네.
1: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파키스탄의 중재단이 조만간 테헤란을 방문해서 새로운 미국 측의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내놨는데요.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주요 국가도 지금 물밑에서 중재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 네.
1: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쟁점이 핵협상인데 여기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우라늄 재고는 해외로 반출돼선 안 된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2: 네.
1: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민 네자드 프랑스 주재 이란 대사는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상상 통행료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해협 통행료 부과 구상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불법이다.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 합의 도달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는데요.
2: 네.
1: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단계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 네. 아무튼 좀 답답한 네네.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란에 필요한 트루스 소셜.
1: 예,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고요.
2: 네.
1: 그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기 얘기를 즉각 내놓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2: 네.
1: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걸 불허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짓은 없었다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여기도 또 예.
1: 그러니까요. 그래서
2: 말이 다 다르군요.
1: 모스타바 지도자의 트루스 소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앞서 주요 외신이 이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우라늄 해외 반출을 불허한 건 미국에 대한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우라늄 해외 반출은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을 더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2: 네.
1: 알자지라가 또 다른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종전 합의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이 퍼뜨린 선동에 불과하다. 또 이런 반론 보도를 내놨거든요.
2: 네.
1: 또 폭스뉴스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관여했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금지 지시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이란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좀 엇갈리는 게 잇따르면서
2: 네.
1: 이란 안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트루스가 진실인데 진실이 네. 과연 뭘까요?
1: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2: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돌려막기.
1: 미군을 돌려막나?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2: 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에 역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2: 네.
1: 내가 지지했던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성공적인 당선과 그와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란 걸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3일에요. 폴란드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제1기병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 파병을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2: 네.
1: 이 제2기갑여단은 2차 대전,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참전을 했었고요. 196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 주둔한 적도 있습니다.
2: 네.
1: 약 4천 명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 4천 명 파병을 갑자기 취소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미국 국방부가 1일자로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철수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 5천 명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그러면 이 병력을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토의 동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거든요.
2: 네.
1: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한 이 5천 명 추가 파병은 주동 미군 감축 병력을 폴란드로 재배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앞서 철회했던 제2기갑여단 병력 4천 명을 폴란드 쪽으로 재개하면서 1천 명을 더 얻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2: 네.
1: 일단 폴란드 파병 철회 결정과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은 19일에 이 병력 배치를 연기한 거지 감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 자원을 재배치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폴란드에 현재 상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는 500명 정도입니다.
2: 네.
1: 순환 배치 방식으로 주둔하는 미군은 1만 명 정도인데요.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그동안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폴란드로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독일 관계가 크게 악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미국이 나토 유럽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동 미군이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로 재배치가 될지
2: 네.
1: 또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이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모든 바퀴벌레가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
1: 이 바퀴벌레 퇴치 연구가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2: 네.
1: 인도의 30세 청년인 아비지 딥케가 만든 가상 정당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국민당 얘기인데요.
2: 네.
1: 이게 창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SNS에서 1,300명의 팔로워 숫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2: 그런데 네.
1: 이 딥케라는 사람이 모든 바퀴벌레가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풍자적 SNS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정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직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어온 인도 청년들이 열광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딥케가 전 세계 어떤 단체나 운동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규모의 팔로워를 얻은 적은 없을 거다. 나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 네.
1: 그럼 과연 이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 15일에 칸트 대법원장이 공개 재판을 하면서 취업도 못하고 직종 내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론과 SNS, 정보 공개 청구 등의 활동가가 돼서 모두를 공격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청년들이 당장 크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2: 그렇겠네요.

0: 했는데요. 네. 정당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 상태일 것, 육체적으로 게으를 것, 하루 1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했을 것.
1: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네.
0: 전문적인 비판 능력을 갖출 것. 이건데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인도가 매년 800만 명 이상이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가 취업을 못하고 뭐 어렵고 이런 상황이 놓여 있거든요. 경제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 혜택이 소수 자본가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높아요. 그래서 이 정당을 창당한 딥케가 권력자들은 바퀴벌레는 썩은 곳에서 번식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오늘날 인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 당의 창당을 계기로 인도의 청년 정치가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청년들이 인도 청년들이 많이 화가 났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라.
0: 네. 월드컵 얘기인데요.
1: 아, 예.
0: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파나마 얘기입니다.
1: 파나마.
0: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재소자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라면서 월드컵을 보게 해달라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앙헬라 루소 옴부즈맨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1: 네.
0: 모든 교도소에 정부가 TV를 충분하게 공급해서 재소자들이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공문을 정부에 발송하겠다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소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경기를 시청하면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옴부즈맨 씨는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1: 네.
0: 교정시설에 수감돼서 사회와 격리가 돼 있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다른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권이나 교육권처럼 월드컵 시청권도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여가가 필요한 것처럼 수감자들에게도 여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티넬리 전 파나마 대통령도 공감을 한다라면서
1: 네.
0: 자비로 TV 3대를 구입해서 내가 교도소에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1: 그럴
0: 특히
1: 것 같아요.
0: 네, 네. 온라인에서 지금 열악한 수감 환경같이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은데 지금 월드컵 시청권을 먼저 보장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적지 않고요.
1: 네.
0: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교도소가 범죄 조직의 작전본부로 전락해서 살인이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를 교도소 안에서 지시한 자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 중계 시청권보다는 교도소가 교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신경을 먼저 써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파나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와 함께 월드컵 조별리그 L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본선에 진출한 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이번이 역대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1930년에 1회 때 나간 이후 88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파나마에서 월드컵 열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긴 한 잉글랜드, 네. 크로아티아, 가나.
0: 어렵죠.
1: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교도소의 원래 네. 그 의미도 네네. 좀 생각하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약 먹은 올림픽.
0: 아, 올림픽에서는 약물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스포츠의 근본 틀을 흔드는 이벤트가 24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제목은 인핸스트 게임스입니다. 약물 복용을 전면 허용해서 스테로이드 올림픽이다라는 별명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1: 네.
0: 인간의 한계를 증강시킨다라는 뜻을 담아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수영, 육상, 역도 세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또 스트롱맨 경기는 별도의 전시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무대가 향락 이미지가 강한 카지노 도시여서 더 지금 의미심장하다라는 평가가
1: 그럼요.
0: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일단 주최 측은 인간의 한계 를 돌파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포츠다라면서 완벽한 통제 아래 과학과 혁신을 통해 경기력을 증강시켜서 전통 스포츠에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 하계올림픽 2012년에 남자 수영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딴 호주의 제임스 매그너슨 선수,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수영 자유형 50m에서 은메달을 딴 영국의 벤 프라우드 선수,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프레드 컬리 선수를 포함해서 40명이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세계 기록을 내면 포상금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이 점으로 섭외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 네.
0: 출전 선수들이 2월부터 이미 16주 동안 아부다비에 모여서 캠프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이른바 증강 처방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0: 됐는데요. 네. 세계 반도핑기구는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지만 인핸스트 게임에선 허용하는 약물을 맞춤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약물인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BBC는 테스토스테론,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약물로 엄격한 의료 감독 아래 약물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세계 반도핑기구는 지금 비도덕적이고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세계육상경기연맹은 출전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예고했고 세계수영연맹은 대회 참가를 이미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스포츠계는 지금 수십 년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약물과의 전쟁을 펼쳐왔는데
1: 그렇죠.
0: 이게 이제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스포츠의 설 자리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인핸스트 게임을 후원하는 한 회사는 아니다. 오히려 개인 맞춤형 보충제를 먹으면서 네. 이 건강 증진과 체중을 감량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인핸스트 게임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대회를 비난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데 네. 인간의 욕망, 자본의 유혹이 결합을 해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 얼마든지 더 폭발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IOC가 위기로 받아들일만 하긴 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1: 네.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이글 다운.
0: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 굉장히 명화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네. 스트라이크 이글 다운이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목은 아니고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감독인 마이클 베이가 네.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이었죠. 에픽 퓨리 작전 당시에 추락을 했었던 미 공군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조종사들을 구출한 작전을 영화로 만든다고 합니다.
1: 영화로 나올 법하다 생각했는데
0: 나온답니다. 네. 이 영화는 미셸 주코프 보스턴 대학교 교수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일단 내년에 이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1: 네.
0: 이 추락 사건이 벌어진 게 4월 3일이었습니다. 이란 영공에서 작전을 하다가 전투기가 격추되니까 미군이 대규모 구조 작전을 실시를 했죠. 수십 대의 항공기, 뭐 헬기, 드론을 동원해서 조종사와 무기 체계 담당 장교를 구출을 해냈는데
1: 네.
0: 여기 CIA 등도 참여를 했다 뭐 이러면서 전 세계 언론에 크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마이클 베이 감독이 차기작을 고민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미 뭐 진주만 같은 네. 전쟁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미군 같은 정부 기관과 오랜 기간 협력을 하기도 했고 이 주코프 소설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썼던 벵가지 미국 영사관 공격 사건에 대한 그 루포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13시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잭슨5의 I want you back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인 국제구호선단을 공해상에서 납포하는 과정에서 함께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됐던 활동가들의 폭행 피해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B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 6천 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선착순 판매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고영희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요즘 남아공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를 극복해낸 무지개 나라 남아공 전역에서 최근 외국인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와 폭력 사태가 다시 확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네.
5: 특히 국가 치안의 공백을 틈탄 자경단, 이른바 비질란테 단체들이 등장해 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4: 네.
5: 요하네스버그와 프레토리아, 더반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퍼지며 주요 대도시의 거리는 극심한 공포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최근 급부상한 자경단 단체 마첸마치가 있습니다.
4: 네.
5: 이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내걸고 거리 시위를 조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5: 최근 더반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43세의 카메룬 출신 남성이 대낮 거리에서 시위대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 네.
5: 이 남성은 남아공 시민과 엄연히 결혼한 합법 체류자였지만 자경 단원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 이들은 골프채와 삼복이라 불리는 가죽채찍, 페퍼스프레이와 스턴건까지 동원해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현장에 경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0: 하는 중상을 입었고요. 현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극심한 불신 때문에 결국 고소조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네, 또 심지어 공권력이 직접 가해자가 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한 말라위 국적 남성이
1: 네.
0: 경찰에 구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순찰차 트렁크에 방치된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1: 예.
0: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여기에 심지어 경찰이 아닌 자경단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까지 하고 있다고요?
0: 네, 일부 자경단원들은 길거리 폭력을 넘어 일상적인 민생 공간까지 통제하고 있는데요.
1: 네.
0: 공공병원과 학교 입구에 상주하며 외국인을 막아세우고 불법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는 이주민 부모들까지 물리적으로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서도 이미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한 사안인데요. 지난해 고텐 고등법원은 자경단 단체인 오퍼레이션 두둘라를 상대로 외국인의 의료 접근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최근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0: 남아공의 외국인 혐오폭력은 잔혹한 역사적 주기성을 띕니다.
1: 네.
0: 2008년 대규모 폭동으로 6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019년에도 이주민을 타겟으로 한 폭력 사태가 반복됐습니다.
1: 네.
0: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폭력이 재현되는 건데요. 현재 남아공의 실업률은 무려 40% 이상이며 청년층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1: 네.
0: 여기에 극심한 전력난, 공공서비스 붕괴, 높은 범죄율이 겹치자 사회적 분노를 외국인에게 돌리는 이른바 희생양 만들기 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1: 네.
0: 이런 혐오 정서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노골적으로 표출되면서 주변들과의 외교적 마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 네. 소셜미디어 통해서 뭐 악성 댓글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텐데 그 어떤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까?
0: 네, 콰줄루나탈주에서 촬영된 영상이 대표적인데요.
1: 네.
0: 한 무리의 군중이 적법하게 체류 중인 가나 남성을 둘러싸고 신분증 진위를 따지며 남아공을 떠나 내 나라나 바로 잡아라라며 폭언을 퍼붓는 영상이 SNS에 퍼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외교적 갈등도 생겼는데요. 가나 외무장관은 주가나 남아공 대사 대리를 즉각 초치하여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1: 네.
0: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도 남아공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치안도 위험하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실업률도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민자들이 남아공을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0: 네, 남아공 주변국 짐바브웨나 모잠비크 등에 비해 경제 규모와 인프라가 훨씬 커서 자국의 극심한 경제 파탄과 식량 부족을 피하는 것이 심각한 실업률과 치안 위협, 불법 체류를 감수하더라도 또 생존에 더 낮고 일할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입니다.
1: 네, 그나마 남아공 사정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글쎄요, 이게 단기간에 바로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 필요하겠는데요.
0: 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남아공 정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1: 네.
0: 남아공 외무장관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무법 행위는 우리 헌법상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0: 현재 남아공에는 전체 인구의 약 5%인 300만 명 이상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미리국자 53만여 명을 적발하는 등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민간 자경단의 폭력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의 뼈아픈 역사를 가진 남아공에서 이제는 경제적 결핍을 이유로 이웃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향해 또 다른 칼날을 겨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델라 정신이 깃든 무지개 나라의 포용력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고용희 통신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스라엘 관련 네. 내용 준비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ICC 체포영장관에서 이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좀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 반응은 어떤지.
1: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외교의 한 수였던 것 같고 일단 방금 전해주셨지만 이제 풀려났고 한국인은 풀려났고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그쪽에 있었던 우리 선박도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 발언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놓고 뭐 얼가얼부가 많은데 예. 그 정확한 발언은 이제 그 국제 구호선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뭐냐 문제 제기하고 우리도 이제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그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제 뭐 일단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자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뤄서 좋을 게 없겠죠.
0: 그렇죠. 네.
1: 이스라엘의 그 유력 일간지 이제 하레츠 여기는 찾아보니까 별도 기사는 쓰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일부 언론에서 먼저 로이터 통신이 이 대통령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서 전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 포스트나 이런 언론들도 유럽국들의 입장, 영장을 집행하려는 의사를 이제 표현한 나라들 이런 걸 쓰면서 뭐 한국도 검토해본다고 했다 이렇게 덧붙이는 정도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부각시켜서 이룰 게 없겠죠. 자기네 국가 원수가 이렇게 국제 전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건데
0: 네.
1: 사실 지난달에 이제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잔혹 행위를 그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을 때 이때도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좀 항의를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고 언론 보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때도 네. 이제 하레츠 같은 언론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면서 봐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비판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0: 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어떤 국제활동가를 체포한 것을 두고 뭐 여러 얘기가 많잖아요. 특히 예. 유럽에서 비판이 많더라고요.
1: 이게 단순히 공해상에서 나포하는 거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0: 네.
1: 이 다루는 방식이 너무 그렇죠. 폭력적이었던 거 그 영상 돌았잖아요.
0: 네.
1: 그것도 또 이스라엘 극우파 장관이
0: 그렇죠.
1: 아, 참 그 활동가들 가혹하게 다루는 모습 동영상 올린 거 이거는 뭐 이스라엘은 우리는 국제법이고 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이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대사를 뭐 소환했거나 소환하겠다고 했습니다.
0: 네.
1: 뭐 조르자 멜론 이탈리아 총리 그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뭐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었고
0: 네.
1: 뭐 캐나다 외교장관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주 시급한 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고 뭐 아일랜드 외교장관 충격받았다. 스페인 외교장관은 괴물 같은 수치스러운 비인도적인 처우다라고 했고
0: 네.
1: 그다음에 뭐 스웨덴, 스위스, 그리스, 독일, 폴란드, 카타르, 튀르키 등등 너무 많은 나라들 남미의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그다음에 요르단, 방글라데시 이 나라들 너무 많은 나라들이 국제인도법을 노골적으로 입안한 거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유럽연합과 유엔도 유럽연합은 이제 비판한다, 용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유엔도 우려를 표현하며 이제 국제법 준수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죠.
0: 네, 대체적으로 국제사회 의견이 좀 일치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ICC 네타냐후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조금씩 미묘하게
1: 네, 구호선단 문제와 뭐 팔레스타인에 네, 대한 네. 인도적 지원 물품 들어가는 걸 이제 막은 건데
0: 네.
1: 이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이 ICC 체포영장 우리는 100% 지킨다라고 로마 규약이죠. 이제 그 ICC의 설립 근거인 100% 이행한다라고 했어요. 이 ICC가 네덜란드에 있잖아요. 그 헤이그에
0: 네,
1: 있기도
0: 그렇죠.
1: 하고 또 이제 북유럽 쪽 국가들은 굉장히 국제법 준수 중시하니까 뭐 노르웨이도 같은 의지를 밝혔고 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 다 로마 규약 가입국으로서 영장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0: 네.
1: 사실 이거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 여지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외교적인 이제 그런 어떤 제스처인 건데
0: 네.
1: 프랑스나 폴란드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내지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건부 이행이라든가 조금 모호한 입장을 밝혔고
0: 네.
1: 반대한 거는 뭐 미국인데 미국은 뭐 ICC 제재하겠다고 했었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근데 미국은 이 로마 규약 가입국이 아니에요.
0: 아,
1: 돈도 안 냅니다. 네. 그래서 ICC에 대해서는 역으로 지렛대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1: 이 유엔이 로마 규약을 채택한 게 1998년이고
0: 네.
1: 이제 한국은 2000년에 서명해서 2002년에 비준해서 완전한 가입국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ICC 로마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2007년에 별도의 법도 만들었어요. 이게 외국에서 벌어진 국제 범죄인데
0: 네.
1: 한국에서도 체포영장 같은 걸 이행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저지른 외국인의 범죄를 국내에서 어떤 사법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제정을 했고요.
0: 네.
1: 이제 국내 법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 재정 기여도 꽤 많은 편이에요. 이게 2024년 기준으로 이 분담금 납부한 순위를 보면은
0: 네.
1: 일본이 재정의 한 16% 정도를 기여하고 있어서 1위입니다. 2024년부터 그 일본 출신의 그 아마네 토모코 소장이 ICC를 이끌고 있기도 하고
0: 네.
1: 그다음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순인데 한국은 한 5% 정도 기여를 합니다.
0: 그렇군요.
1: 사실 이게 이 숫자는 별 다른 게 아니라 유엔 분담금에 비례해서 내는 거예요. 이제 ICC 설립 규약에 따라서.
0: 네.
1: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이 ICC 참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그 밑에 순위부터 이렇게 된 건데
0: 아.
1: 뭐 그게 아니어도 한국은 그 지금 일본 소장 말씀드렸지만 그 송상현 재판소장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 그렇죠.
1: 2기 연임해서 네. 했었고 그러니까 ICC에 한국은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0: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엔 무대에서 그동안에는 좀 이스라엘 조금 친화적인
1: 네. 그거는 모습을. 국내에서도 문제의식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만나봤었는데
0: 네.
1: 이렇게 좀 너무 친이스라엘 결의안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아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남태평양 섬나라라든가 이런 몇몇 개 나라들만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설 때 한국도 이 덩치에 그쪽 편에 서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됐던 좀 비판받은 적이 많았는데
0: 네.
1: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엔 결의안에서 한국이 어떻게 표결을 했나를 이걸 전체를 다 찾아봤어요.
0: 네.
1: 제가 찾아봤다기보다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가 유엔 네. 와치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또 자기네들 한국 이래서 우리 편 안 들었다 이런 거를 하려고 세계 각국 거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네. 압박하는데 이제 2016년에는 12건 올라왔는데 한국은 한 건 기권 11건은 이스라엘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에 편드는 거에 찬성했습니다.
0: 네.
1: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2건 올라왔는데 이게 왜냐면 매년 반복되는 결의안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게 계속 올라와요.
0: 아,
1: 네. 우리는 다 10건 찬성, 2건 기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에 기권했냐면 그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땅이 골란고원이라고 있어요.
0: 네.
1: 이거 국제법 지켜서 반환하라는 결의안.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유엔이 조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결의안. 요거 두 건에 계속 기권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구호라든가 인권 보호 이런 거 원론적인 거에는 찬성하면서 정작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바로 침해하고 구호를 막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하는 건 우리는 좀 피하는 이런 입장이었죠.
0: 네.
1: 2023년에는 12건이 아니라 13건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해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시작했죠.
0: 아, 그러네요. 네.
1: 이때 뭐 민간인 보호 촉구 결의안 올라왔을 때는 한국도 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도 가자의 휴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한국이 찬성을 했는데
0: 네.
1: 이스라엘 점령에 대해서 또 국제사법재판소 판단도 나오고 했는데도 이제 그런 결의안들의 이제 일부는 기권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뭐 4개가 올라왔는데 특히 이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이라든가
0: 네.
1: 골란고원 문제 여기 인권 관련 결의안 이런 데는 한국도 역시 또 기권을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이런 것들은 이건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편든다라기보다 국제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이제는 한국이 어떤 표를 찍나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도 다 보거든요.
0: 그렇죠. 네. 그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은 우리는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하고
1: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유엔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0: 예.

0: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귀속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스라엘이 1967년 이래로 지금 수십 년째 불법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국이 대사관을 테라비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테라비브가 사실상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예루살렘으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이전을 해서 엄청난 반발 사고, 네. 시위도 일어나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동예루살렘 등등 팔레스타인 땅 점령한 거는 국제법상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했는 의견을 다시 밝혔는데,
1: 네.
0: 한국은 외교부도 그렇고 정부 웹사이트들에 이스라엘 페이지에 수도 예루살렘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예루살렘도 아니고 동예루살렘으로. 저는 한국 정부가 이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에 적어두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좀 물어보려고요. 외교부에.
1: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영향이 없을 수 없었을 텐데. 네. 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관계는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역사적으로.
0: 사실 그렇게 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뭐 유대인들 뭐 머리 좋다면 좀 추앙하고 이런 종교적인 영향 이런 건 있지만 62년에 1962년에 수교를 했는데
1: 네.
0: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는 산유국들이 중요했죠. 관계가.
1: 네.
0: 그래서 1978년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시 열고 외교관계를 이렇게 복원한 게 92년에 이제 한국 이스라엘 대사관 문 열고 93년에 이스라엘의 한국 대사관 열고.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교역도 조금 늘어나고 뭐 2022년 말에 이제 한 이스라엘 자유무역합정 FTA 발효를 했는데
1: 네.
0: 경제적으로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교역량이 한 31억 달러 정도인데 이제 작년 대외교역 한국의 전체 대외교역이 1조 3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 아,
0: 이스라엘 비중은 뭐 거의 없는 편이죠.
1: 네. 양국 정사 양국 간의 정상급 방문 자체도
0: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근데 정상 방문이 거의 없었는데 딱 한 번 방문이 네.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1: 아.
0: 1997년 8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첫 네. 직권 때 방한했었어요. 저는 그때 기자회견 가서 봤었어요.
1: 아, 예. 그렇군요.
0: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가 유일한 거였고
1: 아.
0: 뭐 양국 관료들 방문 2010년대 이후로 쭉 목록을 보니까
1: 네.
0: 이스라엘의 부총리가 왔다든가 뭐 실권이 없는 대통령 방한 이런 건 있었고 근데 한국 쪽에서도 장관급 방문 정도였고 이제 뭐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하거나 이런 정상 외교는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떻게
0: 갈수록 악화됐죠.
1: 그렇죠.
0: 예. 네. 그 작년에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뭐 호의적인 견해를 보인 한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30% 정도, 60%는 호의적이지 않은.
1: 않고.
0: 예.
1: 네.
0: 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견해도 비슷했고요. 제 기억으로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부각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이라크 전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내 여론이 계속 악화됐고
1: 네.
0: 특히 가자 학살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한국 이란 관계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0: 이란이 훨씬 당연히 중요했죠. 예. 이란하고도 외교관계 수립한 건 1962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한국 62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는 아니고 이제 한국 이제 전쟁 끝나고 그다음에 외교관계를 이렇게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그때 60년대부터 많이 맺기 시작해서 그런 건데.
1: 네.
0: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67년에 만들어졌는데 주한 이란 대사관은 조금 늦었어요. 1975년에 개설됐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한국 이란 관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1: 테헤란로?
0: 그거죠. 예. 서울의 테헤란로와
1: 네네.
0: 테헤란의 서울로.
1: 서울로.
0: 예. 그리고 네. 그리고 근데 정상 방문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가서 이렇게 뭐 히잡 쓰고 근데 그때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제 사상 첫 국빈 방문 그래서 양국 상호 방문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1: 네.
0: 하지만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맹방이고
1: 네.
0: 이란은 북한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었지만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괜찮았고 그래서 이란이 남북한 모두하고 우호관계를 가진 이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삼국시대 실크로드 뭐 문화교류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역사가 오래, 이건 이제 우리가 강조하려다 보니까
1: 그렇죠.
0: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하고 그러면 한국도

0: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것이 지지난 정부 때 한국에 살짝 오버한 것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마찰이 빚어졌는데 사실 2008년 정도에는 뭐 양국 교육 규모가 한 100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가가 되게 비쌀 때였던 측면이
1: 그러네요.
0: 있고
1: 네.
0: 예. 주로 에너지나 우리가 뭐 인프라 건설 뭐 해주는 이런 관련이었는데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산 동결하고 해서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고 지금은 교역이 뭐 거의 없죠.
1: 그렇죠?
0: 이제는 뭐 한 2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란이 빨리 미국과 관계 풀고 우리도 조금 그래서 좀 시장 이런 거 좀 열리길 바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좀 많이 있죠.
1: 뭔가 좀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0: 네, 요새 뭐 전략적 자율성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는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로서 호르무즈 문제 이런 거 중동 사안에도 네.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국제 인도주의 규범 어길 때는 같은 입장에서 우리도 보편적 인권 입장에서 비판하고
1: 네.
0: 그렇지만 또 뭐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편들거나 이란과 적대해서도 안 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같은 국제 교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도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1: 네.
0: 지금 주 이란 한국 대사가 현재 남아 계세요. 근데 현재 남아 있는 외국 대사가 3명밖에 없대요. 세 나라.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잊지 않을 거예요. 전쟁 통해서도 남아서 함께 대화를 해주고
1: 네,
0: 저희가
1: 네.
0: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더 좀 괜찮은 기회 그 인연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도 외교적으로 조금 더 위상이 올라가는 계기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수상한 GPS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지금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서 곳곳이 흐립니다.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과 제주 22도 등으로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만큼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오르는 회년상 때문이고요. 동쪽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강릉 20도, 포항 1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상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월요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지금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 습도는 4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나포 이후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협상안을 놓고 승인 여부를 가리는 찬반 투표를 오늘부터 6일간 진행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전력을 과시하며 최후의 방어 보루라고 밝혔습니다. 발틱 3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긴장 속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도 해외 반출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인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구금 없이 추방됐지만 체포 당시 이스라엘군에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영관 기자입니다.
6: 가자지구엔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연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이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했으며 자신도 여러 차례 맞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활동가 역시 이스라엘군 행위는 합법적 조치가 아닌 견딜 수 없는 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국가가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피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가자지구가 해방될 때까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호 물자를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에 올랐다가 현지 시간 18일과 19일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습니다. 나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스라엘 측은 하루 만에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나포된 국제활동가는 모두 430여 명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전원 추방했지만 폭행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오늘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노조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에 명시된 성과급 관련 조항이 실현됩니다. 방준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단일 규모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 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결되려면 3만 명대 중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메모리 사업부 소속과 공통 부문을 합치면 3만 명을 넘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비메모리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협상에서 소외된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변수는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5: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가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 2차 종합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

0: 사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홍 전 차장이 이런 계획을 보고받고 재가했단 겁니다. 홍 전 차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친분 있는 업체 21g이 요구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등을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의 1호 구속영장 청구였던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선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은 충북과 강원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와 울산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GTX 철근 누락을 두고는 여당은 서울시에 야당은 국토부에 책임을 돌리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지도부는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지도부 회의에선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 타결에서 정부의 역량이 나타났다며 유능한 정부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여당 차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서울시 책임론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의 진상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책임론 공세를 정부 책임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철근 누락 보고했지만 국토부가 깔아뭉갰다며 국토부부터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조사 지시에 대해선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 MBC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토론 모두 발언을 편집한 걸 두고는 MBC와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기도와 울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경제 제재 등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란과 협상 교착 상태 중 쿠바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보 후엔 파괴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거라며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듯 휘발유 값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를 추진하면 외교 합의가 불가능하단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대한다며 100여 개국이 동의하는 관련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쿠바 정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쿠바 국민들을 계속 돕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은 쿠바 내 불안정성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쿠바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처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핵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의 해배 반출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재건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국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체제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한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게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입니다. 양측의 종전 요구한 차이가 일부 좁혀지고는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이들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 농축 우라늄 약 8,500kg을 러시아로 반출한 전례가 있고 러시아는 이번에도 우라늄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해외 반출 대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우라늄을 희석하자는 중재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6주 넘게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군사시설을 빠른 속도로 복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한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심각한 피해 속에서도 이란이 여전히 드론 수천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대 능력도 최근 3분의 2까지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철근 누룩 시공이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40명 규모로 꾸려지며 공사장 안전 분야의 1개조, 시공 건설 분야의 2개조로 구성됩니다. 또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단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되며 사업장의 시설, 산업안전,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실태와 시공, 건설관리 등 건설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 수사 2과에 배당했던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는 2025년 초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무인기의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전력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암호와 모듈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정식 사업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무인기를 편법 도입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전력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주요 은행과 증권사 25곳에 온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한 뒤 3년간 유지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6차 최고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사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 6차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 6천 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 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호남 일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연휴 첫날인 내일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핵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력이 주권수호의 보루라고 강조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토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현지 시각 21일 러시아가 지난 4일간 6만 4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 육해공 핵훈련을 실시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방인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도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훈련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며 핵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이라면서도 핵삼축체계가 주권과 억지력을 수호하기 위한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삼축은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뜻합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훈련이 유럽과 나토에 보내는 신호냐는 질문에 모든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신호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누구라도 나토를 공격해온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서 적의 침투 활동을 막기 위한 대규모 안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X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폴란드 새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했던 나프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과 그와의 관계에 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미국의 새 영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수백 명은 영사관 앞으로 몰려와 미국은 멈춰라 등의 구호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 시간 21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 중심가에서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 주관으로 확장 이전한 영사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2020년 약 70년 만에 그린란드에서 영사 업무를 재개했지만 그동안 누크 외곽에 있는 소규모의 덴마크 군시설을 사용해왔습니다. 민주 콩고에서 재발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민주 콩고 내 반군 장악 지역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는 현지 시간 21일 현재 자국 내 에볼라 의심 사례는 670건,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주 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 콩고를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에볼라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로 우회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파리발 미국 디트로이트행 항공편은 승객 1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항공사 측의 실수로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선거 당일 전국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해 2만 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출구조사 인용보도 기준을 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5분 후인 당일 오후 6시 15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방담에서 결혼 예물을 계약한 경우에도 14일 안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입니다.

0: 마칩니다. 김희수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첨단 전략 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해서 성장 과실을 나누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온라인 물량이 완판되면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착순 가입이란 말에 조급함이 들긴 하는데 가입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건 뭘까요?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등 격전지마다 민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론의 좌표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후보 단일화 변수, 막판 네거티브 공방, 그리고 여야의 총력 지원 유세까지 선거판을 흔들 변수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지금 어떤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인데요. 좀 거창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에 과학을 가장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님과 함께 생물 다양성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전엔 흔했는데 요새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진 생물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집 앞 골목길을 채우던 참새며 시골집 여름밤을 밝히던 반딧불이며 또 개울가 돌만 들추며 나오던 가재까지 요즘 아이들은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싶은데 참 요즘 이건 참 보기 힘들더라 하는 동물이나 곤충, 식물은 무엇인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증시부터 살펴보죠. 어제 이제 다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4: 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정말 빅데이였죠. 시장 억눌렀던 여러 이슈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국내 증시에 불기둥 세웠었는데 오늘은 양대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급반등했던 코스피 현재는 보합권에서 흐름 탐색하면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털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가 쉬어가니까 코스닥이 그간의 서름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다시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면서 껑충 뛰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잠시 뒤 짚어보겠지만 이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모습이고요. 환율은 다시 1510원대까지 올라서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가 7829.34 보이고 있네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 X가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하죠.
4: 맞습니다.
2: 우리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4: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장이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일 초대형 이벤트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 당장 스페이스 X와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 하면 주가가 널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찍이부터 투자에 나선 미래셋 벤처 투자나 미국 우주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에도 대거 자금이 모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번 상장이 우주 테마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상장 직후 어마어마한 자금을 흡수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에 몰렸던 자금이 새 돈줄을 찾아 이탈할 변수도 무시할 수 없고요. 직접적인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선반영돼 급등해온 만큼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면 주가가 크게

0: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곧장 오픈 AI와 엔스로픽도 연달아 상장에 나서는 만큼 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존 성장주 수급에 일시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흐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기름값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됐습니다.
0: 맞습니다. 앞선 3차, 4차 그리고 5차 이어서 다시 또 동결이 됐는데요. 벌써 10주째 기름값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 달라진 점은 최근 변동성이 조금 줄어서 고시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더 길게 가져가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기름값 보면 여전히 2,000원 위에서 상승세가 멈춘 건 아니지만 오름폭은 좀 완만해졌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난달 같은 경우 널뛰는 기름값에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데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뛰었을 만큼 여전히 부담이 커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네. 당장 7월까지는 물량이 나와 있지만 이후부터는 전 세계 원유 수급 여건이 다시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사태가 길어질 때에 대해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성과 가격 예측 가능성이 확인이 돼야 최고 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당장이야 눈앞에 기름값을 붙들고 있다곤 하지만 결국은 이 국민의 세금, 나라 국가는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서 더 큰 청구서를 받아들기 전에 출구 전략을 모색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죠. 고유가 지원금 신청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0: 네, 지난 월요일 2차 지급이 시작됐죠. 불과 사흘 만에 신청자가 1,5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의 약 절반 가까이 되고 2조 원가량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2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접수도 이어지고 있는데 1, 2차를 합해보면 모두 1,799만 명이 신청했고요. 3조 7천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내가 지급 신청 대상인지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신청 방법이 따로 있죠. 일정은 언제까지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0: 네, 2차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고요. 이번 주 적용된 요일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거 또 받으신 지원금은 8월 말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1: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제 오늘 출시됐는데 이게 뭐 출시되자마자 인기가 꽤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뭐 완판 행렬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인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국민 자금 6천억 원, 여기에 재정 1,200억 원을 합쳐서 조성이 되는데 정부 재정이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여기에 투자 금액별로 다르지만 최대 1,80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하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만기까지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는데 유동성이 낮을 수 있는 만큼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1: 가입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0: 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는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일부 증권사에서는 판매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되기도 했고 은행 영업점 앞에는 개점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면서 오픈런까지 벌어질 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은 이미 동이 났다고 하고요. 오프라인은 아직 물량이 남아있지만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몰리고 있어서 빠르게 한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 점들 정리해보면요.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 원이고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20% 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부담하지만 개인별 손실이 아니라 국민 투자금 전체 기준의 20% 이내로 한정된다는 거. 또 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손실 구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1: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이제 엿새 동안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분위기 어때요?
0: 네, 잠정 합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 숫자만 봐도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메모리와 성과급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 모바일 비롯한 비반도체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터라 여기서 상당수 반답표가 나올 경우에 결국 캐스팅보트는 연구개발이나 지원 등의 공통조직이 쥐게 될 걸로 보입니다. 노조 지도부가 이번 합의에서 공통조직의 성과급을 메모리의 70%로 정한 것도 이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사 합의의 최종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1: 네. 아파트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군요.
0: 네, 아파트나 연립주택 관리비가 새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쓰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보다 처벌 수위가 2배 가까이 높아진 거고요. 주택관리사가 비리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기면 자격을 취소시켜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게 하고 네. 또 공사나 용역계약도 더 투명하게 관리해 불필요 필요한 관리비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1: 계란 크기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0: 네, 기존에는 뭐 왕란, 특란, 대중소 이런 식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옷 사이즈 고를 때처럼 2X 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표기와 함께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헷갈릴 일 없이 더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웅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희가 이제 매일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기념일 또 특별한 날들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진 생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쭤봤습니다. 2707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는 도룡뇽을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 아이들은 도룡뇽 알까요? 글쎄요. 1974님, 윤인구님 어느 때부터인지 제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GPS 달아주십시오 하셨고요. 3095님께서는 어릴 적엔 밤이 되면 소쩍새가 서글프게 울곤 했었죠. 그래도 그 소리가 너무 정겨웠는데 지금은 고향에 가도 들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804님 어릴 때 길가에서 자주 보던 강아지 풀이 어느새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놀았던 강아지 풀의 꽃말은 어린이들의 마음 동심이라고 하네요 하셨고요. 4633님 저녁이면 반짝반짝 반짝이며 별밤을 이루던 반딧불이 가 사라져서 그 시절의 밤이 그립고 아쉽습니다. 덕유산 아래 무주에 반딧불이 축제가 있는데 그곳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에서 또 옛 추억을 떠올릴 만한 많은 것들이 나오네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간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도 있고요. 지방 방향 정체도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상주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 진위에서 밀리고 더 가서 천안 분기점부터는 9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가양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 동작대교 3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6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곡 램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5: 서울 대전 대구 부산
1: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 예, 한국갤럽 조사는 5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총 1,002명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6: 한국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 오늘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0: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지난주 대비 3%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이내에서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번의 최근 조사를 보면 67이었다가 64, 그리고 61, 그렇게 해서 3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64로 다시 3%포인트 좋아진 건데요.
1: 네.
0: 부정률은 28에서 28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60% 중반대에 예, 박스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그 지금, 한국갤럽은 지난 대통령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 취임 1년 무렵에서 정부 수행 평가가 어떤지 이렇게 좀 보여준 게 있는데요.
1: 네.
0: 19대 문재인 대통령인 경우에 취임 1년이 언제냐면 2018년 5월 초였는데 이때 긍정률이 78입니다. 물론 이제
1: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0: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4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예. 기대감이 폭발해서 78. 나중에 이게 80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80% 선을 뚫어서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전직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높습니다. 64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바로 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60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지금 한 4%포인트 더 높은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57, 김영삼 대통령 한 55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비율의 긍정률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나온 긍정 요소와 또 부정 요소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네.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경제 민생이 24%로 제일 높았고요. 외교가 12%, 또 직무 능력이 이제 유능하다라고 하는 비율, 또 서민 정책 복지, 소통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나와서 이전과 이제 비슷한 흐름들 긍정 평가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정평가 하신 분들한테 그 이유를 질문했는데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13%로 제일 높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외교 관련해서도 좀 부정평가하는 이유로 드신 분들도 새로 이제 추가가 좀 돼서 9%포인트 네 번째로 높았는데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전체 응답에서 부정평가 하신 분 비율이 28%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한 약 1,000명 대상 중에서는 뭐 이제 278명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1: 네.
2: 순위가 있더라도 사실 그 비중 자체는 엄청 큰 것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유들에서도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격전지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부터 볼까요? 민심이 어떻습니까?
2: 먼저 이제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서울 시민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45, 국민의힘 오세훈 34, 그래서 네. 11%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게 되면 이건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인데요.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포인트 내외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요.
1: 네.
2: 또 반면에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이제 조원 CNI가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8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민주당 정원호 43. 국민의힘 오세훈 42.6.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실 차이가 없다고 팽팽한 결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2: 그러면 이제 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10%포인트 이상 나고 뭐 어떤 것들은 이제 팽팽하냐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 면접원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중도층, 중간층들이 이제 표집이 많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고르게 좀 상대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표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도층, 중간층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격차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는 중도층, 중간층보다는 양쪽 진영의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조사 방식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일정 수준으로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적게 팽팽하게 나오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투표 투표율이 뭐 60%에 가까워질 정도로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의 조사 결과의 유사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50%에 가까운 그러니까 55% 이내에 좀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라고 하면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의 유사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중도층들이 많이 참여할지 여부 투표율에 따라서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또 현황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김문수 대표는 오늘 나온 또 여론조사 보면은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0.1%포인트 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0: 예예. 예. 세부사항은 아직 그 열심히 등록되지 않았는데요. 뉴시스가 의뢰를 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를 19일, 20일 양일간 했습니다. 무선 ARS 조사이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 유권자 1002명 조사를 했는데 정원호 41.7. 오세훈 41.6. 그러니까 0.1%포인트니까 사실은 이거는 격차가 없다고 봐야죠.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그 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 ARS 조사에서 이렇게 그 완전히 박빙, 초박빙 내지는 완전히 붙은 결과가 나올 때에는 조금 봐야 될 게 이제 ARS 조사에서도 투표 의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관 여자들,
1: 네.
0: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그 강성 지지자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윤 어게인을 좋아하시는 뭐 그런 분들 뭐 포함해서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간에 그런 분들이 앞다퉈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1: 네.
0: 격차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만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관여도가 선거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까지 좀 대표성 있게 조사를 하는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격차가 좀 일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화면접에서 적극 투표, 나 꼭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 중에 보면 격차가 더 벌어져요.
1: 지금 그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적극 투표층,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0: 예.
1: 적극 투표층에서는 정원 후보가 49.8%가 나왔고 예. 오세훈 후보는 42.4%가 나왔네요.
0: 예, 예.
2: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선거의 특이한 특성인데요. 보수 성향층이라나 또는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이
1: 네.
2: 다른 말은 투표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권 성향층에 비해서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일 텐데요. 이제 많은 이제 그 밀리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있다거나
1: 네.
2: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거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계엄 뭐 그다음에 탄핵 이제 이후에 이제 실시되는 첫 전국 선거거든요.
1: 예.
2: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어떤 활성화가 보수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의 격차가 오히려 좀 더 전체 결과보다 더 벌어지는 그런 형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전국 조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1: 네. 그 민주당 정원 후보 그리고 국힘의 이제 오세훈 후보 앞서는 후보와 조금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후보의 선거 전략도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렇습니다.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자 몸조심 아니냐 너무 너무 방어적인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했는지 최근에 또 격차가 좀 좁혀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응이기도 할 텐데요. 그 철근과 관련된 그 서울시
1: GTX 삼성역 문제요.
0: 예예. 네. 예. 바로 그 철근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강하게 좀 제기를 하면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어떤 프레임을 던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좁혀져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러면은 사실은 현역 프리미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그리고 보니까는 정부 뭐 관계자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등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현역 이었던 점이 프리미엄이 아니고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또 해명을 하고 관련돼서 뭐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는 게 좀 나와줘야 좀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려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격하는 입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이와 같은 큰 이슈를 좀 끄집어냈어야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슈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1: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서 전선이 선거 전선이 형성이 된다면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값이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또 뭐 이제 대출 규제 이런 불만들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세금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슈를 계속 이제 부각을 시켜서 그것이 일정 정도 좀 관심도가 모아지고 있던 찰나에 삼성역 GTX 이제 부실 시공권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 자체가 부동산 이슈를 잘 얘기를 안 하는 형국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공격 도구가 약간 가려지게 된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 부동산 이슈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는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그 GTX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이슈로 얼마만큼 방어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선거 결과의 결정적인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자, 부산으로 가볼게요. 네. 부산시장 선거 여론은 어떻습니까?
2: 네. KBS 부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부산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45, 국민의힘 박형준 34. 예. 그래서 11%포인트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고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요. 민주당 전재수 47.3, 국민의힘 박형준 32.8. 여기서도 약 15%포인트 가까운 이제 격차가 났습니다.
1: 네. 이 두 수치에서는 다 전재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연령대나 좀 부산 내 권역별 표심도 살펴볼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6070이라고 해서 한 세대로 봤었는데 6070이 분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2030이라고 해서 청년층을 하나의 세대로 이제 묶었는데요. 이게 좀 균열이 있으면서 20대와 30대가 약간 좀 의견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한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07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령자 내지는 청년층에서 이와 같이 분화가 되면서 30대 청년들이 약간 좀 민주당 쪽에 과거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 현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처럼 6070 세대에서는 사실 60대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제 M86 세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60대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은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때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일부 그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진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60대에서 지금 전재수 후보가 선전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 있었던 PK에서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산으로 따지면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을 나눴을 때 민주당이 이제 서부산 중심이다. 그래서 동부산에서 힘들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완전히 칼로 쪼개놓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전재수 후보가 지금 방금 리서치앤리서치 채널A 의뢰한 조사 여기서는 거의 15%포인트 정도 좀 앞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집세 자체는 지금 경선 이후로에 정체되어 있다. 보수 결집이 가속이 아니고 보수 결집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세대에서도 그렇고 과거에서는 좀 힘든 세대 또 과거에서는 좀 힘든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1: 네.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도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측 하는 지역인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 대구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6일부터 20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8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김부겸 40, 국민의힘 추경호 39. 네. 1%포인트 이제 수치상 차이가 있는데.
1: 여기도 접전이네요.
2: 예, 여기서 뭐 네. 어디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ARS 조사 방식에서도 두 후보 간의 이제 격차가 팽팽한 경우들,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에서도 또 이렇게 격차가 없는 경우들,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보수 후보들의 어쨌든 그런 결집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들이 있었고, 또 김부겸 후보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선방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정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제 다음 주 남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두 후보 간의 이 캠페인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1: 아직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좀
2: 통상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게 되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두 후보가. 네,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한 20 정도 20%. 얘기를 안 하는데 기타 후보들이 이제 약간 있어요. 이제 군소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에서 한 18% 포인트 정도가 모르 무응답. 우리가 응답 유보층이라고도 부르고 부동층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음을 이제 정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이 그러면 하나의 단일한 그룹으로 한 명의 후보들 다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투표 참여를 안 하고
1: 네.
2: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서 사실 응답 유보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좀 분산되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유보층, 부동층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투표 불참과 또 분산되어서 후보들한테 지지가 나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워낙 두 후보가 팽팽하니까
1: 네.
2: 그 부동층 향배는 어쨌든 의미는 상당히 갖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앞서갔는데 정청로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대구 경북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다. 네. 막판에 이제 뭐 샤이 김부겸, 샤이 추경호 같은 또 변수들이 얼마만큼 작용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샤이라고 하면 이제 투표는 하는데 여론조사 응답과 관련해 그런 적극적이지 않다. 내지는 뭐 예전에는 그 기계음에는 기계음은 아니죠. 녹음된 음성에는 이제 반응하는 ARS에서는 적극 응답을 하는데 전화 면접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제 성향을 숨긴다고 해서 샤이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국적으로 샤이는 다 분포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 자체가 전화 면접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1: 네.
0: 그런데 대구는 한 20% 사이 20% 내외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구가 전화 면접에서 응답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샤이 김부겸, 샤이 추경호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대구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전체적인 반영률은 좋다라고 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강원도 지사 선거 보겠습니다. 4월 이후에 이제 8차례 정도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2: 네.
1: 여기는 이제 꽤 일정하게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 지역 민심 살펴볼까요?
2: 가장 최근 조사 말씀드리면 KBS 춘천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조사 방식으로 강원 유권자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44.8, 국민의힘 김진태 32.7, 그래서 12%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고 있고 민주당의 예. 우성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여전히 다른 조사에서도 우상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격차가 네. 좀 약간 좁혀진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 그 이상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아마도 이제 우상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있다가 간 것이기 때문에 슬로건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가 이제 그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2: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한 지역 발전 기류 이런 것들이 좀 프레임들이 약간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김 대표님 전북 도지사 판세도 좀 살펴볼까요? 여기는 이제 다섯 명의 후보죠.
0: 전북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그 후보 둘 무소속의 이제 김관용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현 지사이면서 이제 무소속이 돼 버리니까 이분이 아주 극히 미세하게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원택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원택 후보가 또 아주 극히 미세하게 이 격차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도 누가 우세한지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1, 2%포인트의 격차로 막 맞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거 판세 전북 도지사 선거는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깜깜이다.
1: 네.
0: 예.
1: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안방에서 사실 내주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정당의 소속 후보가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 무소속 후보가 현직이었기 때문에 또 고령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는 또 지지를 받고 있어서 여기도 투표율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자 이제 28일 다음 주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봉신 대표님?
0: 일단은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의 비율이 가장 크게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 선거에서 말실수라든지 어떤 그 뭐 지도 지도부급 인사들에 의한 말실수 아니면 주요 인사들의 말실수 아니면 주요 그 농객들이 과도하게 이제 예측을 함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바로 선거에서 막판 큰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후보 간의 단일화죠.
1: 윤 대표님 짧게 한마디만.
2: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보수층들이 좀 와해돼 있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지금까지 1차 보고는 됐는데요. 네. 그것이 과연 이제 경쟁 구도를 전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2차 결집까지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남은 관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1: 김봉준 대표님, 윤영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담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다를 뜻하는 여덟 음절로 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앞길이 구만리 같답니다. 이 속담에서 앞길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뜻하고 앞길이 많이 남았으니 서둘러 떠납시다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길의 기본 의미는 집이나 마을의 앞에 있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앞길을 깨끗이 쓸었다처럼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길의 반대말은 뒷길이죠. 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나 앞길이 막막하다와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장차 살아갈 길 또는 그 날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 앞날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관용구 앞길이 멀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나온 구만리는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1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0도, 부산 제주 22도, 대구 23도 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서 곳곳이 흐립니다.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후 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경남 일부와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내일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 까지 오르면서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경상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인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행 피해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V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6억 원가량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12일 남았는데요. 누구를 찍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쏟아지는 공약에 네거티브 공방까지 선거판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오늘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잠시 후에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원 관장과 함께 생물 다양성이 왜 인간의 생존 문제인지 또 쉽고 재미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네,
2: 오늘 이제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각 당 대표들 어디로 갑니까?
4: 네, 오늘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둘째 날인데요. 여야 모두 이제 상대 당 대표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양당이 초반부터 어느 지역에 힘을 싣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2: 그렇겠죠.
4: 예. 먼저 어제 이 서울과 충남을 찾았던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이 충북과 강원을 찾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충북 청주에 있는 SK 하이닉스 캠퍼스 앞에서 이 출근 인사를 진행했고요.
2: 네.
4: 청주시장 이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중앙선대위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충주로 이동해서 이 충북지사 후보와 그리고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했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반면 어제 이 경기에 이어서 정청래 대표와 나란히 충남을 찾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이 수도권 유세에 좀 집중을 합니다.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선거 전략을 점검을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경기 남부로 향합니다. 안양 범계사거리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에 수원역 인근에서 도보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녁에는 안산 이 상록수역 앞에서 열리는 안산갑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야, 이거 뭐 대표들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왜 충청도로 두 사람이 다 갔느냐. 심지어 충남 공주에서 같은 시장에서 만나기까지 했거든요.
2: 그랬다면서요.
3: 조금 거리를 두고.
2: 예, 그 상대적으로 충청 지역이 좀 덜 이슈화돼서 그런가요?
3: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영남하고 호남을 양쪽이 다 피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세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도 지지층 결집 시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이 좀 없나?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처음 유세를 시작한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2: 네.
3: 당내 내분이나 이걸 수습하는 게 바빴던 그런 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해서 없어 보이는 수가 있고 그리고 접전지로 가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게 접전지나 열세 지역의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요. 양당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정청래 대표는 고향이 충남 금산입니다.
2: 예.
3: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 충남 보령이고 서천까지 해서 지역구거든요. 두 사람 다 충청도 정치인이다. 그 충청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정치인인

0: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놓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은 이 정치판의 격렬한 그 정쟁 가운데서 그게 좀 인간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장동혁 대표도 네. 예예 하고 받아주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자칫 충돌하거나 이런 상황도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갈게요 라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밝게 웃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의 격전 가운데서도 또 두 당대표의 잠깐의 좀 훈훈한 장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네.
0: 주말이 다가오는데 기왕에
1: 가는 또 이번 주말에
0: 그렇죠. 인구 밀도가 네. 높은 쪽으로 그렇게 향하기가 쉬운 것이고, 재보선 등의 격전지도 수도권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택한 것 같고, 남은 포인트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 즈음에 지도부가 어디에 갈 거냐. 이게 또 전략적으로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1: 야, 그러고 보면 정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어제 또 그 이채로 왔던 장면은 부산 북갑 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어제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출정식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는데요.
1: 그만큼 절실하다.
2: 예, 절실하다.
1: 입장에서는.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 박 후보의 어머니가
1: 그러셨더라고요.
2: 예, 삭발을 도왔습니다.
1: 네.
2: 왜 삭발을 했느냐.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거 한동훈 후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국민의힘 이 일부 의원들까지 나서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이 어부지리를 좀 막기 위해서는 박 후보와 이 한동훈 후보가 좀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니까 박 후보가 이제 머리를 밀면서 자신의 이 단일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겁니다. 예, 박 후보 실제 이 삭발식을 진행한 뒤에 한동훈 후보 굉장히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지칭하면서 한동훈으로 이 보수가 단일화한다? 이 말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처럼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삭발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머니 앞에서 자식이 이 머리를 밀지언정 배신과 이 기생의 정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상전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 측도 이렇게 되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친한 게 이 핵심 인사죠. 윤희석 전 대변인도 박민식 후보가 이 삭발까지 한 거 보면 단일화는 아무래도 좀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만 한동훈 후보 측도 처음부터 단일화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민심이 보수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김평론가께서는 네. 이 삭발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0: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거든요. 선거 때 삭발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절박해 보여서 밀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저 선거 당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강의 같은 걸 불러요. 선거 때 어떻게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지.
1: 네.
0: 제가 선거에서 지고 싶으면은 삼보일배를 해라. 철야 유세를 하고 갑옷을 입고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를 해라. 그렇게 하면 진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삭발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좀 그러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삭발을 했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때는 그래도 경선식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때 여운은 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최근 여론조사 추이들을 보면 좀 공교롭게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20 이렇게 딱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박혀있거든요. 앞에 상징적으로 2자가 무너졌을 때 그때 지지층 이탈 굉장히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열어두는 순간 그 이탈은 더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못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 선을 긋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또 밀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박민식 후보 쪽 또 좀 각오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박민식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2위권으로 들어갔다라고
1: 네.
0: 했을 때 그때는 또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이제 끊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대로 고비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도 단일화에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뺏어오는 것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도층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심지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표까지도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는 걸 역이용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색깔을 탈색시키는 것이 그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기대하는 거는 단일화 안 하고 박민식 후보 지지층이 자연스럽게 건너오는 몰래 건너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이 부산 북갑의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네, 결국은
1: 한동훈 후보 본인도 처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사석에서도 나는 3자 구도가 더 자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완주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가능성은
0: 없다.
2: 사실 그 박민식 후보의 선택에 달려 있다.
0: 박민식 후보의 네. 선택에 달려 있다. 네. 자, 그리고 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큰 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1: 네, 최근 이 GTX-A 삼성역 구간에 기둥에 들어갈 철근이 일부 좀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 관계부처의 실태 파악과 그리고 안전 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름철이 우기 상황을 대비한 이 안전사고 방지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 지시 이후에 실제로 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부터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에는 건설 관련 전문가의 40인이 참여를 하고요. 또 시공 오류 원인과 그리고 안전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조사는 약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사실상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최근 이 철근 누락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됐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보안공사가 이미 좀 진행 중이고 서울시는 일단 책임이 없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거는 정원우 후보 주장이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정원우 후보 이거 선거운동원으로 나선 것이다. 안전팔이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네. 뭐 국민의 안전을 뒤로는 미룰 수 없는 일은 분명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뭐 해석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네. 선거 개입에 대해서?
2: 일단 만약에 정부에서 크게 얘기를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논란이 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좀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며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대통령이 개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눈치를 챌 것 같아요. 근데 민심이 그것만 갖고 이건 관권 선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 시장에 갔다가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디 뭐 개소식 조선소 개소식이었나요? 거기에 갔다가 논란이 있었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아예 토론 그 순방 토론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도 좀 익숙해진 게 있어요. 어차피 대통령이랑 여당이랑 같은 편인데 숨 마셔도 같은 편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그러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른 사례를 또 비근한 걸 가져오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후반에 탈당하던 사례가 예전에 한동안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좀 그냥 당의 당원으로 있는 것이 또 선거 때 어느 정도는 좀 관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봐주는 문화가 생겼다.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로는 철근 논란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팽팽히 대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관건은 이 후보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관권 선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 같다.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문제를 제기했으면 토론회도 이왕에 한번 하지?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4번, 5번 이렇게 토론회를 가진 전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정원우 후보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어쨌건 그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뭐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1: 네. 이른바 이 탱크데이 파문이 부적절한 이 마케팅 논란을 넘어서 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2차 가해 문제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이 이 논란을 오히려 일종의 좀 밈처럼 아니면 놀이처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이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커피를 마시는 이 AI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스타벅스 로고가 붙은 탱크가 이 특정 정치 성향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식의 합성물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

0: 이런 콘텐츠가 이 단순히 뭐 풍자를 넘어서 5.18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 5.18을 폭동으로 왜곡했던 이 전두환 씨의 과거 발언을 추종하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들인가? 스타벅스를 두둔하면서 2차 가해를 하는 시민들인가? 후자가 오히려 스타벅스 코리아를 괴롭히고 있다. 제가 만약에 어디서 장사를 하는데 가게에 동네 사람들이 저기 별로야 가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진짜 막 동네에 되게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제 가게에 죽을 치면서 아 나는 이 가게 좋다고 막 계속 죽을 치고 앉아있다 이러면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코리아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해임을 시켰고 근데 그런 보람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추가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업 측에서도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건 하나로 이렇게까지 일이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사태를 보면서 기업 측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3928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5.18이 조롱할 일입니까? 2차 가해 말고 선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0: 네, 네. 스타벅스 이 불매운동이 민간 영역을 넘어서 이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이 기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방침을 밝혔습니다.
2: 네.
0: 윤호중 이 행안부 장관이 어제 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반역사적인 행태라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관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때 이벤트 상품으로 구매해왔던 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는 구매하지 않겠다. 아.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좀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을 공공기관이 소비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아무래도 이 정부 부처 가운데서 이 공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부처로 꼽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전 부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 아니지만 관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나 뭐 지자체에서도 스타벅스 상품권을 쓰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청 내 민주당 대표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나아가서 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 네.
0: 민주당은 실제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정안을 곧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시민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정용진 회장이나 스타벅스 코리아나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까지 혹은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를 더 또 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한 거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비판한 건 다르다. 이스라엘은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시민들한테 좀 시민의 흐름에 맡겨놓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지적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이걸 입법을 이제 민주당에서 시도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또 표현의 자유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예전에 5.18 시민군이었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2: 네.
1: 아마 논란은 또 가중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간에 법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문화가 있고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역사 왜곡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거냐 여기에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역량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2: 네.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을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현명한 시민들이
1: 네.
2: 더 잘 판단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우리 알파고 때 네. 잔영실수에서
1: 네. 네. 그때는 예
0: 그때는 정말로
1: 알파고.
0: 멋있었었거든요. 어, 죄송하지만
1: 그 사이 제가요 누가 예. 누가 멋있었대요
0: 사회자님이. 네.
1: 근데 안 멋있어졌어요.
0: 예, 많이 늙으셨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1: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0: 아이고, 네,
1: 관장님은 여전하신 것 같은데.
0: 네, 저는 그대로인데. 네, 저는 그대로인데. 어, 아니, 많이 변하셨네요.
1: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거 시작부터 이러깁니까?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원숙해지셨습니다.
1: 아, 제 얼굴이 다 빨개지네요. 이렇게 네. 어,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긴장감 넘치게 진행될 거라는 진행자와의 그 대화가 이렇게 시작됐기 네.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게 제가 이제 펭귄 각종 과학관 관장님이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거든요. 이게 펭귄 각종 과학관 이거 발음도 쉽지 않아. 네. 뭐 하는 곳입니까?
0: 그러니까 이름 잘못 지었어요. 네. 제가 12년 동안 세계 과학관에서 관장을 했거든요. 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그렇죠. 국립과천과학관. 네. 12년 동안 관장하고 그만뒀더니 사람들이 앞으로 널 뭐라고 불러야 되냐. 계속 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사무실 끝에 관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네. 둘째 딸이 아빠는 각종 구립시립 국립에서 했으니까 각종 과학관이 해라. 아빠는 어릴 때부터 큰딸이 별명이 펭귄이었으니까 펭귄 각종 과학관을 해라 그런 거예요. 잘못 정했습니다. 이렇게 아, 매번 설명해야 돼요.
1: 이거는 사실 정말 우리가 아는 펭귄과도 관계가 없는 거죠.
0: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펭귄이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었을 뿐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문의하시는데 네. 펭귄 선물 많이 보내십니다. 그 펭귄 인형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순전히 이정모 관장님의 그냥 특징과 관련된 네. 네. 오랫동안 불려오던 별칭과 관련된.
0: 그렇죠. 제 지필실쯤 되는 겁니다. 네. 찾아오지 마시고요.
1: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관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대중들에게 과학을 아주 쉽게 전달하는 또 과학 통역사라고 예.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런 예.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네.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고.
0: 네. 예, 강연, 방송, 유튜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느낌이 이렇게 과학자 같지는 않아요.
0: 어디 아, 뭐, 과학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학자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아니 과학자는 조금 뭔가 어렵고 조금 되게 근엄하고. 예.
0: 아, 근데 저는 살면서 그게 근엄한 과학자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1: 그래서 인기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0: 네, 과학자들 보통 저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앞서 이제 생물 다양성,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다라고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그 사실은 쉬운 거예요. 다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풍성하다. 네. 그러니까 동물도 다양하고 식물도 다양하고 곰팡이도 다양하고 세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류만 다양한 게 아니라요. 그 같은 변화도 품종이 많잖아요. 같은 네. 사람도 얼굴과 체질이 다 다르듯이 유전자의 다양성도 중요해요. 또 사는 곳도 있잖아요. 숲, 갯벌, 강, 바다처럼 서식지의 다양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전자, 서식지, 생물의 종류 이런 다양성들을 다 채우는 게 그 생물 다양성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네.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 과자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과자만 들어있으면 맛도 없고 재미없잖아요. 금방 네네. 질리잖아요. 저는 생물 다양성이 지구 생명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풍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스텝이 튼튼해서 우리도 버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날로 지정해놨다는 거는 뭔가 이게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위험한 그렇죠. 지경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네. 강조하는 교회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 가족 같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생물 다양성을 막 강조한다는 뜻은 생물 다양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이 있다고 해봐요. 몇 개의 그물과 끊어졌어요. 그래도 네. 워낙 촘촘하니까 그 그물 갖고 우리 고기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축구골대 네트 같이 엉성한 그물이 있다고 해봐요. 몇 개 끊어지면 다 새나가고 말잖아요.
1: 네네.
0: 지금 생태계가 딱 그런 생태계예요. 너무나 엉성한 생명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생명들이 사라지면 내가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우리 인간 걱정해서 다른 지금의 생명 다양성을 유지하자 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날까지 지정해서.
1: 그러니까 결국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는 인간의 삶에도 큰 위기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말씀이네요.
0: 예. 축구팀에 이제 11명이 다 공격만 하고 있다 해봐요. 그런 축구팀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0: 골키퍼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1: 원래 군대 축구가 그렇죠. 한꺼번에 싹.
0: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다양성을 지키자는 말은 아우 저 예쁜 생물이 있는데 위험하대 이걸 지키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계속 밥 먹고 숨 쉬고 살 수 있는 조건을 지키자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존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0: 그렇죠. 인간이 네. 자기의 문제가 아닌데 뭐 이런 걸 했겠어요. 네. 나의 문제니까 날까지 정해서 지키고 있는 거죠.
1: 근데 이제 한국 호랑이다. 고래 중에 뭐 어떤 고래다. 이게 멸종위기다라는 네. 거는 이제 눈에 띄는 거니까 우리가 그 알기 쉬운데. 네. 근데 뭐 곤충, 뭐 미생물, 풀한 폭이 없어지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그 큰 동물이 사라지면 눈에 딱 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진짜 자연의 진짜 일꾼들은요. 오히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생명들입니다. 곤충, 미생물, 풀, 균류 같은 존재들이죠. 네. 흙 한 줌 속에도 엄청난 소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낙엽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돌려주고 있죠. 또 식물이 다시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생물들이 파업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숲은 쓰레기장이 될 거고요. 농사는 어려워질 겁니다.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이 줄어들면 꽃가루 바지가 안 되니까 또 과일과 채소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네. 아, 자동차에 나사 하나가 딱 빠졌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작으니까 괜찮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큰일이 나겠죠.
1: 그렇죠.
0: 생태계의 작은 생명들은 지구의 자동차 나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말씀하신 이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뭐 음식이라든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좀 청취자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사과, 딸기, 호박, 아몬드 같은 많은 작물들은 곤충의 꽃가루 바지에 기대해서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벌이 벌만 생각하는데 벌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줄어들면 단순히 꿀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탁의 색깔이 바뀔 겁니다. 밥상에서는 과일과 채소가 사라질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가격이 또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도 문제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과 숲지는 병원체가 한 종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줘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숲을 밀어내버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면 사람과 야생동물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1: 네.
0: 그리고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코로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1: 네.
0: 이게 그 박쥐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짧아져서 생긴 사건이었거든요. 자연은 우리에게 약도 줍니다. 많은 의약품의 실마리가 식물들, 곰팡이, 세균, 동물의 독 같은 자연물에서 나왔거든요.
1: 네.
0: 생물 한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약 하나, 미래의 치료법이 사라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1: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다양한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열심히 각자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네, 말씀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원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 자연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만큼 다양한 생명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0: 아, 자연이 일부러, 야, 오늘 우리 다양한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다양한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하고 협력하고 또 우연한 변이를 거치면서 다양해졌죠. 다양성은 자연의 어떤 낭비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사도 한 작물만 넓게 심으면 병 하나가 돌면 어떤 곰팡이 하나 돌면 완전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품종, 여러 작물을 같이 있으면 한쪽이 피해를 받아도 다른 쪽이 버틸 수 있잖아요. 자연의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예쁘다는 뜻을 넘어 위기에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효율을 좋아해서 모든 걸 표준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연은 표준화보다는 다양화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의 지구 역사가 늘 변했기 때문이에요.
1: 네.
0: 기후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대륙도 변했습니다. 움직이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바로 다양성이었죠.
1: 과장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인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지나고 있다.
0: 네.
1: 무슨 말입니까?
0: 대개 과학자들이 한 1950년부터가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그래요.
1: 아, 이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0: 과학자들 한 얘기면 제가 감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에 다섯 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섯 번째 대멸종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대멸절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 같이, 내일 당장 뭐 공룡 멸종 같은 사건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예, 예.
0: 공룡의 멸종도 한 20만 년은 걸렸어요.
1: 아, 그래요?
0: 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 시간을 보면 지금 생물종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도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1: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제 뭐, 뭐 어떤 특정
0: 종이?
1: 종이 없어지고 있다는
0: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남는 걸 말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꼬마들도 알고 있는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포함한 공룡. 많은 생명이 사라진 그 다섯 번째 대멸종이죠. 그런데
1: 네.
0: 이때는요 소행성이 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소행성 떨어지고 이제 얼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생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 동안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지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화산이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화산 네. 터지면 우리 못 막잖아요.
1: 네.
0: 지금의 대멸종의 원인은 인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 아.
0: 인간이 다른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남획하고 오염을 일으키고 또 외래 종을 다 막 도입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괜찮죠. 왜냐하면 화산이 터져서 생기는 문제라면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바뀌면 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할 거다.
1: 네.
0: 사람들 정말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1: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도
0: 우리는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1: 네. 아까 이제 여러 그 생태계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4524님께서는 어릴 때 늘 봤던 소똥구리가 1971년 이후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9933님은 요즘 탱자나무도 안 보이고 또 1676님은 고추잠자리가 안 보인다고 하시면서 뱅뱅 돌며 날던 빨간 고추잠자리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문자를 쭉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옛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0: 예.
1: 우리가 또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또 너무 마음 아픈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저 어릴 때 저 소똥구리 정말 많이 봤고 그다음 물방개. 초록색에 반짝반짝하는 물방개 정말 많이 잡아서 놀고 막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1: 네.
0: 지금 반성 많이 하죠. 그때 참 내가 너무나 쉽게 봤구나. 근데 정말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다고 뭐 전 세계에 없는 건 또 아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 고라니의 90%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근데 약간 슬픈 일인데요. 왜 전 세계 고라니의 90%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포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아.
0: 고라니를 잡아먹을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왕창 또 몰려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고라니 때문에 속 많이 썩히는 분들도 계시죠.
1: 네.
0: 그러니까 다 전 세계에 균형이 안 맞고 있습니다.
1: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지구 역사에서 인간 때문에 지질시대 이름까지 바뀔 정도
0: 네.
1: 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0: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에 적응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오히려 호모사피스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의 보다 작은 한 손님이 아니라 지구의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큰 힘이 되어버렸어요. 숲을 농지와 도시로 바꾸고 강의 흐름을 댐으로 막고 바다의 물고기를 대규모로 잡아버리고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바꾸고 있죠. 예전에는 자연이 다 생명을 압도했잖아요. 태풍이 오면 피해야 되고 가뭄이 오면 또 빌어야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바꾸고 있죠.
1: 네.
0: 지구 전체의 포유류의 무게를 따져보면요. 야생 포유류보다 인간과 가축의 비중이 훨씬 커졌어요. 만 년 전에는 그건 척추 동물 가운데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1: 네.
0: 지금은 단 3%만 야생동물입니다.
1: 아.
0: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과 가축이 어마어마해졌던 거예요. 인간과 가축이 많아지니까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종수마저 줄어들게 돼버렸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지구의 리모컨을 잡았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보면 리모컨 잡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지구의 사람이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지구의 리모컨을 잡았는데

0: 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으면서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자연이란 기계를 마구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래서 저는 또 지금 관장님 말씀 듣다 생각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뭔가에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버틴 게 아닌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가 잘 버텨왔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생명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얘 자각한 거죠. 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도 못 살겠구나. 여섯 번째 대멸종 때 아니 여섯 번째 대멸종 때 인간만 살아남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는데요.
1: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자연사에서 배우되거든요. 역사에서 배우되는 거예요. 지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지션은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 최고 포지션가 누구예요?
1: 인간.
0: 인간이에요. 또 최고 포지션가 아니더라도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동물 반드시 멸종했거든요. 가장 네. 아래쪽에 있는 동물은 생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물량이 많다는 건 그 생태계에 아주 잘 적응했다는 거죠.
1: 네.
0: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작은 덩치로 최고 포지션가 됐어요. 이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원래 최고 포지션은 몇 마리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지구에 있는 인간 80억 명을 킬로그램으로 따지잖아요. 어떤 고래 어떤 공룡도 이렇게 많아보지 없어요.
1: 그렇게 생각해보면.
0: 제일 많았던 거예요. 아니 곰팡이가 더 많지 않아요. 곰팡이 박대가 훨씬 많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종이잖아요. 아, 최저천 교수님이 그랬어요. 개미도 사람만큼 많다.
1: 네.
0: 양팔 저울에다가 한쪽에 개미 얹어놓고 한쪽에 사람 얹어놔봐요. 딱 균형이 맞을 겁니다. 근데 개미도 사람만큼 많은 거예요.
1: 네.
0: 근데 개미는요. 한 종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종인데. 개미는 최소한 1만 4천 종이에요. 우린 쟤네들 다 개미라고 부르지만 자기네끼리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작은 덩치로 최고 포지자가 돼서 훌륭해. 또 생물량도 제일 많아. 정말로 훌륭해. 하지만 이 훌륭함 때문에 절대로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게 자연사가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
1: 그러니까 더 늦지 않게 각성해야 돼.
0: 그러니까 각성했죠. 우리 각성하고 있죠. 이미 각성했어요.
1: 네.
0: 각성해서 생명 다양성의 날도 만들고 그런 거죠. 사실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멸종되는 속도가 이제 주춤하고 있거든요. 주춤하고 있고 우리가 더 늘리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만큼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죠.
1: 그러니까 관장님 같은 과학자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시니까 또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인지를 하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0: 예, 아무리 과학자가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KBS 1 라디오가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해서 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0: 12시 2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1: 아 역시 우리 이종국 관장님 여전히 10년 전에 뵌 그 재미있으심이 또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게 기술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 기술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제 과학관장을 12년 전에 했잖아요. 기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친환경 농업, 생태 복원, 감염병 감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물종 조사 같은 기술은요.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기술은 망치 같은 거예요. 망치가 있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진 않잖아요. 무엇을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 누구를 위해 지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거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정책이고 사회적인 네. 선택이죠. 아직 늦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룰 만큼 한 가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0: 자연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숲도 회복되고 강도 회복되고 멸종 위기종도 보호하면 돌아옵니다. 다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시험 전날 우리 벼락치기에서 성공했죠. 많이 해봤습니다. 벼락치기로 그렇죠. 성공했어요. 시험은. 하지만 지구는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1: 그러게요.
0: 네, 지구는 서서히 꾸준히 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한 번 사라진 종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0: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죠.
1: 그러니까
0: 멸종 위기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아직 멸종하지 않았으니까.
1: 예, 예.
0: 그런데 멸종해버리면 우린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있잖아요.
1: 네.
0: 호랑이가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호랑이 정도는 천연기념물.
1: 아닌가요?
0: 아니에요. 네. 왜 아닐까요?
1: 없어?
0: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지킬 텐데 없는 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1: 그러면은 그 우리가 뭐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라고 부르는 그 종들은 우리 호랑이가 아니에요?
0: 아니, 시베리아 호랑이죠.

0: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보호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거예요. 아. 있어야 보호하죠. 어. 그러니까 호랑이 보호, 복원 사업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곰도 하고 있고 늦더디 해보려고 하는데 아, 호랑이는 우리가 어디다 복원할 거예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정말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기념물로 해놨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집을 짓는 망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기에 따르는 좋은 정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다양성이나 기후 위기는 개인의 착한 마음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큰 변화는 정책에서 옵니다. 전기를 어떻게 만들지.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지, 숲과 습지는 어떻게 얼마나 보호해야 될지, 농업과 어업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두 정책의 사안이잖아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타라고 말하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시민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탈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일회용품을 줄이라고 하지만 재사용 시스템이 없다면 개인에게 부담만 되는 거죠. 좋은 정책은 시민의 선의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착한 마음을 푸는 사람이 그 착한 행동을 하게 쉽게 하게 해주는 거죠. 나쁜 정책은 시민의 선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문제는 과학의 문제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건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야. 지금 한참 선거철이잖아요. 네. 이 선거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선거와 우리 생물 다양성의 문제, 기후의 문제, 우리 어떤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셔야지 되죠. 네.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아니면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예, 해당되는 이야기네요.
0: 그렇죠.
1: 예.
0: 예. 굳이 지금은 우리 동네 사람을 뽑고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우리 동네가 모여서 전국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래요. 그럼 정치와 정책을 만드는 건 조금 너무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네. 하는 일이고 우리 그냥 소소한 개개인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0: 그러니까 그 옷을 덜 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1: 옷을 덜 사요?
0: 네. 옷을 덜 사는 거. 더 조금 사는 거.
1: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1: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0: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10%가요. 옷에서 나와요. 아. 옷을 만드는데.
1: 요즘 또 옷을 또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또 그렇죠. 약간 그런 추세.
0: 저는 그러니까 메이커 있는 옷을 한국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샀냐면 아프리카 갔더니 산을 옷과 신발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파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버린 옷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1,000원, 1,500원 팝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경제 개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어떻게 시작했어요? 가발, 신발, 옷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 우리도 경제 개발 좀 해봐야지 하고서 아무리 옷을 잘 만들어도 그들이 우리가 버린 옷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 개발도 못해. 근데 그 좋은 옷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꽉 차버렸습니다. 포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이제 수출도 못해요. 근데 그 옷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생각한다면 옷을 조금 버려야 되는데 조금 버리는 방법이 뭐냐? 조금 사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더 음식도 중요합니다. 음식 덜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육이 끝난 사람들, 발육이 끝난 사람들은 네. 소고기와 양고기를 이제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발육한 동안 실컷 먹어야 되는데.
1: 아유, 쉽지 않네.
0: 야,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결심을 했어요. 소고기와 양고기만큼 돼지고기, 닭고기 사실 얼마든지 먹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소하고 양은 정말 큰 그 토지 자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생기고 한 가지만 정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소고기는 누가 사줄 때만 먹는다. 절대로 내준다고 먹지 않는다. 근데 이것만 큽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사주는 사람 별로
1: 고기
0: 없어요.
1: 고기 잘 드시게 생겼어, 원장님. 네.
0: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사주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또 공무원 12년 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는 건 돼지고기까지예요. 소고기 사준 사람은요, 친해지면 골치 아픕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1: 아, 이것도 참 고기 안 먹는 방법도 다양하시네.
0: 그 때문에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는 일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서울과 경기도 정도 되면, 근데 네. 밀집에 살잖아요. 이런 데는 뭐, 기후 동행 카드 이 정도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0: 시민들이 돈 내야 되잖아요. 그걸 세금 모아서 내게 하고 교통을 대중을 촘촘히 해서 그러니까 다니기 좀 자기 차 끌고 오는 게 더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훨씬 편하고 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 세계에는요 대중교통 무료인 도시가 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큰 이미 그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 9년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 중에요 상당히 많은 게 도로하고 주차장 확보한 데 쓰이고 있어요.
1: 네.
0: 그 오슬로가 우리나라가 크게 잘 살지 않습니다. 오슬로 신남부판에 가면요 한 시간 주차비가 8만 원쯤 돼요.
1: 노르웨이 오슬로.
0: 예. 네. 아, 너네도 바빠? 그럼 차 갖고 와. 돈 있어 차 갖고 와. 그 대신 그게 아니라면 대중교통으로 싸게 편하게 다니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양구나 자기 뭐 그런 데 살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거 너무 불편하니까. 네. 근데 서울 경기 정도 되면 대중교통이 정말로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만한 거죠. 그다음에 다시 얘기했는데 소비는 일종의 투표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잘 해야지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텀블러 하나 들었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러는데요.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잖아요.
1: 네.
0: 그 바뀝니다. 물론 텀블러 쓴다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텀블러 쓰면요. 플라스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1: 일회용품을 좀 덜 쓸
0: 그렇죠.
1: 수 있다.
0: 우리가 코로나 전에 서울시의 카페에서 일회용품 못 쓰게 한 적도 있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때 엄청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가면 완전 정착됐을 텐데 코로나가 딱 돌면서 그 정책을 계속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 네. 관장님 정치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0: 아, 생각 없으십니까? 내가 다섯 살만 없으면 할 텐데. 예순이 넘어봐. 63대면 난 정치 신인은 50대 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0: 60대 넘어가면 네. 신인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이제 관장님 얘기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21세기는 과학 문해력의 시대다라고
0: 예.
1: 하셨더라고요. 저는 문해력 이라는 말은 뭐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과학 문해력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0: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한 능력이 있으면 문화인으로 교양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는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는 또 다른 게 더 필요한데 저는 그게 과학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 문해력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과학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뭔가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 네. 그런 게 필요한가?
0: 아,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좀 엄청나게 많은 과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요 DNA 유치원 때 다 이중 나선 구조 알아요. 제가 생화학과 나왔거든요. 생화학과가요 네. DNA 아래에 단백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불구하고 전 이중 나선 구조를 대학가 처음 알았어요.
1: 근데 어떻게 알지 요즘?
0: 요즘 애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 유튜브 때문에 그런가?
0: 아니요.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블랙홀이란 말을 네.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써요. 저는 대학원 때 처음 들었어요. KBS 네. 9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1: 그러셨어요?
0: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딱 나왔는데 스티븐 네. 호킹 박사의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영국에서과 미국에서. 딱 봤더니 와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같다. 근데 블랙홀을 연구한다고 까만 구멍 이게 뭐야? 내가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원생들도 야 넌 내 마음의 블랙홀이야 얘기하면서 은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 지식이
1: 거네.
0: 너무나 넓고 깊어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도 과학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쫓아가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과학 문해력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지금의 학생들이 갖는 과학 문해력은 과학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수학이랑 언어도 필요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수학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과학 지식 얻을 수 없잖아요.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숫자와 크기로 따져보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안심하면서 안전하게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따져보는 게 저는 과학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위해서는 가제될 대화법들이 있거든요.
1: 네, 네.
0: 제가 노벨상 수상자를 좀 보니까 이분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거 질문하잖아요. 대답해 줄 때 이렇게 해요. 일단 질문을 정리해 줍니다. 넌 이런 거 물어봤지. 난 너의 말을 잘 들었어. 정리한 다음에 칭찬해요. 야, 어떻게 너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니? 정말 대단한데? 너가 내 실험실에 도움나 무조건 받아줄 뻔했어. 정리하고 칭찬하고 다만 다 좋은데 이건 살짝 아닌 것 같지 않니? 절대로 박살 내지 않고 다 좋은데 그만 살짝 동료로서 인정해 주면서 그러니까 고급을 살짝 교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화법을 가지려면 가지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노벨상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럼 겸손함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겸손함이란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지식을 싹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뭐야? 난 천재가 아니야. 똑똑하지 않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난 모르는 게 많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게 거리끼지 않는 것은 정말 과학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모른단 말에 일상적으로.

0: 합니다. 제가 독일 실험실에 있었대요.
1: 과학자분들이요?
0: 네. 독일 애들이 한국말도 모른다고 뭔 줄 알았어요. 정말 몰라 그래요. 맨날 실험에서 I don't know, 이슈바이스 니트 놀러스 하면서 모른다는 말을 막 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것을 만약에 막 불후의 진리라고 여길 거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1: 유연한 태도가.
0: 그렇죠. 유연한 태도. 새로운 게 밝혀졌어. 똥꼬집 부리지 말고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네.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1: 김강수 님께서 저보러 관장님 고기 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모시라고.
0: 돼지고기 사십시오.
1: 돼지고기면 됩니까?
0: 됩니다.
1: 네, 우리 지구를 위해서. 네. 이제 진짜 똑똑한 부모들은 과학관, 박물관에서 아이를 다르게 키운다. 라고 또 권장님은 주장을 하세요. 네. 이게 뭐가 다를까요?
0: 그 과학관 가시는데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내가 우리 과학 도서관 매주 가요. 내가 과학관은 왜 1년에 두 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학관도 매주는 못 오더라도 매달은 와야 된다.
1: 접근성이 안 좋은가?
0: 아, 이제 접근성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예. 어떤 과학관이 좋냐 물어보면요. 네. 전 서대문 자연서반과 서울시립과학과 과천과학관이라고 얘기 안 해요.
1: 그건 본인이 관장을 다 하신다니까. 네,
0: 그렇죠. 지금. 거기는 좋은 곳이지만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면 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과학관이 제일 좋은데요.
1: 아.
0: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근데 가서 뽕 뽑지 말고 과학관 가면 피곤합니다. 보기에 네.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과학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다 보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 하나 딴 데 잠깐 하나 더 보시고 과학관 갔으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다음에 꼭 기념품 꼭 사주시고 그래 애들이 그게 내가 과학관 걸 보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애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과학관
1: 부모의 욕심에 맞추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0: 그렇죠.
1: 말씀이죠.
0: 그런데 제발 시험 보지 마시고 왜 미술관 가면 잘게 감상만 하고 가는데 과학관 가자는 꼭 시험을 봐요. 야 방금 봤던 거 봤지. 야 고생대 표준화석이 뭐야. 모른다고 3호층 아까 못 봤어. 애들 짜증나요. 아, 그 육체적으로 힘든데 시험까지 보니까 네. 미술관 음악회 가서 우리는 시험 보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왜 과학관 가서 자꾸 시험을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과학도 이제 문화로서 즐기게 해줘야죠.
1: 아,
0: 도서관 좋네요. 가듯이 진짜 슬근슬근 갔다 오고 잠깐 보고 와서 저는 과학관에서 절대로 2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찍 나와야 돼요.
1: 아 그래서 저도 애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 금방 지쳐버리더라고요.
0: 네, 지쳐요. 그 거기가 환기도 잘 안 되다가 햇빛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전시 때문에.
1: 네. 다 보여주려고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
0: 그거 얼마나 큰데 그 잡아요.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2시간 중에도 네. 앉아서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거 다 포함해서 2시간인 거지. 그걸 그냥 더 걷는 시간만 2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 네. AI 시대일수록 왜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0: 그 우리는 AI를 쓰면서 되게 생산성이 좋아진 걸 느끼잖아요. 보니까 저 글쓰기 보면요. 예전에 글을 못 쓴 사람과 잘 쓴 사이가 얼마 없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AI를 모르세요. 우리 언어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AI를 잘 씁니다. 근데 언어가 뭐에 있어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과학에 있는 수학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국영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텔레비전 나가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AI 전문가께서 아 이제 21세기 AI 시대는요. 옛날처럼 국영수 중심에 이런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거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분요. 지는 국영수 잘한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는 잘해놓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AI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국영수가 잘이 된 거예요. 국영수를 잘하신 분들은 인공지능을 조수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국영수가 잘 안 되면요. 인공지능의 친구가 적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과 겨뤄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우린 뭘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나 로봇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건 분명해진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인공지능을 내 조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내가 어떻게 씁니까? 말로 언어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어 세 가지 언어 국영수라고 하는 세 가지 언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수학 못해도 살만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다 근데 이제는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요. 수학 정말로 중요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 이제 수학을 90점,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 네.
0: 70점 맞아도 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아나운서처럼 다 말 잘하지 않잖아요.
1: 아, 저도 말 잘 못해요.
0: 네, 하지만 대충 해도 다 살지 않아요. 하지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작가처럼 글 잘 쓰지 않지만 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기본 장비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든 사람이 90점, 100점 맞는 그전 수학 실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65점, 70점 맞는 수학 실력 갖고 있으면 그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슈퍼자 되면 망합니다.
1: 생물 다양성 이야기 나누다.

0: 인생, 인생 철학까지 이야기. 마지막 질문으로요. 오늘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할게요.
1: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다 보면 다른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면 이렇게 개 집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것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보니까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요. 거기서 사랑이 점점 퍼져 나가는 거예요. 또 개 고양이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똥도 치워가면서 하잖아요.
0: 네.
1: 그 다른 생명들이 있을 때 우리 불편함들을 다 조금씩 우리가 감수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 우리가 보는 생명. 오늘 누구 봤어요? 직박구리 봤나요? 못 봤어요. 분명 봤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0: 네.
1: 사람에게 친절한 분들이요. 개랑 고양이에게 친절할 수 있고 개랑 고양이에 친절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달팽이 지렁이 뭐 직박구리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네. 생물 다양성인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관장님 우리 또 10년 후에 만나지 말고요. 곧 다시 만나요.
1: 네.
0: 또
1: 한번 나오셔서. 다음 계절에 뵙죠.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 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치면서요. 듀아리파의 레비테이팅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맑아지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등으로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지금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대구가 23도, 부산 제주 22도, 강릉 20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은 지역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으로 대기질은 종일 양호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내일은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질 전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

0: 파괴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의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가자지구행 9호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우리나라 활동가 2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변수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핵 문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국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체제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한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게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입니다. 양측의 종전 요구한 차이가 일부 좁혀지고는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이들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 농축 우라늄 약 8,500kg을 러시아로 반출한 전례가 있고 러시아는 이번에도 우라늄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해외 반출 대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우라늄을 희석하자는 중재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6주 넘게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군사시설을 빠른 속도로 복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한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심각한 피해 속에서도 이란이 여전히 드론 수천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대 능력도 최근 3분의 2까지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가져갈 거라고 한결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쿠바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보 후엔 파괴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거라며 미국 내 여론은 의식한 듯 휘발유 값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를 추진하면 외교 합의가 불가능하단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대한다며 100여 개국이 동의하는 관련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쿠바 정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쿠바 국민들을 계속 돕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은 쿠바 내 불안정성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쿠바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오늘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어느 지역을 찾았습니까?
3: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청주 SK 하이닉스를 먼저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청주에서 지도부 현장 회의도 열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 타결에서 정부 역량이 나타났다며

0: 유능한 정부 여당을 강조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여당 자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당 지도부가 강원도를 찾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을 심판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당내 투톱이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나눠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기도 안양과 수원, 안산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울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1: 네. 서울 삼성역 GTS 철근 누락을 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고요?
0: 네, 민주당은 서울시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철저한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의 진상과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오늘 첫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TF 차원에서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보고했지만 국토부가 깔아뭉갠 거라며 엄정 조사를 하려면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조사 지시도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자마자 국토부와 행안부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급기야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석고되제를 촉구했군요.
0: 예, 정청래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 조롱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되제 하시기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대표가 직접 발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대전 MBC가 TV토론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모두 발언을 편집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요?
0: 네, 국민의힘은 충남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이 편집된 것을 놓고 대전 MBC를 향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고의적인 선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 민주당과의 커넥션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 왜곡 방송이라며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주 운영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 2차 종합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관계자를 만나 계엄의 정당성을 전달하는데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이런 계획을 보고받고 재가했단 겁니다. 홍 전 차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친분 있는 업체 21g이 요구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등을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의 1호 구속영장 청구였던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선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구금 없이 추방됐지만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에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가자지구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에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연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이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했으며 자신도 여러 차례 맞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활동가 역시 이스라엘군 행위는 합법적 조치가 아닌 견딜 수 없는 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국가가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피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가자지구가 해방될 때까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호 물자를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에 올랐다가 현지 시간 18일과 19일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습니다. 나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스라엘 측은 하루 만에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나포된 국제활동가는 모두 430여 명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전원 추방했지만 폭행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오늘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에 명시된 성과급 관련 조항이 실현됩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단일규모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 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결되려면 3만 명대 중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메모리 사업부 소속과 공통부문을 합치면 3만 명을 넘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비메모리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협상에서 소외된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변수는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러시아가 대규모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핵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겨냥한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토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현지 시각 21일 러시아가 지난 4일간 6만 4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 육해공 핵훈련을 실시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0: 우방인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도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훈련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며 핵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수단이라면서도 핵 삼축 체계가 주권과 억지력을 수호하기 위한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삼축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를 뜻합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훈련이 유럽과 나토에 보내는 신호냐는 질문에 모든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신호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누구라도 나토를 공격해온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서 적의 침투 활동을 막기 위한 대규모 안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8월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제적인 폭우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국가 정상화 1차 과제 164개를 발표했습니다. 해결 과제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비리 행위와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등 편법 행위,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당이득 편취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 6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초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무인기의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과 전력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암호화 모듈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들이 북한에서 무기를 밀반출해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재 대상 선박들을 호위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간부 자료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군함 두 척과 해군 군수지원선 두 척이 지난 9일에서 10일 러시아 화물선 6척과 함께 대한해협을 통과했고 지난 12일과 13일 오키나와현 1위 오모테 섬을 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화물선 가운데 3척은 러시아로 운송할 군수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북한 나선항에서 선적하는 모습이 지속해서 포착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태 씨는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신뢰를 산 뒤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지인 7명으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오혜선 작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달 수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 직구 위해식품 천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아동류 의류 가방 천여 점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수제와 약 3배를 초과하는 논일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 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 계약을 방문 판매로 보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환급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엔 비가 오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서해 5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0: 24도 등 전국 27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한데요. 예전에는 농가 안악들마다 논밥, 들밥, 새참 준비하느라 허리 펼 틈도 없었다.

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6월 1일부터 보름 동안 1인당 9천 원짜리 도시락을 정선읍과 사부읍, 화암면과 임계면 그리고 남면의 48개 마을 회관으로 배달하고요. 또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10개 마을엔 부식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락은 고령 여성 농업인이 많은 마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른 더위까지 찾아와서 우리 농업인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밥심으로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날에.

0: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1: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2: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제주입니다. 김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나요?
1: 네, 제주 4.3과 그 이후 남겨진 트라우마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 무대 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쉽게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담아낸 작품인데요. 거대한 사건 자체를 설명하기보단 그 시간을 지나온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듯 불안한 감정과 일상을 따라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4.3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0: 네.
1: 지난 주말 제주 노형동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영화 내 이름은 무대 인사를 더한 상영회가 있었는데요. 연출을 맡은 정지영 감독과 배우 염혜란 씨가 직접 제주를 찾았습니다. 상영 전부터 영화관 로비에는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섰고요. 감독과 배우가 등장하자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0: 네.
1: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내 이름은 영화의 부시사입니다. 감독님 내려오셨어요. 배우도 같이 왔습니다. 정지영 감독과 염혜란 배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정지영 감독입니다. 그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4.3을 그렸다고 4.3 영화라고 하지만 4.3 사건은 마지막에 조금 나옵니다. 좋은 감상 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정순 역을 연기한 염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도 크고 또 제주도 분들을 만날 때는 항상 긴장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 걱정도 되고 그 4.3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들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랑 이제 아들의 얘기 두 가지가 일상을 담담히 그려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내 이름 화이팅 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0: 예, 뭐 현장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관객분들의 어떤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영화 관람에 앞서 감독과 배우가 직접 전하는 영화 제작 비하인드와 또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요. 더 뜻깊었는데요.
0: 네.
1: 이번 상영회가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제작 과정에서 후원 모금을 진행하고 고액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상영회를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그 고액 후원자가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었던 겁니다.
0: 네.
1: 후원을 한 학생은 용돈과 또 공모전 상금 등을 모아서 영화 제작 펀딩에 후원했다는데요. 제주 4.3을 더 많은 또래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5: 남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봄입니다. 저는 그 유명하신 정지영 감독님께서 4.3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받은 공모전 상금을 이번 펀딩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뜻깊은 곳에 후원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한라산이나 오름 같은 걸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작은 굴이 보이면 그 앞에 4.3 팻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제주에서 내가 디디는 모든 땅이 4.3을 안 겪은 곳이 없어요. 많은 건물이 세워졌다지만 그 아래는 아직도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래도 그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0: 네, 참 이 어린 세대가 이 4.3을 기억하려는 모습 참 의미 있게 느껴지고 정말 대견합니다.
1: 맞습니다. 4.3에 대해 함구하던 때를 지나서 조금씩 집안 어른들이나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상영회에서는 영화가 가진 힘과 또 기억으로 연결되는 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뒤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도 대부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0: 네.
1: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인터뷰가 어렵겠다던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6: 4.3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보인 영화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통해서가 진짜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오히려 영화가 4.3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접하시기에는 좋은 것 같고요. 국가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도 그 유족분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서도 계속 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계속 감추려고만 했다가 이렇게 영상물로 나오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5: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많이 듣기도 했고 친구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께서 4.3 유족분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 정말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진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8: 무서웠겠다. 그 살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삶도 참 아프고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시절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려내는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더 많이 힘드네요. 그분들 아픔을 어떤 손길로 어떤 위로의 말로 다 어루만질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이게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네요.
1: 네, 맞습니다. 제주 4.3은 1948년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랫동안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고요. 또 침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시간 자체가 또 다른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0: 네.
1: 영화를 연출한 정지원 감독을 만났는데요. 이 4.3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부터 관람객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9: 사실은 4.3은 뭐 꼭 다뤄야 할 소재이긴 하죠. 이 시나리오를 가져왔어요. 이게 4.3 평화재단에서 공모한 당선작인데 읽어보시라고. 읽어봤더니 4.3을 이데올로기나 분단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트라우마 문제로 4.3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접근했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살린 영화를 만들면 되겠다. 이 영화 내일문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민들한테는 그분들의 상처나 애써 잊으려고 했던 것을 들춰야 된 거잖아요.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4.3을 모르는 사람들 얼핏 들었기만 했지 4.3의 문제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을 향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도 과언이 아닌 것이 4.3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4.3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4.3을 만난 것을 관객들한테 제시한 것이고 좀 더 찾아보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0: 네, 정말 뭐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무대 인사 현장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넘어서 제주 4.3을 기억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0: 네.
1: 특히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보고 또 함께 눈물 짓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비로소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0: 네.
1: 제주 4.3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아직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도 한 번쯤 꼭 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영화 내 이름은 통해 제주 4.3과 또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제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겸주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진주로 또 가보겠습니다. 하현주 리포터 나와 계시죠?
10: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0: 네, 오늘 진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0: 네, 진주하면 남강과 진주성, 그리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강 유등축제와 논개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0: 네.
10: 특히 논개는 진주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난 2일부터 4일간 열린 진주 논개제를 시작으로 논개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진주성 밤하늘 아래 남강 위에서 펼쳐진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진주성. 아, 정말 그 야경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인데 이곳에서 뮤지컬을 공연했다고 하니까 정말 장관이었겠어요. 일단 그 의기 논개 어떤 작품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10: 네, 진주성 의암 일원에서 펼쳐지는 실경 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는요, 조선시대 문신이자 문학가였던 유몽인 선생의 어우 야담에 기록된 진주관기 논개가 일외를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는 짧은 기록에서 출발한 작품인데요.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 한편의 창작 뮤지컬로 풀어냈습니다.
0: 네, 실제로 그 논개가 몸을 던졌던 그 남강 위에서 공연이 펼쳐진다는 게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10: 네, 남강 수상에 설치된 특설 무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촉성루 야경의 화려한 조명, 불꽃 연출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영화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담아봤는데요. 함께 느껴보시죠.
11: 대병장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임금도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만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켜야 하죠?
12: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킬 뿐입니다.
11: 함께 살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12: 같이 횃불을 드는 겁니다.
0: 네, 그 목소리만으로도 무대 위 논개와 의병장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걸 현장에서 봤으면 감동이 훨씬 더 컸겠어요.
10: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람객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도 금세 무대에 빠져들었고요. 논개의 마지막 모습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도 있었는데요.
0: 네.
10: 진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공연을 보러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13: 논개랑 외장이 투신한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진주 시민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많은 외진분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14: 진주에서 온 16살 강지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무조건 완전 호호 완전 너무 재밌었고요. 다시 보러 오고 싶고 진짜 모든 배우분들의 연기가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시 내년에 오고 싶어요. 또
15: 관중분들 다 마찬가지일 건데 마지막에 물에 빠지는 장면들 그게 최고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투 장면 좋았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평생 진주에 살았는데 이렇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16: 대구에서 온 최영두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진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17: 저 전남 여수시야. 작년에 내 예매 실패해가지고 올해 다시 도전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고르기에는 솔직히 너무 부분 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예, 정말 감동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연 뒤에는 또 이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세심한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10: 네, 그렇습니다. 전문 배우는 물론이고 시민 배우와 시민 합창단까지 총 110여 명의 많은 인원이 무대를 채웠고요.
0: 네.
10: 또 공연 전 리허설 현장을 잠시 지켜봤는데 배우들이 전날 공연을 복귀하고 하나하나 다시 맞춰보면서 동선이나 호흡, 마이크 상태 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공을 들인 공연인지 느껴졌습니다.
0: 네.
10: 또 특히 야외 공연이다 보니 배우들 역시 매 순간 더 집중해서 무대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대표로 뮤지컬 을기논개에서 논개 역을 맡은 이미주 배우 이야기 들어보시죠.
18: 저희 공연이 아무래도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비 소식이 있으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일기예보가 바뀌길 계속 기도하는 게 항상 매번 논개할 때마다 좀 느끼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우비를 입고 보시기도 하고요. 다행히 올해 공연은 아직까지 하늘이 도와주고 있어서 취소나 변경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논개를 단순히 좀 의로운 인물로 표현하기보다 또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 집중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계속 궁금하시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또 그 희생과 용기라는 게 어떤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야외 공연이라 정말 날씨부터 무대 안전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무대가 만들어진 거네요.
10: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06년 논계 순국 재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진주 논계제 주제 공연으로 처음 선보인 이후 16년 넘게 꾸준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왔는데요. 특히 지난 2022년부터는

0: 실경 역사 뮤지컬 형식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1: 네.
0: 지난해에는 관람객 평점 4.9점을 기록했고 전 회차 매진 행렬을 이어갈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공연을 주관하는 극단 현장의 사무국장이자 의기논계에서 외장 역할을 맡은 최동석 배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 사실 요즘에 많은 뮤지컬 공연들 이렇게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주제들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공연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한 줄로 공부하는 아 임진왜란한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을 맞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실제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거든요. 이런 백성들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도 무섭고 불안할 텐데 용기를 내서 마지막까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하여간 뭐 올해도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하니까 못 보신 분들은 더 아쉽겠어요.
0: 네, 지난 16일을 끝으로 올해 남강 수상 특설무대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는 6월 말 같은 작품을 실내 버전인 의기논계 프리미엄 갈라 에디션으로 다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 네.
0: 진주예술중심 현장에서 공연과 함께 애프터파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상 특설무대 공연도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올해 놓치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진주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그야말로 역사와 공연 그리고 진주의 아름다운 밤 풍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진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하현주 리포터였습니다.
4: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3: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만나볼까요?
5: 몇 해 전 큰 사랑을 받았던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두루치기는 팔아야 한다. 기억나시나요?
3: 네. 저희 재밌게 봤어요.
5: 네. 예. 주인공 동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웠던 음식인 두루치기는요.
3: 네.
5: 사실 사람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체육볶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찌개도 아닌 것이 또 꼭 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음식인데요.
3: 네.
5: 그래서 오늘은 두루치기의 세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3: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5: 네.
3: 그럼 이 두루치기라는 음식 어떤 음식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5: 먼저 두루치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쓰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능통한 사람을 뜻합니다.
3: 네.
5: 이처럼 두루치기란 음식은 냄비에 육류, 해산물, 채소 등을 다양하게 넣고 달달 볶다가 물을 조금 부어 자작하게 끓여 먹는 음식인데 국물 있는 상태에서 볶듯이 끓여서 찌개와 볶음의 중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네.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네. 주물럭 이런 건 두루치기의 한 종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음식인가요?
5: 기본적으로 이 세 음식 다 약간 빨간 양념이어서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3: 네.
5: 먼저 제육볶음과 두루치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물의 유무예요.
3: 아하.
5: 두루치기 쪽이 국물이 좀 더 있고 제육볶음은 국물이 없어요.
3: 예.
5: 또 두루치기는 고기가 주재료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 주재료와 더불어서 뭐 양파, 청경채, 버섯 등 제육볶음보다 채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3: 네.
5: 생채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물이 생겨서 국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생채소의 물 외에도 전골처럼 국물을 더 부어서 자작하게 끓여 먹기도 합니다.
3: 네.
5: 또 제육볶음에는 양파나 양배추 당근 등의 채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센 불에 빠르게 볶아서 물이 나오지 않게 조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물럭은 빨간 양념을 고기에 주물러서 배게 한다는 양념법에 기원한 음식이어서 보통 이 주물럭은 채소도 많지 않고 물도 없으면서 주로 숯불 위에서 구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렇군요. 아,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이렇게 네. 비교를 조목조목 해주시니까 확연히 두루치기가 어떤 음식인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맛있는 두루치기 어디서 시작됐나요?
5: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 민속학사전과 음식사전 등을 찾아보니까 두루치기는 경북 안동의 양반가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3: 예.
5: 과거 양반가의 두루치기는요. 갑작스럽게 방문한 귀한 손님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리해서 차린 음식이었어요. 온갖 채소를 채 썰고 거기에다가 쇠고기를 육회 모양으로 썰어서 약간 섞은 후에 센 불에 빠르게 익히는 음식이었죠. 갑작스럽게 네. 음식을 차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빨리 익혀야 되니까 다 채 썰었고 거기에다 국물까지 부었던 거죠.
3: 네.
5: 과거에 이 두루치기는 절대 볶지도 않았고요. 더욱이 돼지고기나 김치가 들어가지 않는 약간의 국물이 있는 쇠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은 두루치기였다고 해요.
3: 우리 들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 두루치기라는 게 족보가 있는 음식이었네요.
5: 네. 기록으로 보면 1962년에 그 여성 교양 잡지 여언 2월호에 두루치기가 안동의 향토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3: 네.
5: 그 양반가에서 시작된 음식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동 사람들이 술안주로 즐겨 먹었고 자연스럽게 경상도 지역에서 발달하면서 플러스로 이제 김장김치, 무은김치를 먹는 하나의 조리법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어쨌든 이렇게 안동에서 시작된 두루치기가 지금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져서 하나의 어떤 음식 장르가 된 것 같아요.
5: 맞아요. 두루치기는요. 지방마다 식당마다 조리 방법이 다른 것은 물론 주재료에 따라서 또 그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재료에 따라서 뭐 돼지고기 두루치기, 소고기 두루치기, 오징어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 등등등 다양하게 이름을 달리합니다.
3: 네.
5: 크게 지역별 특성을 좀 나눠보자면 경상도 지역의 두루치기는 여러 재료를 넣어서 전골처럼 국물이 유독 많은 게 특징이
3: 네.
5: 전라도에서는 소고기나 내장 등을 재료로 하면서 화려한 고명을 얹고 또 충청도의 두루치기에는 반드시 두부가 들어가며 소고기와 배추 속대, 버섯, 호박꼬지 등을 한껏 볶아냅니다.
3: 네.
5: 결론적으로 두루치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름만 같을 뿐 그 준비하는 재료와 조리법이 모두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그러니까
5: 두루두루 편하게 두루두루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두루두루 볶아내는 거죠.
3: 아,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5: 그러니까요.
3: 자, 뭐 잠깐 뭐 대략 훑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럼 본격적으로는 지역마다 좀 특색 있는 두루치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5: 네. 아마 현재 두루치기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제주 특별자치도가 아닐까 싶어요. 제주도 가면 많은 분들이 특히 여행자분들이 놓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흑돼지 두루치기가 있어요.
3: 네.
5: 그 제주에서 두루치기를 식당의 메뉴로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술안주가 아닌 밥반찬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3: 네.
5: 그래서 지금 현재도 두루치기 식당 중에는 술을 팔지 않는 곳들이 남아있어요. 또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주문하면 그러니까 먹는 법이 좀 남다른데 기본적으로 양념된 고기와 콩나물, 무채, 파채가 따로 담겨 나오는데요. 먹는 법은 먼저 불판에 고기를 올린 후에
3: 예.
5: 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순서대로 콩나물, 파채, 무생채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요.
3: 어허.
5: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소에서 이제 고기와 양념,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 네.
5: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먹음직한 모양새로 변하는데 이것들을 멜젓을 더해서 야무지게 쌈을 싸서 먹다가 다 드시면 안 돼요. 적당히 남겨서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는 게
3: 그렇죠.
5: 제주 두루치기의 정석입니다.
3: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5: 압류.
3: 예. 제주에 근데 또 유명한 두루치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5: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두루치기가 있는데요.
3: 네.
5: 제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고사리잖아요.
3: 그렇죠.
5: 제주 오겹살과 고사리를 듬뿍 넣은 고사리 두루치기도 있고요. 싱싱한 전복과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전복 해물 두루치기,
3: 네.
5: 문어가 들어간 문어 두루치기 등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섬 곳곳에 이제 그 해산물을 주재료로 한 두루치기가 많으니까요.
3: 네.
5: 취향껏 곳곳을 다니시면서 두루치기 투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먹트립 여행이 될 것 같아요.
3: 다음에 제주도 가면 꼭 두루치기 먹어야겠습니다.
5: 네. 네.
3: 자, 이번엔 어디로 또 가볼까요?
5: 대전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두루치기가 있죠. 요즘 많이들 아시는데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담백한 두부 두루치기예요.
3: 네.
5: 대전 지역 향토 먹을거리의 백미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요.
3: 네.
5: 굵게 썬 두부에다가 고춧가루를 듬뿍 듬뿍 넣은 양념을 넣고 양재기에 살짝 지진 뒤에 손님상에 올리는데 일단 오동통한 두부를 씹으면 매콤한 맛과 향이 입안 가득 퍼지다가 두부가 사르르 넘어가요.
3: 예.
5: 무엇보다 부드러우면서도 푸석거리지 않은 두부의 감칠맛이 참 좋은데 특히 빨간 매운맛에 두부의 하얀 부드러움이 만들어낸 맵고 칼칼하면서도 고소한 뒷맛이 오래 남습니다.
3: 네.
5: 이 두부 두루치기는요. 손님들이 두부를 맛있게 맺혀라, 때려라, 매때려라, 두루쳐 내와라 하고 주문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 그렇군요.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점점점 이 두루치기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또 어떤 두루치기가 있나요?
5: 강원도에도 있어요. 강원도에는 도치 두루치기가 있는데요.
3: 아, 생선.
5: 맞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에는요. 그 도치가 제철인 겨울철이 되면 김장김치와 함께 도치를 넣고 볶아 먹는데 이를 도치 두루치기라고 불러요.
3: 네.
5: 일단 도치 두루치기는 시큼한 김치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생선 두루치기인데도 비린내 하나 없고 개운한 맛을 내는데 특히 도치 알에 씹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
3: 그렇죠.
5: 톡톡 씹히는 알과 물렁 탱글한 부김 맛이 입맛을 살리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3: 맞습니다.
5: 근데 고성에서 좀 내려온 강릉 지역에서는요.
3: 예.
5: 이 도치 두루치기에다 국물을 좀 더 많이 넣어서 탕과 비슷할 정도로 해서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3: 네.
5: 그리고 남해로 가면 통영하면
3: 굴이죠.
5: 네.
3: 굴.
5: 통영에는 굴 두루치기가 있습니다.
3: 예.
5: 싱싱한 굴과 돼지고기 목살에다가 갖가지 채소들을 넣어서 칼칼하게 끓여내는데요. 이 굴 두루치기의 특징은 보글보글 끓을 때 불을 끄고 생고추를 듬뿍 끼얹는 거예요.
3: 네.
5: 그러면 이제 매콤하게 양념된 목살과 굴 그에다가 아삭 향긋한 부추를 올려 먹는데 그렇게 딱 먹으면 진짜 멀리 떠나갔던 입맛이 바로 돌아옵니다.
3: 그렇군요.
5: 무엇보다 씹을수록 매콤한 양념 사이로 입안 가득 터지는 통영굴의 그 단맛이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데요.
3: 네.
5: 이 굴 두루치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굴 해초 비빔밥을 곁들여서 드시면
3: 아하.
5: 맛이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3: 야, 저는 도치와 굴로도 이렇게 두루치기를 만드는 건 오늘 처음 든 것 같아요.
5: 아, 모르셨군요.
3: 예. 아직 뭐 맛보진 못했지만 진한
5: 네.
3: 풍미가 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 네.
3: 혹시 또 있나요?
5: 아, 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에도 두루치기가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5: 서해 해산물 이용한 두루치기는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키조개 두루치기인데요.
3: 네.
5: 이 보령 쪽이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3: 네.
5: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키조개 두루치기가 별미로 꼽히는데요. 키조개 두루치기는 고추장 양념에다가 키조개와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서 철판에 둘둘 볶아내는데 매콤하고 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쫄깃한 키조개와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맛이 매력적입니다.
3: 네.
5: 특히 키조개 두루치기는 살집이 두터운 관자가 핵심이잖아요.
3: 아,
5: 맞아요.
3: 그렇죠.
5: 이 고기의 결이 부드러워서 씹는 식감이 유독 즐거운데요.
3: 네.
5: 이 양념 맛이 약간 떡볶이와 해물찜의 중간이어서 그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맛입니다.
3: 그렇군요.
5: 네.
3: 아, 오늘 힘들었습니다. 고향따라 맞따라 오늘은 무엇이든 두루두루 함께 만들어 먹는 두루치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식탐험가 이현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네, 오늘도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또 됐네요. 1부 마무리하면서 윤종신의 노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래전 그날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른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등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지금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낮 기온이 대구 23도, 부산 제주 22도, 강릉 20도 등에 머물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 곳이 많지만 남부 일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껴 흐립니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일주 2부 시작했습니다. 마중물은 원래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붓는 물을 뜻하죠. 근데 요즘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통합니다. 앞서 제가 지자체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농번기에 도시락을 마을마다 배달하거나 뭐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 공동급식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농번기 공동급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남도, 전라도, 경남도 등에서도 각각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도의 경우는 올해 영농철 여성 농업인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공동급식처럼 모쪼록 더 많은 마중물이 등장해서 전국의 농가마다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국일주 2부에서는요. 지역뉴스 브리핑에 이어서 화재의 현장을 소개하는 앗 서울의 이런 곳이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하죠. 이문세가 부르는 광화문 연가 전해드립니다.

0: 네, 이번 순서 전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역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경남 사천시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지정돼서 혜택을 받게 됐다고요?
1: 예, 경남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최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텐데요. 이 특별법안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소멸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과 고용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 네.
1: 이 경남의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오성군 하위면에 자리 잡고 있지만 다수의 종사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천시와 경남도는 발전소 소재지 중심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 생활권과 경제적 피해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이 결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폐지 지역 범위를 이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생활권인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4세까지 무상교육, 보육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40%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고요.
1: 예, 교육부는 지난 4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2025년 7월 이 5세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4세까지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수는 상반기 대비 약 6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네.
1: 이에 대해서도 무상교육과 보육의 영향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교육부는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이 지난해 74.4%에서 올해는 77%로 증가했고 야간, 휴일, 24시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29.5%에서 30.9%로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1: 이 또 희망하는 유치원에 시니어 돌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교사 인건비 제도를 도입한 결과 아침 돌봄 이용 영유아 수가 작년 대비 29.7%인 37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편 무상교육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3세까지로 확대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요?
1: 예, 인천시는 최근 산업 입지 심의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영종항공 일반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영종항공 산단 내에 5만 692제곱미터 부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10만 1,151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엔진 부품 정비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엔진 경정비 시설과 부품 신사업 시설도 함께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우선 분양을 요청하고 올해 8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설계를 거쳐서 2029년 착공, 2023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연간 엔진 정비 생산량이 현재 88대에서 502대로 5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연매출 목표는 5조 원 규모이고 500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죠?
1: 예, 내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만 9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을 비롯해 56개 경기장에서 40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이 올해 소년체전에서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이 개회식이 16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서는 선수단 입장과 축하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전과 경기 중 단계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는 등 선수 중심의 안전한 대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장별 사전 안전점검과 주요 경기장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게 뭐 단순히 이제 음식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 어떤 재료를 대하고 또 음식을 먹는 과정 자체가 어떤 하나의 수행이자 힐링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정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어떤 쉼표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네, 이외에도 이 수업에는 주호 스님과 해범 스님이 함께 하는 그 산나물과 봄나물을 활용한 김밥도 있었고요. 단호박 수제비. 라는 메뉴도 있었고 네. 우엉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0: 맛있겠네요.
1: 네. 이 사찰 음식의 장점이 바로 집에서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철 한상 차림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0: 네.
1: 특히나 이 사찰 음식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다루고 또 어떻게 이 음식을 나누면서 어떤 태도로 먹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저도 이날 만들었던 그 취나물 전병말이 그리고 통두부 장아찌 먹어봤는데 자극적인 맛을 좀 덜어내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제철 음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계절감을 온전히 살리는 게 또 사찰 음식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찰 음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찰 음식 수업을 진행한 경훈 스님입니다.
2: 사찰 음식을 접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통 간장, 된장, 고추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전통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대단한지를 외국을 나가보면 알거든요. 외국에 많은 분들이 우리 간장, 된장, 고추장에 환호를 하고 또 이거의 매력에 빠져있는데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찰 음식이 대표로 많이 보급을 하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찰 음식 굉장히 간단한 전통 장류를 이용하고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셔서 큰 즐거움을 또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 맑은 음식,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단한 조리법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어떨까. 거기에 사찰 음식이 일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사찰 음식을 배우고 느껴보시고 또 즐겨보시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 정독도서관의 전통문화 프로그램 봄을 담은 사찰 음식 현장 함께 걸어봤습니다.
0: 네.
1: 오늘 저녁에는 이 향긋한 봄나물 아니면은 이 봄에 나는 건강한 제철 음식 올려두고 나를 위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이런 밥상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 예. 소식 들으면서 이야기만 나눠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네.
0: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에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금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 전국 일주 어느새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5일과 화요일인 26일에는 6.3 지방선거 후보 경력방송 관계로 이틀 동안 쉬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뛰어줄 일꾼들의 면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이 시간 저희 방송 결방돼서 섭섭하시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 2시 20분에 저는 또 변함없이 찾아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신승훈의 I Believe 골라봤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성민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교육청 노무사에게 필요한 장비와 개선점을 건의합니다.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의 선택이죠. 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미숙하기만 했던 창우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새롭게 용접일을 배우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취업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 역시 창우의 선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생을 둘러싼 구조를 고발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분연히 촉구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라니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저 이들의 삶을 한번 공들여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불어 악당의 역할을 만들어두지도 않습니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공간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말투가 조금 투박할 뿐 상식적인 수준의 직원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여느 평범한 직장 풍경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일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할 만해? 라는 짐짓 무심한 질문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도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 대신 느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걸음을 지속하는 창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3학년 2학기의 중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압도적인 매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인물의 소박한 처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국의 수험생들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길거리 현수막이 응원하는 미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역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발을 힘껏 내딛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인지하기만 해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3: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양철학과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완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불안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운명을 점쳐보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를 맹신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죠. 타고난 운명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고난이나 역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동완 교수는 팔자가 좋지 않아서 사주가 좋지 않아서 잘 되지 못한다는 건 핑계라고 합니다. 좋은 고전이야말로 인생의 상담가라고 하는데요. 김동완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동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시간에 이제 주역 필사 내신 책에 있는 주역 같은 문장들을 만나봤어요.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사실 뭐 비워라,
1: 예.
0: 덜어내라, 내려놔라 이런 얘기하는데 말같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예, 주역에서도 이런 걸 강조한 그런 문장이 있습니까? 예,
1: 3000년 전에도 일단 이런 덜어내라는 그래서 예. 손, 유부, 원길, 무고.
0: 손, 유보, 원길, 무고.
1: 네. 손은 믿음이 있어서 으뜸으로 길하다. 덜어낸다는 거는 자기를 덜어낸다는 건 누군가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런 거는 으뜸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다. 아무 허물이 없다. 가정 이 유유왕. 가히 발음을 지키면. 덜어내면서도 욕만 가지 않고 바르게만 하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이게 3000년 전에 주역에서 알려주는 덜어내면 이게 그런 비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0: 덜어내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1: 예.
0: 하, 그렇죠. 이게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실, 진리 같은.
1: 그렇죠. 계속 채울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네. 사실은 적당히 덜어낼 수 있을 때 행복이라는 것도 느끼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일이 계속 꼬이고 안 풀리고
1: 예.
0: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는 어떤 방향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지요?
1: 안일비자라는 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안일비. 예,
1: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계속 뭔가 꼬이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막힘의 때이다. 그래서 사람다움이 막힐 때는 사람다움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뭔가 비사람 같은 느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악인, 뭐 사람다움이 흐려진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막힐 때는 사람다움이 뭔지를 먼저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막힌 걸 풀라고 하지 말고 막힌 게 생겼을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라. 이 얘기가
0: 네.
1: 나와 있어요.
0: 아주 근본적인 거네요.
1: 예.
0: 그리고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1: 예. 비지비인이라고 하고.
0: 비지비인. 비인.
1: 막힘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다음에 분리군자. 그다음에 대왕소래다. 그래서 군자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막힐 때는 불리하다.
0: 네.
1: 군자마저도 막힐 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큰 거가 가고 작은 거가 오니까 그때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게 좋다.
0: 네.
1: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막 애명글면 하지 말고.
1: 그렇죠.
0: 이게 사람다운 것인가 아닌가.
1: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막힘은 해결된다.
0: 네, 네.
1: 뭐 귀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되겠죠.
0: 지금 내가 힘 좀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썼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힘을 경계하라는 내용도 있죠.
1: 네. 주역에는 이제 겸손계가 있어요.
0: 겸.
1: 네. 겸형 군자 유종. 겸손한 자는 반드시 형통하고 마침 결과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권력보다는 겸손을 훨씬 더 강조했고 리더나 또는 뭐 군자

0: 어도 반드시 겸손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 현대에서도 보면 이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 이제 병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치료도 받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주역에서 힌트를 좀 주신다면.
0: 절제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택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제깨는 절형 고절 불가정이라 해가지고 절제는 형통하다. 다만 괴롭게 절제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제해야지 더 좋아진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는다거나 술을 끊는다거나 뭔가 잠자고 싶은 걸 조금 덜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절제인데 그거를 괴롭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예. 보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런 글귀가 있죠.
1: 진짜 하나하나 다 새겨야 될 주옥 같은 문장들이네요.
0: 예, 그러니까 아마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곱씹고 곱씹으면 예.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네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을 때 이때 꼭 읽어야 할 주역의 문장이 있다고요?
0: 기제깨라고 해서 네. 이미 건넜을 때 거의 건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막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기제깨에는 형 소리 절 정 그다음에 초길 종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형통하긴 하다. 다만 욕심을 작게 가져야 이롭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1: 네.
0: 다 이루어져서도 나눠야 되고 처음은 이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처음은 길하지만 반드시 끝날 때 위험해질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으로 끝내지 말고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 네. 잘될 때 경계하라는 말이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우리 김도환 교수님도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답이 필요할 때는 주역을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주역의 문장은 혹시 어떤 거세요?
0: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 그래서 하늘은 굳세게 움직이며 멈추지 않는다. 하늘은 뭐 늘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군자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하늘이 시키는 대로 잘 노력하고 그다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자강불식이라는 게 이제 사자성어로 꽤 유명한 건데
1: 네, 네.
0: 하늘의 뜻대로 하늘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인간도 쉬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단련해야 된다.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라고 보시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50의 주역 공부라는 책도 내셨던데 왜 50대의 주역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요?
0: 예, 일단 뭐 사람은 저 한 뭐 10대, 20대 초반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좀 약간 침체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저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50대 때 다시 10대나 20대 때의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50의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더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실수들도 다 보완할 수 있고 어떻게 살면 더 좋게 살 수 있는지를 다 일단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공부는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50의 주역 공부를 냈습니다.
1: 네, 네. 50을 공자는 치천명이라고 했잖아요.
0: 예, 예.
1: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그런 나이다. 치천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0: 글쎄요, 이제 뭐 40대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 정도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고 그 하늘의 뜻이 50 정도면 어느 정도의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50이라는 나이는 인생도 어느 정도 알고.
0: 그렇죠.
1: 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0: 있고 이것도 알고 예. 예 그런 아이가 아닌가. 근데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져서 옛날에 50이면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노년이었다면
1: 그렇죠.
0: 지금의 50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예, 그때 예. 50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예. 60만 되면 이제 장수했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50서부터 100살까지는 제2의 인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배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한 번 더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60, 70, 80, 90살까지 살아가는 토대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근데 이런 공부하면 이제 본인 거부터 제일 먼저
1: 예,
0: 보지 않나요?
1: 예, 예, 예.
0: 예. 김동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내 타고난 운명은 어땠는지.
1: 예, 일단은 예. 제가 이제 할아버지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 어머님은 이제 16살에 시집 오셨는데 할아버님이 서당을 하시는데 약간 시골 서당이라 뭐 돈을 못 벌었어요. 약간 네. 무능력했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 이 공부를 한다니까 되게 미워하셨어요. 저한테는 저 천문성이라고 해서 사람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또 있었고요.
0: 아.
1: 그다음에 사주에 또 목이 뭐 발달돼 있고 적당하고 목이 적당하다는 건 이타적인 기질이 있고 타인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한테는 상담가적 기질이 아주 탁월하게 존재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0: 아.
1: 제가 아마 사업을 했거나 다른 걸 했으면 아마 반드시 실패했을 건데 누군가의 인생을 좀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서 어쨌든 1인자가 되기도 했고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거 자신의 이런 운명 같은 걸 미리 공부하고 했던 것이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나요?
1: 아, 그렇죠. 일단 만약에 저를 제가 잘 분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욕망만 커져서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다른 곳으로 뭐 다른 직업을 선택했거나 그랬다면 아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0: 아.
1: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잘 선택했다고 볼 것 같아요.
0: 네네. 왜 운명을 알고 노력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왜 사주팔자가 타고나기를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1: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저 뭐 시대에 따라서 안 좋은 건 있지만
0: 예.
1: 사주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나요? 예. 팔자가 왜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1: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여덟 글자고요.
0: 네.
1: 아무리 좋은 사람도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서 20자가 되거나 서울역 거지라고 해서 4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여덟 글자거든요.
0: 네.
1: 다만 이제 이런 게 먼저 시대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도화살은 저 인기살이거든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추색잡기에 빠진다.
0: 네.
1: 음란하다. 그래서 아주 안 좋게 철학관 점집에 가면 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살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런 끼가 있는 연예 예술 방송의 끼가 있으면 아주 위험했죠, 사실은.
0: 네.
1: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기생이 되거나 광대가 돼서 천민이 될 텐데 지금은 이 도화살이 오히려 BTS가 되고 블랙핑크가 돼서
0: 네.
1: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시대적인 사주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사주가 나쁜 사주 좋은 사주가 따로 있지는 않다.
0: 아.
1: 모든 사주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주풀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1: 그러니까 내 사주가 좋으냐 내 사주가 네. 나쁘냐 언제쯤 큰돈 버냐 언제 망하냐 뭐 이런 걸 묻는 것보다는 나의 사주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사주에는 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단점을 분석해서 그걸 보완해 주고 장점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단점을 분석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인생이 좀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1: 일단 첫 번째는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산 거가 자기 사주팔자의 장점을 잘 찾아간 게 일단 첫 번째고요.
0: 아.
1: 두 번째는 또 잘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0: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재벌 그룹 아들로 태어나는 거하고
1: 네.
0: 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는 건 다르니까.
1: 그렇죠. 타고난 이게 출발 자체가 이거는 비교할 자체가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뭐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 다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1: 흔히 우리가 사주가 좋다고 해도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부조리하고 하면은 이거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고.
0: 가장 좋은 거는 국가 운명이 좋아야 된다. 아. 그다음에 이 사회 운명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국가와 개인과 사회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0: 그렇죠. 개인 운명이 네.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독재국가에서 태어나면 자기를 잘 펼칠 수 없죠.
1: 서양에서는 타로, 점성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예.
1: 이쪽도 이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예.
1: 이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서양과 동양이.
0: 사실은 뭐 점성학하고 사주명리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활용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동양의 사주명리학도 절기를 사용하고 점성학도 절기를 사용하고 다만 저 점성학은 별자리를 좀 많이 사용하고
1: 네.
0: 동양은 천간지지를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이제 평생 운명을 보는 평생 성격 직업 적성 이런 걸 보는 거는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주역점하고 타로 카드 점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관상학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서양에서도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꽤 발전 했었고 뭐 지금은 서양 사람들은 또 분석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심리학으로 많이 또는 뭐 뇌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했고 우리는 그냥 미래에 맞추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췄고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좀 약간 뇌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상학 같은 거를 관상학을 뼈를 분석하면서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는 그냥 미래 예측으로 자꾸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현명하게 그거를 잘 활용했고
1: 과학과 접목을 시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 예.
0: 동양은 그냥 아직까지도 미래 뭐 예측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너무 미래 예측보다는 분석을 좀 해서 타당성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성명학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성명학. 그 이름 지을 때 뭐 요즘도 요즘은 부모님들이 또 직접 짓는 경우도 참 많고.
0: 그렇죠.
1: 예. 이제 한자 이름 없이 뭐 한글만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선조들부터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잖아요. 그 이름하고 사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0: 일단 사주명리학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름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한 50% 정도
1: 그렇게
0: 돼요.
1: 큰 차이 예, 예. 비중을 차지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또 사주명리학은 바꿀 수도 없잖아요. 뭐 태어난 생년월일 예. 시간을 바꿀 수 없는데 이름은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계명이 되게 많아요.
1: 네.
0: 개명하면서 이 인생이 좀 바뀐 그런 인물들도 많을 정도로 이 개명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동서양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1: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0: 통계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저 뭐 이 석박사 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1: 네.
0: 이렇게 논문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통계화 시킬 수 있죠.
1: 어떤 원리일까요? 그 이름에 따라서
0: 발음과 예. 연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키는 작업이에요.
1: 어떤 이름에서 발음에서
0: 기역기역으로 발음되는지 니엔디그
1: 예.
0: 티그니을로 발음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1: 어떤 기운이 달라지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수민아 이렇게 계속 부르면
0: 근데 수민이도 몇 년생 수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1: 그게 또 연도와
0: 예.
1: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거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이름을 도장에 새기고 막 수저에 새기고
0: 그렇죠. 이런
1: 분들
0: 이런
1: 있잖아요.
0: 철학관 많아요. 점집도 많고.
1: 네.
0: 그런 거는 뭐 도장에 새겨서 찍는다고 운명이 좋아지거나 이런 수저에 새겨가지고 밥을 퍼먹는다고 운세가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자가 뭐 밥만 그렇게 퍼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이름에서는 그냥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운명이 좋아지지 않는다. 다만 성격을 잘 만들어내면 뭐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죠.
1: 왜 일이 안 풀리면은 개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뭐 50, 60, 70 돼가지고는 불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1: 이름 부를 일이 많지 않죠.
0: 없으니까. 예. 그래서 40, 50 이렇게 되면은 이름 부를 일이 거의 없어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 안 부르면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름이 갖는 의미는 불렀을 때 주는 주고받는 기운이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꾸 불러주고
0: 예.
1: 예,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궁금해서 관상도
0: 예,
1: 궁금한데 이게 뭐 예쁜 얼굴 뭐 못생긴 얼굴은 있어요.
0: 예.
1: 그럼 뭐 예쁜 얼굴은 좋은 관상이고 못생긴 얼굴은 나쁜 관상인 건지
0: 빛이 나거나 또는 좀 우울해 보이지 않고 밝아 보이거나 뭐 그러면 훨씬 더 관상이 좋은 거고요.
1: 네.
0: 너무 이렇게 우울해 보이거나 뭐 좀 어두워 보이거나 그러면 좀 부정적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웃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요새 성형 많이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성형하기 전 그 관상이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성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0: 근데 웬만하면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밝게 살면서 좀 관상을 바꾸는 게 제일 좋고요. 관상이 좋은데 성형 수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꽤 뭐 유명한 연예인들 분 중에서도 성형 수술하고 오히려 이제 성형 수술하면 칼 흉터가 남잖아요.
1: 네.
0: 그게 아물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고생을 해요.
1: 요새 또 감쪽같이 또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칼 자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한 5년 정도는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영화 관상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0: 예.
1: 거기 유명한 대사 아실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0: 예.
1: 대통령이라든가 뭐 좀 내로라 하는 기업의 뭐 총수라든가 뭐 세계적인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BTS 같은 이런 가수들은 관상을 보면 좀 남다른 면이 있나요?
0: 일단 뭐 BTS 같은 경우는 네. 연예인 도화기 네. 도화라고 하는 인기 연예 방송적 끼가 꽤 있는
1: 확실히 보이나요?
0: 예, 그렇죠. 약간 대체적으로 뭐 이 턱쪽이 좀 더 갸름한다거나
1: 예.
0: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 이마가 좀 넓고 반짝반짝한다거나 그래서 뭐 BTS의 진 같은 경우는 저 맑고 투명한 사슴 눈의 소유자여서
1: 네.
0: 인기 쪽에서는 아주 꽤 뛰어나고 의지도 곧고 강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민 같은 경우는 저 우각형 얼굴인데 디테일하고 꾸준하고 뭔가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좀 있다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1: 네.
0: 춤선 같은 게 되게 예쁘고 섬세하고 분석적이고
1: 예.
0: 제이홉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이어서 그다음에 슈가는 제이홉하고 슈가는 저 단기적인 거 긴 거보다는 단기적인 거 그리고 가수로서는 잘 어울리죠. 단기적인
1: 네.
0: 계획에 능숙하고 신중하고 턱이 좀 더 좁은 사람들이 신중해요. 턱이 넓은 사람들은 좀 대범하고.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하고 이 턱이 이제 좁으니까.
1: 네, 그렇죠. 네.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좀 턱이 넓어졌는데 예전에 뾰족했어요.
0: 네, 그런 분들은 저 인기 연예 예술 쪽이라든지 뭐 아나운서 쪽이라든지 아주 섬세하면서 또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턱이 넓으면 이제 일찌감치 뛰쳐나가죠.
1: 네. 뭐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쪽만 좀 받아들이시면 네, 그렇죠. 어떨까 뭐.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상 바뀌죠.
0: 예, 다 바뀌죠.
1: 예.
0: 예. 수시로 바뀌죠. 뭐 어느 때는 살도 찌고 어느 때는 살도 마르기도 하고 뭐 좋은 인상인데 어느 때서부터 좀 뭐 험악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상은 관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관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1: 예, 예.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 어떤 순간에 마주치게 되잖아요.
0: 예.
1: 어떤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이 그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가 네.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고비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저도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 집을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 어머님이 약간 어머님하고 제가 좀 이 공부한다고 되게 싫어하셔서
1: 예.
0: 사남사녀에 제가 막내인데
1: 네.
0: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혼자서 다니면서 이제 구두 닦기도 하고 구두 닦는 사람들 사주도 구하기도 하고 술집 웨이터도 하면서 술집 아가씨들 사주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혼자서 학비도 마련하고 돈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정말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뭐 그냥 뭐 굶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서 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자살을 꿈꿨어요.
1: 아, 그런 적 있으셨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간이역에 갔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새벽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이역 침이 소파에 누워서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주머니에 싹 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개의치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폐 세 장이 있었어요.
1: 아, 그게 뭐 소매치기가 아니라 누가 돈을 넣어준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는 그 지폐 세 장을 가지고 아,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누군가의 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귀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좋은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고 희망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다. 꼭
1: 네.
0: 어려운 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려운 게 60년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1, 2년, 3, 4년만 잘 넘기면 또 다른 희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1: 네.
0: 희망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주면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의 귀인이 좀 돼줘야
0: 뭐,
1: 되겠다.
0: 충분히 이렇게 이게 좋은 방송을 예.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귀인이 되고 계세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1: 네.
0: 아나운서님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더 기쁘게 살고 하루를 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기인이 되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1: 아유, 덕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동양철학가로 주역 필사를 출간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하늘이 맑은 중부지방은 지금 기온이 서울 26.8도, 대전 25.6도 등으로 25도를 웃돌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있고 선선한 동풍도 불어오고 있어서 광주 23.8도, 대구는 21.3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강릉의 현재 기온은 18.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8도 정도 높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다소 덥게 느껴지는 중부지방도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곳곳에 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낄 전망입니다.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낮에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0: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전날 급등세 보였던 코스피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2.12포인트 상승한 7847.71에 코스닥은 55.16포인트 오른 1161.1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마감한 가운데 유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12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약세 속에 삼성전기와 삼성생명, SK와 두산퓨얼셀은 최고가를 돌파했고, 태양광에너지와 우주항공, 조선 및 조선기자재, 보험과 종합상사, 게임과 광통신 관련주는 강세였습니다. 반면 유통과 자동차주, 한미반도체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과 빛과전자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1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 첫날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차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공급 물량이 순식간에 고갈됨에 따라 추가 물량 배정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판매 10분 만에 온라인 배정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 물량도 오전 중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 6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비판하며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모바일 앱 프로모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지난달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10만여 점, 해외 직구 위해식품 천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용 의류, 가방 천여 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드계 가소제와 약 3배를 초과하는 논일페놀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 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계약을 방문 판매로 보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환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 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가운데 96.1%는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 제주도, 서해 5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등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에너지 시장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요. 7월이면 세계 각국의 비축유까지 동이날 거라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료와 알루미늄, 황산 등 주요 원자재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시장에 미칠 영향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오늘 시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2: 오늘은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좀 쉬는 게 맞는데 실제로 조금 쉬었는데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4% 올라서 7847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코스닥이 나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어제도 사실 4.7% 급등을 해서 코스닥이 참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펴는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요. 4.99%. 장중 사실 거의 5% 이상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5% 유지를 했고요. 1161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매기가 좀 몰렸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특히 수급과 관련돼서 코스닥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국민연금이 국장 비중을 기존의 19.9%로 24.9%로 대폭 늘리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비중을 다 채웠기 때문에 물량을 억지로 내놔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돼서 오늘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수급적으로 만약에 이제 편입이 빠르게 되면 그만큼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특히 코스닥이 오늘 강세 어떤 배경이 됐던 건 역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늘 출시가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기대치를 높였는데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첨단 전략 분야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국민성장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5%를 아예 이제 못 박은 거 이런 부분들도 결국 코스닥 시장으로 어쨌든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야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양지수 모두 거의 뭐 너댓배 이상 될 정도로 오늘은 뭐 오른 종목들이 훨씬 굉장히 많았던 날이었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수급은 외국인이 어제 그 매도 규모를 확 줄였다고 오늘 다시 2조 가까이 좀 늘린 게 좀 눈에 띄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6거래일째 계속 좀 사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개인은 어제 또 팔았다가 차익 실현하다가 다시 오늘 코스피가 멈칫하니까 순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삼성전자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네. 오늘 시작됐다고 하는데
2: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27일까지 이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내내 이어지게 되고요. 투표 대상이 8만 7천 명. 이게 이제 초기업 노조. 이번에 그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조합원이 7만여 명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투쟁에 나섰던 전삼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 삼성전자노조. 이건 좀 더 먼저 생긴 거죠. 여기가 1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삼성 임직원이 13만 명이니까 절반을 조금 더 웃도는 수준이고요. 잠정 합의안이 이제 조합원 과반의 투표에 참여하고 역시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 50%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이 되는데 부결될 수 있는 뭐 여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될 경우에는 노사가 다시 협상을 벌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좀 보고 있는 측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부문 쪽의 조합원들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뭐 그 적자 사업부였죠. 파운드리나 LSI 쪽도 임금 인상률도 올랐지만 이제 올해는 별도로 준다. 그러니까 같이 준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사업부 일부 또 휴대폰이나 가전 등 메모리 쪽이 아닌 쪽 이쪽 같은 경우는 불만이 좀 상당히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일단은 뭐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측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 도 있어서요. 결국은 좀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의 무게가 좀 더 실립니다.
1: 오늘 같은 코스닥 상승의 힘이기도 했는데 네. 정부가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국민 참여 성장 펀드가 오늘 출시되었잖아요.
2: 네.
1: 분위기는 어째죠, 금은경?
2: 아, 뜨거웠습니다.
1: 뜨거웠습니까?
2: 뭐 거의 오전에 아마 온라인 판매 물량들은 소진된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지수 확인을 하고 이제 증권 제가 이제 MTS죠. 들어갔더니 네. 제일 먼저 뜨는 팝업이 그거더라고요. 다 소진됐습니다. 요 문구가 먼저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관심들이 많다. 예, 국민들의 그런 결과로 좀 보여지고 증권사 은행별로 뭐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첫 주 이번 첫 주 동안에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 한 50% 정도가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판매하는 곳 같은 은행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유행하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좀 열기가 좀 뜨거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3주간 6천억 규모로 이제 선착순. 이 선착순 때문에 그런가요? 약간 열기가 좀 뜨거웠다 볼 수가 있겠고 은행 10곳, 증권사 15곳이니까 거의 대부분인데 좀 찾아보셔서 혹시라도 이제 헛걸음 하시지 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제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부분도 아마 매력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소득공제, 배당소득, 분류과세 등 이런 혜택도 좀 크다는 점도 이게 사실은 5년이 묶여야 되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클 거냐 아니면 소득공제라든가 20% 손실보전을 정부 해준다는 게 클 거냐 사실은 이제 기대를 갖고 봤는데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정부의 어떤 혜택 이런 쪽이 더 관심을 뒀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1: 원래 당초 출시 전에는 이 정도 인기일 줄 몰랐던 건가요?
2: 예. 조금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5년을 묶인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더 만만치 않지 않겠냐 생각했었는데 장이 좋아서 그런지 관심은 좋은 쪽으로 무게를 두는 거였습니다.
1: 아 다음 건 굉장히 민감한 뉴스인데 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정부 부처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2: 예, 저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다.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조금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동참을 호소하는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들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요. 어제 자신의 SNS에 스타벅스에 대해서 기관 차원의 불매운동을 사실상 선언을 한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행안부를 비롯해 정부기관들이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이 스타벅스의 커피 교환권 요거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이번 행안부의 이런 어떤 캠페인에 많은 기관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행안부라는 이 부처의 특성이 정부 부처에 약간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네. 부서잖아요. 옛날에 내무부였으니까 오래전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중앙부처들은 물론이고 뭐 500여 개 이상의 공기업이라든가 관련 유관단체들도 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보훈부 같은 경우도 이미 내부 지침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공무원 노조도 불매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전 지부에 이제 배포를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을 당한 이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원래는 강남서에 배당이 됐는데 이번 사건이 경찰청으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안을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수사도 그만큼 속도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로이터나 BBC 가디언 같은 영국의 가디언즈 같은 이런 주요 외신들이 이 사태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매체들이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맥락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태가 왜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좀 보도를 좀 해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좀 현재로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글로벌 이슈로 확산이 되면 뭐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에 대한 이 스타벅스 본사의 콜옵션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뭐 발동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정용진 회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번 사태가 사실상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거취 문제가 나왔는데 신세계 뭐 주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2: 네, 주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가는 오늘 좀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대신 신세계는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훈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혹시 SNS를 보다가 지금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 뉴스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바로 포모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아파트 샀다더라,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바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원래는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들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믿게 되고 결국 이미 가격이 한껏 오른 시점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포모를 경계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보거나 SNS 수익글에 과몰입하는 습관은 포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방향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살피고 나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포모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포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 원자재 공급망까지 막히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종전이 되더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는 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랜만에 뵙네요.
2: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 아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연휴 동안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최종 단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2: 네.
1: 다시 종전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애초에 원래 최진영 연구원 시나리오 낸 것보다 전쟁이 훨씬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네,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나리오별로 봤었을 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놓고 봤었는데 그중에서도 단기 시나리오를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끝날 수 있다라고 바라봤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5월 중순 이미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길어졌고 근데 이게 문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길어져버리면 나중에 유가단에서 지금 당장이야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일 테고요.
1: 유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 뭐 일단 종전이 됐었을 때는 유가는 진정될 수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0: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1: 유정 말씀하셨는데 이런 적이 없었나요? 이렇게 유정까지 건드린 적이?
0: 뭐 유정까지 건드린 적 사실 왜냐면 호르무즈협이라는 게 막힌 역사가 사실 네.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1: 아, 있었기는
0: 예, 결국 1980년에서 88년 사이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 어. 즉 이란이 혁명으로 즉 시아파가 신정 체제를 갖다 유지하면서 이라크가 그 사이 비집고 쳐들어가서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호르무즈협이 간헐적으로 막혔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임팩트를 준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1: 뭐 다시 좀 여쭤봐서 좀 그런데 하도 번복이 되니까 이젠 정말 종전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나요?
0: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이란이 과연 이달 말까지 더 길어지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버틸 수야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협이 중단된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 해군이 틀어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유 수출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유정을 그러면은 이제 폐쇄해야 될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장 시설의 저장 능력들을 감안하면 이란은 이달 말이면은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문제는 유정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정 폐쇄를 갖다 그냥 단순히 수도꼭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압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추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다면은 압력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유정 내부에서 하층부에서 이게 균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원유는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원유가 희석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과 원유가 섞여버리면서 생산소 자체를 훼손을 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구적인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이걸 워터코닝 현상이라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논문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유정 폐쇄 발생 시에는 10%의 영구적인 생산성이 훼손이 되고 이게 3개월이 넘어갈 경우에는 25%가 훼손되고 어떤 이제 저널지에서는 이게 50%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생산성 훼손이라는 건데 이란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좀 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겠는가. 지난 한 달 사이를 보면 이란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떻게든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란도 분명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 결국 전쟁이 돈과 관련된 전쟁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그래도 좀 더 높아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 이란이 버틸 수 없다? 돈 때문에?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생산성 원유 생산량 놓고 보면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중간중간에 계속 제재를 받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결국 워터코닝 현상에서 유정의 생산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은 아예 틀어막은 적은 이런 식으로는 잘 없었으니까요.
1: 뭐 우리 전쟁 얘기보다 사실 오늘 최진현 연구원님 뵙고 싶었던 게 많은
2: 저를요?
1: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결국 커머더티 사이클이 한번 다시 온 거 아니냐. 큰 네. 사이클 온 거 아니냐. 이래서 뭐 당연히 석유 시장에도 영향이 컸지만 원자재 시장에 이번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나요?
0: 사실 이번 전쟁이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비철금속에 들어가는 황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곡물의 원료로 삼는 바로 이제 비료죠. 사실상 그 비료 크게는 몇 가지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황산을 원료로 삼는 인산계라든가 내지는 또 가스를 원료로 삼는 질소계 비료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주면서 비철과 농산물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려 하는 리스크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더 길어졌을 때 위험하다라 볼 수 있죠. 물론 미국이야 괜찮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과거처럼 에너지 수출을 갖다가 허가제로 바꿔버리면은 즉 EPCA라는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면 1차 오일쇼크 때 만들어져서 오바마 때 폐지된 법안인데 이게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미국은 에너지 수출 차단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미국 내 물가는 안정되는데 다른 나라가 다 죽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제 어쨌든 그런 위험한 사태로까지 안 가려면은 최대한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그렇게 됐었을 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좀 위기사이클로 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죠.
1: 그 유가 얘기해서 그 EPC 얘기하셨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전략 비축유가 너무 재고가 낮으니까 네. 미국에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수출 제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0: 이런 네. 말이 있던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1: 그게 EPC의 법안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난 4월 초쯤인가 중순째 그 미국 백악관에서 오일 메이저 기업들하고 환담을 하는데 벤스 부통령한테 그거 안 할 거지라고 물어봤어요. 오일 그래요? 메이저 기업들. 근데 네. 이제 확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블 위에 카드가 올려는 있긴 있구나를 갖다가 저도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 나라 물가 안정시키겠다 했지 남의 나라 물가 안정시키겠다는 적은 없거든요. 좀 그 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드는 언제든 저는 활용 가능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0: 약간 돌려서 다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금은 가격이 안전하지 않고 올해 전쟁에 더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죠?
1: 결국 금은 저는 늘 세미나 때마다 강조를 드려요. 기초 세미나 때도. 그러니까 금은 단 한 번도 역사적 안전자산이었던 적이 없다. 금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 또는 이제 그 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에 방만하게 돈을 막 윤전기 찍듯이 돈을 찍어낼 때 그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내려갈 때 이걸 해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유일한 돈이 바로 금이거든요. 근데 왜 이 시기 때 금이 빠졌는가? 당연하죠. 결국 물가에 대한 우려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터져버렸고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로 들어가야지 돈이 더 풀린다라는 가정이 될 것이고 대출이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면 해치 수요로서 금이 더 가는 건데 근데 이번 전쟁은 결국 물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금이 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0: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셨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
0: 공식적인 뷰가 대신이 그런가요?
1: 뭐 일단 방향성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올해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내년으로 갈수록 금리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0: 좀 그건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커머티 하면 금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1: 네네.
0: 금값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는 금을 여전히 계속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로는 캐비넛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은 금리는 인하에 우호적이지만 QE는 안 하겠대요. 그럼 제 생각에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끄고 하나는 누른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건 뭐냐면은 그냥 제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유동성이 뭔가 더 나와야만이 해치 수요로서 금이 더 가야 할 텐데 결국 유동성을 선반영하는 자산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또는 뭐 IT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쪽 애들은 유동성이 더 나와줘야 좋은 거잖아요. 미리 선반영하는 자산들이니까. 그럼 이 자산들한테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테고 두 번째로 금이 문제가 뭐냐면 1월 중순 때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 납입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납입 방식에 대해서 비율 제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방 압력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마다 증거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현금 여력 있는 곳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이 반등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고점을 트라이하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상회하기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마치 2020년 8월 달에 금이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 없어졌고 그때도 CME 증거금 이슈였었고 하면서 정점 찍고 결국 조정받고 21년도 때 올라간 시도를 했지만 결국 못 올라갔었던 것처럼 그때의 그림과 유사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0: 시장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건데 유동성이 풀릴 때 금이 올라가잖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은 근데 그거를 약간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시작하실 때 그 원래 통상적인 원자재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번에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다.
1: 네.
0: 그런 뉘앙스셨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뭔가 좀 변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시죠? 좀 더 상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 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는 사이클을 가진 게 이런 식으로 가집니다. 결국 중앙은행이나 특히 정부가 방만하게 돈을 찍어낼 때 결국 그러면 그 유동성 단에서 미리 늘 먼저 반영하는 건 원자재에서 유일하게 금하고 은입니다.
0: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었군요.
1: 그때. 네. 먼저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의 가치가 휴지가 돼가고 있는 게 뻔히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니까요. 그러면은 그 해치 수요들이 어쨌든 경기가 위축될 것 같으면은 아 페드가 이제 부양에 나설 것이다. 그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리 왜냐 자기들은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자산이 많으니까 채권은 화폐잖아요. 그렇게는 해치성으로 금으로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면 금이 사실상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자산이고 그래서 귀금속이 사이클에서 먼저 가죠. 그 다음에는 누구다 비철금속이에요. 좀 시차를 두고. 대략 금을 갖다가 금 가격 상승률을 한 15개월 정도.

0: 정도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누구다 금을 20개월 정도 후행하는 게 유가입니다. 에너지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원료로 삼는 바로 가스로 원료 삼는 농산물이 마지막에 올라올 텐데 에너지에서 농산물로 바뀌려는 그 사이 때가 스태그고 경기 침체 직전이거든요.
1: 가스에서 부산물이 그 비료의 원료죠.
0: 맞습니다. 이제 암모니아를 추출해가지고 네, 그렇죠. 결국엔 질소계 비료 즉 요소 비료를 만든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제 비철 사이클이다. 비철 금속이 주도할 사이클이다. 계속 작년 연간점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전쟁 때문에 이게 농산물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림들이 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의 흐름은 스태그적 시그널 아닌가요?
0: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여기서 더 길어져 버리면 예. 스태그 우려가 터질 수 있는
1: 에너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농산물 올라가는 게 바로 스태그 신호잖아요.
0: 그렇죠. 그때가 21년도 말 때가 바로 그 그림이 본격적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침체가 왔었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로 가기는 조금 근데 이게 외국 현상인 거죠. 결국 이 전쟁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쟁이 그러면 언제 좀 진정될 것인가. 전쟁 끝났을 때 결국 전 세계 비료 수출의 33%가 호르무즈에서 나오는데 그게 다시 나올 테니까요.
1: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풀려야 되는 게 에너지 중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것이 나와야 농산물 인플레이션까지 안 가는 거네요.
0: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 왜곡됐다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던 간에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사이클은 뭔가 좀 꼬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전쟁이 잘 안 끝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 비축유가 7월이면 동인한다는 전망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세요?
0: 재고 감소 속도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저도 제 텔레를 통해서 재고 지표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국에는 중국조차도 이제 자국 재고가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1: 아, 중국이요?
0: 예, 그러니까 5월부터 중국의 재고 감소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전 세계 공급의 20% 중에 특히 10%가 아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나머지 최소 못해 한 7%는 우회해서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은 재고는 정말 위험하겠죠. 나중에 재고 리스타킹 때문에라도 원유 공급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원의 76%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신재생과 원전 다 끌어모아도 정말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 문제, 전쟁 더 길어질수록 어쨌든 근데 사실 저는 전쟁 이건 없건을 떠나서 유가단에서는 계속 좋게 올해 4분기부터로 계속 봤었다 보니까요.
1: 근데 그 최지영 연구원은 계속해서 전쟁이 좀 안정화되면 어떤 네. 시간에? 배럴당 $70까지 이건 어디 기준 말씀하시나요?
0: 아, 예, WTI 기준으로 예.
1: 와, 이 정도면 유가가 완전히 제자리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 정도로 원화가 유가가 다시 약세로 갈 수 있다 보시나요?
0: 아,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전쟁이 끝났을 때 조건이고 근데 이제 그 하락 속도가 상당히 좀 완만할 수는 있다라 봐요. 왜냐하면 하필이면은 4월에서 9월이 중동 산유국 때 냉방 시즌이거든요. 이들은 전력원의 40% 이상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구조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석탄하고 원전이지만 쟤들은 석유기 때문에 40%가 석유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에서 9월 달에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을 통제해요. 왜냐하면 자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국의 전력 수급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하필 그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수출이 정상화되더라도 아, 좀 더딜 수 있겠구나 하면 요 최근 기사들 보면은 유조선들도 사실 미리 받을 자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순차를 놓고 보면은 그리고 조달까지의 그 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완전 정상화까지가 조금 걸릴 텐데 문제는 연말로 갔었을 때 뭐가 자꾸 문제라 말씀드리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워터코닝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안에 있는 국가들 일부가 유정 폐쇄가 먼저 터진 애들이 있거든요.
1: 어디가 벌써
0: 대표적으로 이라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라크는 사실은 저장 능력이 6일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유 포화 상태가 애시당초 전쟁이 터지자마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정 폐쇄가 시작이 됐다라 볼 수 있겠고 쿠웨이트건 카타르건 바레인이건 결국 이들을 감안하면은 올 연말 때 결국 생산성이 아니 증산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올라와 이 얘기가 올해 연말에 저는 나올 거라고
1: 봐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생산량이 줄어든 건지를.
0: 그렇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동이 되고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최소 어쨌든 기간이 많이 길어져 버렸으니까요. 벌써 3개월이 넘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25%는 어림잡아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1: 이것도 그런데 뭐 최근에 얘기는 어찌됐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결국 통행용 징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0: 네.
1: 징수하면 그 결국 그 통로니까 그만큼 비용 전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0: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운임비잖아요.
1: 네.
0: 운임비에 전가가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의 그 전가는 결국 누구의 몫이다? 호르무즈에서 에너지 원유를 83% 받는 것 그리고 LNG의 85% 받는 것 전부 아시아예요. 나머지는 유럽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시아 쪽에 다 전가가 될 테고 이제 VLCC급 유조선을 감안하면은 200만 배럴 실을 수 있으니까 배럴당 1달러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200만 달러 받겠다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정제 마진에 그게 다 감안해가지고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떠안아야 될 부분이라서 물론 이게 정말 부과를 미국이 용인할지 근데 저는 미국이 용인해도 나쁠 건 없다라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산하고 에너지를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작년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계속 경고했거든요. 야 아시아 동맹들한테 야 중동에서 나중에 문제 발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알래스카 투자해라 했는데 다 안 들었거든요. 마치 17년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가가지고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면 너네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걸프만 미국 걸프만에 좀 투자해라 했는데 말 안 들었다가 에너지 위기 온 것처럼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1: 지금 뉴스플로우 보면 UAE와 OPEC가 결별 선언을 했는데 좀 뜬금없었는데 이유가 뭐죠?
0: 이유는 결국 간단하면 돈이겠고요. 결국 우린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2년보다도. 결국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한 이유는 자기들도 알거든요. 지금 유정 폐쇄 이렇게 오래됐으면은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애들 감안하면 이게 최소 일평균 400만 배럴이 영구적 생산성 손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많게는 그 이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거 마켓이요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결국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오PEC 플러스가 증산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줄 것 같아요.
1: 자기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많이 팔겠다 이거네.
0: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 볼 수 있겠고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외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을 했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지금까지 유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비철이랑 곡물인 것 같아요. 실제 주시장에는. 최근 비철 금속도 막 니켈, 구리, 알루미늄 다 난리인데 이것도 이란 정쟁 때문인 거 맞나요?
0: 비철 금속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특히 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알루미늄 이제 직접적 타격을 받았고 니켈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그 이유가 결국 황산 수출이 1차적으로는 황산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호르무즈에서 황산이 전 세계 공급의 4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니켈 생산지들은 재련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황산이 꼭 필요한 소재인 건데
1: 그렇죠.
0: 근데 그리고 직접적인 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 공급의 대략 한 9%대가 호르무즈에서 나와요. 그쪽에서 생산이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2.9% 정도가 생산 차질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고 왜냐? 이란이 공격을 해가지고 미사일 공격해서 생산 시설이 일부가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당국에서도 알루미늄 이 생산이 조업이 정상화되려면 못해도 12개월 정도 이상은 소요된다라 얘기가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거 감안하면은 이게 12개월 동안 그럼 영구적 생산성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생산성 손실이면은 이게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 공급의 거의 2.9%가 근데 이게 그럼 중국이 뭔가 메워줘야 되는데 전 세계 어쨌든 최대 생산자니까 중국도 작년부터 뭘 했냐면은 규제를 가속 강화했어요. 뭐냐면 알루미늄 설비를 증설을 하려면은 조건이 보크사이트 광석을 직접 생산하는 능력이 있던가 그러면서 동시에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전력원 자체가 저탄소 에너지원의 의존도가 좀 더 높던가 이 기준 조건에 맞춰야 증설 허용했는데 한마디로 증설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전력 톤당 13,500kWh 이상의 전력을 먹는 애한테 13,000kWh로 조건을 확 강화해버리면은 생산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뭐다. 중국 역시도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난 5월 9일에 발표된 전력 광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서 채굴도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그러니까 전부 비축하려고 해요. 중국 정부가 이제 구리건 리튬이건 알루미늄이건 전부 정부가 5년 이상 비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만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메워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알루미늄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볼 수 있겠죠.
1: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비료를 건드렸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때 호르무즈가 막히면 비료가 좀 안 그 원료가 황산이 안 나오니까 문제인데 중국도 황산 수출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중국도 결국에는 저쪽에서 황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국 내 황산도 수급 차질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리고 안보 문제죠. 공급망 안보. 그래서 결국 틀어막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미 러우 전쟁 때 경험을 다들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중국은 수출 중단을 했었으니까요. 비료 수출이라든가 요소수 수출 중단이라든가. 그래서 결국 공급망 안보랑 전부 다 결부되니까요.
1: 뭐 이 모든 게 하나에 대한 질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는 막히고 중국도 안 내보내고 하면 이거 비료 없으니까 농산물 대란 오는 건가요?
0: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농산물 대란이 농산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곡물 대란이 올해보다 그래도 좀 더 내년에 유력하다라 봐요.
1: 왜 그렇죠?
0: 왜 그러냐면 올해가 슈퍼 엘니뇨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간과했던 부분인 게 슈퍼 엘니뇨가 등장했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 곡물이 더 올라가려면 원료인 비료, 비료의 원료인 가스가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슈퍼 엘니뇨 상황에서는 여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 수요처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철 북반구의 평년 기온을 엘니뇨는 높게 만들거든요.
1: 아, 춥지 않게 만드니까.
0: 맞습니다. 그럼 난방 수요가 약화되기 때문에 가스는 그래서 실제로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랑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로 그리면 디커플링이에요. 늘. 몇십 년치 시계열을 다 길게 놔도 결국 뭐다 가스가 제대로 못 가는 그림. 가스는 저희는 계속 내년에 본격화 가능하다 보고 내년에 유가를 사상 최고치 돌파한다라 보기 때문에 가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습성가스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에 강해진다라 보면은 곡물 대란도 제가 볼 때 내년이고 오히려 올해는 엘니뇨이기 때문에 슈퍼 엘니뇨이기 때문에 원단 커피 코코아 같은 소프트 애들이 가격에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접근하고요.
1: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모아서 보면 고유가에다 비철금속 오르고 곡물가 오르고 이거 다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그럼 당장이 전쟁이 끝나도 뭐 이러한 흐름이 약간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물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지요?
0: 네. 저는 내년 말까지로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도 일부러 내년 말까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야 전쟁 끝난다면 잠깐 살짝 진정되겠지만은 저는 올해 4분기 기점을 계속 다시 간다라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향 계속 변함이 없다. 잠깐 딜레이는 될 수 있어도 그러면은 어쨌든 금가격 상승률이 유동성의 프록시이기 때문에 버냉키가 얘기한 것처럼 유동성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동성 많이 풀었고 금가격 상승률이 그거 갖다 반영해서 먼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 말즉슨 유동성을 뒤따른 애들 뭐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이런 애들도 그래서 사상 최고치 찍으러 달려갔던 거고 다음에 달려갈 애들이 바로 비철금속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에너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에너지는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하다. 그래서 전쟁 없어서도 저희는 계속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작년 연간 전망 통해서 그래서 내년이 가장 저희는 더 중요한 그래서 그동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좋았던 애들을 샀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과연 상승했었을 땐 어떤 애들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겠고요.
1: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구리도 그렇고 모든 커머디티도 현재 굉장히 수요가 크잖아요.
0: 예.
1: 그 상태고 무엇보다 AI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엄청 올리잖아요. 전기도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가 쪽이 더 자극이 되겠네요. 이런 수요 때문에.
0: 맞습니다. 지금 사실 수요가 없는 것 같지만 수요가 많아요. 다들 없어서 날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할 거라고 보고 특히나 너무 많은 재고가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비축유까지 소진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또 채워야 돼요. 리스타킹을 해야 되겠죠. 근데 리스타킹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산성이 예전만큼 못 나와요. 근데 또 더불어서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또 다른 키가 뭐였냐면 중국이었는데 세계 공장인 중국이 트럼프가 이제 하나둘씩 베네수엘라랑 러시아랑 제재를 풀어주면서 더 이상 값싸게 원유를

0: 받을 곳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란도 조만간 풀어줄게 뻔하겠고, 그럼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40% 이상을 다 싸게 받아왔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50% 싸게 받아왔는데 이제 그거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중국은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 수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물가를 해소할 만한 요인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전 세계 수입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근데 애시당초 그거의 원료인 원자재도 올라가는 방향성이 내년에 특히나 본격화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시장의 대응에 있어서, 글쎄요, 저희는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 꺾인다 하더라도 그때 저가 매수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커머티를 특히 에너지 쪽과 메탈 쪽을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1: 에너지와 메탈 말씀하셨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리튬은 어떨지도 관심이 높거든요.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리튬 쪽은 어때 보이세요?
0: 저희는 리튬 계속 작년 7월부터 굉장히 세게 지르고 다녔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2차 전지한 금속 하면은 결국 대표적으로 리튬인데, 리튬을 좋게 봤었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감산이에요. 중국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감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2024년도 말부터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생산 기업들한테 간접 보조금이라 볼 수 있는 수출 증치세를 혜택을 환급해 주는 거를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둘씩. 내년에 아예 폐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수직 계열화 기업이라서 얘들이 배터리도 생산하지만 위 업스트림 단에서 광산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광산 자연 감산되는 거예요. 24년도 말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거든요. 5월 9일 날. 이걸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는 이제 앞으로 공급이 없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투자를 워낙 안 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 광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축만 하려고 해요. 미국도 비축만 하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비축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리튬이 지금 규제도 강화돼서 중국 최대 리튬 산지인 이춘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최소 못해 10%가 영구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 여력이. 그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 작년 7월부터 올라갔어요. 재고 소진 속도도 재련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하게 바라본 게 저는 투기 수요예요. 왜 투기 수요냐면은 작년 7월부터 계속 주장한 게 리튬은 다른 비철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특히 금 가격 상승률을 후행해요. 유동성을 최소 못해도 12에서 15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리튬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얘는 그냥 철저히 유동성을 뒤따라가는 건데, 그 뒤따를 때 유동성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 쓰면 뒤따라 올라가는 거면은 이 시기 때 투기 수요가 집중되거든요. 마치 21년도 때 리튬이 날아갔던 이유가 전기차의 성장이 아니라 유동성을 뒤따르는 수요였거든요. 결국에는 투기 수요예요, 그냥. 근데 그때는 명분을 가져와요, 투기 수요들이. 원자시장은 실물시장들이, 실물시장 참가자들 가격을 주도해야 되는데, 유동성을 뒤따르는 본격화되는 그 사이클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아니라 금융시장 참가들의 가격을 좌우하기 시작하거든요. 투기 수요죠. 그래서 그때 가져왔던 명분은 21년도 때는 뭐 배터리가 성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논리였는데, 지금은 어떤 투기 수요들이 명분을, 이상한 명분을 가져올 수 있냐면은 제가 볼 땐 분명 이런 것 같아요. 고유가니까 전기차 쓰지 않을까 더. 두 번째, 결국에는 ESS 더 해야 되는. 근데 리튬의 전체 수요에 ESS는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분들을 다 끄집어 온다면은 저는 그럼 내년 최소 못해도 1분기 내지 상반기까지는 리튬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1: 말 들으면 리튬 관련주 사야겠네요. 네. 좋은 얘기 많이 이제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금기어가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0: 네.
1: 마지막으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가 올 것 같나요? 70년대처럼?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물론 이제 그 정도만큼 레벨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방향성은 분명하다 보는 게, 제가 이번 주에 나온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에도 넣어놨지만은 결국 그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금 가격 상승률을 앞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게 이거는 철저히 유동성의 프록시입니다.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산의 사이클에서 얘를 안전자산으로 읽는 순간 익혀지지가 않아요. 자산들의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얘를 유동성이라 본다면 금 가격 상승률을 기대 인플레이션 얘를 정확하게 20개월 후행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버냉키 말대로 물가가 뒤따라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지 당장이 아니라 늦게.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내년도 한 2분기에서 3분기 때가 저는 조금 스태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라 보고, 그 직후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좀 안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긴 하겠죠. 시장단에서. 물론

0: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만
1: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베팅 자산들과 약간 좀 금리 인하 때 베팅하는 자산들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라 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여기서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따라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1: 제가 최진영 연구원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한참 이란 전쟁 이슈가 민감할 때 네. 제가 어디 우연히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만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완화될 것이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스커머트 이제 중국 전문가잖아요. 아.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러한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0: 저는 일단 지금은 철저히 중국이 수세에 있죠.
1: 아 수세라고 보세요?
0: 예, 작년에는 뭐 히터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왜 수세냐면은 어쨌든 중국은 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1: 아 그렇죠.
0: 중국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무장관이건 재무장관이 배센트건 청문회 때 뭐라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중국이 잘하는 신재생과 전기차로 자꾸 중국과 대결을 하려 하냐냐. 우리가 잘하고 쟤들이 못하는 거 해야지 해서 화석연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부활시키려 하는 것이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에너지원의 78% 정도는 화석연료예요. 신재생과 원전 다 끌어모아도 사실 15%도 채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다? 여전히 미국한테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라 보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계속 화석연료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골머리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덕분에 바이든 덕분에 왜곡돼가지고 시장이 왜곡돼서 싼 값에 다 들어왔었던 거를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못하게 올해부터 다 막아버렸으니까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이거예요. 이념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죠. 원자재 시장은 철저히 공급자가 갑입니다.
1: 미국이 갑이네요.
0: 맞습니다. 결국 원자재 시장은 왜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랑 사우디는 갑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사실 한 몸이라 저는 늘 읽혀요. 결국 뭐다?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돈을 중국만 돈을 벌었다면 그 시장을 지금 트럼프가 깨고 다시 한번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1: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왜 쩌면 아까 커머더티 사이클이 온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자꾸 과거 중국이 그 사이클의 중심이었던 기억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0: 아
1: 그럼 커머더티 사이클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 AI의 핵심은 뭐 구리 전력 깔아야 된 구리도 있겠지만 에너지거든요. 우린 철저히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등한시한 그 죄가 결국 내년에 터질 거라 봐요. 왜냐하면 오일 메이저들은 정치인들의 이런 탄소 중립 포퓰리즘이나 또는 전기차의 협박에 의해서 개발 투자를 7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유전 개발을. 그거의 후폭풍이 내년에 터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의 선행성을 감안하면.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정말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그리고 그 사이클이 오게 되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유가도 내년에는 제가 내심 말씀하시는 톤을 보니까 한 150불 간다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지금?
0: 저는 사실 그보다 더
1: 더요?
0: 높게 보고 싶은데.
1: 어디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입니다.
0: 근데 이제 하우스에서의 일치성에 따라서 예. 좀 톤다운해서 130불 평균으로 내년 연평균을 130불로 이렇게 조금은 낮춰 잡았는데요.
1: 말을 그만해야겠네요. 괜히 오해 사실 것 같으니까.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진영 연구원님.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

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속담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다를 뜻하는 여덟 음절로 된 속담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앞길이 구만리 같답니다. 이 속담에서 앞길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뜻하고 앞길이 많이 남았으니 서둘러 떠납시다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길의 기본 의미는 집이나 마을의 앞에 있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앞길을 깨끗이 쓸었다처럼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길의 반대말은 뒷길이죠. 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나 앞길이 막막하다와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장차 살아갈 길 또는 그 날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고 앞날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관용구 앞길이 멀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에 나온 구만리는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더워진 곳이 있습니다. 청주와 부여가 전국에서 27.2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지역이었고요. 서울도 이에 못지않게 2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높은 기온으로는 상위권에 올랐고 이맘때보다 2.1도 정도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지역으로 오늘 기온이 상승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이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하겠고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오늘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낮 사이에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전북 남서부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 동해안을 뺀 전국에 가끔 비가 올 텐데 양이 적어서 대부분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은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다시금 상승할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공휴일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가자지구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당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이스라엘 측에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비판하며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모바일 앱 프로모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 첫날 금융사별로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차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공급 물량이 순식간에 고갈됨에 따라 추가 물량 배정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판매 10분 만에 온라인 배정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의 모바일 앱 물량도 오전 중으로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GTX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보강 방안을 검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GTX 노선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은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고치다가 숨진 구의역 김군의 10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서 추모제를 열고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2인 1조라는 의무를 서울시의 책임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그제 밤 9시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지난 13일에 피해자 A씨가 일하는 요양원에 페인트와 고추장 등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 등 노동정책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웅보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와 관련해 ILO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서해 5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충북과 강원에서, 국민의힘은 경기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구의역 참사 10주기 행사에서 안전 문제를 강조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고, 부동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한강벨트를 찾아 부동산해법 제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여파로 행안부 등 정부 부처 공직사회까지 불매운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용진 그룹 회장에 대한 석고 대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픈 역사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의 영업행위까지 반대하는 건 권력 남용이란 목소리도 야당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 설계자로도 불리면서 충남지사에 재도전하는 이유 청사진 들어봅니다. 5월은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주말에 문화 코너에서 눈도 행복하고 입도 행복한 여행지 어디 있는지 맛있는 축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강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저희가 지금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한 1, 2분 동안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조금 삼성은 아니지만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해보죠. 자, 탱크데이 마케팅 파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뭐라 그랬냐면 스타벅스 코리아 반역사적 행태 유감을 표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매운동 벌일 듯 시사를 했고, 자, 공무원노조도 당분간 기프티콘 뭐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대통령도 응징이라는 용어 써가면서 뭐 강경 발언 이어가고 있고, 자,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일종의 불매 동참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2: 일종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그냥 재미로 지나가거나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지나가 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방치되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뭐 마치 뭐 되게 자랑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하는 또 일정 부분의 흐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 역사의 상처고, 이게 이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려도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화도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5.18 정신 이거 당원 당규에도 들어있고 지금 헌법에도 넣자,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헌법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뭐 이 공공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유가족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많고, 이 역사의 아픈 현대사의 한 장면인데 이 부분을 뭐 경각심이 없어서 그랬는 건지 의도를 갖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기프티콘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일정 부분은 좀 혼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이게 뭐 워낙 우리 역사에 아프고 예민한 부분이고, 자, 근데 이분이 그 마케팅에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를 이거를 비판 안 할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이 또 있습니다. 정광대 대변님. 네. 뭐 한기호 의원 같은 분도 좀 많이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고,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도 좀 이런 얘기, 뭐 1934년 유태인 불매운동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이 상황?
4: 저는 일단 스타벅스의 마케팅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스타벅스 사장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했던 임원을 즉각 경질을 했어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빠르게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스타벅스가 이렇게 잘못된 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역사 의식에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할

0: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행안부까지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만 조성하려고 하는 것.
1: 거기까지 행안부 장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장관이에요. 뭐 이거하고 직접적 관계는 네. 없지만.
0: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스타벅스에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선물로 받은 쿠폰도 많고 뭐 사람들을 만나기 편한 장소니까 왜냐면 어디든 가면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괜히 가면은 누가 야 전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스타벅스 막 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고.
1: 역사 의식 박약.
0: 이런 분위기를 자꾸만 만드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건 뭐 가능한데 정부의 영역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내는 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자유를 좀 침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네.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자 이동학 최고위원께 그렇다면 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그 행위를 비난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하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응징이라는 표현도 쓰고 언급하고 행안부 장관, 보훈부 장관, 뭐 보훈부 입장도 그렇고 전공노, 민주당. 자, 그래서 어떤 식의 해석이 나오냐면 아, 이게 선거 국면의 하나의 큰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게 그렇다면 어떤 아픔, 역사적인 이런 아픔을 또 계속 언급하면서 어떤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해도 되냐 이런 지적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거꾸로 이것이 선거에 앞두고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 심지어 헌법에까지 넣자고 하는 그런 조항이고 이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국가폭력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집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제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보면 공당으로서 본인들의 당원당규에도 5.18 정신 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5.18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슨 민주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는 이 전두환 찬양을 늘어놓는 사람을 여전히 징계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두환 사진 걸자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뭐 이 뭐 몇 년 전인가요?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5.18 관련된 폄훼 발언하고 이럴 때 여전히 그런 지도부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러한 약간 느슨함들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과 행동이 짐치 우리가 느낄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공공부문에서건 대통령이건 단호하게 좀 뭔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불매운동하고 요 조치를 취한 것은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에서 또 판단할 이 몫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역효과가 나고 이러면은 그 효과의 실효성은 또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초기에는 무조건 혼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잡히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시장에서 다시 뭐 수복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그런 흐름까지는 뭐 제가 따로 뭐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1: 그래요. 정광 대변인은 이게 이제 선거 11일 12일 남았는데 자, 이 부분이 정치에 활용된다면
0: 예.
1: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정청래 대표도 되게 세게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일단 이 이슈가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어떤 여파를 미칠까요?
0: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런 것들은 비판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비판이라는 것은 이 행위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적절한 정도 수준의 비판과 체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런 논란으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멸콩이라는 그 논란을 일으켰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괘씸죄가 있는 신세계 그룹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까지 더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 자발적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또는 뭐 요즘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봉변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스타벅스에 간다는 것 자체가 5.18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뭐 민주화 또 자유의 가치를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자꾸만 강제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전체주의화로 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법안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대통령께서도 스타벅스 5.18 폄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지금까지는 처벌하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강화된 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발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 희생 영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그 조항을 추가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뭐 사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거기에 대한 법이 있는데 5.18에 관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본래 넣었었고요. 있었는데 거기에 뭐 조롱이라든지 뭐 모욕 이런 것까지 새로 넣겠다.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좀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동하 최고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이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명예훼손 한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뭐 조롱과 모욕까지 이제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만약에 반대하면 또다시 5.18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총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 쏘고 했었던 그 행위를 여전히 이 사람들이 떨쳐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또 줄 수가 있잖아요.
1: 제 질문의 요지는 네. 기존의 법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아까 뭐 허위사실 네. 유포 부분도 그렇지만 5.18이라는 여기에 또 한정지어서 또 어떤 조항을 만드는 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2: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쪽에서 보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뭐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45년 46년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밈처럼 이 조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가족분들이 살아있고 그 유가족분들이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40대에도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삼촌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같은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롱하고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재 수단이라는 것이 일단 강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강하게 처벌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과연 그냥 교육으로 되겠는가. 더더군다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시민의 아지트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롱조에 해당할 수 있다 보거든요.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이게도 국가폭력 이것으로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계엄 사태를 겪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수 세력이 조금 수세적이니까 계속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네. 정광기 대변인은
0: 저는 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조롱과 모욕을 어디까지 조롱과 모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모욕죄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네,
0: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보수 자유민주주의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다.

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부분. 대통령도 이런 역사 의식을 계속 언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금 화를 내줘야 누군가를 또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같이 분노해 주지 않으면 글쎄 국가폭력에 맞서서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민주화 그 자유 보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인데 누가 과연 자유를 위해서 나설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가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정광기 대변인도 요거는 짧게.
2: 뭐 이재명 대통령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충분히 저 5.18과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갖고 있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저촉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동참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0: 네. 자, 정청래 대표가 스타벅스 문제 들고 나왔다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문제 들고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파업은 일단 멈췄지만 삼성전자는 10년짜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큼 배당, 투자,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삼성전자, 삼성 후자라는 말이 나오는 판이니 노동시장 임금 격차와 이중 구조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파업 직전까지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놓고 민노총 장관 보내서 노조 뜻대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본인 손에 피 안 묻히는 조폭 방식으로 사측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0: 자, 먼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물음에 우리가 바로 가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나는 얘기니까 삼성전자. 자, 파국은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제도 남겼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동혁 최고위원님은 이번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저도 최악은 막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글로벌 여파도 굉장히 컸을 거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그것이 이제 민생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악영향을 네. 끼쳤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공적이 될 뻔한 이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나마 잘 막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제는 남았다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영업이익에 관해서 노조가 이제 이렇게 12% 가져가서 뭐 자기들끼리 뭐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요 지금은 노사 간의 타협이 된 것 같지만 이거 결국 주주들이 소송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가처분 소송까지 지금 걸었는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 부분이 좀 열려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례로 이것이 이 정착되어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입법미비라면 국회에서라도 이런 것과 관련된 성과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과제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네. 앞으로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이게 수백조 단위잖아요. 그리고 재계 3위로 내려가면 100조도 안 되면 불과 10조 정도 규모거든요. 1등, 2등이 지금 너무나 막대한 이 금액을 벌고 또 내년이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할지 아니면 판례로 할지 이런 두 가지 길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삼전 사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광기 대변님?
2: 뭐 일단 파업이라는 최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삼성전자 파업 소식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20% 가까이 그날 급등했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게 뭐든지 다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파업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진짜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 과제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한 기업이 수백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고 이게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 배당금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 배당금제라는 어떤 그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과연

0: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그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근데 기업의 또 자율적인 경영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 이게 이번에 딱 해결이 됐잖아요. 앞으로 근데 뭐 몇 년간 이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에 그 지금 합의한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 정도의 이익이 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라도 좀 논의를 하는 어떤 사회적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카카오 노조도 파업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 여기도 이제 그 자 삼성전자 우리 상대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파업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튼 장동혁 대표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노조 쪽에 힘을 실어줘서 이런 사태들이 계속 갈등이 나오고 앞으로도 이런 불안적 요소는 남아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여파가 결국은 이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더 어려울 거다. 이런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이동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2: 제가 선거 앞두고 이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는 것은 약간 억지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노동쟁이 관련된 거나 인권이라든가 뭐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부분들과는 사실 별개예요. 이익을 지금 더 달라고 사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달라 우리가 노동권에 대한 투쟁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더 나눌 거냐 이런 이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노랑봉투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려면 지금 노조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과하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뭐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을 약간 대입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초과 이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불황이 온다면 어떡하죠? 불과 2, 3년 전에 우리가 세수도 못 걷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세수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에 세금으로 자원이 투입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노조가 가져간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불황이 왔을 때 그럼 노조는 월급을 내놓을 거냐? 거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과급을 깎을 거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을 남겼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그냥 선거 앞두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굳이 이거를 대꾸할 필요가 있을까요?
1: 네. 대통령도 적정선 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했고요. 자, 근데 장동혁 대표 얘기는 이거 같아요. 그 나중에 합의안 나온 그래가지고 합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역시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 쪽으로 힘을 실어줘가지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플러스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 이렇게 어떤 파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뭐 손배소 네. 부담도 적어졌고 노란봉투법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노란봉투법에서 논란이 됐었던 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원청업체에 대한 직접 협상권을 부여한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노조가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아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니 나 스타벅스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정부에서 스타벅스 가는 거는 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신호를 주면 다른 사람들이 스타벅스 가는 게 눈치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전 노란봉투법 통과도 일정 정도 노조들이 파업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됐다고 봐요. 근데 뭐 이게 딱 직접적인 그 요인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삼성전자가 2024년에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요. 법인세 0원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인세를 뭐 대략 뭐 70조 원 낸다는 것 같죠. 그 정도로 사이클이 굉장히 심한 산업인데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번 고비 넘긴 거잖아요. 이번 고비를 넘겼다는 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 네. 지금부터 지방선거 얘기해볼게요. 평택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진보진영 스피커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어제 나와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민주당 김영남 후보 누르고 당선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통합과 연대, 사회개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좋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동호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앞뒤 맥락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단순히 이제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거에 것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조국혁신당과 같은 제3당들과도 연대 통합 뭐 이런 것들 뭐 통합이라기보다는 연대 그리고 뭐 연합전선 뭐 이런 정치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것에 대한 주문을 좀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논리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연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제3정당의 당선까지도 민주당이 나름대로는 품을 좀 내어주고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서로 협심해가지고 이 난국들을 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문제는 조국 후보가 지금 자기가 이기면 민주당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연대 후보가 없어지고 그냥 다 민주당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국 후보에 대한 뭐 연민이라든가 혹은 친숙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후보를 낸 공당이기 때문에 또다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정당의 사람을 뭐 당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당연히 집권 여당의 모든 공력을 다 도와서 김영남 후보가 당선돼야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 평택 시민들 역시도 집권 여당의 자원이 집권 여당 후보를 통해서 뭔가 평택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훨씬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 내부에서 뭐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정 부분 뭐 유시민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평택 시민 중에 뭐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이게 표가 완전히 뭐 이쪽으로 쏠릴 정도의 흐름이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 봅니다.
1: 그래요. 과연 뭐 이게 이런 발언들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 그건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유시민 작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용남 후보 되면 당장은 민주당한테 좋겠지만 대한민국에 좋을까 이런 얘기도 했고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민주당 후보와 싸우고 있다. 기괴하다. 민주당 후보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다. 자, 이 얘기가 정광희 대변인. 아직도 김용남을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는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뭐 기승전 조국 후보 지지. 라고 봅니다. 한 대략 겸손은 힘들다. 그 겸공에 네. 한 30, 40분 정도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의 결국의 귀결점은 그래서 이번 평택 을 선거에서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조국 후보가 뭐 승리를 딱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조국 후보가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 곤경에 처한 조국 후보를 구출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지금 본격적으로 등판했다라고 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화가 돼 있어요. 네. 과거 같으면 본인의 얘기 한마디로 그 표심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라고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조국 후보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건 지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표심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네. 김용남 후보에게 절반 또 뭐 조국 후보에게 절반씩 이렇게 나눠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절반의 유권자들이 조국 후보에 갈 거냐 안 갈 것 같다 이거죠.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 분기점서 토평까지 6km 밀리고 있고요. 이 불암산 요금소에서 노고산 1터널까지는 19km 어렵습니다. 더 지나 김포에서 송내까지는 14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도 안현 분기점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12km 2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덕평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안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노포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해 제1지선 창원 쪽 창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도 창원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8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치 구단이라고도 불리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 SNS에 김관영 조국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 뭐 이원영, 그다음에 김영남,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이긴 한데.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2: 네.
1: 김관영 당선 시에 민주당이 어떤 영향, 특히 정청래 대표에게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전체가 흔들리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에는 민주당 전체의 지층도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게 소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1: 전당대회도 곧 있고.
2: 예. 그리고 당 후보가 진다는 건 좀 상정하기 어려워요. 네, 김관영 후보가 뭐 전북지사를 이미 지냈고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있으나 이원택 후보 역시 뭐 전북에서 꾸준히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좀 해왔고 또 네. 정청래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보폭을 지금 맞춰왔고 또 경선을 통해서 지대권 거의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도지사 후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당의 총력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승리로 전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패배할 것을 상정해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뒤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세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평택이라든가 혹은 부산, 예, 부산의 경우는 전 한동훈 후보가 뭐 이 만약에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국민의힘도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지금 당연히 열심히 해가지고 뭐 당연히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은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다. 열심히 해달라 말씀드립니다.
1: 그 질문을 이제 정광길 대변인한테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되면
0: 예.
1: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 판이랄까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한동훈 후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했고 당선이 되면 무조건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라고 돌아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당장은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돌아오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 박민식 후보가 낙선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보수 재건과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 진영 강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다고 보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뭐 노선 투쟁이 더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더군다나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서 내후년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치러야 되는 선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본인 선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떨어져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선거가 되면 누가 자기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본인의 정치에 그 도움이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그 정치적 재기가 그
1: 각각의 저 배지를 향해 뛰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각각
0: 당내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바꿔놓겠죠.
1: 그래요. 자, 연관되는 질문을 제가 이동학 최고위원께 하면 박민식 후보가 보니까 한동훈 배신자론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당선돼야 보수 재건할 수 있다. 윤석열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엄했어도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이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 보수를 재건할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 누구냐. 보수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 재건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이게요. 선거 마치면 똑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주장들이. 예, 장동혁 때문에 선거 졌다. 장동혁이 여전히 윤호계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졌다라고 이제 당연히 얘기할 테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우 때문에 졌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단일화를 해도 그 이 지지층 자체가 이질적 존재예요. 서로 지지하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보수라고 큰 카테고리 내에 있지만 내부에서는 실제 탄핵 뭐 반대 탄핵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윤호개인 쪽이 있고 반윤이 있는 거고 친윤 반윤의 구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중간에서 이렇게 표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의 헤게모니를 이 선거가 끝났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2등이라도 한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를 이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수 패권을 쥘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1: 계속 1등을 못하더라도?
2: 1등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박민식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를 이긴 거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무조건 승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1: 생각하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2: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등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정우 후보가 좀 뭐 만만한 후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좋은 성적을 또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1: 네, 자 정광주 대표. 네,
0: 저는 한동훈 후보의 보수 재건을 응원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안 되고 2등을 기록한다. 저는 뭐 그게 절반 승리라고 이최고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이후에 정치적 역경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한동훈 입장에서는 무조건 돼야 된다.
0: 네, 당선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도 지난 한 달여 전에 내려가서 정말 4당 오락. 옛날에 4시간 자고 공부하면은 대학 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4시간만 자고 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제 한동훈 후보가 출정식 하면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계엄해도 나는 그것이 불법 계엄이라면 계엄 맞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1: 네.
0: 그럼 지금 박민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 망가뜨리는 사람이 보수를 재건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와닿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박민식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배신자론이라는 게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여전히 소구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구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봐요.
1: 야, 이 북구갑 질문을 자꾸 하게 되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제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했어요. 그 고령층이. 네. 그래서 보니까 노모였더군요. 그래서 직접 머리를 깎아주고 뭐 다 깎진 않고 어느 정도 깎아주다 다른 사람이 깎고 옆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아들이 머리 깎는 거 지켜보고 껴안고 어머니가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원 최고.
2: 아, 저는 조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저 장면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삭발을 하고 뭐 시장 지나가다가 어머니와 만났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뭐 펑펑 눈물을 흘렸다든지 뭔가 스토리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내 자식의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게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어찌됐건 월남댁으로 그 시장에서 굉장히 뭐 유명도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근데 아들이 중간에 이제 떠났었잖아요. 거기를.

0: 다시 돌아와서 마치 또 같이 무슨 여기 구포 주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 그런 이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까지 이제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좀 어렵으니까 확장적으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1: 자, 어저께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정광희 대변님
2: 예.
1: 아 참 좀 절박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아, 그렇죠. 들었어요.
2: 저도 예. 어제 보면서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했고 이분이 외무고시 그 사법고시 다 통과한 분이잖아요. 어머님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박민식 후보도. 어머니도 구순의 노모신데 구순 노모가 그 60 넘은 아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게 참 보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절박함은 알겠는데 나중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엔 한동훈 후보를 난 무조건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낸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 네. 과거에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정희 진보당 후보가 TV 방송에 나와서 대선 왜 나왔냐니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본인들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안 하고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1: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죠.
2: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나 끝까지 정말 북구 떠나지 않고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부추 전쟁 현장으로 가봅니다. KBS 대구방송 전국 의뢰로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이후 모든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누구 뽑을 거냐 물었더니 민주당 김부겸 40% 국민의힘 추경호 39%. 자 지지한 후보 없다 하고 무응답 합해서 20%나 됩니다. 자 이건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대구 민심의 흐름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0: 이렇게 쫀쫀하게 결국 끝까지 가면 붙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활용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1: 네. 정광희 대변님.
2: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대구민심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선호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단순히 지역 일꾼 뽑는다는 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대구 시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대구마저 민주당에게 내준다면 과연 균형과 견제 비판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 세력이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경호 후보로 표심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여론조사 하나 더 볼게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추경호 지금 시장 후보 본래 지역구였던 곳이죠. 여론조사기관 에이스 리서치가 대구 MBC 의뢰로 지난 17일과 18일 대구 달성 유권자 504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 이용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박형룡 민주당 후보 41.7%,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 48.5%,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정광희 대변인, 예. 이 수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진숙 후보가 50% 넘는 대략 뭐 한 60, 70% 정도 되는 지지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1: 네.
2: 생각외로 고전하고 있고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박형룡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봤더니 이분이 네.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하고 또 해당 지역에선가 여튼 대구에서 선거를 7번 나왔다는 분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정통 진보 진영의 정치를 3, 40년간 해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는 반면에 그 대학까지를 대구에서 다닌 이후에 서울에서 있다가 네. 다시 내려온 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1: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
0: 저도 이제 집권 여당의 후보라고 하는 점, 김부겸 우산 속에서 결국 그런 것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지역에 어찌 보면 토착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이진숙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소구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차례 떨어지면서 이제 박형경 한번 밀어줄 때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연동되어져서 지금 이런 수치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대구 유권자 분들도 고민은 많으실 거예요. 지금.

0: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서 표를 또 몰아준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과 끊임없이 각만 세우고 또 대구 발전으로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집권 여당을 주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저기 행보를 보니까 정원호 후보 삼성역 GTX의 철근 누락 연일 공세를 펴면서 오늘은 구의역 10주기 추모식 참석해서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겨냥한 건데 오세훈 후보는 뭐 부동산 이런 쪽 강조하면서 오늘은 아가씨 굿당 피해 주민 현장 간담회 이게 여하튼 뭐 다 좋은데 너무 상대방에 대한 비난 위주인 것 같아요. 이동욱 최고위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0: 이게 지금 십몇 년 전 얘기를 지금 또 끌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 맡아도 진흙탕 이런 것들로 이 선거전을 끌고 가야만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완전 오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강버스라든가 지금 이 GTX 문제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결점을 보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광화문 앞에 뼈다귀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감사의 정원인가? 그것도 지금 보수공사 하고 있는 거 아세요?
1: 네.
0: 지금 실제로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빨리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세금 낭비다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완벽한 모습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고 네. 송원호 후보로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자. 서울시장 선거전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뭘 하려고만 하면은 그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서울 시민들은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박원순 10년 다시 그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야,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그릇 깨뜨린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 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정원도 만들려고 하고 지금 GTX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강공법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성 보장된다. 그러니까 빨리 GTX-A 그 완성해서 국민들에게 그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 이용하고 하게 될 텐데 빨리 서비스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민주당은 의혹 한 문장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100문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GTX-A와 관련한 문제는 이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하중을 원래 설계도면에서 5만 8천 킬로뉴턴을 그 지탱하도록 돼 있는데 보강공법을 통해서 6만 300 킬로뉴턴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1: 자, 요거를 한번 짤막하게 먼저 정관계 대변인께 묻고 이동학 최고위원께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철근 누락 관련해서 엄중 조사 지시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한 지시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는 건 선거 개입 관건 선거다.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자, 뭐 진실이 뭐냐를 떠나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동호 최고위원님.
0: 집권 여당이 더 철저하게 이런 시민 안전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이 좀 어필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에 염두에 두고 이걸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GTX-A 공사가 단순히 그냥 지하 1층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GTX라고 하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2호선도 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가 지나는 도로까지 지나가요. 총 이게 엄청난 면적의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아랫단 지금 5층에서 지금 이런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된 건데 사상누각이라고 정원호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아래에서 무너지면 위에 아무리 튼튼하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늦죠. 그런데 네.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뭐 사고도 안 났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방방 뜨냐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꾸로 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불찰을 했는지 도대체 왜 언론 보고 얘기했다고 알았는지 자신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캐물을 수밖에 없죠.
1: 네. 정광재 대변인.
2: 유시민 작가가 조국 후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 구원투수로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니까 구원투수로 나온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 공론화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정원호 후보가 지금 이 안전과 관련

0: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그 주제만으로도 난 토론할 수 있다. 그럼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는데 공개 토론은 오히려 정원 후보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라고 공개 토론하자는 겁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졌지만 내일은 흐리고 약한 비가 지나는 곳이 대부분이라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 기온이 내려앉겠고 평년 이맘때와 다시 기온이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지는 일 내일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 오전부터 낮 사이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5mm 미만의 많진 않은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5도, 전국이 10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광주가 24도, 세종, 대전, 제주 23, 대구 22, 강릉 19도 등으로 내일은 대부분 잠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은 다시 서울이 27도 등으로 오늘만큼 더워지는 곳이 많겠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30도까지 다시 올라 대부분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덥겠습니다. 제주는 월요일 낮부터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일요일 밤부터 비가 와서 다음 주 화요일은 다시 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겠고 충남과 전라권역은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민주당은 충북에 이어 강원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를 거쳐 울산에서 보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GTX 부실 등 안전과 부동산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첫날부터 가입 열기가 뜨거웠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금융당국은 즉시 2차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등 국가 정상화를 위한 우선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즉각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합니다. 기상청이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이 많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과 비슷한 2.5개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을 위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에 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재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살펴보는 순서. 현역과 전략공천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양당과 후보 모두 자존심을 걸고 있는 충남지사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사흘 전 민주당 박수현 후보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태흠 후보님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아, 네네.
3: 자, 관련 기사가 계속 올라와서 이거부터 잠깐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네. 되게 발끈했던데 김태흠 후보님 모두 발언 삭제 논란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4: 아까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녹화를 하고요.
3: 네네.
4: 9시에 방송을 하는 이제 이 방송 토론이었거든요.
3: 네.
4: 그런데 3시에 녹화한 부분을 9시에 이 방영을 할 때 그 서로 이제 그 뭐 1, 2분씩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3: 네네.
4: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공통질문 이런 형식으로 이제 토론회가 진행되잖아요.
3: 네.
4: 그런데 집권 모두 발언을 싹 빼버리고 그 상대 후보만 모두 발언하고 그냥 공통방 지 모두 발언을 통째로 빼버렸어요.
3: 아, 그렇군요.
4: 네.
3: 근데 그게 실수였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기 그 방송사 쪽에서는
4: 방송에 실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3: 예.
4: 첫째는 이런 그 토론 방송은 말이에요.
3: 네.
4: 그 이 녹화라고 하더라도 그 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3: 네.
4: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그 선거법상 개 82조가 그런데요.
3: 네.
4: 그 그대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할 때 그 답변을 1분을 주고 1분 더 이상 넘으면은 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3: 그렇죠.
4: 질문은 또 몇 시간 하라고. 그게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3: 네.
4: 저는 도저히 여지까지 그 방송상 그 전무후무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3: 네, 그렇군요.
4: 네네. 그리고 일단 모두 발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마를 하는 변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거든요.
3: 네네.
4: 그리고 서로 진리응답 같은 경우 하고 하는 것은 서로 뭐 이쪽 주장이 맞을 수 있고 저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3: 네.
4: 예.
3: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 네.
3: 아, 아까 저게 그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저 박수현 후보가 경선

0: 경선을 했군요. 그 경선했다는
1: 경선했어요.
0: 거. 예, 예, 경선하고 네. 올라와서 이제 네, 그 네, 맞대결 네. 펼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 네. 자, 요번에 이제 그 김태웅 후보님께서 4년 도정 마치시고 또 다른 4년에 도전을 합니다. 왜 네. 나서게 됐는지 저희가 이제 모두 발언 삭제됐으니까 대신 출마의 변을 한 말씀 해 주세요.
1: 예, 네, 제가 4년 동안 도정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0: 네네.
1: 정말 우리 도민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의 보답은 제가 열심히 이 도정에 임해서 이 충남의
0: 네.
1: 미래의 그런 발전을 그리는 것이 어떤 최소한의 그런 도리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4년 동안 지내왔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이제 그래 밑그림도 뭐 신생 충남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잘 그렸는데. 이런 부분들 좀 완성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0: 네네.
1: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출마를 하게 됐고요.
0: 네.
1: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취임 당시에 8조 3천억 수준이던 국비도, 4년 동안.
0: 네.
1: 12조 4천억이 돼서 한 4조 이상 대폭은 늘어났어요.
0: 네네.
1: 이건 아마 우리 충남 도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기업 투자, 투자 유치 같은 경우도, 전임 도지사가 4년 동안 14조 한 5, 6천억 정도 한 것을 저는 50조 가까이 했거든요. 최대가
0: 네.
1: 훨씬 넘었고.
0: 네.
1: 그래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슬로건을 힘센 충남으로 내걸었는데
0: 네.
1: 이제 앞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대한 충남을 좀 완성해야 되다 되겠다
0: 네네.
1: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충청민들께서 4년 경험하면서 일 잘한다는 평가도 있고 하니까 좀 일 잘하는 사람 한번 좀 더 시켜줘서 제가
0: 네.
1: 모든 부분을 좀 완성을 좀 할 수 있게. 요즘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0: 네네. 자, 선거 캠프 꾸리셨는데 그 이름 슬로건 특이합니다. 더 센 네. 충남 캠프. 더 센 네. 충남. 어떤 뜻으로 지었습니까?
1: 제가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 슬로건을 민선 8기 때 내걸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 도정의 좀 체질을 좀 역동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우리 충남이 17개 시도에서 더 좀 센 그런 충남으로 가고
0: 네네.
1: 또 위대한 그런 충남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더 센 충남 캠프라고 이름을 썼어요.
0: 네네. 더 센 충남, 위대한 충남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계시고요.
1: 네네.
0: 자, 요즘 밤낮으로 현장 다니실 겁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지금 충남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글쎄요. 저 이번 선거는 좀 쉽지 않은 선거라고 일찍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 지형이나 또 중앙 정치 그런 흐름을 놓고 보면 저희에게는 뭐 저희 국민의힘에게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면 제가 뭐 여지까지 저는 뭐 정치하면서 뭐 가시밭길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저의 뭐 정치 유불리나 이런 부분 가지고 뭐 자고면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를 뭐 해왔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답을 찾고
0: 네.
1: 가야 되겠다 해서 직접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소 소신이고 이 지론인데
0: 네.
1: 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중앙정치 흐름이나 중앙정치 권력의 이런 그 개입에 대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면서 누가 실제로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또 제가 4년 동안 일을 잘 해왔잖냐. 그러면 한 번 더
0: 네.
1: 기회를 줘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그 우리 도민들께 그 좀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북 빼고는 뭐 제가 그 다음 순으로 지금
0: 네.
1: 지금 이 보합세 지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0: 그 약간 민심 지금 뭐 여론이 어떤가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뉴스핌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네. 18일과 19일 충남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추출해서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박수현 43.5, 김태흠 43.9 초접전 네. 양상입니다. 네. 이런 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1: 그 이제 여론조사 100%는 다 믿을 수는 없고요.
0: 네.
1: 제가 한 20일 전에 뭐 20% 정도 차이 나는 그 제가 지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KBS에서인가 했는데 KBS 또 엊그제 여론조사 한 것은 이제 4% 가까이 또 따라왔어요.
0: 네.
1: 그리고 그건 또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0: 4%는 그래서, 사실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건데 그게 아니, 접전 양상이죠,
1: 예.
0: 사실은.
1: 예. 예, 근데 4% 지는 걸로 나오는데도 그 여론조사 기관하고
0: 네.
1: 또 그 KBS 한 거 같은데 그 네네. 여론조사 한 것도 KBS에 했고
0: 예.
1: 근데 그것이 한 16% 17% 가까이가 한 20일 만에 따라왔어요.
0: 네.
1: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지가 0. 몇 프로 이긴 거 나오고 그래서 전 접점으로 지금 뭐 저 됐다 이렇게 봐요.
0: 네. 초접전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1: 네네.
0: 지금
1: 네네.
0: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계신데
1: 네네네.
0: 자 김태흠 후보님은 현직 프리미엄 도정의 연속성 완성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신 거 반면 상대는 집권여당 후보로 중앙정부 집권여당 지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이제 잠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어떤 뭐 중앙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앙정치 권력 개입으로부터 또 차별화되고 이렇게 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 네네네.
0: 자 집권여당 후보에 맞서서 어떻게 어떤 대응 전략이랄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1: 아, 저는 4년 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0: 네.
1: 그 도민들께서 그리고 일하는 잘하는 사람이다. 어?
0: 네.
1: 그리고 그 이 강한 추진력도 가지고 있다. 그 일머리를 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그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요.
0: 네네.
1: 저는 그 정치 흐름이나 아니면 중앙 정치 권력 개입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0: 네.
1: 누가 이 충남을 더 잘 이끌어갈 거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0: 네.
1: 호소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생각하신다면
0: 네.
1: 저는 그 선거 결과는 그 제가 이기는 걸로 선거 결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이 코너 이제 진행하면 항상 상대 후보 이제 평가를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박수현 후보는 김태흠 후보님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 추진력 강하다, 도정 잘 이끌어 오셨다, 좋은 점 이어받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맞상대 네. 박수현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 우리 박 후보는 그 뭐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도 하고 뭐 이렇게 홍보 수석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는 이런 부분 직책도 많이 맡았잖아요.
0: 네네.
1: 그게 이제 말을 이제 유연하게 잘 하고 또 친화력도 조금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번 게 장점이거든요.
0: 네.
1: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그 말만 하는 이런 직책을 맡았다는 그 자체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없고 이 대변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나를 예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그러고 하니까 자기의 소신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얘기하듯이 강한 추진력이나 판단력 또 결단력 그다음에 또 큰 방향을 잇는 그런 역량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네.
1: 네.
0: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근에요. 네. 김태흠 네. 후보님께서 7대 비전 공약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네. 제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안아산 돔 아레나 이 부분이 이제 눈에 띄던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1: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작년에 그 도지사 현진일 씨 발표를 했고요.
0: 네네.
1: 지금 뭐 용역비 이런 부분을 또 예산도 써가지고 지금 추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에요.
0: 네.
1: 근데 제가 이 돔 아레나 5만 석짜리를 만들어야 할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이 힙합을 비롯해서 한류 문화가 온 세계를 지금 뒤덮잖아요.
0: 네네.
1: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그 5만 석 이상의 동구장에서 그런 그 동구장이나 이 아레나가 없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그거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다 다른 나라가 누리잖아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미국 다저스하고 또 어느 이 프리야구 팀이 왔는데.
0: 네.
1: 우리 17,000석짜리 그, 이 고척돔밖에 없잖아요.
0: 네네.
1: 여기서 경기하고, 그, 저, 일본을 건너가서 도쿄돔에서, 5만석이든 도쿄돔에서 하면서, 그, 미국의 프리야구 선수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0: 뭐라 그랬어요?
1: 완전히 뭐, 이 조그마한 그런 데서 하다가 5만석짜리 오니까, 이거 확실히 그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0: 네네.
1: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일본 같은 경우 한 대여섯 개의 그런 동구장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조금 뭐 18,000석짜리 그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그 복합 다기능의 그런 동구장을 넣겠다.
0: 네.
1: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 넣고
0: 네.
1: 그다음에 K-팝 공연이라든가 또 전시, 쇼핑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0: 네.
1: 복합 문화 경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왜 그럼 천안 아산 그 KTX역 부근이냐?
0: 접근성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1: 최고죠. 서울보다도 오히려 낫죠. 서울은
0: 네.
1: 어느 한쪽에서 그 외곽에다 놓으면 그 반대편에서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릴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는 서울 전역에서 1시간 이내면 오거든요.
0: 예.
1: 그리고 또 대구나 부산에서도 오기 쉽고. 그다음에 또 저 전남이나 광주에서 오기도 쉽고요.
0: 예예. 예.
1: 그래서 천안 아산에 그런 그 KTX 역사에서 한 10분 이내 거리에
0: 네.
1: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이런 그 동구장을 만들어서 그런 그 문화 스포츠 이런 복합 다기능의 그런 중심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0: 네.
1: 싶어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0: 네, 잘 알겠고요. 충남형 인공지능 대전환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상대인 박수현 후보도 인공지능 전면에 이제 내걸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저마다 이제 AI 수도를 내가 만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김태흠 네. 후보만의 AI 공약 차별점이 있습니까?
1: 차별점은 뭐 크게들 없을 거예요. 다만,
0: 네.
1: 다만 이제 AI가 이제 모든 그런 산업 전 분야에
0: 네.
1: 지금 이 전환이 지금 이 저 필요한 시기고요.
0: 네네.
1: 또 하나는 이것은 그 인간 삶 속에 지금 스며들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아마 16개 선거구에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려면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요.
0: 네.
1: 국가에서도 지금 AI하고 그럴 때 각 시도별로 이제 그런 그 이 사업 그런 공문안 이런 지원을 하는데
0: 네.
1: 그 지역이 먼저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그래요.
0: 네.
1: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빌리티
0: 네.
1: 그다음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이런 부분들은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땄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의료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밀기기 이런 부분들.
0: 네.
1: 각 그 분야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AI가 뭐 대사라 해가지고 간다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0: 네.
1: AI 산업은 그 뒷받침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용수, 물이 또 핵심 인프라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운용을 할 수 있는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0: 네네.
1: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는 같이 함께 인프라를 하면서 가겠다.
0: 네.
1: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쉽게 얘기해 농업 분야 같은 경우도 그런 분야로 가려면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 어른들이 이걸 AI로 전환 못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청년 농도를 유입을 해가지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가 견인을 할 수 있게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0: 함께 가는 것이 올바른 거고 그런 부분을 또 함께 얘기하는 후보가 저는 진정성 있는 후보다 이렇게 봐요.
1: 네. 자, 그리고 충남형 기본복지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청년 반값 전세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네네.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소지 있습니까?
0: 예, 그래서 네. 일부는 이제 저희들 이제 공공 재정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네. 반값은 이루어지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라든가 이제 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고 하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저희 이렇게 이제 반값 전세 이런 그 설계를 했습니다.
1: 그래요. 자, 네. 그리고요. 행정통합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 충남지사 때문에 대전 충남 통합 못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잠시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0: 그럼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1: 네.
0: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그,

0: 이루어지려면
1: 네.
0: 적어도 외국의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할 때 재정적인 측면에도 국비와 지방세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그 정도까지는 안 따라가더라도 어느 네. 정도까지는 맞추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권한도 이제 국가에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은 지방 이양을 좀 시켜주고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인센티브 조금 더 준다 이러면서 통합을 하게 되면
1: 네.
0: 이 그런 그 두 이 지방자치대가 하나가 되면은 갈등과 아니면은 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요.
1: 네네.
0: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방 재정이나 아니면 그 지방의 그 중앙의 그런 그 권한 이런 부분도 이양이 안 되면서 식구들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아 그렇게 되면은 이건 올바르지 않다.
1: 그러니까 광주 전남하고도 저기 좀 차이가 났다고 보신 거예요?
0: 네, 광주 전남하고도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만 법안이 냈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서야 이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 그 선두적인 모범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지방선거는 6월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3월 적어도 3월 초까지 한 두 달 내게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상태에서
1: 네.
0: 어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요구할 것 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풀어놓으니까 전남 광주도 묻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묻고 경남도 이전 있다 한다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되면은 다시 2년이고 4년이고 시간을 갖고
1: 네.
0: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재정과 권한 어떻게 이양을 할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선거 때 다 이용해서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가 그 이 지지율이 비슷한 이런 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색깔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네. 자 네. 그러면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 너무 늦지 않게 요거는 다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세요?
0: 아 저는 예, 뭐 저는 계속 가야 된다. 저는 반대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제가 추창자인데요.
1: 네.
0: 다만 재정과 그 다음에 국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적어도 반 이상이라도 좀 내놔라.
1: 네.
0: 그러면서 가야 된다.
1: 네.
0: 첫 단추를 잘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추춧돌로 기둥은 놓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네. 네.
1: 자 김태흠 후보님은 얼마 전에 매체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감자가 되고 싶다. 시감자 하나 남겨달라. 무슨 뜻입니까?
0: 아니 저희가 되게 지금 그... 지금 어렵잖아요.
1: 네.
0: 그 다음에 뭐 중앙 정치 흐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1: 네.
0: 그 뭐 이 중앙 정치 흐름이나 중앙 정치의 그런 그 이 뭐 권력 개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1: 네.
0: 제대로 된 그런 일꾼도 뽑을 수도 없고.
1: 네.
0: 그냥 홍수에 그냥 떠밀려가듯이 이렇게 이 그 갈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내년에 시감자 하나도 먹지 않고 끝까지 남겨둔다. 그래서 시감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예.
0: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를 지금 다장하고 했어요.
1: 네네.
0: 정권이 불리는 나라에서. 지방 권력까지 지금 민주당으로 간다면 이건 독재의 길로 가는 거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지방 권력 중에서도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의 그 후보 중에서도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1: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군요.
0: 네네.
1: 네, 잘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됐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아직 갈등의 골이 많이 이제 잠시 표출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니까 이제 그게 약간 내재돼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뭐 불신도 꽤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어요. 자 당장 네. 발등에 불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입니다.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 뭐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또 다시 점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어떤 게 좀 시급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지금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얘기에서 또 분란을 뭐 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1: 네네.
0: 아 다만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 그 탄핵

0: 계엄 탄핵 그다음에 대선의 참패 네. 이후에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그런 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입장 정리를 정확히 하고 국민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기는 했지만은
1: 네.
0: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다 생각을 하고요.
1: 예예.
0: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저렇게 민주당이 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사실은 뭐 계엄 얘기하고 뭐 자기 탄핵 얘기하지만은 얼마만큼 뭐 이 국무위원들 탄핵을 뭐 스물 몇 명 하고 뭐 시도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질질 끌려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이 그런 탄핵하고 대통령이 참패했으면은 새롭게 정당이 환골탈태해서 그 국민과 그런 그 국민들의 기대에
1: 네.
0: 그래도 또 신뢰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못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런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0: 정리하고 네. 새롭게 태어나야죠. 네. 새롭게.
1: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 후보님은 입법권으로 사법부 주저앉히려는 시도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 오셨습니다. 아까 이제 정부 견제, 여당 견제 말씀도 하셨는데 자, 이게 공소 취소 움직임이랄까요? 이런 그 것들이 이번 선거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그런 네. 표심에 먹힐 것이다 이렇게 봐요.
1: 네.
0: 반영이 될 거. 왜냐하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방 권력까지 그 민주당한테 가면 우수부리로 이게 네. 국제의 길을 저는 여는 거다.
1: 네.
0: 예, 견제와 균형은 이제 완전히 상실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1: 네.
0: 지금 그 재판 중인 그런 그 이 범죄 혐의 이런 한 5건 정도 이 부분을 다 지우겠다고 그러는 건데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판관에 대해서 그 지우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1: 네.
0: 이 저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법이다. 그렇지 않,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면은, 그 재판 중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그 재판을 지금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당하다면은, 아니, 뭐, 당당하게 뭐, 그, 이제, 재판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독재의 그 길로 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요거 짤막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0: 네.
1: 뭐,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내란 청산하겠다. 야당은 어쨌든 뭐 독재 저지하고 정부 견제하겠다. 요 부분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중앙당 의제가 또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방 일꾼 뽑는 선거인데 어떤
0: 예.
1: 저 정책 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방 의제라든지 이런 게 좀 묻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염려하는 거거든요.
1: 네네.
0: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 다 이해가 되는데.
1: 네.
0: 이건 순수하게 지방은 각자 그런 특색과 특장이 있고 또 지역마다 현안들이 틀리잖아요.
1: 네네.
0: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잘할 것이냐
1: 네.
0: 하는 그런 그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중앙의 그런 그 뭐 이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이 흘러들어온다면
1: 네.
0: 진정한 지역으로 위한 일꾼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1: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지금 한 10하루 정도 선거 이제 남았습니다. 오늘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관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한 열흘 동안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으십니까?
0: 저는 4년 동안의 그런 보정의 그런 평가 속에서 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1: 네.
0: 평가라고 그런 평가 속에서 그런 보정의 그런 그 연속성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그 그림을 그렸던 충남의 발전의 그런 그런 계획들 밑그림들이
1: 네.
0: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는 호소를 드릴 거고요.
1: 네.
0: 상대는 또 뭐 상대대로 나름대로 한 뭐 그런 그 뭐 할 텐데 아니 그 집안에서도 일을 이제 뭐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썼으면은
1: 네.
0: 그 내일 또 일거리가 있는데 일 잘한 사람 검증된 사람을 써야지 새로 그 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가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쓰겠어요?
1: 네.
0: 그렇잖아요.
1: 네네.
0: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설명을 드리고 또, 호소를 드린다면.
1: 네.
0: 분명히 제가 승리를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에 이제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했었죠. 노조는 오늘부터 잠정 합의안 투표에 들어갔어요.
1: 네, 그 투표 대상은 어제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한 8만 7천 명 가량의 조합원입니다.
0: 네.
1: 전자 투표를 통해서 잠정 합의안에 찬성을 하는지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투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27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집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를 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잠정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잠정 합의 는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을 해서 다른 협상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일에 그 도출해낸 그 잠정 협의안을 보면
0: 네.
1: 굉장히 힘들게 나온 협의안이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게 노조에서 부결이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 노조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노조의 요구를 더 담아야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 안이 최종 결렬 위기였다가 극적으로 도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측이 수용을 하지 못하다가 받아들인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조원들이 반대를 하면 사측이 더 양보를 하는 안이 나와야만 그 현실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0: 네.
1: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받게 됩니다. 3분의 1은 즉시 처분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곧바로 처분을 할 수 없고 기한을 두고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노노 갈등인데요.
0: 네.
1: 이번 협의안이 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DS 부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총 8만 7천 명의 노조원 중에서 DS 부문이 5만 3천 명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찬성 가결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 특별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 반대표도 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잠정 합의안에는 이 밖에도 최대 5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금리 1.5%로 빌려주는 건데 총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에도 잡히지 않아서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을 6.2%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잠정 합의안 뭐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 최대 6억 원 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한 해 300조 원이 넘는 그 정도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걸로 관측이 되는데요.
0: 네.
1: 물론 이 규정을 보면 영업이익의 10.5%가 아니라 사업 성과의 10.5%로 규정을 하긴 했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한 10%는 특별 경영 성과급 재원으로 쓸 거다 이런 추정이 나오거든요.
0: 네.
1: 이렇게 되면 30조 정도가 되는데 가장 성과가 좋았던 반도체 부문, 그 DS 부문 여기 에서도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특별성과급의 그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한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거다 이런 추정이
0: 네.
1: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라면 한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협상으로 6억 원으로 껑충 뛰는 겁니다. 반면에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0: 네.
1: 같은 비메모리 사업 부분인데 여기도 DS 부분 안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적자 사업부는 성과급을 받지 않아 왔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40%의 성과급 재원을 받게 되고요. 이 사람들도 계산해보면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전이나 모바일 사업 부문은 올해 일시금 600만 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자사주로 받는다. 그럼 이게 현금 받는 거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1: 네,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0: 네. 그러니까
1: 만약에 연봉 1억 원의 직원이 그 성과급 6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율 구간이라는 게 이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액이 2억 4천만 원이 뭐 2억 4천만 원, 2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연봉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인데요. 다만 이걸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사주로 받게 되니까 세후에는 4억 5천만 원 수준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0: 그래요. 요즘 뉴스 볼 때 속이 쓰리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네. 직장인이라면 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누군가는 이제 성과급으로 받으니까 이제 나온 얘기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다수는 또 허탈감도 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직장인의 커뮤니티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성과급 보니까 출근할 맛도 안 난다. 뭐 열심히 일해봤자 몇 년을 일해도 성과급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힘이 빠진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에는 뭐 수많은 슈퍼카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앞에 출근을 하려고 대기하는 그런 행렬, 이런 거를 AI 생성 이미지로 만들어서 공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아, 직접 그 모습을 찍은 게 아니고요.
1: 네, 앞으로 이 성과급을 받고 다들 슈퍼카를 뽑아서 이렇게 출근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에서 나온 건데요.
0: 네, 화면이네요.
1: 네, 그만큼 이제 뭐 무기력감과 뭐 우울감, 집중력 저하까지 느껴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픈런 하듯이 출시 초반에 소진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뜨거운데 국민성장펀드 어떤 겁니까?
1: 네, 이게 국민자금 6천억 원하고 재정 1200억 원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네. 이 10개 펀드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3주간 6천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펀드라는 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급, 1등급의 고위험 위험 투자 상품인데 그런데 이 펀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으로 손실의 최대 20%를 부담하게 되고 네.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이런 것도 적용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은 오전 중에 앱 판매 물량이 동났고요.
0: 아,
1: 다른 시중은행들도 빠르게 물량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가입하려는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0: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1: 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봤더니 네. 전세 실거래가가 전월 대비 1.36%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이후 최대치였고요.
0: 네.
1: 8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올랐나 봤더니 용산과 종로 중구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다 올랐습니다.
0: 그래요.
1: 특히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많이 올랐는데 한강 이북 지역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통상 전셋값이 오르게 되면 아,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심리가 커지면서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0: 네.
1: 한국은행이 조사한 5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보면 112포인트로 나타났는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0: 네.
1: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곧바로 이 매매 상승률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 이거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일시적인 걸로 보이고 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정부는 내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주로 청년층 수요 이렇게 충족하기 위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9만 호를 공급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겠다라는 건데요.
0: 네.
1: 아파트가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나 다른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아파트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한 1, 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청년층의 주거 애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정부 구상이고요.

0: 그리고 특히 이 9만 호 중에 6만 6천 호는 청년들이 좀 선호하는 네. 규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1: 이런 일도 있었대요.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공인중개사 영업까지 방해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에서 매매는 11억 원, 뭐 전세는 6억 5천만 원 아래로 내리지 말라 이런 공지를 합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물 신고를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저가 매물 광고가 차단되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졌는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 사람들을 공인중개사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맛있는 음식이겠죠. 맛과 멋이 함께하는 여행 이야기. 송일봉 여행 작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송일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냥 여행도 아니고 맛있는 여행. 네.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죠.
0: 네,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오늘 침이 도는 이 여행 이야기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1: 제가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아마 지금 이제 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제가 오는데도 많이 밀렸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연휴가 좀 하루가 더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그렇죠. 이미 연휴가 시작됐군요.
1: 시작돼서 이제 뭐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전종철 기자님처럼
0: 네.
1: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먹는 얘기하면은
0: 저 지금 침이 돌고 있어요.
1: 귀가 번쩍 뛰실 텐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특별한 추억 가운데 하나가
0: 네.
1: 별미입니다.
0: 네.
1: 먹거리라는 얘기죠.
0: 그럼요.
1: 그런데 요즘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먹거리를 주제로 한 축제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속이 좀 있고 그리고 먹거리 관련 축제도 소개하고 축제장 근처에 그 여행지들이 있으면은
0: 네.
1: 여행지들도 살짝 양념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가 뭐 미식 가냐
1: 네.
0: 대식 가냐 잡식 가냐 뭐 여러
1: 가냐.
0: 얘기 소식 가냐. 자 우리 송일봉 작가님은 어디 속합니까?
1: 저는요
0: 네.
1: 뭐 특별히 음식을 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0: 네.
1: 음식 투정하지 말고 주면 주는 대로 먹자.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주는 대로 먹자입니다.
0: 두루두루 예, 맛있게 드시는군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가리지는 않지만은 일부러 음식을 찾아 먹는 사실 미식가는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여행자까지 미식가는 아니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여행지에서 먹는 먹거리 그런 게 뭐냐면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사실 음식 부분은 살짝 좀 등한시를 했어요.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야, 이거 음식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0: 네.
1: 아, 이런 생각을 했고요.
0: 금강산도 식후경.
1: 예, 네. 그건 뭐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행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요. 여행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그 지역의 별미를 맛봐야 그 여행이 완성된다라는
0: 그렇죠.
1: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이제 굳히게 됐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최근에
1: 네.
0: 좀 특별한 음식 별미 드신 거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1: 있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0: 아 진짜요?
1: 열흘 전인데요.
0: 네.
1: 5월 12일에 전라남도 해남으로 노란색 목향 장미를 보러 갔어요.
0: 네.
1: 목향 장미는 이제 일반 장미보다 좀 일찍 피는데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데
0: 네.
1: 꽃도 자꾸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잘 봤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나서 걱정이 이제 들었죠. 야, 해남에 왔는데 한정식도 유명하고
0: 네네.
1: 먹을 거리가 많은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생고기를 선택했습니다.
0: 아, 한우를.
1: 네.
0: 예.
1: 우리가 그 육회 아닙니다.
0: 네.
1: 냉동에서 나오는 거
0: 네네.
1: 아니고.
0: 구워 먹는 고기. 예.
1: 네. 근데 생고기는 구워 먹지 않아요.
0: 그냥 먹어요?
1: 그냥 먹어요.
0: 오.
1: 그러니까 당일 도축해서
0: 예.
1: 얼리지 않은 이 쇠고기가 생고기인데
0: 예.
1: 주로 지방이 없고 육질이 찰진 부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0: 네.
1: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잘라놓은 것을 약간 이제 그 깨 같은 거 뿌려놓고요.
0: 네네.
1: 그런데 저와 동행했던 30여 명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뭐 여성이라서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 대체적으로 이제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혼자 다 여성과 함께 모시고 갔어요?
1: 아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아,
1: 한 30년 정도 진행된 프로그램이
0: 예,
1: 있는데요.
0: 예, 예.
1: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예. 방송 막 듣고 계실 거예요. 맞아 맞아 할 텐데 그동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생고기를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은 분이 90% 이상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이 생고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남 지역에 팔미가 있어요. 팔미 가운데 하나인 생고기를 이 기회에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0: 야.
1: 가족들하고 오면 절대 이거 먹자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0: 되게 만족했어요 사람들이.
1: 그랬으니까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0: 네.
1: 혹시라도 생고기 드시고 이게 못 드시면은 남기십시오. 그럼 네.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냉동처리해서 가지고 가지고 제가 먹겠습니다. 그랬거든요.
0: 네.
1: 한 점도 안 남았어요.
0: 야.
1: 그래서 제가 아주 뿌듯했는데 네, 참고로 해남을 대표하는 미식축제가 있습니다.
0: 네네.
1: 해남 미남축제예요.
0: 미남.
1: 만미자를 쓰고 남녘 남자를 쓰죠.
0: 아, 그게
1: 잘생긴
0: 얘기군요.
1: 미남이 아니고 이 미남축제가 해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그때 해남에 가시게 되면은 생고기뿐만 아니라 해남 지역의 다양한 별미들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맘때 열리는 향긋한 먹거리 축제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열립니까?
1: 네,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0: 네.
1: 금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곳에서 금사 참외 축제가 바로 오늘부터 돌아오는 일요일은 5월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제들이 한 2천여 개가 넘는데 제가 네. 축제 평가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0: 그렇죠.
1: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듯이 이 축제장에서도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0: 네.
1: 또 금사 참외 축제가 이제 먹거리를 소재로 한 축제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참외 따기 체험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참외 높이 쌓기. 근데 이거는 왜 높이 쌓기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0: 참외를 높이 쌓아요?
1: 네, 높이 쌓는 거. 이게 왜냐하면
0: 둥글둥글한데
1: 쌓기 어렵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뭐 신기록을 뭐 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잘
0: 묘하게 각도를 예, 맞춰서
1: 무대 중심을 이용해 가지고
0: 네.
1: 그다음에 참외 빨리 먹기. 이거는 뭐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고
0: 네.
1: 중요한 거는 이 참외 판매관에서 싱싱한 참외를 직접 구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좀 믿고 이제 사올 수가 있습니다.
0: 네. 곧 여름이니까 물놀이 즐기러 이제 바다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바닷가에서 해산물 즐길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1: 네. 충청남도 서천군에 장항이 있죠. 이 장항에 그 장항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0: 네.
1: 5월 29일부터 다음 주입니다. 6월 7일까지 장항항 수산물 꼴갑축제가 열립니다.
0: 예. 꼴갑축제요?
1: 예, 꼴갑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꼴갑축제가 꼴갑. 열리는데. 예.
0: 꼴은?
1: 꼴뚜기.
0: 꼴뚜기. 갑은?
1: 갑오징어.
0: 갑오징어.
1: 아, 이게.
0: 두 번째는 이게.
1: 발음을 잘해야
0: 발음을
1: 됩니다.
0: 잘해야
1: 예, 꼴갑축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서천 지역의 대표적인 봄철 수산물이 꼴뚜기하고 갑오징어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꼴뚜기와 갑오징어 축제 좀 길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꼴갑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것이 외지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0: 그래요?
1: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참 재미있다 축제 이름이.
0: 그리고 이름도 많이 성공 요소네요.
1: 아, 굉장히 중요하죠.
0: 네네.
1: 그래서 그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이 재미있는 축제 이름이다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꼴갑 축제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0: 네.
1: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축제장에서 싱싱하고 다양한 해산물들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만족도 역시 높은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도 특별한 먹거리 축제 열릴 예정입니다. 언제
1: 네.
0: 열립니까?
1: 섬으로 이루어진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0: 네.
1: 이건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0: 네.
1: 남해가 마늘 유명한 건 아시죠?
0: 그렇죠.
1: 마늘 아주 유명합니다.
0: 네.
1: 남해 마늘 한우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0: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면 마늘 먹고 자란 한우예요?
0: 아니
1: 그건 아니에요.
0: 마늘은 따로
1: 한우는 있고 따로.
0: 이제 한우는 이제 좋은 땅에서 네. 그 해풍이 이제 이곳에 있잖아요. 아,
1: 그렇군요. 네,
0: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1: 아니 순간적으로 궁금했어요. 뭐 먹인 돼지 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0: 많죠.
1: 그건 아니라 이거죠.
0: 녹차를 이건. 먹인 녹돈 그런데 여기는
1: 그건
0: 이제
1: 아니군요.
0: 보통 이제 한우를 먹으면서 이제 마늘을 이제 많이 먹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해 가게 되면 남해 유배 문화관이 있거든요.
1: 네.
0: 아, 이 근처에서 열리는 남해 마늘 한우 축제는 이 남해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마늘, 그래 한우를 소재로 한 축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경연대회 등이 펼쳐지고요.
1: 네.
0: 무엇보다 이 먹거리에 무게를 둔 축제잖아요. 그래서 한우 먹거리촌에서는 해풍을 맞고 자란 명품 한우를 한우적 그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고요.
1: 아, 그래요.
0: 또 마늘 판매촌에서는 싱싱한 남해 마늘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네. 또 남해 하면은
0: 네.
1: 죽방멸치 이거 유명하잖아요.
0: 아주 유명하죠.
1: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0: 죽방멸치를 그냥 먹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죽방염이라고 해서 이제 재래식 어업 방식으로 이제 잡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손상이 그 거의 없단 말이죠. 아, 그래서 고급 멸치의 그 어떻게 보면 상징자
1: 그렇죠.
0: 상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것을 멸치 쌈밥을 해서 먹어요. 근데 역시 멸치 쌈밥도 앞서 말씀드린 생고기처럼
1: 네.
0: 그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드시고 나면은 반응이 달라져요. 이건 뭐냐면은 한 그 어른들 새끼손가락 정도
1: 네.
0: 그 정도 굵기의 큰 그 멸치를 이 지역이 또 시래기하고 그 고사리가 유명하거든요.
1: 네.
0: 이것을 같이 넣고 자작자작 그 끓인 다음에 그걸 쌈에다가 싸서 먹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을 또 멸치회든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그 이걸 먹어도 될까 하다가 한번 싸서 드시면은요.
1: 네.
0: 굉장히 맛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싸먹게 되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도 이곳이 이제 남해군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보물초로 하고 있어요.
1: 네네.
0: 예, 남해군이 별명이 보물섬이거든요.
1: 네.
0: 보물초가 뭐냐면 시금채예요.
1: 아, 그렇군요.
0: 역시 해풍을 맞고 자란 이 시금치 나무를 곁들여서 쌈밥을 먹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금상첨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남해군 간 김에 들려야 되는 명소 짧게 한두 개만 알려주세요.
0: 예, 그 남해 가게 되면 남해 금산 보리암과 상사암 그다음에 남해 독일마을 유명하잖아요.
1: 네.
0: 요즘 이마트에 찾으면 좋고요. 그리고 남해 독일마을 바로 옆에 예, 원예예술촌이 있거든요. 이곳을 쭉 걷다가 좀 갈증이 나면은
1: 네.
0: 남해군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유자차를 마시면서 잠시 휴식을 취해도 좋고요.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 양양에 가면 이곳이
1: 네네.
0: 앵두
1: 네.
0: 치매 고이잖아요. 앵두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산골 마을 잔치 같은 명지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1: 그래요.
0: 앵두 마을인데 이곳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과 같이 가신다 그러면 앵두도 따보고 그냥 덜컹덜컹하는 그 트랙터가 끄는 마차도 한번 타보고
1: 네.
0: 이러면은 좋은 가정의 달에 잘 맞는 좋은 축제가 되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짧게 질문 드리려고 했던 양양군의
0: 네.
1: 앵두 사랑축제 이제 곧 열린다는데.
0: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네. 25일 연휴 동안 열립니다.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거기 앵두 축제 이제 어린이들 아이들하고 체험해서 참 좋고
0: 네네.
1: 간 김에 들릴 수 있는 어떤 문화 유적지일까요? 관광지 있잖아요.
0: 일단은 바닷가 쪽으로 가보면은요.
1: 네.
0: 낙산사가 있죠.
1: 네네.
0: 그다음에 하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유물을 볼 수 있는 선사유적도 박물관 전시관도 자리 잡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제가 마지막에 앵두 축제를 좀 준비를 한 것은
1: 네.
0: 앵두라는 게 좀 독특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잖아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시큼한 맛이 있고 그리고 이게요. 우리 토종 그 과실수 같은데 중에서 여름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익는 과일이 앵두입니다.
1: 그렇군요.
0: 귀하죠.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도 설명도 하면서 또 따먹고 그러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하조대 같은
0: 명소
1: 들려보고
0: 있죠.
1: 명소
0: 네.
1: 들려보고 같이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일봉 여행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위저의 Island in the Sun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족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좀 더웠지만 내일은 다시 약간의 비가 지나면서 더위가 하루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금 26, 7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약간 더웠는데요. 오늘보다는 내일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라서 내일은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 오전부터 낮 사이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5mm가 채 되지 않는 정도로 약한 비가 곳에 따라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 정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이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서울이 4도 낮은 2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24도, 세종, 대전, 제주가 23도, 대구 22, 강릉 19도 등으로 내일 잠깐 더위가 쉬어가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은 다시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오늘만큼은 다시 더워질 전망이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이보다 조금 더 더워져서 서울이 월요일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제주는 월요일 낮부터,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밤부터 비 예보도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겠고 충남과 전라권역은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용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이스라엘군에 납부됐다 풀려나 오늘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들이 체포 당시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일부 금융사 온라인 판매에서 10분 만에 완판되는 등 빠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성과급에 큰 차이가 나는 완제품 사업부는 부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상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납부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들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구금 없이 추방됐지만 체포 당시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2: 가자지구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나포 당시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연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이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했으며 자신도 여러 차례 맞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활동가 역시 이스라엘군 행위는 합법적 조치가 아닌 견딜 수 없는

0: 는 폭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국가가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피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가자 지구가 해방될 때까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호 물자를 싣고 가자 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에 올랐다가 현지 시간 18일과 19일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습니다. 나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스라엘 측은 하루 만에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나포된 국제활동가는 모두 430여 명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전원 추방했지만 폭행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1: 가자지구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당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이스라엘 측에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파격적인 절세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첫날부터 가입 열기가 뜨겁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전국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의 온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금융사에선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자 10분 만에 판매가 종료됐고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에서도 가입하려는 고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배정된 2,200억 원 규모의 물량은 모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온라인 배정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금융당국은 즉시 2차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물량 배정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총 모집 규모는 6천억 원.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한 뒤 펀드를 3년 동안 유지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년 동안 배당 소득에 대해선 기존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손실이 생기면 정부 재정이 국민 투자금의 20%까지 우선 흡수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가입 후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 기대감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오늘부터 조합은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노조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에 명시된 성과급 관련 조항이 실현됩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단일규모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 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비메모리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일부 완제품 소속 조합원들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모두 투표했다고 가정할 때 3만 명대 중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메모리 사업부 소속과 공통부문 조합원만 3만 명을 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광주 스타벅스 매장 곳곳에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5월 단체는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2: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오늘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용진 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5.18 폄훼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들에게 탱크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트라우마라며 이번 사태를 직원의 실수로 축소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은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5.18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스타벅스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스타벅스 제품 구매 현황 조사에 나섰고 국방부는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공무원 노조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5.18 유가족 등을 겨냥한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국가 정상화를 위한 우선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합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4: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손보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지난 4월 출범한 TF 논의를 거쳐 정부가 우선 시행할 1차 과제 164개가 선정됐습니다. 구조적 비리,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 행위,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등이 개선 대상입니다. 먼저 심야 시간대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군사반란 가담자와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게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운을 재검증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는 즉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 추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의 휴게소 수익 사업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정관 문제 근절도 추진됩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인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선 성과를 향후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에 공개하고 하반기 2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틀째 민주당은 충북에 이어 강원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를 거쳐 울산에서 보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지도부는 연이틀 충청을 찾았습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국토의 중심 충북이 발전하려면 대통령도 충북도지사도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할 TF를 즉석에서 출범하며 파격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후 보수 표심 강한 강원도로 향해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의 GTX 노선 부실 시공 의혹을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 중랑 노원 등지 재건축 단지를 돌며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1차 선거운동을 경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각종 악법에 돌격되었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하려면 유일한 답은 국민의힘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후 울산으로 향해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GTX 철근 누락 보고를 국토부가 무시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진상 파악 지시는 관건 선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한강벨트에 20만 호를

0: 집중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오늘 기상청이 여름철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은 시작부터 덥고 장마 시기 강수량도 예년보다 대체로 많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세흠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전망에서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거로 예측했습니다. 6월과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 비슷할 확률은 30%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평년 수준을 웃돌 거로 예측돼 이른 더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마 이후인 8월 기온도 평년 수준보다 높을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과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올여름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올 거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대서양의 수온 상황도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을 강화해 맑고 더운 날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장마 시기인 6월과 7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역시 주변 해역의 높은 수온 탓입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 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늘어날 거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에는 장마 시작부터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적인 폭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올여름 이른 시기부터 고온이 예고된 데다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거로 예측된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여름 한반도 영향 태풍은 2.5개로 예측돼 평년과 비슷할 거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입성에 도전하고 있는 국가대표 투수 고우석이 5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이무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있는 고우석이 또 한 번 무실점 호투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디트로이트 산하 마이너리그 팀인 트리플A 털리도에서 뛰고 있는 고우석은 오늘 인디애나폴리스와의 경기에 등판해 1이닝 3진 1개 무실점의 쾌투를 펼쳤습니다. 총 12개의 공을 뿌린 고우석은 최고 구속 시속 151km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AA에서 AAA로 콜업된 고우석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중입니다.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의 성적도 15경기 1승 1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1.50으로 미국 진출 이후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미국 생활 3년 차인 고우석은 지난달 KBO 리그 1 소속팀 LG로부터 복귀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계속 빅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프로농구 KCC의 MVP 출신 포워드 송교창이 해외 진출에 도전합니다. KCC 구단은 오늘 선수의 해외 진출 절차를 밟기 위해 송교창을 이미 탈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KCC에 입단한 송교창은 2020-21 시즌 MVP를 받고 2021년과 올해 두 차례 챔프전 우승을 이끄는 등 정상급 기량을 보였습니다. 송교창은 일본 B리그 진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고치다가 숨진 구의역 김군의 10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늘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서 추모제를 열고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2인 1조라는 의무를 서울시의 책임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9시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40대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숨진 유치원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숨지기 나흘 전 날짜로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당시 중환자실에 있어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벌어진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무인기의 도입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는 2025년 초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해

해당 무인기의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전력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암호화 모듈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정식 사업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무인기를 편법 도입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함정 방어 체계 강화와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 등을 위해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구매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기존 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총 사업비 약 5,300억 원, 사업기간 2034년까지로 지난 2023년 방추위 의결 당시보다 총 사업비가 2,400억 원 줄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지난 13일에 피해자 A씨가 일하는 요양원에 페인트와 고추장 등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소득이 1년 전보다 8%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5,466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07만 1천 원 8% 증가했습니다. 농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771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 증가했습니다. 반면 어가 소득은 5,89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기자들이 취재한 정치권의 모습,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전국에서 치열한 표심잡기가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 지도부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각 당 상황 살펴보겠고요. 한편 선거가 여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는 지역 분위기와 각 후보 캠프의 반응, 취재 기자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방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1: 범위가 달라진다.
0: 네, 네.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에는 명함 배부나 어깨띠 착용 그리고 SNS 홍보 같은 것들만 이제 간접적으로 허용이 됐던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오늘도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유세차를 운행할 수가 있게 되고 확성기 네. 사용도 가능해지고
1: 이제 좀 시끄러워지죠.
0: 예, 네. 방송 광고도 이제 보시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라고 하나요? 이제 동네마다
2: 벽보가 붙었죠.
1: 벽보, 플랜카드 뭐 이렇게 좀 달리는 거 뭐라고 하죠?
2: 현수막.
1: 아, 현수막. 네네. 플랜카드라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고 동네가 굉장히 좀 이제 시끌벅적해지는
0: 그렇죠. 출근할 되겠죠. 때도 뭐 이런 확성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고 진짜 이제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1: 그렇습니다.
3: 듣고 싶지 않은 노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1: 시작되겠죠 이제. 네. 예. 무조건 이런 거 나올 네. 테고요. 네. 양당 대표의 공식 선거 첫 행선지도 관심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인 기자님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2: 네. 여기가 매우 상징적인 장소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선거 홍보물이나 투표용지가 여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배달이 된다라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폭 컨베이어 벨트 분류 작업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정원우의 승리를 배달했다고 생각한다. 내란 척결 새로운 민주주의 6월 3일 배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1: 굉장히 좀 상징적인 곳이었군요.
2: 네.
1: 이번에 저도 뉴스를 보면서 처음 알았던 네. 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광폭 행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충청, 오늘은 충북과 강원인데 하루에 최소 10개 지역 정도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이 당대표 선거 유세 일정, 김도현 기자님, 네. 원래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3: 원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 하루 10개 정도.
3: 왜냐면은요, 예. 일단은 그 방송, 그 당대표들이 가는 곳에는 방송사 카메라들이 따라가거든요.
1: 네네.
3: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보들이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지상파 또는 이제 종편의 이제 TV 프로를 통해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이 나가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곳에서 요청이 답지합니다.
1: 그렇기
3: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죠.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 더 많이 가고요.
1: 최대한 많이 나와서 언론에 홍보가 많이 돼야 후보들에게 네. 좋으니까 많이 출연하는 거군요.
3: 그렇죠.
1: 네. 야, 스케줄 10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2: 예, 사실 공식 일정만 저희가 10개 일정 이렇게 되지 비공개 일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만나야 되는 종교계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지역에서 만나야 되는 그 당원들의 오래되신 당원분들 이런 비공개 일정까지 하면은 당대표 일정은 선거 때는 분 단위로 짜야 만큼 분주합니다.
1: 네, 이때부터는 거의 뭐 체력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2: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직감 빼고 말씀드릴게요. 지역 어르신들이 정청래가 여긴 왔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장동혁은 안 오지?라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한테 되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1: 그렇겠네요.
2: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꼭 가줘야 됩니다.
1: 그 동네만 가고도 왜 우리 동네는 안 와?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러면 뒷말이 나오기 쉽상이겠죠.
2: 네.
1: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해보죠.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평택에 들렸죠. 그리고 오전부터는 대전과 충남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정청래 대표와는 좀 상반된 행보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좀 한가하다 정청래 대표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날 행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도영 기자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3: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게
1: 나름대로가 붙는군요.
3: 네네. 네. 양양자 지사가 이제 당시에 이제 단식하고 있었는데 영시 일정을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뭐 그 충남 공주를 가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와 조우를 하기도 했고
1: 네.
3: 그다음에 아산도 갔다가 나름 한 세 보면은 그래도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일정이.
1: 아 그러면 많은 일정을 소화한 거네요.
3: 뭐 적당한 일정을
1: 소화한 거네요라고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장동혁 대표의 공식 선거 첫 행선지를 두고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가 단식 농성을 하는 경기도 평택에 이제 첫 선거운동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캠퍼스 앞을 찾았는데 이게 사실 여기 가는 게 맞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타결된 뒤라 좀 김이 좀 빠졌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힘이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0: 저는 힘이 빠진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네.
0: 이게 사실 단식을 한 것 자체가 그 파업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 파업이 타결되기 전에 갔어야 사실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였죠.
1: 네.
0: 근데 공교롭게도 방문 직전에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되거나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이런 타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애매한 상황이죠.
3: 사실 이게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는 별개로 좀 급조된 일정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0: 예, 영시 선거운동 처음 시작할 때 딱 일정은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당대표들은 자기들이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기 때문에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서울시장 선거 일정을 원래는 당대표와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1: 보통 그렇죠.
0: 정청래 대표는 같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장도영 대표한테 오란 얘기를 안 했어요.
1: 네.
0: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예, 인구도 가장 많고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기도를 선택한 것 같고 양양자 후보 쪽에서 이제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근데 정청래 대표는 영시 일정으로 정원 후보랑 함께했는데 만약에 장도영 대표에는 그 영시 일정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또 패싱 논란 나오고 불필요한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경기도를 선택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1: 네.
0: 다만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것 같 그리고 실제 타결이 됐을 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여기 정도 요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타결되고 난 뒤에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서
2: 그래서 지금 예. 국민의힘이 약간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이 감지가 되는 게 네. 이렇게 중요한 상징적인 일정 갈 때는 늘 일정 팀에서 플랜 B를 준비해요. 선행 팀이 가 있고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미리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랜 B 일정 없이 어쨌든 느닷없이 그러니까 뒤늦게 이거 간 거잖아요.
1: 네.
2: 그렇게 김이 빠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지 다 언론에서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갔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만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1: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좀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0: 맞습니다. 원래는 영시 상당히 상징적인 일정을 만들어야 되고 오세훈 시장 쪽에 하는 게 가장 맞는 정석적인 방법인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 여지를 안 준 거죠.
1: 알겠습니다. 최근 격전지가 계속 늘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붙어가고 있는 뭐 보수의 집결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무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0: 네. 예, 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에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에서 이제 뭐 장동혁계 대표를 위시한 이제 당권파들이 있는 거고 또 오세훈 시장 쪽이 또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캠프는 이렇게 약간 각계 뛰고 있는 거라 가지고 딱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1: 네.
0: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고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장동혁 대표도 여기저기 많이 이제 행보를 보이겠네요.
0: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지방선거는 또 오라고 해야 가거든요. 장동혁 대표 오늘 일정을 보면요, 9시에 선대위를 하고 3시에 안양 그다음에 5시에 수원 그다음에 7시에 안산 갑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1: 네.
0: 정청래 대표는 제가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경기도 지역을 일단 당대표는
0: 네. 네.
1: 장동혁 당대표는 돌았던 거군요.
0: 네네.
1: 서울은 아직 못 가고요.
0: 그렇죠.
1: 네, 서울에서 안 부르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시장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의 이 선거 위기감 현재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민주당 입장에서 몸을 좀 낮추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이제 캠프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일부 느끼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들도 일부 있었고.
1: 네.
3: 그리고 오늘 캠프 인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박빙 선거가 될 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붙을 거였는데
1: 네.
3: 그 시점이 이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 같은 경우는 그 박빙이 됐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좀 위기감을 지지층에게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기고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분들에게 약간
3: 좀 방심하면 안 된다.
1: 방심하면 안 된다.
3: 네, 우리가 다 이기는 선거가 아니다.
1: 네.
3: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1: 네.
3: 생각.
1: 여러분들 끝까지 나와야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이겠죠.
0: 근데 지금까지 뭐 다 이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의아하긴
2: 네.
1: 합니다.
2: 저도 둘 다 있다라고 보는 게 방금 네. 신하철 기자님처럼 지지층 결집 호소형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매일같이 비공개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리는 거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가 확 붙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나 지금 정원우 캠프를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 이제 위기감이 들었냐면 민주당은 사실 단 한 번도 서울시장 오세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에서 사선했잖아요.
1: 그러네요.
2: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오세훈을 많이 이겼지만
1: 네.
2: 서울시장 오세훈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1: 그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간 적은 있어도
2: 그렇죠.
1: 이긴 적은 없군요.
2: 예,
0: 그리고 네. 특히 그 오세훈 시장이 이길 때는요. 그 4번의

0: 선거 중에 세 번의 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다 이깁니다.
1: 오, 네. 그리고 엄청 초박빙으로 이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0: 한 차례 한명숙
2: 전 총리랑 붙었을 때 그랬었죠. 네네네.
1: 그랬던 네. 기억이 나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결국에는 초박빙이다라고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게 여론조사부터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서 정원우 후보 41.7%, 오세훈 후보 41.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한번 보죠.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0.1%입니다. 완전 초박빙으로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원우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가 아니라 머물러 있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나요?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특히나 오 시장 캠프, 오 후보 캠프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박빙 열세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자신들이 이렇게 주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은 초반에 장동영 리스크를 차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장동영 대표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극우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최근에 또 이제 5.18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좋지 않은 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잘 차단이 됐고 그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자신들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양자 토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1: 관훈 토론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네. 관훈 토론회고 그전에 이제 편집인 협회 토론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이 또 SNS에다가 이제 그 정원 후보가 잘 못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오세훈 후보가 잘하는 모습을 이렇게 편집을 교차 편집을 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거티브나 이런 쪽에서 영향이 있었거나 그런 걸로 평가 는 안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양쪽 캠프에서 지금 네거티브를 서로 하고 있다고 심지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GTX 쪽은 이제 정원호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1: 그렇죠.
3: 이제 오세훈 캠프 같은 경우 예전에 주폭 논란 이걸 아직도 매일 논평을 내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1: 또 5.18과 관련돼서 이슈가 또 엮이면서 네, 그 네.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3: 네.
0: 근데 네거티브라는 게 사실은 그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뭐 지지하도록 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민주당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그거에 의한 상승세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1: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많은 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네. 토론이나 네. 이런 네거티브의 기사나 이런 네. 영상들을 보면서 네. 아, 안 되겠다. 여론조사라도 참여해야겠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다라고 봐야 돼요?
0: 약간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아이고, 제대로 못 찍겠다. 나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나오는 네거티브 메시지들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하는 약간 마음이 좀
1: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김종인 기자님은.
2: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은 오세훈 후보가 열세였는데
1: 네.
2: 후반전에서는 정원 후보가 열세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반전에서는 그 오세훈 후보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전반전에는 오세훈 후보가 열세였고 후반전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잘하고 있는데
1: 네.
2: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네거티브 이슈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 철근 논란 이걸 일으키면서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때리면서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폭 논란이나 이렇게 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 거꾸로 내세웠다고 생각해요.
1: 네네.
2: 그 기울기가 달라지고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개입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뛰어들었잖아요.
1: GTX 논란에 대통령께서도 들어오셨죠.
2: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원호 후보가 열세했다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1: 근데 그 GTX 논란에 대통령까지 들어오면서 오히려 정원호 후보에게는 안 좋은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하면 될 것을 자꾸 토론으로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보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하고 뭐 장관께서 참관하고 뭐 이런 모습이 정원호 후보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분명히 지금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특히 지지층이 저거 왜 저래? 라고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런데 저는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고도의 정치적 수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 정원호 후보가 누구예요? 명픽 후보로 일잘러 행정가 이미지 갖고 픽돼서 쟁쟁한 민주당 후보들 제끼고 된 분이잖아요.
1: 네, 네.
2: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즉 혹은 여권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너무 중요하고 상징적인 자리여서 아젠다가 세팅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GTX 철근 논란이 이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오세훈 후보가 나는 책임 없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피커가 센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이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뛰어 참전함으로써 아젠다가 세팅이 됐고 언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키핑이거든요.
1: 네.
2: 아젠다가 쭉 가게 하려고 하는 효과를 내려고 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가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 신용철 기자님.
3: 정원호 캠프에서는 일단 이거를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1: 그렇겠죠.
3: 다만 이제 대통령이 끼어들고 이게 약간 되게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 좀 정치 이슈처럼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아니면 서울시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를 또 정원호 캠프에서는 우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태도에 관해서만 또 이슈가 되고 그쵸, 있는 그쵸?
3: 그리고
1: 부분이 있다.
3: 양 캠프의 이야기가 반반씩 나가고
1: 네.
3: 또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지면에 반이 실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이 맞춰지다 보니까
1: 네네.
3: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러면 오세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원호 캠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건데.
1: 그러니까 찬반이 나뉠 예. 수 있는 문제로 끌어가면 민주당이 좋을 건 없다.
3: 네.
1: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 기존 같으면 이게 사회부 기사로 가가지고 이제 계속 팔 텐데
1: 네.
3: 그런 기사 자체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1: 아, 민주당에서는
2: 근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네. 국면이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원호 후보가 주폭 논란으로 계속해서 방어적 입장이고 계속 해명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1: 그렇죠.
2: 이제는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방어하는 입장이고 정원호 후보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 상황을 뒤집어 보면 얼마 전까지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정작 오세훈 후보가 감추고 싶어하는 한강버스 종묘 재개발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1: 종묘 재개발은 진짜 많이 묻혔네요. 한 그렇죠. 번도 이 선거 기간 들어서 해본 적이 없네요.
2: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뒤로 빼놓을 수 있는 거죠.
1: 네네. 이슈에서 네. 멀어졌군요.
2: 그렇죠.
1: 그렇군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만 갖고 토론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원호 후보는 지금도 이거는 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정원 후보 쪽에서는 지금 피하고 있는 거죠. 법정 토론에 이래만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1: 네.
0: 이제 사전 토론회 전날, 사전 투표 직전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캠프에서 여러 가지를 재겠죠. 직접 붙었을 때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토론회를 했을 때의 뭐 리스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아마 그 따져서 봤을 텐데 확실히
1: 어떻게 보세요? 토론에 관해서 이렇게 피하는 거에 대해서
0: 저는 네. 한 15% 20% 차이 우위가 유지될 때는 그 전략이 맞다고
1: 봐요. 안 해야죠. 그럴 때 안 예, 하는 전략이 맞다.
2: 대자 몸 조심.
0: 근데 지금 같이 붙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망가는 이미지만 그 강화를 시킬 수 있고
1: 왜 저러지 말을 잘 못하시나라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0: 실제로 그렇게 거죠?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어요. 이제 그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관훈토론회라든가 이런 모습들에서
1: 네.
0: 그러면은 의구심이 그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걸 한번 깨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캠프가 전략 미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캠프의 전략 미스다.
2: 왜냐하면 제가 네. 정원호 후보랑 개인적으로 이제 저녁에 성동구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물어보고 예민한 것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답을 되게 술술 잘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저는 거꾸로 받았던 인상이 이분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셨네. 말씀 잘하시네. 라고 하는데 방금 김동기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토론을 피하면서 부자 몸조심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1: 네네.
2: 더 나아가서는 지금 토론에 자신 없나? 이런 느낌을 주고 더 황당하게는 오세훈 후보는 초유의 5선을 도전하는 사람인데 오세훈이 도전자 같고 정원 후보가 기득권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캠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이거는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 캠프에서 전략의 미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2: 네,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당연히 후보가 하겠지만 네네네.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캠프도 좀 취재해보셨습니까?
2: 네. 그래서 지금 네. 정원 후보 캠프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GTX 철근 논란으로 더 세게 얘기하려고 민주당에서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소속 의원 4명이 국회 행안위에 긴급 투입됐어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지금 이거 갖고 이제 세게 붙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 말씀 잘하시고 싸움 잘하시고

0: 쓰는 분들을 또 행안에 넣었죠.
1: 알겠습니다. 신용철 기자님은 토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2: 또 반대로 보면 지금 만약에 토론을 하겠다고 돌려버리면 결국 붙어가지고 급해지니까 토론에 나오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1: 끌려가는구나라는 네, 그리고 인상.
2: 내부 자체에서는 일단 토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직 시장이 도전자에게 네거티브라도 이야기를 하러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네네.
2: 지금 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지고 있는 거는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세훈 캠프 측에서도 박빙 열세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뭐 천만이 깨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제1의 도시인데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법정 토론의 이래로 이제 후보들의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건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3: 또 하나는 취재 아이템이 지금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1: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취재 아이템이 넘쳐나야 되는데
0: 그렇죠.
1: 지금 이제 나온 거 다 나온 거 네. 같고
0: 인터뷰 다 했고
3: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대변인들 격가지로 논평만 내는데 그걸로 이렇게 발제 올리면은 데스크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취재는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고
1: 인터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말이죠 기자 입장에서
3: 그렇죠. 토론에서 네. 말 실수도 좀 나와주고 그래야 저희들도 이제 먹고 사는데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토론을 또 선거의 꽃이라고 보시는 네.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토론 재밌잖아요.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열린 토론입니다, 여러분들.
0: 그렇죠.
1: 예,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혹시 후보님들 듣고 계시면 저희에게 토론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0: 저는 이번 네. 토론이 만약에 열리더라도 네. 크게 유의미한 방금 김동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유권자가 아 이런 공약이 좋네,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어떻게 토론이 진행될까요?
0: 그러니까 우리 지난 대선이랑 그때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1: 네.
0: 이제 유튜브 정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너무 강화가 돼서 제가 김도영 기자한테 A를 물어봐도 김도영 기자는 A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 아, 그러니까 듣고 싶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0: 네, 특히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그거를 쇼츠로 편집해서 자기 지지층들한테 확대 재생산하는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슬프지만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 네네.
0: 그래서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그 정원호 캠프한테 이거 토론 회피할 때 아니다. 그냥 우리 지지층한테 계속 내고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면 된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경쟁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그 명확한 선이 하나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이 사람의 공약이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1: 네.
3: 그게 그 뭐랄까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드러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정원호가 얘기하는 것이 뭐고 정원호의 당선이 그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 해석을 쓰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1: 네네.
3: 지금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으로 당선이 됐다 외에는 거기에 부여할 만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타당성이 지금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이제 28일에 이제 한 번의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7시간 전 밤 11시에 열리나요 이게? 아마 그러지 않나요?
0: 네. 네
1: 맞죠. 이 유일한 토론회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토론회입니다. 신용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이 토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가 법정 토론 말고 다른 토론을 계속 하자고 했던 이유도 양자 토론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2: 근데 이 토론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도 같이 나오는, 내 후보가 같이 나오는 토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발표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거는
1: 맞아요.
2: 국민의힘 네.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서로 뭐 공격적이더라도 궁금한 거를 대신 물어봐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소되기를 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질문 하나가 나오면 그 네 후보가 각각 얘기를 하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치열한 토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이거 공감하는 게 오늘 평택 쪽에서 재보궐선거 토론했잖아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확실히 그러니까 각자 할 말만 하고 좀 지나가는 느낌. 서로 이렇게 세게 붙고 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양자 토론을 해야 보다 기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주제와 소재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영 기자님은 이번 토론?
3: 네.
1: 어떤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3: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1시에 하게 되면은 심야 제가 시간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네. 아마 그 다음 날 신문에 싣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온라인 정도에서 이렇게 그 소비가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그 선은 그런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파장은 없을 것 같다.
1: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보고 계신군요. 알겠습니다. 김종 기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저는 일단은 정책보다는 서로의 네거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공방전이 오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토론회에서 만약에 어떤 한쪽이 확실하게 우세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메시지보다는 태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 왜 저렇게 말을 절지? 이런 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서 더 나올 이슈들은 기자분들 이 촉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더 나올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더 요 국면으로 계속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3: 저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나올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크게 나올 이슈가 없다. 네. 그러면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20일에서 21일 무선 ARS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에요. 오차범위 아니어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44.8%, 정원호 후보 42%입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더 높게 나왔어요.
0: 네.
1: 처음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좀 분석 좀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은 지금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 혹은 정원호 후보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서로 그냥 접전이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왜 올라오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김동윤 기자가 되게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장도혁 대표와의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이제 확 강성 지지층보다는 더 많은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를 차지한 걸로 보여지고요. 정원 후보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원호 후보는 지금부터 철근 논란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선거 캠페인을 되게 미숙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 네, 철근이 나오기 전까지 GTX 철근 문제요.
0: 네, 정원호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이미지를 더 굳힐 메가 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원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게 없으니까 야당한테 인물 검증할 시간을 준 거예요.
1: 아니 근데 정원호 후보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정책이 바로 오세훈 후보 측에 김재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바로 묻혔잖아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냈는데.
0: 네, 물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권자들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 소구할 만한 매력 있는 정책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고.
1: 아, 그건 정책 자체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3: 네, 예를 들면 메가 이슈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거 선 때 나왔던 그 정도 메가 이슈면은 뭘 하더라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0: 그러니까 저는 캠프 자체에서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어떠한 리스크를 또 지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넉넉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다가 저쪽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장도혁 대표랑 거리 두기 하고 윤호균 세력과 거리 두기 하고 오세훈 후보의 온건 합리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면서
1: 네.
0: 특히 정원 후보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소나기에 이제 아니 가랑비를 접고 쪘네. 있었던 거죠.
1: 네. 네.
3: 여론조사 아까 다시 돌아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를 볼 때 이제 나와 있는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것 같고.
1: 단순한 숫자만 보면 안 된다.
3: 그렇죠. 이제 네. 추이를 봐야 되고 특히나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변화했나를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기관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직전에 조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골든코스트 뭐 플러스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1: 네.
3: 다만 뭐 대체적으로 특히나 ARS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응답률이 많은 그 ARS 여론조사에서는 양 후보 간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1: 네네. 이전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도 0.1% 차이였으니까요.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영철 기자님은 이 여론조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오세훈 캠프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RS 같은 경우가 우리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샤이 보수 현상이 반영된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전화대면이면은 아무래도 보수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 끊는다.
2: 네네.
1: 대답 안 하고 끊는다. 근데 ARS는 사람이 아니라
2: 네.
1: 이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뭐 이렇게 뭐
2: 예,
1: 보는
2: 맞습니다.
1: 거죠.
2: 그렇게 보고 있고
1: 네.
2: 결국 그러면 ARS에 답을 할 만한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전화 면접의 경우가 더

0: 신뢰도가 있다.
1: 네.
0: ARS는 튄 여론조사다. 소위 말해서 좀 그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를 보통 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튄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 캠프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1: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점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는 붙는 결론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막판에는 강남 4구라든가 이 부동산 이슈도 한 번은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강남 4구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섰던 결과가 꽤나 많았었는데
2: 네.
1: 이제 많이 붙거나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진 결과 뭐 이런 것도 좀 여론조사 결과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네, 저는 그래서 거꾸로 6.3 지방선거까지 서울시장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서울시장 그 승부에 가장 결정적인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은 정원 후보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1: 이재명 대통령이다.
2: 예, 만약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나 정책 어떤 것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되게 가늠하기 어렵고
1: 네.
2: 특히 서울 민심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재산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인데 정원 후보가 저랑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강남 3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요.
2: 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자기가 돌려봐도 네. 다른 후보들보다 자기가 지금 잘 나온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강남 3구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집을 성동구에 많이 구해줬대요.
1: 맞아요.
2: 정원 후보가
1: 저도 공감해요.
2: 저한테 예. 직접 했던 얘기예요.
1: 강 건너 그쪽에 많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 예, 예, 근데 예. 실제로 정원 후보가 일을 되게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성동구청장 삼선하면서.
1: 네네.
2: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참 우리 구청장이 일을 잘해요. 라고 얘기해서 되게.
1: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2: 그 얘기는 정원

0: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취재 결과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1: 그리고
0: 거잖아요.
1: 이런 이미지는 왜 쌓였냐면 네. 정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색채가 덜한 사람이잖아요.
2: 정원 후보가.
1: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다른 후보였던 분들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에 맞춰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그게 메시저와 메신저가 합쳐져서 그런 이미지가 박힌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정원 후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건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스러움보단 조금 더 우클릭하는 성향성을 보일 수 있는 거죠.
2: 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오른쪽 성향이 더 보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3: 실제로 이제 정원 후보가 이제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라는 부분을 그 선거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캠프 측에서 그 이제 그 5.18 관련돼서 폭행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도 이분도 똑같은 운동권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상기시키기 위한 거였던 네. 거거든요.
2: 무슨 대학교 선전부장 출신이다 뭐 이런 네, 거를 뭐 많이 얘기했었죠.
3: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그 강남은 정말 중요한 지역인 게요. 실제로 인구가 제가 한 10년치 인구 변화를 추이를 봤는데요. 강남은 줄지가 않더라고요.
2: 강남만 들었어요.
3: 네. 강남이 네. 한 2% 줄고요. 나머지 한 13% 정도 줄었거든요. 다른 지역들에서는. 네네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여기 강남의 중요성이 서울성 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서울의 다른 어느 구를 가도 이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70%가 넘는 곳은 없어요. 강남 3구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강남의 오세훈 후보를 50% 정도로 묶어놓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되게 쉬운 선거가 가능해지는 거죠.
2: 근데 부동산 이슈를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서 메시지를 낼까요? 선거 전인데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뒤집는 메시지를 내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깔아놓고 간다면 네. 예,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놓고 보면 두 개를 이제 놓고 보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랑 착착개발과 네. 신촌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2: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4: 그렇죠. 네.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네.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정비사업을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2: 네.
4: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규제는 엄청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가 가서 못하게 재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층은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은 예, 그래도 이제 청와대랑 각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라고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래도 네. 오세훈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조금은 돌아설 수가 있다.
2: 아, 그렇군요.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은 다른 거 아니냐. 그 정원우 후보의 입장을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3: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정원우 후보 측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딱히 입장을 내놓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그 오 후보 캠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게 목적인 거고 실제로 그 이제 네거티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일정 자체가 다 부동산이었고 오 후보 캠프에서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은 부동산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1: 네. 왜냐하면 네. 특히나 정원우 후보한테 불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강남 3구의 유권자 비율을 보면 고령층이 매우 매우 높아요. 60대 이상이 높고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원우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로고 듣고 여의도 프레스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잠깐 로고 나갈 때 우리 세 분의 기자님들이 성동구 아파트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도 강남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S

0: 열린 토론 세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6.3 선거를 앞둔 각 정당 분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온 것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TS 철근 관련 혹시 관심이 많으시네요.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니나노님께서 GTX 철군 이슈는 바로 사과해야 할 문제죠.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셨고 또 반대로는 5737님 안전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두 분의 의견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서로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6400님께서 슬쩍 질문 던져봅니다. 기자님들 예전이랑 요즘 선거 이 선거운동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뭔가 달라졌나요? 옛날과 선거운동이?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쇼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0: 아, 네. 아, 유튜브 쇼츠. 네.
1: 그거를 제일 먼저.
0: 영상.
1: 네. 특히나 네. 뭐 그 재보궐선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쇼츠를 계속해서 그게 전파되는 걸 많이 쓰고 네. 유튜브보다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0: 그렇군요.
1: 원래 기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별로 취재에는 활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빼면은 되게 약간 좀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0: 선거법이나 이런 거는 그런 쇼츠를 만든 거나 영상을 만든 거에 제재는 없습니까?
1: 그 AI를 이용해서 합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크게 막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0: 그러면 어느 정도 재밌는 영상을 만든 것도 중요한 선거 운동이 되겠네요.
2: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또 맞는 것 같은 게 네. 과거에는 쇼츠를 과거에도 만들었는데 네. 좀 약간 얼토당토 없는 약간 젊은이를 흉내내는 이런 쇼츠가 많았어요.
3: 이거는 민주당에서 가장 많았어요. 얼토당토. 아,
0: 네. 얼토당토 젊은이를 흉내내는 쇼츠가 많다.
2: 근데 지금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쇼츠를 잘 만들어 내는 것
0: 실제로
2: 같더라고요.
0: 웃음이 나오는 네. 쇼츠를 많이 만들어낸다.
1: 네. 옛날에 저 기억나는 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나왔을 때 이제 이상한 번거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쇼츠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 착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유권자들이 보고 웃을 만한 콘텐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 진짜 스토리가 있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쪽에 그 부산 선거 이제 뭐 경선에서 이제 떨어진 분들 요즘 영상 많이 만드신데 저 그 영상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새롭더라고요. 예예. 예. 뭐 이름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흔히 이른바 쇼츠 선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4: 네, 확실히 제가 그 기자 이제 초년병 때랑 지금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 확실히 백병정보다 공중전이 는 것 같아요. 김동규 기자 얘기처럼 SNS 정치 그다음에 유튜브 유세가 많이 늘었고 이게 어떤 점에서 드러나냐면은 매일 아침에 사실 국회 앞에서 양당 혹은 당사 앞에서 버스가 유력 후보들한테 그 취재를 하러 가져겠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가 되게 많았어요.
0: 네네네.
4: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후보들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자기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자신들이 촬영해서 편집해서 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백병전 좀 줄었습니다.
1: 그리고 취재 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예전에는 말쟁 기자가 무조건 버스를 타고 당대표 일정을 따라다녀야 됐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 데가 워낙 많아서.
0: 아, 그것만 보고 이제 네, 기사 쓰는 거예요.
1: 안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0: 아, 네. 또 그런 또.
1: 다만 뭐 예. 말쟁들은 다 가긴 하는데.
0: 직업상의 요령이 생겼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 쇼츠 뭐 영상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조회수가 잘 나와요. 바로 부산의 북구 갑 이야기인데요.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뭐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한동훈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0: 많이 올라왔습니다.
1: 네, 실제로 이제 한 2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박민식 후보와 그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접전을 벌인 상황이었고 하정우 후보의 오차 범위 밖 우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5월 10일에 그 박민식 후보 개서식에 총 출동한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서
0: 고지점 좀 얘기해봐요. 아니 고지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더니
1: 이게 제가 인간관계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할 능력은 제게는 없습니다.
0: 아 저도 그 통계는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 흐름을 봤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1: 이제 세상사라는 게 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0: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1: 네,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부터 이제 한동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박민식 후보를 따돌린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지점인 것 같고 네. 또 그 한동훈 후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선거 운동 이제 그거를 되게 굉장히 잘 쓰는 상황이잖아요.
0: 쇼츠 선거
1: 특히나 네. 이제 외지인인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밑바닥을 훑고 다닌 선거 운동을 계속해서 했던 건데 네. 이런 종류의 선거 운동은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는 그 순간 이제 퀀텀 점프라지 팍 뛰어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0: 그 밑바닥을 훑는 선거 전략 또 아이들과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더라고. 인사도 되게 허물없이 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도 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 네, 확실히 부산 북구갑 선거가 기존의 구도가 하정우 후보 3,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3, 3 그래서 4, 3, 3 구도였는데 네. 이제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가 2강을 해서 4대 4대 2 구도로 확실하게 간 것 같아요.
0: 그럼 2강 1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4: 네. 2강 1중으로 확실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냐라고 하면은 방금 김동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박민식 후보가 상대적으로 장동혁 후보 대표랑 그렇게 하면서 안 좋아진 악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잘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겁니까?
4: 왜냐하면 본인의 이미지가 여기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 되게 큰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권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나 그 더 어린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하는 영상들을 쫙 훑고 다니면서 네.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강남 살고 타워팰리스 살고 황태자 이미지 있고 서울대 나온 엘리트 이미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나랑은 다른 것 같아. 네. 차갑고 나랑은 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미지였는데 지역을 그렇게 훑고 다니면서 특히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손잡고 그 차갑을 먹은 순간이 되게 큰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캠페인 되게 잘하고 있다.
0: 어쨌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한 뭔가 실수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 카메라 뭐 이제 기자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논란은 뭐 여러 각도로 보니까 못 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상.
4: 되게 큰 실수 넘어서는 잘못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영근 후원회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매우 큰 악재에 빠졌었는데 네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또 김동기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개소식 날 이분을 안 불렀어요. 이분이 등장하지 않고 페이드아웃이 쫙 되면서 사실상 정영근 이슈라는 악재를 네네. 스스로 이제 더 이상 그 재료를 소비하지 않겠다. 그것도 다 뒤로 빼버린 거죠.
0: 네. 이 부산 북구갑이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상대 쪽에서 또 실수라는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4: 네. 그리고 왜냐하면 하정 후보가 아주 오랫동안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하정 후보가 부산 북구갑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냈는지는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네. 손털기 논란이나 오빠 이슈에만 하정 후보는 거의 선거운동 대부분은 소비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캠페인을 잘 못한 거죠. 상대적으로.
0: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론조사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케이스테 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 북구갑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5%,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20%로 집계가 됐고요. 리서치앤 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같은 기간 북구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다 오차범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박민식 후보가 귀신같이 20%를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를 지켜내는 모습은 단단하게 유권자분들이 지켜내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근데 국민의힘이 한 40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 40, 50은 먹고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네. 그 김문수 후보가 한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앞섰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20을 먹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고향 사람이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그만큼 남아있다라는 건데 다만 조금은 안타까운 게 네. 이제 전략적 선택을 조금씩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네네. 그때 되면은 이제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박빙인데 네. 그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20%의 분들이 그렇다면은 보수가 돼야 하느냐 아니면은 한동훈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런 그 실존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결정이 나게 되겠죠.
0: 그 전에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게 이제 사전 선거 기간 전을 말씀하시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이제 아니 그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네. 선거 운동 자체가 이제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예.
0: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지지율이 여론조사나 빠질 때 그 선거 캠프의 약간 분위기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4: 그렇죠. 예, 예.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초비상에 걸리고 그럴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오히려 실수가 반복되고 네. 네거티브를 안 하기로 했는데 네거티브를 세게 건다거나 상대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거를 세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 예, 제가 기억이 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 캠프가 지금처럼 지지율이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MBC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가 그다음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이렇게 박민식 후보보다 낮은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한동훈 후보 캠프 특히나 친한 게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경질적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나가서 이제 싸움도 하고 막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 여론조사의 영향이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는 캠프에서는 사람도 좀 덜 찾아오고 막 그런 일도 있으면 상처도 좀 받겠네요.
1: 그리고 예.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 쪽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부산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동안은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면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지지율이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0: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1: 거예요. 뭐 구의원 조직 뭐 새마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종류의 그 유지들이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민식 후보가 어제 삭발식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다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등으로 지지 않겠다, 단일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보통 이제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계속해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약세인 후보들의 표가 이제 빼앗기는 그런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도 한동훈 후보 쪽에서 뭐 실제로 단일화를 생각하고 단일화 얘기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여론조사상으로 우세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표를 더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네. 본인으로서는 이걸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자신의 표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강수를 둬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언론이 박민식 후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상황이에요. 박민식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박민식 후보에 대한 관심은 한동훈과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뭐 그 완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거를 뒤집는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보통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삭발인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코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구포시장 월남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게 박민식 후보를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갑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코드로 어머니가 삭발하는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그 종이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메시지를 굉장히 정제해서 자기들이 썼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배신자 한동훈 한동훈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을 그 언론이 집중된 상태에서 꼭 해야 했던 거예요.
0: 네.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네. 그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나왔고 아직까지도 뭐 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분위기는 하정우 후보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3자 구도가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네. 하정우 후보에게 유리한 건 맞겠죠. 근데 네. 이 두 명의 갈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하정 후보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 선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히고 이슈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캠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 부산 선거는 수도권이랑 다르고 네. 이제 온 지도 꽤 됐고 얼굴도 꽤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의 진가가 발휘될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하정우의 이제 전문가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2: 전문가도 그렇고 예. 그 직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하정우 수석 당시 수석을 만나보면 아, 네. 지금 약간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젠틀하고 만나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0: 저도 그저께 같이 이제 인터뷰 전화 인터뷰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말씀도 잘하시고 토론화해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2: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인간적으로 네. 만났을 때 터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 선거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빠져드신 것 같은데
1: 감겼네요.
0: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2: 근데 예. 지금 그것과는 거의 약간 정반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0: 아, 언론에 나오는 모습들.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약간 강제 단일화 비슷하게 해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확 빠지면 하정우 후보가 그때부터 약간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좀 버텨준다면 그래도 하정우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단일화가 만약 안 되면 그래도 하정우 후보에게 이제 좀 유리한
2: 그렇죠.
0: 구도다.
2: 근데 만약 유권자들이 선택을 네. 해서 그 지지율들이 그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려 간다면 그때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0: 알겠습니다.
1: 그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자 구도로 동탄에서 당선이 됐을 때 네.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20% 아래로 묶고
0: 그렇죠.
1: 민주당 후보를 40% 정도로 묶어놓으면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방식인데 지금 실제로 그거대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상황으로
4: 그러네요.
1: 보여요.
4: 예. 네. 실제로 친한계가 동탄 모델을 참고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전재수 의원이 워낙 이쪽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전재수 의원이니까 가능했던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1: 전재수 의원에 대한 뭐 전설적인 후보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들 기자들 많이 듣는데요.
0: 네,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좀 한번
1: 북갑을 가면 예. 택시 기사님한테 이렇게 전재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만의 동생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썰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0: 그 정도 밑바닥을 네. 품는 선거운동을 한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하정우 후보의 제기온 이 주식 파킹 의혹 그리고 이해 충돌 의혹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좀 이어가질 것이라고 보니까 좀 하정우 후보에게 타격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4: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 측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제 야권에서는 하정우 후보를 이걸로 되게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4: 실제로 일정 부분 먹혀들었다라고 야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는 아젠다 세팅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젠다 세팅이 안 됐다?
4: 네, 아젠다 세팅 자체가 안 됐다.
0: 왜 왜냐하면 그런 거죠?
4: 예.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예요.
0: 금융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예.
4: 네, 그리고 이게 가령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정원호 후보의 주폭 논란이라든가 오세훈 후보의 철근 누락 논란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0: 철근 왜 뺐어? 이렇게 네. 딱 이해가 되고 네. 근데 금융 설명하려면 무슨 뭐 베스팅 뭐 네. 계약서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치가 네. 아프죠.
4: 살면서 예. 이번에 이 이슈 나오기 전에 베스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0: 왜 인베스팅이 아니고 베스팅이지? 막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예.
4: 네,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은 아마 이 정도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아, 하정 후보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 그런데 난 잘 모르겠고 뭐 넘어가다 이러면 아젠다 세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네네네.
4: 그러면 아마 이렇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이해 충돌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1: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독파모 이제 독립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이제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0: 뭐
1: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0: 그 개입이 있었냐 없었느냐. 네.
1: 그 다음에 네이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이슈화가 되게 힘든 이유가 주식 파킹 의혹을 처음 얘기했다가 이건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더 접었어요. 그럼 이제 이해충돌이 남은 상황입니다.
0: 네.
1: 이해충돌이 두 가지 이해충돌인데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독파부 모델의 업스테이지 측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언론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재직을 하는데
0: 맞아요.
1: 네이버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그 경쟁사인 업스테이지에서 뭐 자문 같은 걸 해주고 이제 주식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0: 경업 금지죠. 예, 예.
1: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네이버 쪽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0: 네이버가 왜 반응이 없죠, 근데
1: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가요?
1: 그건 제가 네이버를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0: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2: 그러니까 하정 후보 쪽에서도 이게 아젠다 세팅이 안 됐다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사 나오는 거 봐라. 그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정도 그냥 워딩 가지고 기사 나온 정도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소명할 만큼 소명을 했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네네네. 이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센 이야기까지 하신 게 만약에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네이버를 배임죄로 고발해라. 지금 고발하지도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 그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내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네. 다시 동탄 얘기를 드리면은 네.

0: 당시에 이준석 대표 네거티브 진짜 심하게 했었거든요.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인 이슈였습니다.
1: 생방송 토론 중에 그냥 직격했죠.
0: 네, 자식 네. 그 자녀에게 성수동의 35억 아파트가 아니고 부동산을 이제 꼼수로 증여했다는 건데 이거 누가 들어도 되게 꽂히고 특히나 동탄에 있는 그 거주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1: 기자분들이 또 글 쓰기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제목 뽑기도 좋고.
0: 그렇죠. 네. 근데 부산 북가 뭐 이해충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 주민들에게 그 명확하게 꽂히는 그런 종류의 공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네. 많은 후보분들이 방송을 들으시고 공세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꽂히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뒤로 이제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네거티브 뭐 이렇게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자분들에게도 이런 제보 많이 들어오죠? 어때요?
2: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1: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0: 네, 그리고 진짜 잘하시네요.
2: 예. 격전지인 지역 후보, 상대 후보에 대한 네. 제보를 그 당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1: 아, 상대 당에서 제보를 해주는군요, 기자분들에게.
2: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쿠션을 쳐서 네. 공세를 펼친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보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게 열세이면 열세일수록 그 강도가 세고 자극적입니다.
1: 네네네.
2: 제목을 달기에 언론에서 보면 그 시쳇말로 잘 팔릴 것 같은 네네.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죠.
1: 혹시 KBS에서 할 만한 제보가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래?
2: 위험합니다.
1: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김도윤 기자님은 어떠세요?
0: 아니 저도 좀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좀 있는데
1: 최근에 들어온 게 있어요?
0: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보통 이런 때 들어오는 건 의도를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언론에서 특히나 충분한 검증을 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이거 지금 안 쓰면 다른 데 줘버릴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기자분들 굉장히 압박하는군요.
0: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말로 완전히 클리어하게 쓸 수 있는 기사들은 별로 없고
1: 네.
0: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기자회견을 하셔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부성으로 정말로 저희가 그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져서 쓰는 기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쓰기 좀 어렵고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 같은 경우는 네.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이제 특정 후보가 이제 굉장히 욕설을 심하게 하는
1: 네,
0: 일종의 갑질인데
1: 네.
0: 그거 들어보고는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1: 애매하다는 게 어떤 의미? 욕을 좀 덜한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욕은 예.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그 상대가 이제 그 조금 뭐랄까 그 욕을 듣는 상대방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럼 이 상대방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1: 제보자가 명확하지 않군요.
0: 그렇죠. 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다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0: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결국 GTX를 정은호 캠프에서는 계속 소위 말해서 팔고 싶으니까 그걸 국정감사할 때처럼 엄청 이제 파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럼 그거를 근데 국감 때처럼 완성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하니까 막 날것의 그 로데이터를 막 뿌리죠. 그럼 이거를 오늘 아니면 내일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1: 네네.
0: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1: 근데 자칫 잘못 쓰셨다고 법적 책임도 지셔야 되니까.
0: 그래서 조심해야죠.
2: 한장에 있는 말찐 기자들이랑 네. 데스크 일진이랑 많이 충돌해요.
1: 아, 이거 왜 안 써냐.
2: 말찐 기자들은 엄청 어렵게 내가 취재해서 받아왔는데 네. 상대적으로 선배들은 더 검증 그렇죠. 이러니까 네. 선배 겁나서 그러지 상대편 눈치 보는 네. 이렇게 말찐 기자들이 혈기가 넘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3: 겁나서 그렇습니다.
1: 선배분들 상처 많이 받으시겠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만 봐도 뭐 최근에 하정우 후보의 뭐 주식 파킹 이해충 논을 비롯해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뭐 성매매 의혹 나왔고요. 박형준 후보는 배우자의 뭐 하람 특혜 의혹 뭐 이렇게 불거졌는데 사실 성매매 의혹 같은 거는 선거 끝날 때까지 밝혀지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이게 네. 구체적인 증거를 상대 후보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 증거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제공하겠어요.
1: 네. 네. 혹시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후보에게 미칠 타격 아직까지도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3: 그러니까 이제 확증 편향을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찍어야지라는 그걸 강화하게 되는 것 같고
1: 네.
3: 다만 이제 이런 종류의 네거티브가 정말로 그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중도층을 포섭하는 효과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2: 저는 오히려 역풍 효과가 센 것 같은 게
1: 오히려 요즘에 역풍 효과다.
2: 평택을 해서 이번에 김용남 후보가 조국 후보 눈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놀리는 식으로 비아냥 걸리는 식으로 메시지를 냈잖아요. 저는 그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부작용, 후폭풍, 부메랑을 그쵸. 맞게 될 가능성이
1: 상대방이 다친 거 가지고 약간 그런 농담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2: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 간 네거티브가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언급된 것 중에는 사실 계속 뉴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전 주택스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팩트적으로 더 팠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그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좀 미심쩍은 판단을 했던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판을 아예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 네.
0: 다른 이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GTS 철군 논란 끝까지 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김도영 기자님은 어디 보십니까? 이게 이제 연관이 좀 있고 영향을 끼칠 만한 곳 어디로 보십니까?
3: 저도 마찬가지 서울
1: 서울입니까?
3: 보고 있습니다.
1: 아 네. GTX 문제, 철군 문제.
3: 아 또 이제 정은호 후보에 대한 의혹 자체가 네. 이제 그 움직이지 않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종 기자님 어디 꼽으십니까?
2: 이하 동문 저도 서울.
1: 이하 동문 다 서울로 이런 공세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봐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곳에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현정 님께서 기자님들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거의 세계 최고 기록 마라톤 선수들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치는 갑자기 뭐 빨라지죠. 후보는 하루에 열 곳을 뛰고 캠프는 숫자 하나에 흔들리고요. 의혹은 해명보다 먼저 퍼집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시간은 정치권의 시간보다 조금 느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바쁘게 움직였는지보다 무엇을 끝까지 설명했는지, 그것도 누가 상대를 더 세게 공격했는지보다 내 삶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말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선거 기간 그 차이를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아,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새로운 대진으로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입니다. KT와의 주중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선두로 올라선 삼성. 김진욱 선발의 롯데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일진 1퇴에 물고 물리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롯데가 5-3으로 역전을 했었는데요. 삼성이 4회 초 4득점의 대이닝을 만들어내면서 7-5로 역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2위 LG는 4연승으로 상승 모드인 키움을 만났습니다. 자, 키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대결에서 수입수를 거뒀던 키움, 오늘도 LG를 상대로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회 말 현재 7-0으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3위로 내려간 KT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최하위로 떨어진 NC가 주말 3연전 상대인데요. 두 팀 먼저 KT가 4득점을 했지만 NC가 차곡차곡 쫓아붙으면서 6회 말 현재 4-4 동점인 상황입니다. 이어 공동 4위 간의 맞대결도 열리고 있습니다. 4연패에 빠진 SSG와 기아의 경기. 기아가 오늘도 먼저 앞서 갔습니다. SSG가 6회 초 2점 득점하면서 역전을 했었는데요. 다시 기아가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4-2로 기아가 2점차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빈 대 왕현청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모으는 두산 대 한화의 경기도 만나보도록 하죠. 한화가 1-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6회 말 2득점 추가로 올리면서 7회 초 현재 3-0으로 두산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의 김하성이 하루 만에 선발로 복귀해 멀티출루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마이애미의 원정 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안타와 볼넷으로 출루했고 시즌 첫 도루에도 성공했습니다. 팀은 9-3으로 승리했습니다. 홍명보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을 체코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멤버들이 포진한 예비 명단 2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B조에 속해 뉴칼레도니아, 에콰도르 그리고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승자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의 우승 주역인 송교창이 해외 진출에 도전합니다. KCC 구단은 송교창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이미 탈퇴 공시를 한다고 밝히면서 선수의 성장과 새로운 커리어 도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외 진출을

진출 절차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교창은 일본 B리그 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109대 93으로 이기고 2연승을 달리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0: Spot, spot.
1: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월간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서우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월드컵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종 엔트리도 발표를 했고 또 사전 캠프에도 가서 이제 훈련에도 돌입한 상황이잖아요.
3: 네, 이제 월드컵 첫 경기 우리가 5월 12일에 이제 체코를 상대하는데 2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난 16일 토요일에 26명의 선수 명단 그리고 이제 3명의 훈련 파트너가 포함된 총 29명의 월드컵 엔트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에 우리의 1차 캠프가 마련되어 있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로 일진들이 출국을 했습니다. 26명 중 이제 9명의 선수 그리고 훈련 파트너 3명에서 이제 총 12명의 선수가 함께 홍명보 감독 코칭 스태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현재 여기에 또 이제 순차적으로 일정을 마친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를 차례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현재 사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그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까지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던데요.
4: 네, 맞습니다. 원래 옌스 카스트로프는 1차 본진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본인의 의지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시즌을 마치고 빠르게 날아와서 다른 유럽파와 달리 좀 빠르게 합류를 해서 지금 1차 훈련부터 함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공개한 영상 속에서도 모습이 드러났는데 월드컵 첫 참가를 해서 영광이다. 응원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 네. 자, 사전 캠프의 주 목적은 일단은 고지대 적응이 될 텐데요. 선수들이 반응이 다 다르다면서요?
3: 네, 이게 우리가 첫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치러야 되는 가달라라가 이제 1500m가 넘는 고지대고 홍명보 감독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 고지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1400m가 넘는 비슷한 조건의 이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를 사전 캠프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수들이 그곳에 가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고지대는 그만큼 기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피로감이 빨리 오고 또 몸이 이제 반응이 적응을 하지 않으면 조금 느리고 또 공조차도 어떤 그런 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휘어지는 각도라든가 그리고 골키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1: 네.
3: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미리 하기 위해서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로 간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선수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현우,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훈련 강도를 좀 낮추면서 적응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선수들은 순조롭게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곧 완전체가 될 우리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총평부터 듣도록 하죠. 명단이 지난 토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명단을 보시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4: 저는 크게 놀랍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깜짝 팔딱 이기혁 선수가 있긴 했었었는데 사실 이기혁 선수 얘기도 그 전에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1: 아, 네.
4: 그래서 그냥 뽑힐 선수들이 다 뽑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홍명보 감독이 최대한 여태까지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선발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저는 홍명보 감독이 12년 전의 실패의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게 엔트리에서 느껴졌고요. 12년 전에는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그런 선택을 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현 시점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보다는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선수,
1: 네.
3: 익숙한 선수를 선택을 해서 당시 엔트리에는 약간 물음표가 달렸는데 뭐 이번 최종 엔트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소집할 때 명단을 보면은 사실 큰 논란이나

0: 이 선수의 선발 혹은 왜 이 선수를 뽑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별로 크지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모두가 대부분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생한 부상자라든가 여러 변수들에 대한 선택 부분은 그 시점에서 폼이 가장 좋은 선수를 택하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명단 포지션별로 짚어보도록 하죠. 최전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2: 네, 최전방에는 일단 포지션 표기상으로는 손흥민 선수, 오영규 선수, 조규성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 예상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세 선수 색깔도 다 어느 정도 다르고요. 뭐 손흥민의 어떤 베테랑적인 기질이 있고 오영규 선수의 힘이 있고 또 조규성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런 공중볼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상대에 따라 이 세 선수가 잘 오가고 때로는 같이 출전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1: 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그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LAFC에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골보다는 도움이 더 많이 나왔던 것이고 뭐 실제로 우리가 과거 월드컵 이전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왜 A대표팀에서 득점력이 좀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만은 본선에 가서 결국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건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기질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 LAFC로 이적하고 나서 올 시즌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멕시코 팀들과 계속 경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정 경기를 멕시코로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지대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적응도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 월드컵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고 보는 2선 공격수 자원들과 중원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2: 네, 2선도 뭐 뽑힐 만한 선수들이 다 뽑혔던 것 같습니다. 뭐 김진규 선수, 그다음에 뭐 백승호 선수, 이동용 선수, 황인범 선수 등이 중원을 담당할 거고 이제 나머지 선수는 좀 측면을 잘 활몰하게 될 텐데 일단 황인범 선수 컨디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 때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계속해왔고 오히려 뭐 심폐기능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감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부상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국 솔트레이크 전지훈련에서 황인범 선수의 어떤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좀 과제가 될 것 같고 이동경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깜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을 살짝 벗어난 발탁일 수도 있는데 이동경 선수가 되게 2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도 좀 상황에 맞춰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선수를 좀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데 반면에 이동경 선수는 좀 볼을 지키고 연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2선의 차별화를 주기 위한 선택이다. 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선수들이 잘 모여서 미드필더진 역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은 수비진의 전력은 어떤가요?
0: 네. 역시 뭐 수비의 중심은 김민재 선수가 잡게 되고 이한범, 김태현, 조유민, 서령우, 이태석, 김문환, 얀스 카스트로프 그리고 박진섭 선수도 뭐 수비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류한 선수가 강원의 센터백인 이기혁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골키퍼 3명은 뭐 계속 그 전에 선발되던 3명의 선수가 그대로 갔습니다.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요. 이기혁 선수의 깜짝 발탁은 역시 그 김주성 선수가 지난 3월 A매치 주간에 오스트리아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것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기혁 선수가 현재 K리그 1에서 전반기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폼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센터백뿐만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와 상황에 따라서 왼쪽 풀백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최종적으로 이기혁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1: 네. 자, 최종 수비라인 김민재 선수의 짝은 누가 될까요?
2: 뭐 백3라고 가정으로 하면은 뭐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 섰을 때 아무래도 지금 유럽 시즌 중에 좀 폼이 좋았던 이한범 선수가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 대표팀에서는 왼쪽 센터백으로 김태현 선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기혁 선수가 이번에 같은 포지션에 뽑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근데 이기혁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지금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전지훈련에서 그리고 특히 두 번의 평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정도의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지금 소개해드렸던 선수 이외에 또 조휘재, 강상윤, 골키퍼 윤기욱 선수가 동행을 하게 됐는데

0: 예비 명단이 아니라 훈련 파트너라고 지칭을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 일단 세 선수 다 이제 본선에 간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희재, 강상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그리고 윤기욱 선수는 골키퍼 코치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멕시코 과달라라 캠프까지 하고 나서 모두 다 이제 본선 전에는 다 한국을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훈련 파트너지만 또 성격이 다른 게, 조희재, 강상윤 선수는 지금 55인 예비 엔트리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포지션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솔트레이크 시티라든가 이쪽에서의 전지훈련 중 혹은 마지막 연습 경기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다 이러면 이 선수들이 대체 발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윤기혁 선수 같은 경우 예비 엔트리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 골키퍼가 4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가지고 뽑히게 됐는데, 이 선수는 21세 이하 지금 대표팀, 그러니까 우리가 LA 올림픽을 대표 준비하는 이 명단에 들어가는 젊은 골키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이런 생각 차원에서도 윤기욱 선수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윤기욱 선수는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해도 뽑힐 수는 없고, 만약에 골키퍼 포지션에 부상자가 발생하면은 55인 LB 엔트리에 있는 선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명단들을 통해서 본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나 전술, 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2: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3백을 사용해 왔던 대표팀이고, 그래도 이번 명단상으로도 센터백이 일단 6명 이상은 돼 보이기 때문에 백3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도 계속해서 뭐 백3와 백4를 혼용해서 사용할까 이렇게 예상을, 그러니까 말을 하기 때문에 뭐 백4가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플랜 A가 백3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보려면은 다가오는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전과 엘살바도르전 관찰을 하면은 홍명보 감독의 홍심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손태만님께서 고지대 환경에서 기압이 낮아 힘들겠네요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 5837님께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가 누군가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 저는 이번 대회에서 오현규 선수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벨기에 그리고 튀르키예를 이렇게 두 무대 올 시즌 뛰었는데 합쳐서 거의 20골 가까이 넣었거든요. 굉장히 득점력이 좋고, 우리 대표팀에 본격적으로 지금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결정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대회에서는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현규 선수와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저는 뭐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드필더가 아닌 측면 자원으로서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참 궁금합니다. 뭐 혹자가 뭐 왼쪽 측면 수비수가 뭐 약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한국이 조금 더 완전한 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데스리가 막판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그 모습만 재현한다면은 한국이 조금 더 완성된 팀의 면모를 내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조에 속한 나라들 소식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체코가 예비 명단에 한 번 더 줄여서 명단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1: 네, 체코도 이제 최종 명단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29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7일경에 최종적인 26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29명 명단에는 레버쿠젠에 뛰고 있는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시크,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는 또 소우체크, 이런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다 포함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이제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 당시에 나왔었던 선수들 대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역시 체코의 어떤 그런 피지컬이라든가 높이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0: 네. 자, 이제 우리와 첫 번째 대결을 펼칠 체코인데, 그래도 명단이 추려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잖아요.
2: 네, 뭐 이름이 익숙한 선수들, 말씀하신 뭐 파트리크 시크나 뭐 토마시 소우체크, 이런 파벨 슐츠 같은 유럽에서 뛰는 걸출한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네임밸류만 보면은 한국 선수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도 정말 잘, 상대로도 기죽지 않고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경계해야 되는 건 오히려 어떤 체코의 어떤 단합력과 투지입니다. 체코가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이기고 여기까지 올 줄 사실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체코가 감독 교체하는 강수를 두면서 결과까지 낼 수 있었던 거는 선수들의 지금 응집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약간 때론 더티하게 처절하게 하는 그런 플레이도 체코가 가능해서, 그런 팀 체코를 잘 경계를 하는 게 첫 번째 경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멕시코와 남아공 관련 소식은 들어온 게 없을까요?
1: 네. 개최국인 멕시코는 뭐 일찌감치 선수들을 소집해가지고

0: 지금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 명단 발표는 6월 1일로 잡혀 있습니다. 약 지금 두 배수에 가까운 선수들을 소집해가지고 마지막 경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가지고 선수를 선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아공도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5월 27일 수요일에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고 우리 대표팀도 조금 더 분석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금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1은 월드컵 쉬기에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꽤 오랜 시간 쉬게 되죠.
2: 네, 날짜를 세봤더니 5월 17일 날 일단 일정이 종료가 됐고 다시 K리그1을 맛보려면 7월 4일이 돼야 되는데 4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8일이면 진짜 길긴 긴 것 같고요. 네. 48일 동안 이제 각 팀이 나름대로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내려고 할 텐데 뭐 전지훈련을 가는 팀도 있고 안 가는 팀도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뒤에는 다들 소집이 돼서 7월 4일에 다시 재개할 K리그1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이 긴 휴식기 전에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15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도록 하죠.
3: 네, 일단 강원이 홈에서 거암 울산을 잡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전방위적인 압박 축구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도 홈에서 울산을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면서 15라운드 최고의 팀으로 뽑혔고요. K리그1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울은 좀 불안한 행보가 계속됐는데 원정에서 대전에 2-1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번 홈에서 당했던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해줬고요. 인천에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청용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광주를 홈에서 4-0으로 대파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15라운드 MVP를 수상을 했고요. 전북은 김천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정말 이제 종료 직전에 티아고 선수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1-0으로 승리.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우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팀 순위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2: 네. 경기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서울이 막판에 살짝 흔들린 뒤도 했으나 결국 이제 잘 이겨내면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서울이 승점 32점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7위까지 한 승점 6점 구간에 다 묶여 있는데요. 2위가 승점 26점에 울산, 그리고 전북도 다득점에서 밀려 승점 26점에 3위고 강원은 승점 24점, 포항은 승점 22점, 그리고 인천은 승점 21점, 안양이 승점 20점입니다. 언급한 팀들 모두 중상위권에서 되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10점대 팀들인데 제주가 18점, 부천이 17점, 대전이 16점, 김천이 14점입니다. 이 팀들이 하위권에서 예상보다 조금 어려운 전반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위인 광주는 아쉽게도 아직 승점 10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후반기 반전이 몹시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서울이 살짝 주춤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지난 15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2위하고 격차를 조금 더 벌려놨어요.
3: 네, 최근에 뭐 야잔이라든가 손정범 이런 선수들의 연이은 퇴장 결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누수가 좀 발생하면서 세 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대전을 꺾으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월드컵 휴식기 전에 잘 했고요. 승점 32점 기록하면서 2위권하고는 이제 6점 차 두 경기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물론 한때는 이제 9점까지 벌어지면 정말 독주까지 갔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는 궤도에 돌아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자, 이제 한 달 반도 넘습니다. 48일이면. 그러니까 꽤 길게 쉬어가는 일정이니까 중간 점검을 이쯤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로 중간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2: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K리그1 봤던 지금 경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저는 강원 김천전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강원이 지금 이번 시즌에 어떤 축구를 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난 게임이었거든요. 강원이 김천을 3-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세컨드 볼이 자꾸 막 강원한테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보니까 강원이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체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볼을 갈취하는 플레이가 너무 잘 이제 완성이 된 거였어요. 근데 정경호 감독이 시즌 초반에 살짝 고전을 하다가 전술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꾸면서 강원을 급격하게 궤도에 올려놨고 이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은 하반기 때 강원이 정말 최상위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힘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반기의 키워드 중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광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진을 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 연패와 대량 실점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이적 시장 징계로 겨울에 영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뭐 외국인 공격수들부터 해서 새로운 선수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들이 왔을 때 광주가 전반기와는 달라진 축구를 보일 텐데 그때 과연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서우정 기자는 어떠세요?
3: 역시 뭐 대전의 예상과는 크게 벗어난 부진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리그 10위입니다. 11위 김천하고도 승점이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두인 뭐 서울하고는 승점이 16점 차이가 나고 2위권에 있는 울산 전북하고도 10점 차가 나는데 사실 대전은 저희 모두가 올 시즌 우승 후보 중에 네. 한 팀이라고 언급을 했고 전북 못지않은 포스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거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한다거나 울산을 원정에서 대파한 그런 장면들도 나왔지만 그런 흐름을 연속적으로 좀 끌고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는 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황선홍 감독이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상황에 따라서 선수 조합이라든가 전술적인 어떤 활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측면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리그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K리그2 역시 월드컵 휴식기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몇 경기 더 하고 쉬게 되는 일정이죠?
2: 예, K리그2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6월 초까지 일정이 더 남아있고 아직 3라운드가 더 있어서 K리그2가 남은 이제 3라운드 동안 순위가 더 한번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K리그가 잠깐 없어지셔서 아쉬운 분들은 K리그2에 잠깐 에너지를 쏟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난 12라운드까지 펼쳐졌는데요. K리그2는 아무래도 화성의 돌풍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요?
3: 네. 차돌이 감독 2년차 그리고 이제 프로 전환 2년차를 맡고 있는 화성인데 12라운드에서 부산을 상대로 정말 접전 끝에 3-2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 부산에게 시즌 두 번째 패배를 선사했고요. 최근 뭐 6경기에서 4승 2무의 완연한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리그 순위로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위 수원FC하고의 승점차도 2점밖에 나지 않아가지고 이 분위기라면 화성이 승격의 도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차돌이 감독 역시 뭐 강원의 정경호 감독 못지않게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K리그1이나 K리그2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들의 공통 코드가 역시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 축구인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어떤 경기들이 우리의 눈길을 보았을까요?
2: 네, 서울 이랜드도 좀 잘 가다가 용인을 만나서 이겼어야 하는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 전남과 청도 다 갈 길 바쁜 팀들인데 또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눈길을 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구는 이제 최성용 감독으로 바뀌면서 다시 흐름이 올라온 것도 같습니다. 김해를 4-1로 대파하면서 흐름을 다시 만들었고 수원FC도 수원 더비에서 승리한 이후 계속해서 기세를 붙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선 충남 아산을 3-1로 제압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K리그2 현재 순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3: 네. 선두는 시즌 두 번째 패배도 여전히 부산이 승점 28점으로 달리고 있고요. 2위 수원과는 승점 5점 차입니다. 그 아래 이제 수원FC, 서울이랜드, 화성, 대구, 김포, 충남 아산, 성남, 천안, 파주가 몰려 있고요. 12위가 경남 13위 안산, 14위 용인, 15위 충북 청주인데 무려 10무를 기록 중입니다. 16위 전남, 17위가 김해인데 김해도 충북 청주와 더불어서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1: 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 K리그2가 열립니다. 13라운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2: 네, 13라운드는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23일에는 전남 김해, 경남 수원FC, 충북 청주 화성이 격돌을 하고요. 24일에는 용인과 아산, 대구와 안산, 서울이랜드와 성남이 싸웁니다. 그리고 25일 월요일에는 한 주를 쉬었던 수원 삼성과 천안이 싸우고 파주와 김포가 맞붙습니다.
1: 네, 이번 주말도 K리그2와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우정 기자, 조남기 기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약간 더워졌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진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약하게 비가 지나는 곳이 많아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은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차츰 흐려지고 있고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를 뿌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 또 오전부터 낮 사이는 강원 동해안을 뺀 전국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보통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드러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3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은 낮 기온 예상되고요. 광주 24, 세종, 대전, 제주 23, 대구 22, 강릉 19도 등으로 잠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 일요일은 다시 서울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약간 다시 더워지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대체 공휴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는 월요일 낮부터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밤부터 비가 와서 다음 주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약간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국민과 정부가 미래 산업에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3주 동안 팔 예정이었지만 오늘 반나절 만에 사실상 다 팔렸습니다.
1: 이 펀드 자금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에 벌써 코스닥이 급등했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전 11시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려고 짬을 낸 직장인들이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3: 끝났다고 들어가시고요.
4: 신분증 한번 주시고.
5: 대원도 끝났네요. 아.
2: 오늘부터 3주간 판매될 예정이었던 국민성장펀드. 예상보다 빠르게 배정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일부 증권사와 은행에선 온라인 판매 시작 10분 만에 한도를 채웠고 주요 은행 대면 가입 물량도 점심시간쯤엔 다 팔렸습니다. 하루 만에 전체 물량의 90% 가까이가 판매됐습니다.
6: 9시 반 정도에 그 들어갔다가 완판이 됐다 해서 그럼 오프라인 물량을 잡자 해서 이제 왔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완판이 될 줄 몰랐습니다.
2: 코스닥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계획을 보면 첨단 산업의 60%,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의 30%를 배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혜택을 볼 거란 기대가 뒤따랐습니다.
7: 관련된 업종들이 코스닥의 상위 업종에 포함된 뭐 바이오, 자전지 이런 이제 성장 주형의 투자가 많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2: 오늘 코스닥 지수는 5% 가까이 급등했는데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국민성장펀드가 이렇게 순식간에 동난 건 세금 혜택과 함께 정부가 손실을 메워준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펀드가 사실상 완판되자 정부가 2차 펀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세제 혜택입니다.
8: 소득공제 효과도 있는 점 때문에 조금 조건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9: 첨단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세금 공제 혜택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상품인 것 같다.
2: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1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혜택을 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9.9%만 부담하면 됩니다. 손실이 날 경우 정부 재정이 20% 범위 내에서 먼저 부담하도록 한 점도 투자자에겐 매력적입니다. 다만 5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고 비상장 기업 등에 일정 비율 투자해야 하는 점은 위험 요인입니다.
10: 폐쇄형 상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위험 등급 같은 경우에도 높은 위험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2: 출시 첫날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추가 물량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투표율이 50%를 넘겼고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원들의 반대 운동이 변수입니다. 방준환 기자입니다.
11: 노사가 손을 맞잡았지만 아직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조합원이 투표로 받아들여야 효력을 가집니다.
12: 잠정 합의 찬반 투표 결과를 저희의 성적표로 더 나은 총기업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협상 타결의 마지막 관문, 노조 찬반 투표는 오늘부터 엿새간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총 투표인단은 권리조합원 6만 5천여 명, 초기업 노조 그리고 공동투쟁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까지 포함입니다. 이 중 과반이 투표에 나서야 하고 그중 절반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약 3만 3천 명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조합원 가운데 특별성과급 수억 원을 받게 되는 메모리 사업부와 공통부문 조합원은 3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가결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투표율도 첫날 이미 50%를 넘겼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잠정 합의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얻게 된 완제품 사업부가 부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3: DX 직원들은 어제부로 이번에 준비된 잠정 타결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부결운동을
11: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비메모리 조합원들이 찬성할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내 또 다른 노조이자 합의안에 반발하는 완제품 사업부 중심의 동행노조는 투표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결되면 지난 160여일의 협상은 무효가 됩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부결되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또 직원들이 거액 성과급을 받게 되면 정부도 덩달아 수입이 크게 늘게 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세금 수입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또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인당 최대 약 6억 원, 잠정 합의된 삼성전자 성과급입니다.
14: 한 42% 세율을 적용받을 것 같거든요. 안 주려고 했던 걸 추가로 주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이렇게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늘어납니다. 올해 두 기업 법인세만 최대 100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90조 원 규모. 두 달 전엔 이보다 25조 2천억 원이 더 거칠 거라 했는데 이마저 부족하다. 올해 초과 세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거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5: 국세 수입은 올해는 성장률 회복에 따른 지역 실적 재정경제부 1차관입니다. 정치 활성화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례 없는 예상 밖 재원인 만큼 쓰임새를 두고 아이디어가 다양합니다. 국민 배당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을 위해 쓰자는 구상.
16: 올해가 구독 자산격차의 원년이 될 거거든요.
17: 우석증 영질제 교수입니다.
16: 대전환에 요긴한 재원으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4: 반면 미래에 대비해 나랏빚부터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여온 만큼 재정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18: 반도체 분야 AI 이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있잖아요.
19: 재정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축계도 하고 재정 편성도 그에 맞게 해야 된다.
4: 8월쯤이면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텐데 반도체가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사회적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0: 국내 증시 역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1,80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익 난 건 좋지만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크게 넘어선 건 문제입니다.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야 할지 아니면 보유 한도를 늘려야 할지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20: 국민연금 기금액은 올해만 3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보다 80%가량 오른 덕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24.5%로 뛰었습니다. 원금 손실 등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상 올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14.9%. 이미 한도를 10%포인트 가까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기금 운용위는 주식 처분을 다음 달까지 일단 유예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21: 자산 배분안에 대한
1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21: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 일부 참석자가 현재는 장부상 이익일 뿐이라며 주식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자고 제안했지만 매도 시 시장에 미칠 충격이나 현재 증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 국내 주식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쟁점입니다. 국내 증시가 체질적으로 개선된 만큼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민 노후 자산인 만큼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2: 적절한 자산 배분 체계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목표 비율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에 비례해서 목표 비중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20: 기금 운용위는 이달 말 자산 배분 전략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일부 노동조합부터 기업들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배달기사 노조는 아예 스타벅스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 스타벅스 탱크데이 홍보물에 큰 가위표가 쳐졌습니다. 15만여 명이 가입한 전국 공무원 노조가 배포한 선전물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어제 역사를 왜곡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를 제안한다는 공문을 각 지부에 보냈습니다. 배달기사 노조는 스타벅스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3: 라이더가 거절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고객이 취소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23: 기업들도 고객들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고객 경품을 다른 커피로 바꿨고 다른 은행들도 고객 경품 목록에 스타벅스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의 충전식 선불카드 환불 규정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공정위 약관을 내세우며 잔액이 40% 이하인 카드만 환불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는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공정위 약관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5: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을 전액 조건 없이 환불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는 것으로.
23: 일부 스타벅스 매장은 매출이 10%가량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사가 벌인 문제로 화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일선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6: 지나가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쉬드라고 근무를 하는 게 좀 많이 무섭고 두렵다.
23: 신세계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번 사태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1: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더 거셉니다.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마다 1인 시위가 이어졌고 5월 단체는 5.18 왜곡과 폄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7: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근처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선 한 시민이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킵니다.
24: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제 엄지를 이렇게 치켜 들어주신다.
7: 또 다른 매장 앞에선 5.18 희생자 유가족이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25: 먹는 커피로 이렇게 5.18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들을 조롱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7: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고 시민 21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선 X표 마스크를 쓴 시민들과 5월 단체 회원들이 침묵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용진 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5.18 폄훼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26: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보여야 되지 않느냐.
7: 시민사회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5.18 유가족 등을 겨냥한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내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짧은 연휴지만 도심 거리는 벌써부터 인파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지수 기자,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27: 네,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거리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 가족 연인과 함께 연휴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28: 연휴가 길고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평소에 못했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7: 특히 이곳 명동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가게 이곳저곳을 돌며 쇼핑을 즐기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눈과 입으로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29: 음식, 문화, 관광지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복도 입고 궁에 갈 것입니다.
27: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7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소비도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카드 지출액은 6조 9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6% 늘었습니다. 모처럼의 활기에 상인들 얼굴엔 웃음꽃이 폈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엔 비 예보가 있는데요. 모레는 다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봄이 사라진 듯한 날씨에 벌써부터 올여름 걱정이 큰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더 덥고 장맛비도 더 많이 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뜨겁게 내리쬐는 뙤약볕, 한낮 도심의 기온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고온 현상에 여름은 어떨지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8: 매년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더워질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합니다.
2: 기상청은 올여름은 시작부터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에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탓에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쪽으로 확장해 올 거로 예측된 겁니다. 최근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인 여름철 평균 기온. 특히나 올여름엔 과거 폭염이 심했던 해의 특징이 또다시 재현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9: 북극해빙도 역대 가장 많이 녹아있고 북태평양 고수온도 2020년대 이후로는 지금 역대 최강으로 높아있거든요. 올해 그런 것들의 영향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어 굉장히 좀 무더운 여름이 될 거다라고 전망할 수
2: 있습니다. 강한 장맛비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장마철인 6,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거로 예측해 초기부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10: 남풍에 의한 수증기 유입을
29: 조익현 기상청 기후 예측과장입니다.
10: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장마가 끝난 8월에도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은 평균치인 두세 개 정도가 한반도로 향할 거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0: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GTX 공사장 철근 누락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최일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는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오세훈 후보는 GTX 부실 시공을 알고도 묻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2: 중요한 일이 있는데
29: 정원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2: 이게 말이 맞습니까?
11: 대통령의 실태 파악 지시 하루 만에 당 차원 TF도 가동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13: 오세훈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29: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입니다. 빠져 있는지.
11: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철근 누락 보고를 국토부가 무시했다. 안전 보강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데도 중단부터 말한다고 받아쳤습니다.
14: 정략적 판단만으로
29: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14: 선언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11: 대통령의 실태 파악 지시는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15: 대통령이 마지막
29: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 개입 그만하십시오.

0: 부동산 주도권 싸움도 격해졌습니다.
1: 전임 시장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탓합니다.
2: 정부를 구축한 12년 동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죠.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정원호 후보가 강북 재건축 단지에서 빠른 시행을 말하는 동안 오세훈 후보는 한강벨트를 흩으며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3: 네, 오늘 돌아볼 격전지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선거 때마다 진보 진영 단일화가 변수였는데 이번엔 보수 진영까지 단일화가 변수로 꼽힙니다. 유권자들 생각은 어떤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이곳 울산에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줄곧 보수 정당이 시장을 차지해왔지만 동시에 노동계를 기반으로 진보 정당도 적지 않은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에 진보당,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 양상인데요.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는 단일화로 뜨겁지만 시민들은 인물과 공약을 먼저 말합니다.
5: 인간 됨됨이라고 봐야겠죠.
4: 인간 됨됨이. 예,
5: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6: 시민하고 공감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사람을 원하고 있지요.
4: 교통, 일자리 같은 현안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7: 요즘 제일 핫한 게 울산의 교통 문제인데요. 울산에는 차 없이는 다니기 힘들다라는.
8: 울산에 살려는 친구는 많은데 딱히 이제 제 친구들은 취업 얘기를 하면은.
4: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도시인 울산에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표심을 흔드는 현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AI 전환을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9: 노동 중심 산업 AX 대전.
10: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9: 물류 기능을 울산이 갖추어야 합니다.
11: 그래서 AI 수도 답게 앞으로는
10: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1: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관련된 인재 양성이라든지.
4: 청년 인구 유출 막겠다, 지역 경제 컨트롤 타워 만들겠다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12: 청년들의 상과
10: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2: 이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13: 울산 경제 모든
10: 주체들이 무소속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3: 울산 경제 진흥 확대 회의를.
4: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선거는 이제 3파전 구도가 됩니다. 물밑 논의 중인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강원 지역으로 갔습니다. 중도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어서 내란 청산보단 지역을 발전시킬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민주당은 선거운동 둘째 날을 중원 충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인사하고
15: 놀라되십시오.
14: 전통시장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15: 무조건 1번. 1번. 대파하겠습니다.
14: 현장회의에선 공항의 민간 활주로 만들고 철도망 까는 등의 대규모 지역 수건 사업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6: 충북이 원하는 것이라면
10: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16: 그런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14: 약속 지키겠다면서 충북 공약 이행특위 설치를 즉석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이어 강원으로 옮겨서도 지역 발전 지원할 테니 힘 있는 여당 후보 찍어달라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예산도 지역 특별법도 해줄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외쳤습니다.
17: 강원도지사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안 해주겠어요? 저를 찬스가 온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14: 중도 보수 표심 강한 지역에서 유권자 자극할 수 있는 내란 청산 구호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 후원 맞출 후보 찍어달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16: 주식 보세요, 주식.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14: 혁신당은 조국 후보는 평택에서, 지도부는 전남을 누비며 일당 독점을 깨고 정치를 혁신하겠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3: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를 돌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도지사 후보 말고 첨단 산업을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현예슬 기자입니다.
18: 국민의힘 장도

0: 복을 받겠다고 단식을 할 때 여러분 추미애 후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대전 MBC가 충남지사 후보 TV 토론을 방송하며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을 누락한 거로도 공세했습니다. 실수로 한 방송사고가 아니다. 민주당 편인 거냐 주장하면서 방송사와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2: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3: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2: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1: 당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 견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 한동훈의 존재 자체가
3: 조광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4: 한동훈을 돕는 건 민주당을 돕는 겁니다.
1: 개혁신당 지도부는 충남과 서울을 돌며 거대 양당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고 대안을 선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5: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돌아온 한국인 활동가들이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6: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 오늘 아침 태국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구호 물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9호선에 탔다가 현지 시간 지난 18일과 19일 키프로스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각각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7: 얼굴을 여러 번 붙잡아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8: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폭력의 일부만 맛봤을 뿐이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6: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포 소식이 전해지자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9: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그것도.
6: 이후 이스라엘 측은 이들을 구금시설로 보내지 않고 추방했습니다. 김아연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5: 이번에 잡혔다가 추방된 다른 나라 활동가들 역시 고문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활동가들의 말에 비난과 공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0: 이스라엘에서 추방돼 튀르키예에 도착한 가자 9호선 날 활동가들. 얼굴 곳곳 멍과 상처가 가득하고 제대로 걷지 못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고문 수준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성폭행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 최소 12건의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맞기도 했고요. 저는 수갑이 채워지고 갈비뼈를 여러 번 발로 차였습니다.
10: 앞서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활동가들을 구금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영상에는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 공분을 불렀습니다.
11: 온갖 방식으로 인권이 유린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하는데 팔레스타인 포로들에게는 어떤 짓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0: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상을 공개한 벤그비를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에 대해 EU 차원의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활동가 학대 논란 자체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등 국가 정상화를 위한 우선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즉각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합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5,466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한우와 농산물, 과일 가격이 올랐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국민연금 인상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6.1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증시 활황 등으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 6만 6천 호를 공급합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양철학과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완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불안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운명을 점쳐보기도 하는데요. 그 결과를 맹신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죠. 타고난 운명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고난이나 역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동완 교수는 팔자가 좋지 않아서 사주가 좋지 않아서 잘 되지 못한다는 건 핑계라고 합니다. 좋은 고전이야말로 인생의 상담가라고 하는데요. 김동완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동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시간에 이제 주역 필사 내신 책에 있는 주옥 같은 문장들을 만나봤어요. 그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사실 뭐 비워라, 예. 덜어내라, 내려놔라 이런 얘기하는데 말같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예, 주역에서도 이런 걸 강조한 그런 문장이 있습니까? 예,
1: 3000년 전에도 일단 이런 덜어내라는 그래서 예. 손, 유부, 원길, 무고.
0: 손, 유보, 원길, 무고.
1: 네. 손은 믿음이 있어서 으뜸으로 길하다. 덜어낸다는 거는 자기를 덜어낸다는 건 누군가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런 거는 으뜸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다. 아무 허물이 없다. 가정 이 유유왕. 가히 발음을 지키면. 덜어내면서도 욕망을 가지 않고 바르게만 하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이게 3000년 전에 주역에서 알려주는 덜어내면 이게 그런 비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0: 덜어내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
1: 예. 하,
0: 그렇죠. 이게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실을 진리 같은.
1: 그렇죠. 계속 채울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예. 사실은 적당히 덜어낼 수 있을 때 행복이라는 것도 느끼고 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일이 계속 꼬이고 안 풀리고 예.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는 어떤 방향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지요?
1: 안일비자라는 괴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안일비. 예,
1: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계속 뭔가 꼬이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막힘의 때이다. 그래서 사람다움이 막힐 때는 사람다움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뭔가 비사람 같은 느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악인, 뭐 사람다움이 흐려진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막힐 때는 사람다움이 뭔지를 먼저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막힌 걸 풀라고 하지 말고 막힌 게 생겼을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라. 이 얘기가 네. 나와 있어요.
0: 아주 근본적인 거네요. 예. 그리고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1: 예. 비지비인이라고 하고.
0: 비지비인. 비인.
1: 막힘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분리군자. 그 다음에 대왕소래다. 그래서

0: 군자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막힐 때는 불리하다.
1: 네.
0: 군자마저도 막힐 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큰 거가 가고 작은 거가 오니까 그때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는 게 좋다.
1: 네.
0: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막 애명글면 하지 말고.
0: 그렇죠.
1: 이게 사람다운 것인가 아닌가.
0: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막힘은 해결된다.
1: 네, 네.
0: 뭐 귀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1: 지금 내가 힘 좀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썼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힘을 경계하라는 내용도 있죠.
0: 주역에는 이제 겸손계가 있어요. 겸형 군자 유종. 겸손한 자는 반드시 형통하고 마침 결과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권력보다는 겸손을 훨씬 더 강조했고 리더나 또는 뭐 군자여도 반드시 겸손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 현대에서도 보면 이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 이제 병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치료도 받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주역에서 힌트를 좀 주신다면.
0: 절제계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수택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제계는 절형 고절 불가정이라 해가지고 절제는 형통하다. 다만 괴롭게 절제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제해야지 더 좋아진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는다거나 술을 끊는다거나 뭔가 잠자고 싶은 걸 조금 덜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절제인데 그거를 괴롭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런 글귀가 있죠.
1: 진짜 하나하나 다 새겨야 될 주옥 같은 문장들이네요.
0: 네. 그러니까 아마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곱씹고 곱씹으면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네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을 때 이때 꼭 읽어야 할 주역의 문장이 있다고요?
0: 기재계라고 해서 이미 건넜을 때 거의 건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막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기재계에는 형소리절 정 그다음에 초길종란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형통하긴 하다. 다만 욕심을 작게 가져야 이롭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졌어도 나누어야 되고 처음은 이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처음은 길하지만 반드시 끝날 때 위험해질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으로 끝내지 말고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 네. 잘될 때 경계하라는 말이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우리 김도환 교수님도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답이 필요할 때는 주역을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주역의 문장은 혹시 어떤 거세요?
0: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식. 그래서 하늘은 굳세게 움직이며 멈추지 않는다. 하늘은 뭐 늘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군자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하늘이 시키는 대로 잘 노력하고 그다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자강불식이라는 게 이제 사자성어로 꽤 유명한 건데 하늘의 뜻대로 하늘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인간도 쉬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단련해야 된다.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교수님께서는 이제 50의 주역 공부라는 책도 내셨던데 왜 50대의 주역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요?
0: 예, 일단 뭐 사람은 저 한 뭐 10대, 20대 초반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좀 약간 침체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저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50대 때 다시 10대나 20대 때의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50의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더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실수들도 다 보완할 수 있고 어떻게 살면 더 좋게 살 수 있는지를 다 일단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공부는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50의 주역 공부를 냈습니다.
1: 네, 네. 50을 공자는 치천명이라고 했잖아요.
0: 예, 예.
1: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그런 나이다. 지천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0: 글쎄, 이제 뭐 40대까지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 정도 되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고 그 하늘의 뜻이 50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그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러니까 사실 50이라는 나이는 인생도 어느 정도 알고.
0: 그렇죠.
1: 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것도 알고.
0: 네.
1: 예,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근데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져서 옛날에 50이면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노년이었다면.
0: 그렇죠.
1: 지금의 50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0: 네,
1: 그때
0: 예.
1: 50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옛날에는 예. 60만 되면 이제 장수했다고 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1: 네.
0: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50서부터 100살까지는 제2의 인생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배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한 번 더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60, 70, 80, 90살까지 살아가는 토대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근데 이런 공부하면 이제 본인 거부터 제일 먼저
0: 예,
1: 보지 않나요?
0: 예, 예, 예.
1: 예. 김동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내 타고난 운명은 어땠는지.
0: 예, 일단은 예. 제가 이제 할아버지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예. 저희 어머님은 이제 16살에 시집 오셨는데 할아버님이 서당을 하시는데 약간 시골 서당이라 뭐 돈을 못 벌었어요. 약간 네. 무능력했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 이 공부를 한다니까 되게 미워하셨어요. 저한테는 저 천문성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잘 분석하는 능력이 또 있었고요.
1: 아.
0: 그다음에 사주에 또 목이 뭐 발달돼 있고 적당하고 목이 적당하다는 건 이타적인 기질이 있고 타인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한테는 상담가적 기질이 아주 탁월하게 존재했다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1: 아.
0: 제가 아마 사업을 했거나 다른 걸 했으면 아마 반드시 실패했을 건데 누군가의 인생을 좀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서 어쨌든 1인자가 되기도 했고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거 자신의 이런 운명 같은 걸 미리 공부하고 했던 것이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나요?
0: 그렇죠. 일단 만약에 저를 제가 잘 분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욕망만 커져서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다른 곳으로 뭐 다른 직업을 선택했거나 그렇다면 아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1: 아.
0: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잘 선택했다고 볼 것 같아요.
1: 네, 네. 왜 운명을 알고 노력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왜 사주팔자가 타고나기를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0: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시대에 따라서 안 좋은 건 있지만
1: 예.
0: 사주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나요?
0: 예.
1: 팔자가 왜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0: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여덟 글자고요.
1: 네.
0: 아무리 좋은 사람도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서 20자가 되거나 서울역 거지라고 해서 4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여덟 글자거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런 게 먼저 시대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도화살은 저 인기살이거든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추색잡기에 빠진다,
1: 네.
0: 음란하다. 그래서 아주 안 좋게 철학관 점집에 가면 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살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런 끼가 있는 연예예술 방송의 끼가 있으면 아주 위험했죠 사실은.
1: 네.
0: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기생이 되거나 광대가 돼서 천민이 될 텐데 지금은 이 도화살이 오히려 BTS가 되고 블랙핑크가 돼서
1: 네.
0: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시대적인 사주의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사주가 나쁜 사주 좋은 사주가 따로 있지는 않다.
1: 아.
0: 모든 사주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주풀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0: 그러니까 내 사주가 좋으냐 내 사주가 예. 나쁘냐 언제쯤 큰돈 버냐 언제 망하냐 뭐 이런 걸 묻는 것보다는 나의 사주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사주에는 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단점을 분석해서 그걸 보완해 주고 장점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단점을 분석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인생이 좀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0: 일단 첫 번째는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산 거가 자기 사주팔자의 장점을 잘 찾아간 게 일단 첫 번째고요.
1: 아.
0: 두 번째는 또 잘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재벌 그룹 아들로 태어나는 거하고
1: 네.
0: 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는 건 다르니까.
1: 그렇죠. 타고난 이게 출발 자체가 이거는 비교할 자체가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뭐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 다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흔히 우리가 사주가 좋다고 해도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부조리하고 하면은 이거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고.
0: 가장 좋은 거는 국가 운명이 좋아야 된다.
1: 아.
0: 그다음에 이 사회 운명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과 사회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0: 그렇죠. 개인 운명이 네.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독재국가에서 태어나면 자기를 잘 펼칠 수 없죠.
1: 서양에서는 타로, 점성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예.
1: 이쪽도 이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0: 네. 예.
1: 이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서양과 동양이.
0: 사실은 뭐 점성학하고 사주명리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활용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동양의 사주명리학도 절기를 사용하고 점성학도 절기를 사용하고 다만 저 점성학은 별자리를 좀 많이 사용하고
1: 네.
0: 동양은 천간지지를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이제 평생 운명을 보는 평생 성격 직업 적성 이런 걸 보는 거는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주역점하고 타로 카드점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관상학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서양에서도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꽤 발전 했었고 뭐 지금은 서양 사람들은 또 분석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심리학으로 많이 또는 뭐 뇌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했고 우리는 그냥 미래에 맞추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췄고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좀 약간 뇌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상학 같은 거를 관상학을 뼈를 분석하면서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는 그냥 미래 예측으로 자꾸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은 현명하게 그거를 잘 활용했고
1: 과학과 접목을 시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 예.
0: 동양은 그냥 아직까지도 미래 뭐 예측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너무 미래 예측보다는 분석을 좀 해서 타당성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성명학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성명학. 그 이름 지을 때 뭐 요즘도 요즘은 부모님들이 또 직접 짓는 경우도 참 많고.
0: 그렇죠.
1: 예. 이제 한자 이름 없이 뭐 한글만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선조들부터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잖아요. 그 이름하고 사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0: 일단 사주명리학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름에서 나타나는 성격의 한 50% 정도
1: 그렇게
0: 돼요.
1: 큰 차이
0: 예, 예, 예.
1: 비중을 차지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또 사주명리학은 바꿀 수도 없잖아요. 뭐 태어난 생년월일 예. 시간을 바꿀 수 없는데 이름은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계명이 되게 많아요. 네. 개명하면서 이 인생이 좀 바뀐 그런 인물들도 많을 정도로 이 개명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동서양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1: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0: 통계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저 뭐 이 석박사 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1: 네.
0: 이렇게 논문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통계화 시킬 수 있죠.
1: 어떤 원리일까요? 그 이름에 따라서
0: 발음과 예. 연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키는 작업이에요.
1: 어떤 이름에서 발음에서
0: 기역기역으로 발음되는지 니엔디그 티그니얼로 발음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1: 어떤 기운이 달라지나요?
0: 그렇죠. 그렇죠.
1: 수민아 이렇게 계속 부르면
0: 근데 수민이도 몇 년생 수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1: 그게 또 연도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 이거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이름을 도장에 새기고 막 수저에 새기고
0: 그렇죠. 이런
1: 분들
0: 이런
1: 있잖아요.
0: 이런 철학관 많아요. 점집도 많고
1: 네.
0: 그런 거는 뭐 도장에 새겨서 찍는다고 운명이 좋아지거나 이런 수저에 새겨가지고 밥을 퍼먹는다고 운세가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자가 뭐 밥만 그렇게 퍼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이름에서는 그냥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운명이 좋아지지 않는다. 다만 성격을 잘 만들어내면 뭐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죠.
1: 왜 일이 안 풀리면은 개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이게 이제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가 뭐 50, 60, 70 돼가지고는 불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1: 이름 부를 일이 많지 않죠.
0: 없으니까. 예. 그래서 40, 50 이렇게 되면은 이름 부를 일이 거의 없어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 안 부르면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름이 갖는 의미는 불렀을 때 주는 주고받는 기운이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자꾸 불러주고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궁금해서 관상도 궁금한데 이게 뭐 예쁜 얼굴 뭐 못생긴 얼굴은 있어요.
0: 예.
1: 그럼 뭐 예쁜 얼굴은 좋은 관상이고 못생긴 얼굴은 나쁜 관상인 건지
0: 빛이 나거나 또는 좀 우울해 보이지 않고 밝아 보이거나 뭐 그러면 훨씬 더 관상이 좋은 거고요.
1: 네.
0: 너무 이렇게 우울해 보이거나 뭐 좀 어두워 보이거나 그러면 좀 부정적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웃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요새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성형하기 전 그 관상이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성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0: 웬만하면 저 본인이 좀 이렇게 밝게 살면서 좀 관상을 바꾸는 게 제일 좋고요. 관상이 좋은데 성형 수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꽤 뭐 유명한 연예인들 분 중에서도 성형 수술하고 오히려 이제 성형 수술하면 칼 흉터가 남잖아요.
1: 네.
0: 그게 아물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고생을 해요.
1: 요새 또 감쪽같이 또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칼 자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한 5년 정도는 고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영화 관상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유명한 대사 아실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통령이라든가 뭐 좀 내로라 하는 기업의 뭐 총수라든가 뭐 세계적인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BTS 같은 이런 가수들은 관상을 보면 좀 남다른 면이 있나요?
0: 일단 뭐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 도화라고 하는 인기 연예 방송적 끼가 꽤 있는
1: 확실히 보이나요?
0: 예, 그렇죠. 약간 대체적으로 뭐 이 턱쪽이 좀 더 갸름한다거나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 이마가 좀 넓고 반짝반짝한다거나 그래서 뭐 BTS의 진 같은 경우는 저 맑고 투명한 사슴 눈의 소유자여서 인기 쪽에서는 아주 꽤 뛰어나고 의지도 곧고 강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민 같은 경우는 저 우각형 얼굴인데 디테일하고 꾸준하고 뭔가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좀 있다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네. 춤선 같은 게 되게 예쁘고 섬세하고 아. 분석적이고
1: 예.
0: 제이홉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이어서 그다음에 슈가는 제이홉하고 슈가는 단기적인 거.

0: 인 거보다는 단기적인 거. 그리고 가수로서는 잘 어울리죠. 단기적인 네. 계획에 능숙하고 신중하고 턱이 좀 더 좁은 사람들이 신중해요. 턱이 넓은 사람들은 좀 대범하고.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하고 이 턱이 이제 좁으니까.
1: 네, 그렇죠. 네.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좀 턱이 넓어졌는데 예전에 뾰족했어요.
0: 네, 그런 분들은 저 인기 연예 예술 쪽이라든지 뭐 아나운서 쪽이라든지 아주 섬세하면서 또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턱이 넓으면 이제 일찌감치 뛰쳐나가죠.
1: 네. 뭐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쪽만 좀 받아들이시면
0: 네, 그렇죠.
1: 어떨까 뭐.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관상 바뀌죠.
0: 예, 다 바뀌죠.
1: 예.
0: 예. 수시로 바뀌죠. 뭐 어느 때는 살도 찌고 어느 때는 살도 마르기도 하고 뭐 좋은 인상인데 어느 때서부터 좀 뭐 험악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상은 관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관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1: 예, 예. 살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 어떤 순간에 마주치게 되잖아요.
0: 예.
1: 어떤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이 그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가 네.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고비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저도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 집을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 어머님이 약간 어머님하고 제가 좀 이 공부한다고 되게 싫어하셔서
1: 예.
0: 사남사녀에 제가 막내인데
1: 네.
0: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혼자서 다니면서 이제 구두 닦기도 하고 구두 닦는 사람들 사주도 구하기도 하고 술집 웨이터도 하면서 술집 아가씨들 사주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혼자서 학비도 마련하고 돈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정말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뭐 그냥 뭐 굶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서 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자살을 꿈꿨어요.
1: 아, 그런 적 있으셨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간이역에 갔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새벽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이역 침이 소파에 누워서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주머니에 싹 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개의치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폐 세 장이 있었어요.
1: 아, 그게 뭐 소매치기가 아니라 누가 돈을 넣어준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는 그 지폐 세 장을 가지고 아,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전혀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누군가의 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귀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좋은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고 희망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다. 꼭
1: 네.
0: 어려운 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려운 게 60년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1, 2년, 3, 4년만 잘 넘기면 또 다른 희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1: 네.
0: 희망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주면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의 귀인이 좀 돼줘야 되겠다.
0: 충분히 이렇게 이게 좋은 방송을 예.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귀인이 되고 계세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1: 네.
0: 아나운서님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더 기쁘게 살고 하루를 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기인이 되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1: 아유, 덕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동양철학가로 주역 필사를 출간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의 김동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낮사이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매우 무척 적겠지만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0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8도에서 24도 예상되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0.2도, 현재 습도는 37%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첫날 완판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2차 물량 공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자 추가 물량 배정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증권사에서는 판매 10분 만에 온라인 배정 한도가 소진됐고 주요 시중은행의 물량도 오전 중에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당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스라엘 측에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AI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가짜 신문 기사를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데 대해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라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앞서 순수한 목적의 장병 복지 사업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으며 현재 격오지 부대 음료 지원 등의 사업은 잠정 중단, 수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추후 신중하게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와 충주시를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와 옥천농어촌기본소득지역 배정 등 지역수건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을 돌며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의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충남지사 후보 TV토론 방송에서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을 통편집한 대전 MBC를 향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고의적 선거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기술적 실수였다는 대전 MBC 해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방송토론의 편집을 허용하지 않아 애당초 편집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술적 사고가 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0: 소식통들은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 상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어떤 수법으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지역 기반 중고거래 및 구인구직 플랫폼에 이런 구직 공고가 잇따라 올라오는데요. 들어보면은 꽤나 솔깃해지는 제안입니다. 강아지를 돌봐주면은 월 수백만 원을 주겠다. 주된 업무는 바쁜 보호자 대신 반려견을 돌보는 일이고 초보도 가능하다는 문구에 일자리 찾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연락을 해보고 싶은 제안인데요. 이게 자칫 낭패를 넘어서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미끼 구인 광고라고 하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리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걸 보니 꽤 씁쓸해지는데 관련 소식을 비롯한 오늘의 화제의 뉴스들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정리해보죠. 음악과 정보가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2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링킨 파크 원 모어 라이트.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서 이 노쇼 사기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요.
1: 네, 사기범들이 뭐 인쇄업체나 뭐 식당, 행사업체 등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홍보물 수만 장을 주문하겠다.
0: 아이고.
1: 아니면 선거 캠프에서 단체로 주문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0: 네.
1: 네, 그 다음에 이 정당의 점퍼나 뭐 의류 물품을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이 좀 늦어졌다. 그러니까 잠시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0: 네네.
1: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광주광역시의 한 인쇄업자가 후보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선거 홍보물 5만 장 주문을 받았는데 그 뒤에 추가 물품 대금을 대신 보내달라는 말을 믿고 70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범은 돈을 받은 뒤에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런 방식이 기존의 노쇼 사기가 선거철에 맞게 변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근데 선거철이란 게 뭐 당연히 대량 주문 그리고 긴급한 발주가 많으니까
1: 그렇죠.
0: 업주들은 좀 이거를 의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는 뭐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 뭐 도시락, 인쇄물처럼 한 번에 좀 큰 금액이 오가는 네. 주문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범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아 지금 시간이 없다. 캠프 일정이 너무 급하다. 후보층 예산이 곧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송금을 유도하는 겁니다. 뭐 지역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 관련 주문 자체가 흔한 일이다 보니까 뭐 실제 정당의 이름이나 후보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면 경계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0: 그렇죠.
1: 또 실제 선거 캠프처럼 말투를 쓴다거나 아니면 문서 형식도 공문을 흉내내면서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장 위험한 신호로 그러니까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든가 네. 아니면 특정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꼽고 있는데요. 이런 요청이 나오면 반드시 공식 선거 사무소나 그 해당 정당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실제 주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요즘 유튜브 또 SNS를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환자들이 이것만 믿고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뭐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 네, 실제로 조회수가 한 130만 회가 넘은 한 영상을 보니까 스스로를 기능의학 의사라고 네. 소개한 의사가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으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커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0: 저도 이거 비슷한 거 봤어요.
1: 네.
0: 저도 이 약을 먹거든요.
1: 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 한 치과 의사는 고지혈증 약 대신 비타민C를 먹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0: 하기도 했습니다.
1: 이것도 봤어요. 아유 참 진짜.
0: 그런데 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런 주장들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고지혈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게 이 스타틴 계열 스타틴. 약물인데 이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치료제인데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근육이 녹는다거나 네. 치매를 유발한다, 뭐 당뇨병이 생긴다 이런 자극적인 정보가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상을 보고 환자들이 실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혹시 중단은 하셨습니까?
1: 아, 예전에 한번 저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약을 중단했는데 바로 수치가 올라가서 저는 다시 복용을 꾸준히 예, 하고 있어요. 의사의 지시대로.
0: 네. 예. 그래서 실제 학회 조사에서도 전문의의 한 97% 정도가 이런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믿고 치료를 멈춘 환자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약을 임의로 끊었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악화돼서
1: 맞아요.
0: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 사례도 소개가 됐습니다.
1: 아,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이 건강정보라는 게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사람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서 더 좀 위험하고 이런 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좀 퍼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0: 네, 뭐 암이나 치매, 고지혈증처럼 이게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잖아요. 환자들의 불안감이 큰데 이런 콘텐츠들이 이런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1: 네.
0: 병원은 약만 권한다. 뭐 자연 치유가 진짜 해결책이다. 뭐 숨겨진 치료법이 있다 이런 메시지는 일단 호기심이 들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기대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등이 올린 암이나 당뇨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영상은 5개 중에 1개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에 불과했고요. 근거가 부족한 영상이 오히려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솔깃하고.
0: 여기에 일부 채널은 뭐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상담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상업성과 결합된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정보는 반드시 학회 가이드라인이나 전문 진료 기준처럼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인터넷 영상만 보고 약을 끊는다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복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리면서 냉난방 관련 민원이 몰리고 있다고요?
0: 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편 민원 가운데 약 78%가 냉난방 관련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덥다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고
1: 사람
0: 하는데
1: 많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출퇴근 시간에 아무튼 뭐 지하철 타시면 누구나 느끼실 텐데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객실 온도가 급격히
1: 그렇죠.
0: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같은 객실 안에서도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누군가는 같은 온도라도 덥다고 느끼지만 또 다른 승객은 춥다고 느끼면서 이게 누구는 덥다, 춥다.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1: 그렇죠.
0: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1: 네.
0: 겁니다. 그런데 이 열차 냉방이라는 게 이 승무원이 임의로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영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1: 자동으로.
0: 네. 여름철에는 24도, 겨울철에는 18도를 기준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뭐 더 세게 틀어달라거나 약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1: 아, 그렇죠. 자기 개인 집이 아닌데.
0: 그렇죠.
1: 예. 그 사람마다 온도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0: 네.
1: 예.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죠?
0: 일단은 시민 안내를 강화를 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도 제어 시스템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안내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은 일반 칸보다 한 1도 정도 높게 운영되는 양냉방칸이라고 있습니다.
1: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예. 예. 거기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은 어떻게 도입이 되냐면 그러니까 4호선 일부 열차를 대상으로 혼잡도를 미리 예측해서 냉난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승객이 몰리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AI가 미리 냉방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1: 야, 이런 게 있구나.
0: 예, 그래서 공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을 확대 적용해서 냉난방 민원을 줄이고 승객의 체감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네, 좀 더 쾌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린 내용 이제 짚어볼게요. 최근 지역 기반 중고 거래 또 구인구직 플랫폼에 강아지 봐주면 월 300만 원 주겠다 이런 고액 팻시터 구인 광고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강아지 밥만 챙겨주면 300만 원, 뭐 초보도 가능하다. 간단한 돌봄이다. 네. 뭐 이런 구인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이냐면 사기범들이 자신을 뭐 강남의 직장인 여성이다. 난 출장이 너무 잦은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이제 지원자가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플랫폼 채팅이 아니라 뭐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강아지 수술비를 대신 받아달라.
1: 네.
0: 고용 등록을 위해서 당신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인증번호를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1: 이상하네요.
0: 이상하죠.
1: 네.
0: 딱 봐도. 그래서 문제는 지원자들이 이게 뭐 단순한 심부름이나 서류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폰 또 대출 명의 도용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아지는 돌보지도 못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라는 네. 거죠.
1: 세상에 강아지 밥만 주는데 300만 원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0: 네.
1: 이게. 피해자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범죄 공범으로까지 엮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대표적인 게 현금 수거책 수법인데
1: 네.
0: 이 사기범들이 내가 출장 중이니까 현금을 좀 대신 받아서 입금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돈이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경우가
1: 검은
0: 많은 거죠.
1: 돈인 경우에.
0: 그렇죠. 근데 이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범죄 자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난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면책이 어려운 분위기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신분증 사진이나 뭐 통장 사본, 뭐 인증번호 같은 걸 넘겨줬다가 대포폰이 개설이 된거나 된다거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1: 네.
0: 심지어 탈취한 계정으로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여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업무는 쉬운데 받는 돈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또 외부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한다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한다. 아니면 뭐 인증번호나 신분증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면 사실상 이건 사기다.
1: 네네.
0: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현충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이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예, 저를 포함해서 이미 네. 찾아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0: 뭐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이 안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0: 현행 법상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현재 대체 공휴일은 뭐 국경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빨간 날 하루가 사라졌다. 뭐 토요일이랑 겹쳐서 너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실제 과거에도 현충일이나 신정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제도 개편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올해 공휴일 좀 달라진 게 있죠.
0: 네, 올해부터는 이제 근로자의 날, 그 노동절과
1: 네.
0: 재헌절이 새롭게 공휴일 체계에 포함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
1: 근데 둘 다 금요일이었잖아요.
0: 네.
1: 저희는 이랬어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헌절은 이제 2008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최근 정부가 다시 지정을 했고요. 노동절 역시 기존에는 그 근로자 중심의 유급 휴일 성격이 네. 강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도 함께 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휴일이 늘어났다고 해도 모두가 똑같이 쉬는 건 아닙니다.
1: 네.
0: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
1: 그래요.
0: 약 300만 명 정도는 대체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 네.
0: 올해 하반기에 그럼 대체 공휴일 언제냐 미리 알려드리면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이랑 겹치면서 각각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 300만 명이나 땀 흘려 일하신다고 하니까 네. 예, 저도 투정 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땀 흘려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이미훈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뭐 모두가 알고 대부분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비틀스. 오. 네, 영국이 나온 뭐 세계적인 밴드죠. 이 비틀스의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이 뭐 엄청 큰 스타디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경기장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옥상 콘서트.
0: 옥상요? 건물
1: 네.
0: 옥상?
1: 그렇죠. 건물 옥상. 루프탑 콘서트인데 그 콘서트를 한 그 옥상이 있는 그 건물이 내년에 박물관이 된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이곳이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세빌로 3번지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비틀스의 열성 팬분들한테는 세빌로 3번지 알지? 라고만 해도 이제 아는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인데
0: 네네.
1: 이게 이제 비틀스의 옛 음반사 빌딩이었어요. 이게 음반사가 애플 상사라는 음반사였었는데 지금의 그 IT 기업과는 이제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네, 회사였고요. 이 내년에 팬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새로 개관할 박물관에는 당시 음반 녹음을 했었던 녹음실 그리고 다양한 비틀스 관련된 자료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이 바로 비틀스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된 Let It Be라는 앨범 이 녹음된 공간이 있고요.
0: 그렇군요.
1: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옥상 콘서트를 했었던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비틀스의 생존 멤버 두 명 있죠. 폴 맥카트니 그리고 링고 스타 이분들도 각각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번 리모델링 개관에 대해서 이 건물 안에 특별한 추억이 정말 많다라고 폴 맥카트니가 얘기를 했고 링고스타도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0: 야, 비틀즈 팬들에게는 뭔가 이제 성지순례 하듯이
1: 맞아요. 예,
0: 꼭 가서 네. 한번 경험을 봐야 되는 공간이 생긴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아까 그 이제 옛 음반사가 애플 본사라고 애플 네. 사옥이라고 네. 하셨.

0: 근데 뭐 로고 같은 게 사과였던 거예요?
1: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이게 더 빨랐던 거고요. 비틀스가 세운 회사가 더 빨랐었던 거고 결국에 이제 1978년에 이 원조 애플이라고 할 수 있죠. 원조 애플이라고 하는 비틀스 애플 상사 여기가 이제 컴퓨터 내지 IT 기기로 알려진 고 애플사의 상표권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먼저 진행할 정도 그랬었고요. 어쨌든 이 비틀스의 후기 음반들 혹시 집에 뭐 LP나 CD 같은 거 갖고 계신 거를 잘 보면은 음반 한 가운데 사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0: 아, 사과 로고.
1: 네, 네, 녹색의 청사과고요. 이 라벨이 이 특히나 LP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죠. 이른바 정말 라벨이 붙어 있는 그곳에 이 A면에는 보통 사과의 그 파란 면, 겉면이죠. 껍질이 있는 면. 그리고 그 B면으로 가면은 그걸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사과를 깎아 놓은 단면. 하얀 속살. 그렇게 이제 보통 배치가 많이.
0: 귀엽네요.
1: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먹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과인데, 이 1960년대 후반에 이 비틀스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세우게 되는데, 이 음악 창작 활동 관련된 것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애플 상사이고요. 밴드가 1970년에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회사는 남았어요. 그래서 비틀스의 뭐 상표권, 여러 가지 뭐 저작권 이런 것들 또 예술적인 유산들을 관리를 했고요. 비틀스의 전 매니저인 닐 에스피널이 계속해서 이끌었고 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애플 상사가.
0: 그래요?
1: 그래서 이 현재 CEO가 있습니다. 톰 글린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번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매일 이 수많은 비틀스 팬들이 이 건물을 찾아온다. 그래서 외관 사진을 이제 지상에서 도로에서 찍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볼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참고로 1969년에 그 옥상 공연 당시의 난간도 그대로 옥상에 있으니 이런 것들도 볼거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0: 네. 근데 참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틀즈의 마지막 콘서트면 굉장히 좀 유리하고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옥상에서 했다는 게 좀 믿기지도 않고 그러네요. 네.
1: 그렇죠. 이제 비틀즈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스토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투어 그러니까 공연을 쉰 그 기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1966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당시에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월드 투어 특히나 미국 순회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이 비틀스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팬들 그리고 콘서트를 무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이제 당시에 아무래도 60년대이기 때문에 음향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관객을 동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관객 수를 수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디움 투어를 비틀즈가 개척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야구장 같은 곳에 야구만 하는 데인데 그 관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콘서트장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무대를 특설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 같은 것들이 미비가 되어 있었고 비틀스는 무대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뭐 사실 관객들의 비명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0: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1: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피곤하고 뭐 지루하고 이런 콘서트 활동 이런 것에 좀 염증이 생겨서 우리 이제 콘서트 안 하겠다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되는데 좋은 쪽으로 전화위복이 된 게 녹음 스튜디오에 틀어박혀서 음악적인 실험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비틀스의 투어를 중단한 이 후기에 나온 명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던 서전 페퍼스 론리 아트 클럽 밴드라는 앨범이라든지 네. 또 앞뒤가 전부 다 하얗게 되어 있어서 더 비틀스 화이트 앨범이라고도 불리는 앨범. 더 비틀스라는 앨범도 있었고 또 뭐 에비로드도 있었고요. 이런 명반들이 집중적으로 이 후기에 또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 옥상 공연은 Let It Be라는 앨범을 녹음할 때 그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안 해봤던 걸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녹음하던 건물 옥상으로 그냥 장비를 들고 올라가서 깜짝 콘서트를 게릴라 콘서트를
0: 그렇게 한 거군요.
1: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가던 분들은
0: 이제 어, 뭐지 하고 이렇게
1: 네, 네. 했는데 비틀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식으로 얘기하면 개탄 거죠.
0: 횡재하셨네.
1: 네, 네, 맞아요. 공연을 굉장히 올려다 본 겁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고 이런 분들 주변 거주자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 직원분들이 소음 민원이 이제 심했어요.
0: 비틀즈가 공연했는데 민원을 넣었다고요?
1: 네. 오. 그리고 당시 거의 모든 곡을 새로 만든 곡들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비틀스의 원래 유명한 곡들을 했으면 아 이거 비틀스 아니야? 야 대박이다 라고 했을 텐데
0: 이건 뭐야 하면서
1: 그렇죠. 이게 뭐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고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결국에는 옥상까지 진입을 하게 되고 이 앰프의 전원을 꺼버리게 돼요. 그래서 중단이 됩니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남긴 대중음악 역사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이벤트였었죠.
0: 야 이런 일이 있네요.
1: 네.
0: 야 일단은 곡 하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예.
1: 네. 이제 뭐 Let It Be 앨범, 옥상 콘서트 이런 것들 비틀스의 마지막 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역시나 예술성이 돋보였던 후기 곡들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봤습니다. 비틀스의 대부분의 곡들에는 작사 작곡가 란에 레넌 그리고 한 줄 긋고 맥카트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존 레넌,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비틀스 초기의 어떤 약속에 따라서 존 레넌이 곡을 다 만들어도 레넌 맥카트니로 쓰고 폴 맥카트니가 곡을 다 만들어도 레넌 맥카트니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곡이 레넌 맥카트니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넌 맥카트니가 90% 이상의 곡을 작곡을 하는데 네. 드물게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 더드물게 드러머 링고 스타가 지은 곡들도 앨범에 실려 있어요. 이제 뒤에 존 레넌 당연히 맥카트니 곡을 소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천재적 멤버들을 고루 조명한다는 의미에서 첫 곡은 조지 해리슨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 때문에 콰이어트 비틀이라는 또 별칭을 갖고 있었고요. 인도 명상 그리고 특히 인도 음악, 인도 악기 시타르 연주 이런 데 굉장히 심취했던 그래서 비틀스 음악 세계가 좀 변화하는데 또 네.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멤버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조지 해리슨이 기타 연주도 하고 노래도 직접 리드 보컬로 불렀어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비틀스의 수많은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타는 다 조지 해리슨 또는 뭐 때로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가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멤버들 이외의 기타리스트 외부 기타리스트가 참여한 그런 유일한 트랙입니다.
0: 누구예요?
1: 에릭 클랩턴.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죠. 이 조지 해리슨의 뭐 이른바 절친 이었었고요. 멤버들을 네, 설득을 해서 바로 이 곡의 기타 연주 뭐 이제 들으시겠지만 네. 물론 조지 해리슨도 뛰어난 연주자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타의 신이라고 하는 에릭 클랩튼의 그 깊은 표현력 같은 것은 역시 비교하기가 힘들고요. 재밌는 건 조지 해리슨의 아내를 에릭 클랩튼이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또 얘기거리가 또 한꾸러미인데 나중에 또 언젠가 또 소개해드릴 얘기거리 것 같습니다.
0: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저는 잠을 어떻게 네, 자려고
1: 오늘
0: 궁금해서
1: 오늘 밤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에릭 클랩튼의 연주를 보탠 네. 곡 뭐 곡 제목도 기가 막힙니다. When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0: 내 기타가
1: 조용히 눈물 흘릴 때
0: 읍조릴 때 뭐 이 네.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함께 네. 들어볼게요.

0: 베테스의 월말 기타 젠틀리 윕스 들으셨습니다. 기타가 정말 흐느끼는 듯한
1: 맞아요.
0: 예, 네. 소리가 들리네요.
1: 그러게요.
0: 이 박물관이 이제 개장을 하면 굉장히 주목받는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럴까요? 런던 시장도 환영 의사를 직접 밝혔네요.
1: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런던 시장이죠. 사디크 칸 이분이 직접 이 세빌로 3번지 프로젝트 이게 런던 시민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아주 흥미로운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환영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런던이 이 무대가 되는 건데 사실 비틀스 하면은 이 비틀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버풀이라는 네, 도시가 네. 먼저 아무래도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일 함부르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틀스가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이 함부르크에서 활동을 또 했었거든요. 이런 발자취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0: 네.
1: 특히나 이제 비틀스가 초기에 공연을 많이 했었던 그 리버풀의 지하 공연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캐번 클럽. 이라든지 비틀스의 또 박물관 비틀스 스토리도 리버풀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세빌로 박물관이 개장을 내년에 하게 되면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도 전 세계 비틀 마니아라고 하죠. 비틀즈 팬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끌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또 하나 생기는 셈이 됐습니다.
0: 네. 사실 비틀즈는

0: 90년대에 결성이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금 2026년이니까 60몇 년? 66년? 이 정도 그렇죠. 됐는데.
1: 맞아요.
0: 계속해서 이렇게 제조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1: 네, 맞아요. 이제 비틀스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1: 60년대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근 6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최근에 또 제조명 바람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반지의 제왕 호빗 영화 시리즈로 유명한 명감독이죠. 피터 잭슨이 네. 이 비틀스 후기 음반 제작 모습 이것들을 3부작 무려 8시간 분량이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겟백이라는 작품으로 삼아서 내놨고요. 네. 여기에서 또 이 옥상 콘서트가 별도 에피소드로 또 다뤄지기도
0: 그렇군요.
1: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는요. 요즘에 뭐 AI 얘기를 하는데 이 첨단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은 고인이 된 두 멤버죠. 존 레넌 그리고 조지 해리슨의 노래와 연주를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생존 멤버죠. 폴 맥카트니, 링고 스타가 후반 작업을 더해서 믿기지 않는 비틀스의 신곡, 미공개 신곡 Now and Then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게 영국 차트 1위를 기록을 하고 그래미상까지 수상하는
0: 네네.
1: 그러니까 AI로 합작이 된 곡으로서는 최초로 역사상 그래미상 수상 기록이 되는
0: 대단한데요.
1: 이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2024년에는 마틴 스코세이지 역시 영화 뭐 거장이죠. 제작한 다큐멘터리 비틀스 64라는 것이 나왔었고 또 작년에는 비틀스 앤솔로지라는 것 이게 원래 비틀 앤솔로지 1, 2, 3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음악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더해서 앤솔로지 4라는 이름으로 또 음반과 다큐멘터리로 선보였습니다.
0: 전 비틀즈는 진짜 시대를 불문하고 뭐 영화가 됐건 음악이 됐건 어떤 예술 장르가 됐건 무궁무진한 어떤 영감을
1: 네. 네,
0: 전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일단 두 번째 곡을 들을까요?
1: 네. 앞에 이제 조지 해리슨 곡을 들어보셨는데 이번에 이제 존 레넌 곡을 들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그러니까 말이 종이컵 안으로 끝없는 비처럼 흘러들고 라는 이 첫 구절 가사 굉장히 유명한 가사인데 이 존 레넌이 1967년 당시에 아내였던 신시아 레넌하고 다툰 다음에 이제 멍하니 있던 상태에서 무심결에 이 문장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적인 문장 이 이미지를 화두로 해서 단숨에 써내려간 곡이고요. 후렴구에 보면 이제 영어도 아닌 자이그루데바 옴미라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아까 잠깐 뭐 조지 해리슨도 인도 명상에 빠졌다고 네네.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인도 요가 명상에 빠졌던 존 레넌이 영적인 스승에게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이 곡 Across the Universe라는 곡이에요. 우주를 가로질러 우주를 건너라는 뜻이 되겠는데 실제로 2008년에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여기에서 이 노래 녹음 40주년 그리고 나사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이 곡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립니다. 이게 이제 431광년 떨어진 북극성 방향으로 이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를 쏘아 올려서
0: 네.
1: 지금 날아가고 있겠죠. 북극성을 향해서.
0: 아직 못 갔겠군요.
1: 아직 그렇죠. 못 갔겠죠. 당시에 뭐 존 레넌은 이미 사망한 뒤이기 때문에 폴 맥카트니가
0: 너무 근사하다.
1: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외계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 이런 논평을 전했습니다.
0: 그 곡 들어볼게요.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0: 비틀스의 Across the Universe 함께 들으셨습니다. 뭔가 몽환적이기도 하고 좀 네. 신비로운 느낌의 맞아요. 곡이었어요. 네. 그 마지막 옥상 공연 때도 이 곡을 연주했나요?
1: 이 곡은 연주를 안 했었고요. 옥상 공연은 이제 비교적 짧았었는데 그래서 네. Get Back, Don't Let Me Down, I've Got a Feeling, One After 909, Dig a Pony 그리고 영국 국가죠. God Save the Queen까지 이제 연주가 됐습니다. 이 비틀스의 마지막 정규 앨범 Let It Be에는 방금 들으신 Across the Universe 포함해서 뭐 I'm in Mine, Two of Us, Let It Be, The Long and Winding Road 정말 많은 그 명곡이 수록이 됐는데 이제 옥상 공연 때는 아무래도 좀 스튜디오 효과나 관현악 같은 걸 없이 밴드 연주만으로 좀 꽉 채워지는 그런 곡들 위주로 선곡이 됐습니다.
0: 저는 The Long and Winding Road 좋아하는데
1: 네, 너무 명곡.
0: 그거 오늘 네. 안 하셨네요.
1: 이게 명곡이 너무 많아도 탈이에요.
0: 그것도 참 고민되실 것 같아요.
1: 누군가의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0: 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앞에서 조지 해리슨, 존 레논 곡 차례로 들어봐서 이제는 폴 맥카트니가 짓고 부른 곡 나올 차례입니다. 네. Let It Be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비틀스의 대표곡 중에 하나고요. Let It Be입니다. 고뇌와 어둠의 시간 속에서 절망에 파묻히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Let It Be 놔두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노래이고요. 이 Let It Be 작업할 때 비틀스 멤버들이 거의 멱살잡이 가까이까지 가면서 싸우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는 폴 맥카트니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14살 때 이제 암으로 먼저 별세를 하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말고 Let It Be 흘러가는 대로 돌아 이런 조언에서 탄생한 꿈속의 메시지에서 탄생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한 주를 또 치열하게 살아내신
1: 그렇죠.
0: 네, 지친 어깨들에게 오늘 네. 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는
1: 네.
0: 곡으로 마무리를 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희훈 음악전문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비틀즈의 Let It Be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지만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0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은 18도에서 24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6도, 현재 습도는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다독이 비노비노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방송 챙겨 들어요. 비노비노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드백이 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다독이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IT 1세대를 대표하는 IT계의 현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의장님 또 오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들 로봇 시리즈와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소개만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깊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나 의장님이 중역본으로 읽었던 이 로봇 시리즈 그리고 파운데이션 시리즈 관통하는 이제 어떤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로봇공학 3원칙이라는 거를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기 SF에서 제시를 했고
2: 너무 중요하죠.
1: 네. 예. 이게 이후에 많은 SF 작가들이 그거를 차용하기도 하고 SF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 뭐 로봇공학에서 이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발전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약간 이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나 좀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원칙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그 로봇 3원칙이 아주 정말 유명하죠.
1: 네.
2: 첫 번째가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
1: 네.
2: 두 번째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1: 네.
2: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1: 네.
2: 근데 이제 아시모프가 정말 천재적으로 이걸 전개하는 게 이 세 가지가 결국 부딪히는구나.
1: 그렇죠.
2: 예. 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1: 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2: 네.
1: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첫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도 부딪히고.
2: 이게 정말 작가들이 정말 천재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1: 네.
2: 이게 그 얼라인먼트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그 인간의 윤리와 정렬시키는
1: 네.
2: 거.
1: 네.
2: 그 딜레마에 관한 얘기예요.
1: 네.
2: 이게 그 지금 그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없거든요. AI에 대한 얼라인먼트를 어떻게 하냐.
1: 네.
2: 그 얼라인먼트가 조금만 튜닝을 하면 깨지네.
1: 네.
2: 그리고 얼라인먼트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뭔가 프롬프트를 조금만 슬쩍 해도 탈주 안 해.
1: 네.
2: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강화학습을 할 경우에 딜레마가 100% 생기는구나.
1: 네.
2: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1: 네.
2: 그 얘기를 그 옛날에 아시모프가 충실히 한 거죠. 이미.
1: 로봇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이 아이로봇이고 이제 약간 뭐 우화처럼 된 연작 소설들인데 그 연작 네. 소설들이 대부분 다 어떤 도덕 철학적 딜레마
2: 예, 예. 예.
1: 로봇 입장에서 네, 이거를
2: 그게 로봇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기도 하죠.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참 아시모프가 너무 놀랍다.
1: 네. 로봇 시리즈에서 한참 뒤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이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배경인데요.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은하 제국이 퇴보를 하게 되고 그 문명의 어떤 암흑기를 막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립을 한다. 그런 새로운 문명을 건설을 한다. 뭐 이런 설정인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처음 읽을 1990년대에는 흥미로운 설정이다. 뭐 이러고 그냥 읽었거든요.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니 흥미로운 걸? 이랬는데 2010년대를 거치면서 2020년대가 되니까 내가 사는 문명도 퇴보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사회의 퇴행 이런 것들 지적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끼어들고 의장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집안도 이제 꺼질 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 우리 사회가 퇴행을 할 수 있을까요? 퇴행의 어떤 징조가 좀 보이시나요?
2: 저는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지금을 예언적으로 서술한 소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2: 그 내용을 보면
1: 네.
2: 그 은하 제국이 수만 년의 역사 끝에 붕괴를 앞두고 있다.
1: 네.
2: 수학자 해리 셸던이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개발해서 이를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1: 네.
2: 이 심리 역사학이 개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1: 네.
2: 수십억 명의 집단 행동은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원리에 기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1: 네.
2: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1: 빅데이터.
2: 우리가 그러네요.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예요.
1: 오.
2: 빅데이터로 집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1: 그 심리 역사학도 소설 안에서 전제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2: 네.
1: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모으면 그건 예측 가능하다.
2: 아, 통계적으로 네. 예측 가능하다.
1: 네.
2: 그게 빅데이터네요. 빅데이터를 심리 역사학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제국 붕괴 이후 찾아올 3만 년의 암흑기를 1천 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1: 네.
2: 그래서 제일 파운데이션, 제일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1: 네.
2: 제일 파운데이션은 바깥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네. 은하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인류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기술 문명의 불씨를 너희들이 지켜라.
1: 네.
2: 그리고 그 뒤에 이 심리 역사학자들이
1: 네.
2: 모든 것을 내다보고 인간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100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채로
1: 네.
2: 개입하죠.
1: 보이지 않는 정부인 셈인데
2: 네.
1: 사실 초반에는 제일 파운데이션 사람들은 그런 정부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죠.
2: 모르죠. 그리고 네. 알면 안 되죠.
1: 네.
2: 왜냐하면 알면은 그 인위적인 개입이 되니까
1: 네.
2: 그러면 운명의 추를 바꾸게 되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어제 1부에서
1: 네.
2: 인류 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슈퍼 엘리트들이 인류 운명을 좌우할 AI 개발을 독점하고 있어요.
1: 네.
2: 그게 챗GPT고 클로드고 제미나이고 그록이죠.
1: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거물들이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SNS에 올리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네트워크가 있고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그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해주셨죠.
2: 네, 그 네. 피터 틸로 대표되는 페이팔 마피아들.
1: 네.
2: 그리고 그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AI 개발자들이 전부 다 어릴 때 SF를 읽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1: 네.
2: 그래서 특히 그 반지의 제왕의 광팬들입니다.
1: 네.
2: 팔란티어라는 이름부터
1: 네.
2: 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1: 제가 의장님 책을 보다가 좀 소름이 끼쳐가지고
2: 네.
1: 네.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게 하필 또 반지의 제왕이랑 스타워즈였구나.
2: 네, 스타워즈하고 네.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스페이스 오페라
1: 네.
2: 완전히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걸
1: 네.
2: 현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피터 틸이 이제 일단 거기서는 돈이라고 불려요.
1: 네.
2: 마피아의 두목이죠.
1: 네.
2: 피터 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더 이상 대중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1: 네.
2: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들 의사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네.
2: 그리고 이게 바로 심리 역사학과 제이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1: 그렇네요.
2: 피터 틸이 제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1: 네.
2: 우리가 더 이상 대중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
1: 네.
2: 그리고 피터 틸은 나는 더 이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고 믿지 않는다.
1: 네.
2: 그리고 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해요.
1: 네.
2: 근데 그게 그럼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딱 제이 파운데이션이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심리 역사학이죠.
1: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도 제이 파운데이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이 파운데이션에 있는 해리 셸던의 후계자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2: 네.
1: 인류를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하는 거다.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내가 제일 파운데이션에 있는 나머지 수백억 수천억 인류를 이끄는 것은 나의 희생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 그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1: 네.
2: 그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장기주의거나 장기주의자거나 네. 효과적 이타주의자인데
1: 네.
2: 장기주의자가 뭐냐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인류는 그 우주에서 너무나 희소한 놀라운 지성 중에 하나인데
1: 네.
2: 이게 사라지게 두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다.
1: 네.
2: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2: 태양의 수명하고 물려 있죠. 태양이 10억 년쯤 지나면 이제 불꽃을 크게 넓히기 시작하면 지구가 그 불꽃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수명이 끝나는 거죠.
1: 네.
2: 예정돼 있죠. 그때가 되기 전에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
1: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네. 할 때는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뭐 화성을 가야 된다. 화성을 발판으로 다행성 네. 종족이 네. 돼야 되고 태양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참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나 했는데 그 만화를 많이 본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
2: 어마어마한 돈과
1: 네.
2: 어마어마한 권력과
1: 네.
2: 인공지능을 손에 쥐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에 인류가 끌려가는
1: 그리고 그들은 진지한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을
2: 사명이라고
1: 하고,
2: 네. 믿어요.
1: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세계 지배를 하겠다가 아니라
2: 네.
1: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하고
2: 네.
1: 그 과정에 희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2: 그게 문제예요.
1: 네.
2: 그 인류가 유일한 주체가 돼버리면 개별적인 존재들이 다 희생당합니다. 인류의 장기적 존재를 위해서 너희들은 희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 네.
2: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부트스트랩인 것이다.
1: 네.
2: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동 거는 존재였을 뿐이다 라는 얘기죠.
1: 이게 의장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휴머니즘과 전체주의가 갈라지는 대목이
2: 그게 거기죠.
1: 네.
2: 네.
1: 개인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네, 네. 개인을 희생될 수 있는 도구로 보면 그건 이제 휴머니즘이 아닌 것인데.
2: 이를테면 독일의 아리안족의 위대함.
1: 네.
2: 그게 나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 독일인이어도 개개인의 희생은 별게 아닌 걸로 아리안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1: 근데 여기서 이제 섬뜩한 게 사실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도 굉장히 소설적 재미가. 제이 파운데이션의 그 사명을 독자가 나쁜 놈들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제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2: 그럼요. 그 지금 네. 그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주의나 효과적 이타주의가
1: 네.
2: 그 지배적인 사상으로 돼가고 있어요.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론을 펼치려면 피터 틸 당신이 틀렸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이 위기들을 현재 닥친 위기, 앞으로 닥칠 위기, 뭐 태양계의 위기까지도 지금 우리의 슈퍼 엘리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미래 우리 후손들이 민주적 절차로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반론을 펼쳐야 되는데 피터 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민주주의로 뭐가 그렇게 현명하게 잘 됐냐고 뭐 기후위기를 맞섰냐 뭐 기후위기는 피터 틸의 관심사도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전쟁위기를 맞섰냐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뭐 있냐 게다가 점점 더 어떤 의회라는 조직이 선진국에서 망가지는 게 안 보이냐라고 할 때 사실 좀 할 말이 좀 궁색해지잖아요.
2: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소수의 아주 뛰어난 몇 사람들이
1: 네.

0: 인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자비로운 독재를 펼쳐야 되는
0: 것처럼. 그게 자기라는 거죠.
1: 네. 네.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0: 그게 여러 가지 점에서 틀렸는데요.
1: 네.
0: 가치를 바깥에 두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를테면 인류가 도구가 되잖아요.
1: 네.
0: 인류는 도구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1: 근데 우리가 그런 당위로 반박을 하는 거야 쉬운데 지금 민주주의가 작동하냐라고 물을 때 지금 어디가 약간 잘못돼가지고 조금 삐걱거리는데 원래 이거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대답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0: 그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 인류의 제도는
1: 네.
0: 기본적으로 인류의 약점 위에 세워진 제도고요.
1: 네.
0: 그래서 최선의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가장 덜 나쁜 것을 구하는 거지.
1: 네.
0: 그러니까 가장 덜 나쁜 것을 구한 게 삼권분립이고 민주주의인 거지
1: 네.
0: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1: 네.
0: 왜냐하면 인류는 기본적으로 되게 연약한 존재고 어쩔 수 없이 약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되는 존재고 더 나아가면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1: 네.
0: 그거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하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만 할 수 있었으면 인류의 모든 죄의 99%가 사라졌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는 대단히 취약하고 나약한 존재다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1: 네.
0: 피터 틸의 나쁜 점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취약점은 다 인정하지만 자기는 그런 게 없다고 믿는 거예요.
1: 네.
0: 그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고 독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틀린 전제인 거죠.
1: 제 생각에 피터 틸이 스타워즈랑 반지의 제왕 볼 시간을 조금 어렸을 때 줄이고 플라톤이나 뭐 이렇게 좋은 좀 고전 인문서들을 좀 읽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0: 피터
1: 듭니다.
0: 피터 틸도 그렇고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 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1: 네.
0: 제가 보면 그 친구들이 공부한 철학이 미국식 공리주의예요.
1: 네.
0: 그러니까 반도 못 보는 거죠.
1: 네.
0: 그 자기들이 펼치는 논리의 함정들. 이를테면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에 기술공화국이란 책이 대표적인데
1: 네.
0: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술을 써야지 너네 맨날 애들을 뻘거벗은 사진이나 공유하게 하고 잡담이나 하게 하고 그런 쪽에 너의 에너지를 쓰냐. 너가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받아놓고
1: 네.
0: 와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뺏고 그러고 살다 죽냐.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한 말이잖아. 그런데 그 미국이 선하고 나머지 특히 중국이 나쁘니까 우리가 기술을 이 선한 나라를 선한 세력을 지키는 데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만 시작하면서 엇나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명백히 트럼프가 그렇게 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국만이 선하고 중국은 악한 존재니까 우리가 AI를 압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1: 네.
0: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피터 틸하고 알렉스 카프하고 트럼프가 다 나쁠 때는 어떡할 건데?
1: 네.
0: 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1: 네.
0: 그냥 우린 선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극히 결함이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철학 공부를 덜한 거죠. 책을 반만 읽었거나.
1: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을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때 탐독할 때에는 그저 장쾌한 상상력, 아 정말 웅장하다
0: 네.
1: 뭐 그러면서 약간 뭐 인간의 어떤 뭐 지구의 가친 혹은 뭐 이 인간으로 유기물 지능의 가친 생각을 벗어나서 우와 이러고 읽었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막 무기물로 된 지능을 제가 상대를 하고 있고
0: 네, 네. 네.
1: 뭐 어떤 엘리트 슈퍼 엘리트들의 그림자 정부가 이미 반쯤 만들어진 것 같은
0: 네. 네.
1: 그중에 한 명은 페이팔 마피아인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입각도 했다가
0: 그럼요.
1: 네, 나오는 걸 보면서
0: 그리고 지금 펜스 부통령
1: 네.
0: 그 친구도 페이팔 마피아고요.
1: 네. 피터 틸이 후원을 엄청 네. 많이 해서 사실상 키워낸
0: 백악관에 여러 명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아 이상합니다. 이 의장님과 함께 아이작 아시모프 세계관 이야기만 해도 2시간은 훌쩍 할 것 같은데
0: 네.
1: 다음 책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0: 네.
1: 네, 여기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 책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 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이장님, 이제 저희 우리 메인 도서입니다. 그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집중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책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0: 그 이승윤 교수님은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1: 네,
0: 이것 관련한 논문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바넷 연구상,
1: 네,
0: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학회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받았고요.
1: 오, 네.
0: 일본 교토대에서 교수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 네.
0: 그 2023년에 영판 도서 불안정 노동의 다양성,
1: 네,
0: 액화 노동과 한국 복지 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
1: 네,
0: 이걸로도 또 상을 받으시고.
1: 아.
0: 그래서 그 액화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1: 네,
0: 인정을 받게 된 놀라운 개념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1: 네,
0: 잘 정리해 줬다.
1: 네.
0: 그래서 너무 시의적절한 표현이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1: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에
0: 그렇습니다.
1: 적을 두고, 네, 계시지만,
0: 예,
1: 세계적인 학문적 권위자이고,
0: 예,
1: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연구자이시고,
0: 네, 네, 네,
1: 네,
0: 어떻게 보석 보면 같은 분이죠.
1: 네, 어제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문제 정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0: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1: 우리가, 네, 예, 한국이 이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여러 선진국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문제 정의를 하고 이거 같이 논의해 봐요라고 얘기할 때 이승윤 교수님 그,
0: 네,
1: 중에 한 분이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보이지 않는 노동, 이 책이 아마 그 액화 노동에 대한 책인가요?
0: 그렇습니다. 네.
1: 네.
0: 네.
1: 책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그 액화 노동이란 건 뭐냐면,
1: 네,
0: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1: 네,
0: 비정형적이고 비표준적인 노동이 기존의 경계들 사이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하면,
1: 네,
0: 그냥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사대보험을 받거나 직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였잖아요.
1: 그렇죠. 이것도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사실은 20세기까지는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었고,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제 정규직 이 아닌, 그렇게 보호 못 받는 무슨 뭐 단기 계약직, 뭐 파견근로,
0: 예,
1: 뭐 이런,
0: 예,
1: 게 뭐 하청인데 사실은 그냥 본청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똑같은 일하는데 너는 하청 회사 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험을 좀 덜 받는다든가 임금 덜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담협 대상이 아니라든가 그런 노동자가 있었고,
0: 뭐 소사장도 있고요.
1: 네,
0: 예,
1: 그런 그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아, 이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노력을 하느라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비정규직조차 아닌.
0: 네, 비정규직조차 아니죠.
1: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0: 네,
1: 그런 노동이 많아졌다.
0: 대표적인 게 플랫폼 노동자들.
1: 플랫폼 노동자들.
0: 플랫폼 노동자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1: 네,
0: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 네,
0: 원래는 하나였던, 하나의 덩어리였던 노동을,
1: 네,
0: 다 막 잘라내고 썰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 네.
0: 이 하나의 뭉치였던 노동을 세분화해서 요거를 요만큼 따로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요걸,
1: 네,
0: 요만큼 따로 이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요걸 요만큼 따로 플랫폼 노동자를 주고,
1: 네,
0: 그래서 해체를 시켜버려요.
1: 옛날에 중화유리 전문점에서 배달을 하는 청년이 있었으면 그 청년은 그 식당 직원이었는데.
0: 그렇죠. 철가방.
1: 네. 근데 그 배달을 뭐 배달 전문 업체한테 맡기면 이제 아웃소싱이 되는
0: 그런
1: 것이고.
0: 그런 거죠. 예.
1: 근데 이제는 그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조차 아닌.
0: 예. 배달만 딱 잘라내서,
1: 네,
0: 알고리즘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 배달 중개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고,
0: 네,
1: 그 플랫폼에서 음식점과
0: 알고리즘이
1: 라이더가
0: 작동을, 네, 하는 거죠.
1: 만난다.
0: 예.
1: 그럼 이 라이더는 배달 플랫폼 업체 직원도 아니고,
0: 네,
1: 음식점의 직원도 아니고.
0: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제도 사이로 액체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1: 네.
0: 그래서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는 돈,
1: 네,
0: 사고를 내서 쓰게 되는 치료비,
1: 네,
0: 오가는 데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이 다 이 제도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어떤

0: 네.
1: 그 노동을 한 단위 덩어리였던 노동을 딱 떼내서 알고리즘이 분배를 해줘서 생기는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거예요.
0: 노동자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앱에 어디 배달하세요라고 뜨면은 그걸 보고 열심히 배달을 하고 나면 얼마를 받는데 네.
1: 엄밀히 보면 자영업자로 분류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0: 나는 노동을 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너는 노동자가 아니다.
1: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명백하죠.
0: 그렇죠.
1: 네.
0: 네. 근데 이게 한국뿐 아니라 그 즈음에 전 세계적으로
1: 전 세계적으로
0: 뭐 우버니 뭐니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1: 그러니까 이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이 많은 분야에서 액화돼 버린 거예요.
0: 이 용어 자체가 참 잘 지은 용어이고 네, 잘 지은 네. 용어인데 그 용어 자체가 배달 플랫폼이 생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1: 예.
0: 한참 지나야 문제를 정의하게 되고 여기에 이름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1: 그게 이제 이게 IT의 발전과 AI의 발전이 다 맞물려 있는데
0: 네.
1: 지금 제가 첫 번째 날에 얘기했던 게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여기서 오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기술의 변화를 지금의 제도와 가버넌스가 못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표적이니까 그 이를테면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상태를 상정하고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법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자, 한 6개월 만에 총을 만들었어요.
0: 네.
1: 딱 겨냥해보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새였는데
0: 네.
1: 오늘 보니까 물고기가 돼 있네.
0: 네.
1: 그러면 총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진.
0: 네.
1: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를 만듭시다 하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보면 공룡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법과 제도의 속도, 가버넌스의 형태가 현재하고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지각 위에서는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0: 네.
1: 이분들은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거다.
0: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입법 과정이라는 걸 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법치 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몇백 년 전에 생겼고 입법 과정에서는 이제 뭐 어떤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뭐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뭐 그 와중에 뭐 심의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이래가지고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을 뜨는 용도가 아니고 텐트가 아니고 이거는 한번 지어 놓으면 오래 갈 건물로 생각하고
1: 우리의 대리석 건물인 거
0: 네. 네. 우리의 법 체계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1: 네.
0: 뭐 한국뿐 아니라 뭐 어느 나라나 법은 다 그런 거였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법을 텐트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건가요?
1: 저는 그래서 그게 법이 시대와 불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 네.
1: 이를테면 이건 지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로 집권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0: 아, 그 사람의 노동자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
1: 네.
0: 네.
1: 네. 그렇게 하면 다른 접근이 가능하죠.
0: 아.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호할 때 뭐 이 사람의 사용자가 누구냐, 뭐 기업이 누구냐 이런 거에 논의를 조금 이렇게 피해 갈 수 있겠군요.
1: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요.
0: 네.
1: 그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0: 네.
1: 그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땅이 흘러도
0: 네.
1: 표적이 움직여도
0: 네.
1: 더 큰 건물로 잡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디지털로 인한 어떤 그 노동의 분해라든가
0: 네.
1: 아니면 AI로 인한 소득의 극단적인 집중
0: 네.
1: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해서 AI 자체를 사회의 것으로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게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0: 네.
1: 여주 구양리의 태양광 마을 같은 경우에.
0: 네.
1: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 노동의 탈상품화라는 질문

0: 대신에 사람을 지켜보자. 어떤 경우든 어떻게 되더라도 사람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친구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아예 질문을 바꿔본다.
1: 사실 박태웅의 AI 강의 2026 그 책 말미에서 AI 기본 사회라는 네네.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고 예. 굉장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액화노동 얘기를 조금만 더 네. 하고 싶습니다. 액화노동이 지금까지는 2010년대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이 AI 변혁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었고 그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디지털 미디어 기술들의 결과물이었는데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사회 시스템이랑 결합을 하게 될 때 액화노동도 심해질까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플랫폼 액화였다면
1: 네.
0: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 AI 액화입니다.
1: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머릿속에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는데 어떤 걸까요?
0: 그 노동이 극단적으로 더 분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네.
0: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배달 노동자 정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1: 그렇죠. 뭐 배달, 뭐 프리랜서들이 네, 모이는 네. 플랫폼들.
0: AI 네. 액화가 되면
1: 네.
0: 번역가, 회계사,
1: 네.
0: 디자이너, 초급 개발자가 다 액화될 수 있어요.
1: 아.
0: 혹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회계사가 필요한 회사들이 회계사를 굳이 내 회사 안에 두고 싶지 않다.
0: 지금 그 엔트로픽
1: 네.
0: 클로드가 개발 쪽을 거의 먹었거든요.
1: 네.
0: 그 지금 엔트로픽 자체에서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1: 네.
0: 다른 회사들도 보통 90% 구글 같은 경우가 보스로 얘기하는데도 75% 이상.
1: 네.
0: AI가 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근데 그 엔트로픽이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게 회계입니다. 금융회사들하고 손잡고
1: 네.
0: 합작회사를 며칠 전에 발표했어요.
1: 네.
0: 그 얘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 아.
0: 엔트로픽의 클로드로 돌려보니까 회계사 필요 없네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큰 금융회사들이 거기 투자를 한 거예요. 비가시성이 심화되는데요.
1: 네.
0: AI로 인한 해고는 안 보입니다.
1: 안 뽑는 거라서
0: 안 뽑는 거니까. 그리고 네. 심지어 AI로 인해서 사람을 줄이게 돼도 AI로 인해서 그렇다고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냥 뭐 그 친구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 restructuring이라고 하죠.
1: 네.
0: 절대로 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AI가 작년 말부터 명백히 가속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 말부터 AI의 재기적 자기 개선이 본격화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AI를 이용해서 AI를 개선을 해요.
1: 네.
0: 그래서 그 AI의 성능 개선 그래프가 명백히 지난해 말부터 꺾입니다.
1: 네.
0: 더 가파르게 꺾여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새 모델까지 나오는 주기가 평균 50일로 줄어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속도를 띠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1: 네.
0: 액화 노동에 대한 대응이 가속도를 띠면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플랫폼 기업이 가져왔던 액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빠른 가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액화에서 AI 액화로 넘어가면서 대상은 확대되고 비가시성은 심화되고 속도는 빨라진다.
1: 저희가 파운데이션 시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지금 빅테크 CEO들에 대해서 이장님의 쓴소리를 비판을 잘 들었고 이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 그 빅테크 CEO들이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0: 그렇죠.
1: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액화노동 문제인가요?
0: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부의 집중의 가속화예요.
1: 네.
0: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너무 풍족해져서 돈이 필요 없어지는 시간이 온다.
1: 네.
0: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갖게 될 때가 온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정작 그들의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뭐 특히 뭐 인도 출신 개발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당한 다음에 비자 없어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게 네. 아주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부의 가속화되는 집중과
1: 네.
0: 돈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풍요로워지는 미래 사이에 그 갭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그리로 넘어갈 건데를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빨리 갈 수 있기 위해서 AI 회사에 대한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죠.
1: 방적기가 등장했으니까, 증기기관이 등장했으니까 우리 이제 풍족한 산업사회로 갈 것이다.
0: 네.
1: 그 중간에 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19세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뛰어넘자.
0: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보면 그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1: 네.
0: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90년 걸렸습니다.
1: 산업혁명 기간에는 오히려 퇴보를 했던
0: 퇴보했죠.
1: 거지. 평균 수명도 줄어들고.
0: 런던의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질 만큼.
1: 영아 사망률은 치솟고.
0: 왜냐하면 4-5살짜리 애들도 공장에 가서 10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1: 네.
0: 그때 노동조합이 나오고
1: 네.
0: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이 나오고 대기 환경에 관한 법이 나오고 온갖 투쟁을 거쳐서 정치적 타협과 투쟁을 거쳐서 비로소 겨우 90년 만에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1: 그 90년 동안에도 그 산업혁명의 기술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됐고요.
0: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1: 네.
0: 그런데 왜 그나마 타협을 했냐. 런던의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지고 런던 포그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하루에 2만 명이 죽은 그 석탄 가스로.
1: 네.
0: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자기 물건을 사줄 손님이 없잖아요.
1: 네.
0: 20살에 다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팔아.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해준 거예요.
1: 환경도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0: 네. 자기들도 런던에 살아야 네. 되니까.
1: 인구 구조도 보아하니까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고 뭐 노동쟁이도 격렬하게 네. 일어났고 네. 그래서 결코 자연스럽게 이게
0: 전혀 자연스럽게 아니고. 되지 않았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대단히 비겁하거나 속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와 지금 갈수록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현재 사이에 가교가 없잖아요. 그 가교를 제시해 줘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야지.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미래를 당기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한다고.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뭐 권력과 부를 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한 15년 정도 우리가 겪어온 이제 한국의 사례를 저는 좀 약간 회고를 해보고 싶은데 액화 노동이 한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퍼질 때 우리는 왜 그거를 대처를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의 어떤 그 플랫폼 CEO들의 악덕이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뭐가 약간 대응하는 게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느렸는데 뭘 만약에 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0: 저는 이게 런던 스모그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게 뭔지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와 솔루션이 맞지 않아요.
1: 네.
0: 왜냐하면 현대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1: 네.
0: 글로벌로 작동해요.
1: 네.
0: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 네.
0: 동시에 규율을 하지 않으면 규율을 못하는 기업들이에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1: 네.
0: 어떤 특정 개별 국가가 규율할 수가 없어요.
1: 한국 청문회에 CEO 나와라 그래도
0: 안 나오죠.
1: 미국 기업이다.
0: 네. 우리 쿠팡은 미국 기업이야. 네. 쿠팡은 명백히 한국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도 우리 네. 미국 기업하고 빠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법과 규율, 규제는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 네.
0: 사건은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다.
1: 네.
0: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1: 네.
0: 국회의원들이 IT를 몰라요. 그런 몇 가지가 겹쳐서
1: 플랫폼 노동도 몰랐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0: 네.
1: 그들은 국민 국가가 규제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닌
0: 그런
1: 기업이고
0: 예.
1: 게다가 그들을 규제해야 될 사람들조차 어떤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네. IT 회사의 특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다.
0: 네. 이를테면 이게 사실 액화 노동이야라고 말해준 사람이 이승윤 교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왔을 만큼 인류가 이 문제를 정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0: 박태웅의 AI 강의 2026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을 이용해서 불과 싸운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시대와 제도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니까 점점 그 불화하는 속도나 규모도 커질 것이다. 근데 그 문제를 AI로 해결을 해보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AI가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을 합의하는 데 시작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게 아니다.
0: 네.
1: 얘는 인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0: 네.
1: 그렇지 않으면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어떤 거죠.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 제국주의 경험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0: 제가 의장님 책을 읽으면서 그렇네요.
1: 네.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리고 그 이번에 그 UN에서 AI 허브라는 걸 한국에 만들겠다고 합의를 냈잖아요.
0: 네.
1: 그게 왜 합의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도 있어요. 트럼프가 워낙 예산을 많이 잘라서.
0: 네.
1: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우리가 그 돈을 다 대줄 테니 가지 마라라고 했어요.
0: 하지만 스위스에는 반도체 공장도 없고
1: 그 기구들이 다 노르랍니다.
0: 네.
1: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친구들이 진짜 원했던 건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유럽의 노쇠에 가는 낡은 리더십과 미국의 미친 리더십을 피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억압적인 전체주의적 제도에서 빠져서
0: 네.
1: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을 택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미국도 택할 수 없고 중국도 택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 나라들이 미들 파워로서 어떤 제국주의 경험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AI 기본사회를 같이 만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장을 대행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APEC 회의에서 의장을 했었고,
0: 네.
1: 그거 내년에 G20에 또 의장을 해요.
0: 네.
1: 트리플 크라운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외 없이 AI 기본 사회를 만듭시다. 그리고 포용적인 AI를 합시다.
0: 네.
1: 라고 했고, 그래서 APEC에서 AI와 관련된 합의문 중에서
0: 네.
1: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사인한 첫 번째 합의문이에요. 그게 APEC 합의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거기서도 APEC AI 센터를 한국에 두기로 합의를 했어요.
0: 네.
1: 그걸 중국이 너무너무 가져가고 싶어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한국의 리더십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들 파워로서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나라로서
0: 네.
1: K-POP, K-Culture, K-Food의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로서 신뢰를 준 거예요.
0: 이게 뭔가 그 AI 전환이라고 부르든 AI 위기라고 부르든 대변혁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의장님 만났을 때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살고 있네요.
1: 네. 뭔가. 그 공간적으로도 중요한 장소고요.
0: 네.
1: 저희가 그래서는 되게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 인류 역사에서 그 쿠데타를 총 한 방 안 쏘고 민주적으로 제압한 유일한 나라예요. 두 번이나.
0: 두 번이나.
1: 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집단지성이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세계적인 극우화의 물결이
0: 네.
1: 지금도 고조되고 있는데 허리를 부러뜨린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극우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미국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전 세계가 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0: 네.
1: 유일하게 보통 이런 거는 꺾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부러뜨리잖아요.
0: 네.
1: 올라가고 있는 중에 부러뜨린 유일한 나라예요.
0: 우리가 계속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거울이 없어가지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깥에서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역량이 가진 나라가 없다.
1: 너무 놀라운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가 계속해서 올라가.

0: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의 그 유니세프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여섯 개 기구가
1: 네.
0: 한국의 AI 허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 게 그런 뜻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를 5단 케이크라고 표현하거든요.
1: 네.
0: 그 밑에 에너지가 있고 그 위에 반도체 칩이 있고
1: 네.
0: 그 위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위에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서비스가 있어요. 이 다섯 개를 다 가진 몇 안 되는
1: 네.
0: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령 하나씩 접어보면요.
1: 네.
0: 에너지 있냐?
1: 네.
0: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냐?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거의 다 자빠지는데 반도체 있냐?
1: 네. 미국이 지금 공장이 없잖아요.
0: 반도체 있냐 해서 네. 거의 몇 나라 빼면 다 없어지죠.
1: 네.
0: 네 번째 독자 모델 있냐?
1: 네.
0: 다섯 번째 포털 있냐?
1: 포털. 그렇네요.
0: 전 세계에서 구글을 제끼고 포털이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이잖아요. 그 마지막에서 그냥 네 나라밖에 안 남아요. 거기다가 반도체 있냐 그러면 러시아 자빠지죠.
1: 네.
0: 중국은 이제 시작이죠.
1: 하여튼 이제 아마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있고 하지만 우리의 역량도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절망적인 역량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 국가가 될 그런 역량이 있고
0: 어떤 그 역사적인 책무 같은 거를 좀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도전, 역량, 책무.
0: 네.
1: 근데 저희 목표는 아마도 AI의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모든 인류가
0: 네, 모든 인류가
1: 잘 누리는 그런 사회일 텐데 그걸 AI 기본 사회라고 할 텐데 요거는 어떤 사회입니까?
0: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번 해봤잖아요.
1: 네.
0: 그때 90년에서 1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1: 네.
0: 그걸 봤는데 왜 그걸 되풀이할 필요가 있나?
1: 지금 제가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을 읽고 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근데 AI 기본 사회라는 거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적은 사회인 거죠.
0: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하나가 생계 수단으로서 일이 있고
1: 네.
0: 또 하나가 자기 실현으로서 일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99대 1? 95대 5?
1: 밥벌이죠.
0: 뭐. 그리고 뭐 그 뭐요? 그 저 취미와 동업 일치가 된
1: 네네.
0: 상위 2% 이런 사람들이 있죠.
1: 드무니까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네. 선망의 대상이죠.
0: 지극히 드문 동업 일치가 네. 된 뭐 1%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1: 지금은 직업과 밥벌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
0: 네네.
1: 98%에게는 그렇죠. 동의어죠.
0: 그런데 AI가 만약에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면
1: 네.
0: 이걸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좋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1: 네.
0: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직업이 밥벌이가 아닌 시대.
0: 네.
1: 밥은 그냥 저절로 벌어지는
0: 그러니까
1: 시대.
0: 그러니까 우리는 99대 1 혹은 100대 0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1: 아.
0: 그때는 노예들이 일을 하고 시민들은 심포지움을 했죠.
1: 네.
0: 향연을 누렸잖아요.
1: 네.
0: 그 노예의 자리를 AI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리스 시대처럼 살 수 있는 거죠.
1: 뭐 이렇게 낮에는 에우리피데스랑 같이 연극 공연하다가
0: 네.
1: 저녁에는 소크라테스한테 독잔도 건네고
0: 그러니까 그
1: 네.
0: 그렇게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만은
1: 네.
0: 어쨌든 노동의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사실은 놀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1: 네.
0: 그 본질적으로 노예 노동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1: 그리스 귀족처럼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0: 네. 저는 2시간만 놀아도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어쨌든 극단적인 생산성 향상이 오는 시대라면
1: 네.
0: 노동의 이 비례가 극단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1: 아마 개개인들의 삶의 방향성도 그에 맞춰가지고 달라질 것이고 워커홀릭이다 이 말이 이제 칭찬이 아니게 되는
0: 네.
1: 때가
0: 네.
1: 오게 될 것이고
0: 네.
1: 그럼 그 시간을 그 시간의 삶을 내가 뭘로 채울 것이냐 이거는 각자 고민을
0: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 일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 되죠. 그 일이란 게 이럴 때면 그 물리학 음악을 더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목수 일을 한다거나
1: 네.
0: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종이에 풀칠하면서 나는 인생의 보람을 느낀 다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 되죠.
1: 아, 이 2부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정말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와, 이렇게 인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의 삶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다둑이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시는 시간 되었겠죠? 의장님,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0: 그 영국에 춤바완바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1: 네.
0: 이 친구들이
1: 네.
0: 개혁을
1: 네.
0: 즐겁게 해야 된다.
1: 아.
0: 개혁은 파티와 같은 거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1: 영국 민중가요단인가요?
0: 네.
1: 네.
0: 그런데 노래가 너무 신난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막 축구장에서 응원가로 쓰이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노래입니다. 춤바완바의 Top Thumping.
1: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성민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나온 교육청 노무사에게 필요한 장비와 개선점을 건의합니다. 이후 공장을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의 선택이죠. 창우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모든 일에 미숙하기만 했던 창우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새롭게 용접일을 배우고 회사에 끝까지 남아 취업에 성공합니다. 당연히 이 역시 창우의 선택입니다. 3학년 2학기는 현장 실습생을 둘러싼 구조를 고발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분연히 촉구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라니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그저 이들의 삶을 한번 공들여 들여다보자고 말하는 듯합니다. 불어 악당의 역할을 만들어두지도 않습니다. 실습생들을 받아주는 공간은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말투가 조금 투박할 뿐 상식적인 수준의 직원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실은 여느 평범한 직장 풍경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일 겁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할 만해? 라는 짐짓 무심한 질문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곧 아이들을 도울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 대신 느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걸음을 지속하는 창우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3학년 2학기의 중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압도적인 매력도, 부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인물의 소박한 처음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국의 수험생들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길거리 현수막이 응원하는 미래의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 역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발을 힘껏 내딛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인지하기만 해도 어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와 함께 이슬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전국이 10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8도에서 24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는데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들이 끼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3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파주 23도.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1도, 춘천 12도, 원주 13도, 대관 08도. 낮 기온 철원 23도, 춘천 22도, 원주 22도, 대관 14도.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3도, 강릉 18도, 동해 13도. 낮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 19도, 동해 18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4도, 충주 12도, 대전 14도, 세종 14도, 천안 13도, 보령 15도.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2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천안 23도, 보령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4도, 군산 15도, 광주 14도, 목포 15도, 여수 15도, 순천은 14도. 낮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4도, 광주 24도, 목포 23도, 여수 22도, 순천은 23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4도, 포항 15도, 안동 12도, 부산 16도, 울산 15도, 진주는 13도. 낮 기온 대구 22도, 포항 20도, 안동 21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진주는 2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 23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서해 5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되고요.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4도, 신의주 13도, 개성은 13도. 낮 기온은 평양 20도, 신의주 27도, 개성 2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권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8.7도, 현재 습도 46%.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전체 물량의 90%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체 물량 6천억 원 중 87%인 5,240억 원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판매처 10곳 가운데 국민과 농협, 신한, 하나 등 7개 은행에서 물량이 소진됐으며 증권사 중에서 대신과 미래에셋, 키움, 한국투자증권의 배정 물량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물량 공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자 추가 물량 배정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물량을 금융사별로 정밀하게 집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노조 SNS 소통방을 통해 부결된다면 올해 교섭은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인 만큼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합의는 상법상 주주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김승용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찰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강도상해 혐의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김규리 씨가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 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방호스에 부착된 황동재질의 부품 소방관창 200여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시설 정기점검 중 옥내 소화전 소방호스에 부착된 소방관창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계당국이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사라진 부품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보면 6월에서 8월까지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90%, 6월과 7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은 80%로 각각 예측됐습니다. 특히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적인 폭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현지 시각 22일 정오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선박 3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이탈리아의 발명가 페레그리노 투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그의 친구 캐롤라이나를 위해서 최초의 타자기를 발명했습니다. 연인을 위해 타자기를 발명했다는 한 줄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창작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경서의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세 사람의 사랑과 꿈에 대한 이야기 너를 위한 글자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2019년에 초연된 이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여운이 오래가는 작품이라고요?
2: 소극장 작품이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할까요?
1: 네.
2: 화려하거나 뭐 볼거리가 많거나 하는 대극장 뮤지컬의 재미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솔한 이야기, 감동, 때로는 이렇게 뺨에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게 만드는
1: 네.
2: 그런 정서 같은 것들이 참 좋은데 이 작품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초연이 돼서 관객도 호평하고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 많이 받았던 작품인데 2024년에 재연됐었고 올해 또 다시 무대가 꾸며져서 뮤지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1: 그렇군요. 타자기를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이라고요?
2: 실화에다가 상상을 더한 일종의 팩션 같은 스타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발명가 중에 툴이라는 발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먹지라고 해서 왜 그 종이 밑에 놓고 쓰면은 밑에 똑같이 글씨 써지는 종이 있잖아요.
1: 기름종이.
2: 예, 그거 예.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1: 그렇군요.
2: 타자기도 최초로 만들었는데 타자기를 만든 역사적인 그 사건 하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타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에서 이 작품이 탄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네. 호프라는 뮤지컬 작품을 보시면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가 쓴 어떤 원본 원고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에 둘러싼 법정 시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그 작품 호프라는 작품을 만든 것처럼 이 작품도 그 투리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네. 이탈리아 작은 바닷가 마을 미나롤라를 배경으로 재밌는 그 사연이 펼쳐지는 게 묘미를 만들어냅니다.
1: 제목이 왜 너를 위한 글자인가 했는데 의미가 있는 제목이었네요.
2: 투리에이가 그 타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비롯이 돼서 이런 제목이 붙게 됐는데요. 그 사연을 보시면 저는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아요. 만화 보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져서 보는 내내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1: 19세기 유럽의 이야기가 21세기 무대에 소환되는 이유가 뭘까요?
2: 아무래도 이야기가 갖고 있는 순수함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우리 지금 사실은 거의 일상 속에서 제가 바디 랭귀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글을 쓴다고 얘기할 때 예전 세대들은 이렇게 연필 잡는 신용을 했었는데
1: 네.
2: 그 조금 더 지나면은 키보드 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죠.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
1: 맞아요.
2: 근데 타자를 치는 것처럼 키보드를 누르는 동작을 하는 모습을 하는데 그 기계 자체가 발명된 것이 바로 말씀하신 19세기 유럽의 어떤 이 투리의 사연이 있었다는 것에서 비롯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뒤에는 따뜻한 사연이 담겨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1: 네.
2: 그것들이 공감대를 크게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음악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2: 2019년에 올려졌던 오리지널 캐스트 실황 음원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투리 역으로 좀 엉뚱한 발명가거든요. 약간 이공계 스타일 그러니까 감정적인 얘기보다는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1: 네.
2: 은근히 왜 그런데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1: 네.
2: 예,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투리 역으로 나오는 배우는 강필석 배우가 나오고 있고요. 발명의 배경이 되는 캐롤리나 역으로 이정화, 도미니코 역으로 정상윤 배우가 나오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너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1: 네.
2: 노랫말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뮤지컬 너를 위한 괴짜 줄거리 짚어볼까요?
1: 투리가 있어요. 괴짜인데 발명 정말 잘하는데 약간 은둔형 외톨이 스타일입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있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그 이탈리아 마을 마나롤라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여성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0: 네.
1: 작가 지망생이에요. 캐롤리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명 작가가 된 또 다른 어릴 적 친구 도미니코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친구 사이였었고요. 그 약간 티격태격하면서도 한 여성에 대한 두 명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도미니코는 뭐 잘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따뜻한 다정한 캐릭터이고요. 투리는 좀 엉뚱하지만 하지만 은연 중에 이 캐롤리나를 향한 마음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0: 네.
1: 캐롤리나 꿈이 있어요.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녀의 생활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0: 네.
1: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특별히 시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나 장비들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꿈을 좌절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투리는 그녀에 대한 사랑, 관심 그리고 배려를 위해서 발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자기가 되게 되는
0: 그렇군요.
1: 건데요. 그 이야기 무대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0: 네. 3인극이라고 하면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들의 역량이 참 중요할 텐데 다른 작품에 비해서 배우들 부담이 좀 크겠어요?
1: 아무래도 적은 등장인물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 네.
1: 하지만 역량이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그런지 아주 호흡이 잘 맞는다. 관객들을 웃음짓게 하는 상황 같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애드립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0: 네.
1: 좀 친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애드립이 더 효과적으로 또 작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나요?
1: 올해 올려지는 무대에서는요. 신예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대학로에 인기를 누리는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리 역으로는 윤승우나 이진우, 강병훈 같은 인기 있는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캐롤리라는 박세임이나 성민재 같은 또 조용화 같은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니코가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인별 최민우 배우가 등장을 그래요. 어느 조합에 맞춰서 공연을 보시느냐에 따라 감동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애드립을 참 재미있게 활용해요. 일부러 그거 보려고 가시는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쵸. 흥미롭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겠네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긴 했지만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데 창작의 어려움이 좀 있었겠어요.
1: 드라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숙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병은 저 여의가 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비롯돼서 나온 드라마가 대장금이잖아요.
0: 네.
1: 그거 한 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투리라는 발명가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발명가는 아니고 이탈리아의 괴짜 발명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0: 네.
1: 친구를 위해서 타자기를 만들었다는 그 한 줄로 이 작품이 잉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션이 갖고 있는 재미 정말 그럴싸한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고 할까요?
0: 네.
1: 저런 뒤에 배경 이야기에 있었구나라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작품의 묘미입니다.
0: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세 명의 배우가 함께 부르는 재미난 노래 하나 더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노래 제목이 여기 이곳이라 라는 뮤지컬 넘버입니다. 바닷가 풍경도 있고요. 하늘의 구름이 조금 아기자기하게 떠 있는
0: 네.
1: 전형적인 이탈리아 마을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0: 네, 음악이 주로 피아노 선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아기자기한 배경에 피아노 연주 흘리면 참 서정적이겠네요.
1: 순수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고요.
0: 네.
1: 캐릭터들 저는 무슨 조그만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귀엽고
0: 네.
1: 아기자기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0: 네, 무대도 귀엽겠네요.
1: 예, 바닷가 마을 풍경을 너무 잘 표현해냈는데 아무래도 타작이 만든 이야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무대 세트도 자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놨고요.
0: 네.
1: 그 안에 파스텔 톤의 어떤 건물 칼라들, 꽃을 이용한 데코 같은 것들도 나와서 지중해 느낌이 든다. 예, 지중해까지 가실 일 없으시면 이 작품 보러 가셔도 좋지 않을까.

0: 이게 이렇게 아, 둘이 저, 이렇게
1: 미안한데 아니, 우리 지금 모임 중이라니까 조금만 조용해 줘.
0: 어, 나도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
2: 어, 투리 미안.
0: 어, 그래 그래. 신경 쓰지 마.
1: 어, 어, 알았어.
0: 그래 그래.
1: 어, 다시 할게.
0: 어, 어.
1: 소나기 같은 성공에 젖은 채

0: 소나기.
1: 야,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0: 아, 내가 뭘?
1: 아니, 너 자꾸 끼어들잖아.
0: 아, 나도 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왜?
1: 왜 그래 진짜 너?
0: 뭐?
1: 왜 그래? 어?
0: 너 집중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1: 나 집중하려고 태어났어.
0: 그래, 넌 집중력이
1: 뭐야,
0: 부족한
1: 너 너무 거야.
0: 나는 혼자
1: 저기서 집중하고
0: 내 할 일을 열심히.
2: 소나기 같은 성공에 젖은 채.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시적 세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의학이 오늘 이영주 시인의 시집 아름다워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함께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갖는 관심사가 아무래도 날씨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는지요?
2: 이게 또 나이 들수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그 젊었을 때는 조금 우울한 날 약간 습기도 있고 비 내리기 직전의 상태 그럴 때 하늘이 좀 멋있잖아요. 장엄하고
1: 네.
2: 그래서 비구름이 끼어 있을 때 근데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 직전의 상태를 저는 매우 문학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아 그런 날이 되면 몸이 너무 쑤시면서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공기가 무거워지고 이럴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쨍쨍한 날이 좋습니다. 이제
1: 그렇군요.
2: 아, 맞아요. 어떠세요?
1: 저는 항상 쨍쨍한 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2: 어렸을 때부터?
1: 예, 뭐 어릴 때는 신경통이 없어도 왠지 비가 오면 우울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2: 네.
1: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비 오는 날 너무 싫어했는데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비 오는 날 아 그래도 좀 지저분하고 들 쓸려가겠구나.
2: 그렇죠. 그런 건 있죠. 확실히.
1: 그것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호우가 됐다는.
2: 아 이래서 시를 네. 쓰는 사람하고 읽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 봐요.
1: 맞아요. 예. 네. 글 쓰는 분들은 확실히 좀 어두운 날 약간 선호하시더라고요.
2: 네. 뭐가 많이 떠오르니까
1: 네.
2: 그렇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이영주 시인의 시집을 앞서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만나볼 텐데
2: 네.
1: 어떤 시들을 만나볼 건가요?
2: 이게 제가 또 이런 시간이 되어서 고르려고 보니까
1: 네.
2: 좀 분량을 자꾸 생각하게 돼서 분량을 좀 네. 그래도
1: 방송인과 시인 사이

0: 사이에서 또 네. 고민하셨군요.
1: 네. 그렇게 해서 네 편 정도 골라봤습니다. 바람을 건너가고 있었다. 저무는 사람. 헝가리 식당. 녹은 이유. 이렇게 네 편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이영주 시인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데 네. 시인으로 처음 등단한 건 언제신가요?
1: 제가 기억하기 좋게 2000년에 문학동네 시인상을 등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바뀔 때마다 2000년에 딱 등단을 하다 보니 아 등단 몇 년 차구나.
0: 그러게요.
1: 이거를
0: 너무 계산하기 네, 좋네요. 예.
1: 그래서 약간 밀레니엄 시대에 등단한 시인들 200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좀 있고 이럴 때 등단을 해서 시집을 이제 그래도 몇 권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제가 좀 더듬는 것은 네. 좀 많이 낸 편이에요.
0: 좋은 거 아닌가요?
1: 예. 아니 근데 또 이게 나중 가서는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첫 시집으로는 108번째 사내, 두 번째는 언니에게, 세 번째는 차가운 사탕들, 네 번째는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다섯 번째는 여름만 있는 계절에 네가 왔다, 여섯 번째는 그 여자 이름이 나하고 같아, 일곱 번째는 좋은 말만 하기 운동본부, 이렇게 있고요.
0: 네.
1: 네. 루시엔 스트립 번역상과 최근에 맞아요. 지훈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0: 네.
1: 이 책이 이제 지훈문학상 수상 기념 선집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이 여덟 권이 된 셈인 건데 선집이니까 좀 신작이 없는 걸 생각해서 그냥 일곱 권 정도 시집을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번 시집 아름다워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최근에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시들이 담겨져 있나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선집이어서 기존에 제가 냈던 시집 일곱 권 중에 시를 선별을 해서 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라 읽었던 분들도 그냥 하나의 써머리 개념으로 읽을 수가 있고 또 뭐 저를 읽어보려고 했던 시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부터 읽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실 때 그냥 한 권 이렇게 선정해서 읽어보신다면 이번에 나온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남문학선 선집으로 출간이 된 건데 이 나남문학선이 예전에 저희가 습작생일 때는 상당히 그 한국시에서 어느 정도 필력이 인정받은 그러니까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시인들을 이제 작품들을 모아서 내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리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우문학상 수상자가 내는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바뀌면서 이 선집 필자들이 나이가 좀 젊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김근 시인 뭐 저보다 등단 2년 정도 먼저 하셨는데 김근 시인이 받아서 내셨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내게 돼서 선집으로 문학상 수상 기념 책이 된 게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성격이 바뀌면서 사실 선배 시인 분들이 이게 뭔가 예전 같으면 되게 어르신들이 네. 내는 책인데 젊어지게 됐다 하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실은 그 전통과 역사가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학선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가 또 그때도 축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훈문학상 수상하셨잖아요. 네. 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올해.
1: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문화공감에 인연을 맺은 다음부터
0: 저희가 기운이 좋은가요?
1: 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0: 다행이네요.
1: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영광이죠. 이 시선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문학상이 성격이 좀 바뀌면서 지금까지 뭐 신작을 위주로 줬다고 하면 대로 2년 전부터는 시인한테 주는 상으로 바뀐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한국시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조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인들을 선정해서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도 좀 바라봐주는 이런 좀 젊은 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는 59편이 들어가 있고 에세이는 12편이 들어가 있고 시로는 2편 정도 이렇게 수록한 책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종합선물 세트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준비한 시는 바람을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시입니다.

0: 이영주. 방죽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애기 똥풀이 흔들렸다. 하얀 자갈들이 방죽 주변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이 바람을 건너면 방죽 안으로 갈 수 있어. 그는 느리고 졸린 뱀처럼 작은 개울을 건너 방죽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맨발을 봄날의 햇빛에 말렸다. 그는 애기 똥풀을 뚝 부러뜨리고 노란 진액을 손톱에 발랐다. 어렸을 때 여자애들은 애기 똥풀로 이러고 놀았어. 방죽의 끝에는 얼굴이 노란 여자애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에 널린 꽃에 목을 꺾어 방죽으로 던졌다. 꽃모가지들이 뚝뚝 진액을 흘렸다. 파문이 일었다. 해는 지고 동그란 물결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저 물에 들어가서 꽃의 목을 건져와. 나는 맨발로 그를 건너갔다. 발 없는 여자애들이 방죽을 흘러다녔다. 노란 달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람을 건너가고 있었다.
1: 추억 속의 한 장면을 시로 담아내신 걸까요?
2: 네. 아, 이 시를 제가 가져오게 된 게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그대로 옮긴 시인데.
1: 아, 그렇군요.
2: 제가 이제 그 신인이었던 시절에 토지문화관 레지던시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그 기간 동안 참여했던 시인이 이병렬 시인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인사를 나누고 좀 친해지면서 그 토지문화관 근처에 이제 산책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1: 아.
2: 점심을 먹고 같이 좀 산책을 하면서 방죽 근처에 가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1: 그가 이병렬 시인이었군요.
2: 네, 약간 그런 셈이죠.
1: 근데 왠지 그 노란 진액을 손톱에 바르는 게 왜 이렇게 어울리죠?
2: 어울리죠. 네, 그리고 이 이병렬 시인 정말 네. 놀라웠던 건 그 네. 방죽까지 가는 길에 피어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식물의 이름 다 알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2: 저는 거의 몰라요.
1: 워낙 섬세하시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식물의 세계에 너무나 익숙한, 아, 시인이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아는 게 개나리 정도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1: 그렇군요.
2: 이 애기 똥풀도 사실은 저는 이름만 알지 뭔지를 몰랐는데.
1: 그럴 수 있죠.
2: 이런 장면을 이제 이병렬 시인 현사에서 아, 이게 애기 똥풀이구나 이런 걸 알고 노란 진액도 직접 바르고.
1: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이제 그 일단 꺾었으니까 그걸 방죽으로 던지고 이제 이런 농담을 저한테 계속 하신 거예요.
1: 네.
2: 어렸을 때 여자애들, 우리 동네 여자애들이 이러고 놀았고.
1: 누나가 또 있잖아요.
2: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1: 그래서 누나의 감성을 굉장히 많이
2: 영향을 받았을까요?
1: 글로 담아내시더라고요.
2: 네. 그래서 뭐 저한테 마지막에 그 수면 위에 떠오른 이 애기 똥풀 모습을 이렇게 잡았지? 들어가서 꽃의 목을 건져와. 막 이런 농담을. 그러니까 시인이니까
1: 네.
2: 약간 그런 식의 농담들을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저는 시로 남기고 싶어서 남겼는데
1: 네.
2: 이상하게 우울하게 됐네요.
1: 그분은 아시나요? 이게 본인이라는 거?
2: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어요.
1: 그렇군요.
2: 네.
1: 제목인 바람을 건너가고 있었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2: 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 바람을 건너가는 게 가능하다면 저 우리가 뭐 이렇게 방죽이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다면 삶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멋있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일상이 시이시네요.
2: 그러니까 뭔가 후배 시인 앞이라서 더 시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1: 예.
2: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실은 그 산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서 다 적어놨거든요.
1: 아.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거는 이병렬 시인이 써준 시인데 바람을 건너가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그게 시로 남는다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순간이어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1: 네. 노란 진액, 얼굴이 노란 어린 여자애들, 노란 달 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왠지 그 부분만 다 흑백이고 노란색으로 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네.

0: 네, 그래서 그 노란 진액을 바르는 그 장면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모든 사물이 이제 그 컬러로 보이기 시작했던. 그래서 뭐 이 다혈이 떴는데도 노란색으로 보이고 또 여기 발 없는 여자애들이 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수면 위를 다니려면은 인간의 발로는 안 되니까 뭔가 이 환영이나 이미지로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노란 진액의 이미지로 좀 연결시켜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다음 시 만나볼까요?
0: 네, 다음 시는 저 무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0: 저무는 사람 이영주.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저무는 사람들. 생일은 미리 말해주자. 젖은 바람 부는 계절에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오랫동안 편지를 쓴다. 몸을 보니 여자였구나. 상점 주인은 창밖에 간판을 세다가 저무는 사람. 단 한 명의 노파도 없는 비오는 골목으로 음악을 흘려보낸다. 지느러미를 감추고 들어와야 해.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를 보니 물고기구나. 상점에는 푸른 비늘이 가득 찬다. 그녀가 달력을 넘기는 동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 노파를 보고 싶은 계절이야. 생일을 견디며 물고기들이 모서리에 지느러미를 비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비린내를 풍기는 물건들.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장화를 벗고보니 딱딱한 계단이구나. 그녀는 문 밖의 발들을 바라보다 밤늦도록 저문다. 고무장화를 신자. 태풍이 오기 전에 생일을 미리 말하자. 바람이 젖은 달력을 찢는다. 계단 밑 붉은 웅덩이 속에 머리를 빡빡 민 노파가 잠들어 있다.
1: 저무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0: 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삶의 시작이지만 또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 먹는다는 게 이제 100세시 되면 살아갈래요? 99세 남았나?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1: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거죠.
0: 예. 네, 그게 뭔가 인간의 너무 그 유한한 존재의 아이러니?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삶과 죽음이 동시에 시작되는구나. 이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근데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또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하다가 태어나는 순간 저물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이 시는 이제 생일날 그 이런 어떤 카페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 시여서.
1: 그렇군요.
0: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생일이니까 뭐 생일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뭐 인간이 결국은 뭐 생일 하나하나 늘어나면 죽는 날도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농담을 했던. 네. 역시 문학하는 친구들이어서.
1: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대화가 오가는군요.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0: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약간 대화에 대해서 되게 물음표를 많이 던지긴 하더라고요.
1: 와, 그런 대화 하는데 가보고 싶네요.
0: 진짜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이죠.
1: 시작되기 없는 대화만 했던 것 같아요.
0: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너무 다크해서 깜짝.
1: 네, 굉장히 색다르고 네.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 지느러미를 감추고 들어와야 해.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를 보니 물고기구나.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0: 네,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를 좀 복잡하게 쓰는 편이긴 해도 항상 생활 에피소드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 좀 긴 치마를 입으면 지느러미 같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또 시에서도 지느러미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왔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문학적 상징으로서도 어떤 호흡과 그 다음에 생존, 그 다음에 약하지만 가장 강한 부분, 이런 이미지로서의 지느러미 사용을 많이 하는. 또 이 비 오는 날 장마 기간에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 보면서 지느러미 같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들의 긴 치마를 입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뭔가 여성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느러미처럼 보이다 보니 물고기네? 이런 식의 이제 환상을 좀 덧붙여 본 것이죠. 근데 그렇군요. 사실 이 공간 자체가 그 선배 언니의 카페였고 장마 기간이었는데 손님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장마다 보니까 밖에 아무도 없고 비만 엄청 오는데, 태풍이 오기 직전의 상태처럼
1: 네.
0: 비가 오는데 이제 손님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긴 치마를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물고기처럼 보인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감각의 변화를 제가 좀 시도한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1: 그런 게 또 이렇게 시로 탄생하는 과정이 직접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단 한 명의 노파도 없는 노파를 보고 싶은 계절. 머리를 빡빡 민 노파가 잠들어 있다. 이 노파는 어떤 존재일까요?
0: 사실 이 카페 되게 그냥 손쉽게 접근을 하면 카페 골목이 이제 그 합정 마포 쪽인데 진짜 그 중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 있죠. 그 동네는.
0: 그 동네 네. 자체가 그 특히나 그 카페 골목이 온통 젊은이들.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중년 이상의 존재들이 지워져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삶과 죽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없어서 가끔은 잊고 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노파를 보고 싶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늙어가는 존재 혹은 죽음을 앞둔 존재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머리를 빡빡 민 노파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에 그 카페 주인 언니가 삭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1: 아, 그래요?
0: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 등장인물들이 있네요. 주인공이. 네. 네.
0: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노파가 돼도 머리를 밀 거라고.
1: 아, 그렇군요.
0: 이런 특이한
1: 힙한
0: 친구들이.
1: 힙한 노파.
0: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엮어서 한번 써보는 거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잡해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한 편 더 만나볼게요.
0: 네. 헝가리 식당이라는 시입니다.

0: 헝가리 식당 이영주. 헝가리 식당에 앉아있다. 내 목을 만져보면서 침묵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기호는 맛없이 천천히 간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는 아름다운 철창 밑에 있다. 원래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인가? 조용히 있다 보면 감각은 끔찍해진다. 수염까지 붉게 물든 남자는 접시에 혀를 대고 있다. 오독하니 앉아서 철창을 두드리며 바람이 들어온다. 동쪽에 있는 식당. 맛없는 내가 앉아서 오래된 폐허를 헤집으며 속을 파고 있을 때, 무섭고 겁이 날 때, 수염 달린 남자는 창문을 연다. 향수병에 걸린 감각은 바람 따라 흐른다. 웅웅웅 그릇이 미끄러진다. 울음소리를 낸다. 동쪽은 은신처가 아니지. 수염 사이로 붉은 침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 많이 다쳤을 때는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을 내지. 이 식당에 오면 죽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럴 때면 나는 세상이 맛없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했다. 침묵을 먹으면 알 수 있다. 어떤 슬픈 이야기도 죽지 않고 그릇 안에 담겨 있다.
1: 헝가리 식당에서 각자가 지금 밥을 먹는 상황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전달이 되네요. 목소리 커짐. 네. 네. 그냥 그것도 저 생활형 은근 생활형식이라서.
1: 실제로 헝가리 식당을 가신 거죠?
2: 네. 예. 네. 그런데 아마 헝가리인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수염이 붉고 긴 분이. 네. 남자분이. 그리고 그분과 저 따로 앉아서 그 식당에 딱 두 사람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씹는 소리가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나머진 다 침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이 그 식당인데 왁자지껄하고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고독하게 혼자 어떤 어떻게 보면 생존의 감각인 거죠.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실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쓴 시인데.
1: 그렇군요.
2: 혼자 갔고 또 이제 제가 배낭여행을 혼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힘들어서. 힘들어서 혼자 좀 뭔가 낯선 곳에서 뭘 네.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좀 지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였던 시기에 그 식당을 마침 갔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제가 또 뭐 잘 말을 외국어를 못하니까 네.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상한 향수병 같은 게 도져가지고 좀 슬픈 마음이 들어서 쓴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늘 항상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밥을 많이 먹어 힘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기운이 나야지 뭘 새로 하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걸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좀 넣으면서 이 시를 쓰고 귀국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뭔가 침묵에서 아무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외로움이 느껴졌을 때는 귀국해야죠.
2: 맞아, 냉면 엄청 먹었어.
1: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또 네. 소중하게 느껴지고
2: 네, 네. 기운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1: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자신의 시들을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2: 뭔가 에피소드를 설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직접 네.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거나 물어봐도 다 답해 주실 것 같고
2: 약간
1: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으니까 네. 재밌기도 하고.
2: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생활형 에피소드를 시에 쓴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1: 그러게요.
2: 복잡하게 쓰니까 예.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1: 우리가 만난 모든 시들이도 의외로 그럴 수 있겠네요.
2: 맞아요. 예.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제 오늘 시 이야기는 이영주 시인의 시집 아름다워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실린 시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이어드릴게요.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바람의 말, 마종기.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이 되어 날아가 버릴 거야. 꽃잎이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을 지척의 자로만 재고 살 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누군가가 전하는 말일 수 있으니까 그 바람 소리에도 귀 기울여 봐야겠네요. 마종기 시인의 바람의 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기자들이 취재한 정치권의 모습,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전국에서 치열한 표신잡기가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 지도부가 어디를 향하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각 당 상황 살펴보겠고요. 한편 선거가 여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격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는 지역 분위기와 각 후보 캠프의 반응, 취재 기자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여의도 정과의 뒷이야기,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줄 세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문자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죠. 각 후보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어떤 것들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달라질지 신영철 기자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3: 가장 큰 차이는 선거운동 방식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0: 범위가 달라진다.
3: 네, 네. 그동안은 예비후보 기간에는 명함배부나 어깨띠 착용 그리고 SNS 홍보 같은 것들만 이제 간접적으로 허용이 됐던 거거든요.
0: 네.
3: 근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오늘도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유세차를 운행할 수가 있게 되고 확성기 네. 사용도 가능해지고
0: 이제 좀 시끄러워지죠.
3: 예, 네. 방송 광고도 이제 보시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라고 하나요? 이제 동네마다
2: 벽보가 붙었죠.
0: 벽보, 예. 플랜카드 뭐 네네. 이렇게 좀 달리는 예. 거 뭐라고 하죠?
2: 현수막.
0: 아, 현수막. 네. 플랜카드라고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고 동네가 굉장히 좀 이제 시끌벅적해지는 그런
3: 그렇죠.
0: 시작이
3: 출근할
0: 되겠죠.
3: 때도 뭐 이런 확성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고 진짜 이제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듣고 싶지 않은 노래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0: 이 시작되겠죠 이제. 네. 예. 무조건 이런 거 나올 네. 테고요. 네. 양당 대표의 공식 선거 첫 행선지도 관심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인 기자님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2: 네. 여기가 매우 상징적인 장소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선거 홍보물이나 표용지가 여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배달이 된다라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소폭 컨베이어 벨트 분류 작업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정원호의 승리를 배달했다고 생각한다. 내란 척결 새로운 민주주의 6월 3일 배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0: 굉장히 좀 상징적인 곳이었군요.
2: 네.
0: 이번에 저도 뉴스를 보면서 처음 알았던 네. 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광폭 행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충청, 오늘은 충북과 강원인데 하루에 최소 10개 지역 정도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이 당대표 선거 유세 일정 김도영 기자님 네. 원래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1: 원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0: 하루 10개 정도.
1: 왜냐면은요. 예. 일단은 그 방송 그 당대표들이 가는 곳에는 방송사 카메라들이 따라가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보들이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지상파 또는 이제 종편의 이제 TV 프로를 통해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이 나가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곳에서 요청이 답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죠.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 더 많이 가고요.
0: 최대한 많이 나와서 언론에 홍보가 많이 돼야 네. 후보들에게 좋으니까 많이 출연하는 거군요.
1: 그렇죠.
0: 네. 야, 스케줄 10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2: 예, 사실 공식 일정만 저희가 10개 일정 이렇게 되지 비공개 일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만나야 되는 종교계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지역에서 만나야 되는 그 당원들의 오래되신 당원분들 이런 비공개 일정까지 하면은 당대표 일정은 선거 때는 분단위로 짜야 만큼 분주합니다.
0: 네, 이때부터는 거의 뭐 체력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2: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직감 빼고 말씀드릴게요. 지역 어르신들이 정청래가 여긴 왔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장동혁은 안 오지?라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한테 되게 불리할 수 있거든요.
0: 그렇겠네요.
2: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꼭 가줘야 됩니다.
0: 그 동네만 가고도 왜 우리 동네는 안 와? 그렇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면 뒷말이 나오기 쉽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해보죠.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평택에 들렸죠. 그리고 오전부터는 대전과 충남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정청래 대표는 좀 상반된 행보다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좀 한가하다 정청래 대표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날 행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도영 기자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1: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
0: 네. 이게 나름대로가 붙는군요.
1: 네네. 네. 양양자 지사가 이제 당시에 이제 단식하고 있었는데 0시 일정으로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뭐 그 충남 공주를 가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조우를 하기도 했고
0: 네.
1: 그다음에 아산도 갔다가 나름 한 세보면은 그래도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일정이.
0: 아 그러면 많은 일정을 소화한 거네요.
1: 뭐 적당한 일정만
0: 적당한 일정을 소화한 거네요라고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정동욱 대표의 공식 선거 첫 행선지를 두고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가 단식 농성을 하는 경기도 평택에 이제 첫 선거 운동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캠퍼스 앞을 찾았는데 이게 사실 여기 가는 게 맞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타결된 뒤라 좀 김이 좀 빠졌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힘이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3: 저는 힘이 빠진 게 맞는 것 같고요.
0: 네네.
3: 이게 사실 단식을 한 것 자체가 그 파업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 파업이 타결되기 전에 갔어야 사실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였죠.
0: 네.
3: 근데 공교롭게도 방문 직전에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되거나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이런 타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애매한 상황이죠.
1: 사실 이게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는 별개로 좀 급조된 일정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0시 선거운동 처음 시작할 때 딱 일정은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당대표들은 자기들이 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기 때문에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서울시장 선거 일정을 원래는 당대표와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0: 보통 그렇죠.
1: 정청래 대표는 같이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장도영 대표한테 오란 얘기를 안 했어요.
0: 네.
1: 그러면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도 가장 많고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기도를 선택한 것 같고 양양자 후보 쪽에서 이제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만약에 근데 정청래 대표는 0시 일정으로 정원 후보랑 함께 했는데 만약에 장도영 대표에는 그 0시 일정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또 패싱 논란 나오고 불필요한 이제 논란이 불거지니까 경기도를 선택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0: 네.
1: 다만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것 같, 그리고 실제로 타결이 됐을 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여기 정도, 요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타결되고 난 뒤에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서.
2: 그래서 지금 예. 국민의힘이 약간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이 감지가 되는 게
0: 네.
2: 이렇게 중요한 상징적인 일정 갈 때는 늘 일정팀에서 플랜 B를 준비해요. 선행팀이 가 있고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미리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랜 B 일정 없이 어쨌든 느닷없이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간 거잖아요.
0: 네.
2: 그렇게 김이 빠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지 다 언론에서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갔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만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0: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좀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1: 맞습니다. 원래는 영시 상당히 상징적인 일정을 만들어야 되고 오세훈 시장 쪽에 하는 게 가장 맞는 정석적인 방법인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 여지를 안 준 거죠.
0: 알겠습니다. 최근 격전지가 계속 늘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붙어가고 있는 뭐 보수의 집결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무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1: 네. 예, 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에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에서 이제 뭐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이제 당권파들이 있는 거고 또 오세훈 시장 쪽이 또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캠프는 이렇게 약간 각계 로 뛰고 있는 거라 가지고 딱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0: 네.
1: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고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장동혁 대표도 여기저기 많이 이제 행보를 보이겠네요.
1: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0: 네.
1: 왜냐하면 또 이제 지방선거는 또 오라고 해야 가거든요. 장동혁 대표 오늘 일정을 보면요, 9시에 선대위를 하고 3시에 안양 그다음에 5시에 수원 그다음에 7시에 안산 갑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0: 네.
1: 정청래 대표는 제가 한 8개,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경기도 지역을 일단 당대표는
1: 네. 네.
0: 장동현 당대표는 돌았던 거군요.
1: 네네.
0: 서울은 아직 못 가고요.
1: 그렇죠.
0: 네, 서울에서 안 부르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시장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의 이 선거 위기감 현재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민주당 입장에서 몸을 좀 낮추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그 이제 캠프 내부에서는 위기감을 일부 느끼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들도 일부 있었고.
0: 네.
3: 그리고 오늘 캠프 인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박빙 선거가 될 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붙을 거였는데
0: 네.
3: 그 시점이 이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 같은 경우는 그 박빙이 됐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좀 위기감을 지지층에게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기고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분들에게 약간
3: 좀 방심하면 안 된다.
0: 방심하면 안 된다.
3: 네, 우리가 다 이기는 선거가 아니다. 네.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
0: 여러분들 끝까지 나와야 이길 수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이겠죠.
1: 근데 지금까지 뭐 다 이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2: 저도 둘 다 있다라고 보는 게 방금 네. 신하철 기자님처럼 지지층 결집 호소형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매일같이 비공개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돌리는 거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확 붙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나 지금 정원우 캠프를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 이제 위기감이 들었냐면 민주당은 사실 단 한 번도 서울시장 오세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에서 사선했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오세훈을 많이 이겼지만 네. 서울시장 오세훈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0: 그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간 적은 있어도 그렇죠. 이긴 적은 없군요.
1: 예. 그리고 네. 특히 그 오세훈 시장이 이길 때는요. 그 네 번의 선거 중에 세 번의 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다 이깁니다.
0: 오, 그 엄청 초박빙으로 이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1: 한 차례 한명숙
2: 전 총리랑 붙었을 때 그랬었죠. 네네네.
0: 그랬던 네. 기억이 나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선거도 결국에는 초박빙이다라고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게 여론조사부터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원우 후보 41.7%, 오세훈 후보 41.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한번 보죠.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0.1%입니다. 완전 초박빙으로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원우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가 아니라 머물러 있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나요?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특히나 오 시장 캠프, 오 후보 캠프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박빙 열세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네.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자신들이 이렇게 주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은 초반에 장동영 리스크를 차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장동영 대표의 물론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극우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최근에 또 이제 5.18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좋지 않은 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잘 차단이 됐고 그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이제 자신들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양자 토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0: 관훈 토론 말씀하시는
1: 네,
0: 거죠?
1: 네. 관훈 토론회고 그전에 이제 편집인 협회 토론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이 또 SNS에다가 이제 그 정원 후보가 잘 못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오세훈 후보가 잘하는 모습을 이렇게 편집을 교차 편집을 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거티브나 이런 쪽에서 영향이 있었거나 그런 걸로 평가 는 안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양쪽 캠프에서 지금 네거티브를 서로 하고 있다고 심지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GTX 쪽은 이제 정원호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0: 그렇죠.
3: 이제 오세훈 캠프 같은 경우 예전에 주폭 논란 이걸 아직도 매일 논평을 내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0: 또 5.18과 관련돼서 이슈가 또 엮이면서 네, 그 네.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3: 네.
1: 근데 네거티브라는 게 사실은 그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뭐 지지하도록 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민주당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그거에 의한 상승세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0: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 실망했던 많은 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네. 토론이나 네. 이런 네거티브의 기사나 이런 네. 영상들을 보면서 네. 아, 안 되겠다. 여론조사라도 참여해야겠다고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다라고 봐야 돼요?
1: 약간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아이고 제대로

0: 찍겠다. 나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나오는 네거티브 메시지들을 보면서 아유 그래도 하는 약간 마음이 좀
1: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김종인 기자님은.
2: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은 오세훈 후보가 열세였는데 네. 후반전에서는 정원 후보가 열세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반전에서는 그 오세훈 후보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전반전에는 오세훈 후보가 열세였고 후반전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잘하고 있는데 네.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네거티브 이슈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 철근 논란 이걸 일으키면서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때리면서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폭 논란이나 이렇게 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 거꾸로 내세웠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기울기가 달라지고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개입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뛰어들었잖아요.
1: GTX 논란에 대통령께서도 들어오셨죠.
2: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원 후보가 열세했다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1: 근데 그 GTX 논란에 대통령까지 들어오면서 오히려 정원 후보에게는 안 좋은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하면 될 것을 자꾸 토론으로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보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하고 뭐 장관께서 참관하고 뭐 이런 모습이 정원 후보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2: 네, 분명히 지금 정원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특히 지지층이 저거 왜 저래라고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는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고도의 정치적 수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 정원 후보가 누구예요? 명픽 후보로 일잘러 행정가 이미지 갖고 픽돼서 쟁쟁한 민주당 후보들 제끼고 된 분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즉 혹은 여권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너무 중요하고 상징적인 자리여서 아젠다가 세팅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GTX 철근 논란이 이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오세훈 후보가 나는 책임 없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피커가 센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이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뛰어 참전함으로써 아젠다가 세팅이 됐고 언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키핑이거든요. 네. 아젠다가 쭉 가게 하려고 하는 효과를 내려고 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가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 신용철 기자님.
3: 정원호 캠프에서는 일단 이거를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1: 그렇겠죠.
3: 다만 이제 대통령이 끼어들고 이게 약간 되게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 좀 정치 이슈처럼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아니면 서울시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를 또 정원호 캠프에서는 우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태도에 관해서만 또 이슈가 되고 그쵸, 있는 그쵸?
3: 그리고
1: 부분이 있다.
3: 양 캠프의 이야기가 반반씩 나가고 네. 또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지면에 반이 실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 균형이 맞춰지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러면 오세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정원호 캠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건데.
1: 그러니까 찬반이 나뉠 예. 수 있는 문제로 끌어가면 민주당이 좋을 건 없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 기존 같으면 이게 사회부 기사로 가가지고 이제 계속 팔 텐데 네. 그런 기사 자체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1: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2: 근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네. 국면이 전환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원호 후보가 주폭 논란으로 계속해서 방어적 입장이고 계속 해명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1: 그렇죠.
2: 이제는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방어라는 입장이고 정원호 후보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 상황을 뒤집어 보면 얼마 전까지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정작 오세훈 후보가 감추고 싶어하는 한강버스 종묘 재개발 우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1: 종묘 재개발은 진짜 많이 묻혔네요. 한 번도 요 선거 기간 들어서 해본 적이 없네요.
2: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뒤로 빼놓을 수 있는 거죠.
1: 네네. 이슈에서 네. 멀어졌군요.
2: 그렇죠.
1: 그렇군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만 갖고 토론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원 후보는 지금도 이거는 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정원 후보 쪽에서는 지금 피하고 있는 거죠. 법정 토론에 이래만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네. 이제 사전 토론회 전날, 사전 투표 직전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캠프에서 여러 가지를 재겠죠. 직접 붙었을 때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토론회를 했을 때의 뭐 리스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아마 그 따져서 봤을 텐데
1: 확실히 어떻게 보세요? 토론에 관해서 이렇게 피하는 거에 대해서.
0: 저는 한 15% 20% 차이 우위가 유지될 때는 그 전략이 맞다고
1: 봐요. 안 해야죠. 그럴 때는. 예, 안 하는 전략이 맞다.
2: 예. 대자금 조심.
0: 그런데 지금같이 붙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도망가는 이미지만 그 강화를 시킬 수 있고.
1: 왜 저러지 말을 잘 못하시나? 라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0: 실제로 그렇게 거죠?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어요. 이제 그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관훈토론회라든가 이런 모습들에서 네. 그러면은 의구심이 그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걸 한번 깨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캠프가 전략 미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캠프의 전략 미스다.
2: 왜냐하면 제가 네. 정원우 후보랑 개인적으로 이제 저녁에 성동구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물어보고 예민한 것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대답을 되게 술술 잘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저는 거꾸로 받았던 인상이 이분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셨네. 말씀 잘하시네. 라고 하는데 방금 김동기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토론 피하면서 부자 몸조심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1: 네네.
2: 더 나아가서는 지금 토론에 자신 없나? 이런 느낌을 주고 더 황당하게는 오세훈 후보는 초유의 5선을 도전하는 사람인데 오세훈이 도전자 같고 정원 후보가 기득권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1: 네네네.
2: 그런 부분들은 캠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이거는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 캠프에서 전략의 미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2: 네,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당연히 후보가 하겠지만 네네네.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캠프도 좀 취재해보셨습니까?
2: 네. 그래서 지금 네. 정원 후보 캠프에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GTX 철근 논란으로 더 세게 얘기하려고 민주당에서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소속 의원 4명이 국회 행안위에 긴급 투입됐어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지금 이거 갖고 이제 세게 붙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 말씀 잘하시고 싸움 잘하시는 분들을 또 행안위에 뒀죠.
1: 알겠습니다. 신용철 기자님은 토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3: 또 반대로 보면 지금 만약에 토론을 하겠다고 돌려버리면 결국 붙어가지고 급해지니까 토론에 나오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1: 끌려가는구나라는 네, 인상.
3: 내부 자체에서는 일단 토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
3: 그리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직 시장이 도전자에게 네거티브라도 이야기를 하러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네네.
3: 지금 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고 있는 거는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세훈 캠프 측에서도 박빙 열세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뭐 천만이 깨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 제1의 도시인데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법정 토론의 이래로 이제 후보들의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건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0: 또 하나는 취재 아이템이 지금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1: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취재 아이템이 넘쳐나야 되는데
2: 그렇죠.
1: 지금 이제 나온 거 다 나온 거 네. 같고
2: 더 이상
0: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대변인들 곁가지로 논평만 내는데 그걸로 이렇게 발제 올리면은 데스크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취재는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고
1: 인터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말이죠 기자 입장에서
0: 그렇죠. 토론에서 네. 말 실수도 좀 나와주고 그래야 저희들도 이제 먹고 사는데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토론을 또 선거의 꽃이라고 보시는 네.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토론 재밌잖아요.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열린 토론입니다, 여러분들.
2: 그렇죠.
1: 예,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혹시 후보님들 듣고 계시면 저희에게 토론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2: 저는 이번 네. 토론이 만약에 열리더라도 네. 크게 유의미한 방금 김동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유권자가 이런 공약이 좋네,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1: 그러면 어떻게 토론이 진행될까요?
2: 그러니까 우리 지난 대선이랑 그때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1: 네.
2: 이제 유튜브 정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너무 강화가 돼서 제가 김도영 기자한테 A를 물어봐도 김도영 기자는 A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 아, 그러니까 듣고 싶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2: 네, 특히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고 그거를 쇼츠로 편집해서 자기 지지층들한테 확대 재생산하는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슬프지만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 네네.
2: 그래서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그 정원호 캠프한테 이거 토론 회피할 때 아니다. 그냥 우리 지지층한테 계속 내고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면 된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경쟁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그 명확한 선이 하나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이 사람의 공약이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뭐랄까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드러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원 후보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정원호가 얘기하는 것이 뭐고 정원호의 당선이 그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 해석을 쓰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정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 당선이 됐다 외에는 거기에 부여할

0: 후보들도 같이 나오는 네 후보가 같이 나오는 토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좀 발표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거는
1: 맞아요.
0: 국민의힘 네.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서로 뭐 공격적이더라도 궁금한 거를 대신 물어봐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소되기를 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질문 하나가 나오면 그 네 후보가 각각 얘기를 하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치열한 토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이거 공감하는 게 오늘 평택 쪽에서 재보궐선거 쪽 토론했잖아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확실히 그러니까 각자 할 말만 하고 좀 지나가는 느낌. 서로 이렇게 세게 붙고 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느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양자 토론을 해야 보다 기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주제와 그렇죠. 소재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영 기자님은 이번 토론? 네. 어떤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3: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1시에 하게 되면은 심야 제가 시간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네. 아마 그 다음날 신문에 싣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온라인 정도에서 이렇게 그 소비가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그 선이 서는 그런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파장은 없을 것 같다.
1: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보고 계신군요. 알겠습니다. 김종 기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4: 네, 저는 일단은 정책보다는 서로의 네거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공방전이 오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토론회에서 만약에 어떤 한쪽이 확실하게 우세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메시지보다는 태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 왜 저렇게 말을 절지? 이런 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서 더 나올 이슈들은 기자분들 이 초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더 나올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더 요 국면으로 계속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3: 저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나올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크게 나올 이슈가 네. 없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20일에서 21일 무선 ARS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역전,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에요. 오차범위 아니어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44.8%, 정원호 후보 42%입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더 높게 나왔어요.
4: 네.
1: 처음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좀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일단은 지금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 혹은 정원호 후보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서로 그냥 접전이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왜 올라오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김동윤 기자가 되게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장도혁 대표와의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이제 확 강성지지층보다는 더 많은 합리적 보수, 온건보수를 차지한 걸로 보여지고요. 정원호 후보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원호 후보는 지금부터 철근 논란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선거 캠페인을 되게 미숙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1: 네, 철근이 나오기 전까지 GTX 철근 문제요.
4: 네, 정원호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이미지를 더 굳힐 메가 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원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 박을 할 게 없으니까 야당한테 인물 검증할 시간을 준 거예요.
1: 아니 근데 정원호 후보가 야심차게 들고 나온 정책이 바로 오세훈 후보 측에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네.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바로 묻혔잖아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냈는데.
4: 네, 물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권자들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 소구할 만한 매력 있는 정책을 던지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1: 아, 그건 정책 자체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3: 네, 예를 들면 메가 이슈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거 연선 때 나왔던 그 정도 메가 이슈면 뭘 하더라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4: 그러니까 저는 캠프 자체에서 그런 걸 하지 않겠다. 어떠한 리스크를 또 지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넉넉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1: 네네.
4: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다가 저쪽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장도혁 대표랑 거리 두기 하고 윤호균 세력과 거리 두기 하고 오세훈 후보의 온건 합리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면서
1: 네.
4: 특히 정원 후보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소나기에 이제 아니 가랑비를 쳐고 있었던 거죠. 네.
3: 여론조사 아까 다시 돌아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를 볼 때 이제 나와 있는 그 자체.

0: 보고 판단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것 같고.
1: 단순한 숫자만 보면 안 된다.
0: 그렇죠. 이제 네. 추이를 봐야 되고 특히나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변화했나를 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기관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직전에 조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골든코스트 뭐 플러스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다만 뭐 대체적으로 특히나 ARS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응답률이 많은 그 ARS 여론조사에서는 양 후보간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2: 네네. 이전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도 0.1% 차이였으니까요.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영철 기자님은 이 여론조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오세훈 캠프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ARS 같은 경우가 우리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샤이 보수 현상이 반영된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전화대면이면은 아무래도 보수 입장에서 그냥 전화 끊는다. 네네. 대답 안 하고 끊는다. 근데 네. ARS는 사람이 아니라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뭐 이렇게 뭐
3: 예,
2: 보는
3: 맞습니다.
2: 거죠.
3: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결국 그러면 ARS에 답을 할 만한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전화 면접의 경우가 더 신뢰도가 있다. 네. ARS는 튄 여론조사다. 소위 말해서 좀 그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를 보통 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튄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 캠프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2: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점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는 붙는 결론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막판에는 강남 4구라든가 이 부동산 이슈도 한 번은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강남 4구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섰던 결과가 꽤나 많았었는데 네. 이제 많이 붙거나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진 결과 뭐 이런 것도 좀 여론조사 결과상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네, 저는 그래서 거꾸로 6.3 지방선거까지 서울시장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서울시장 그 승부에 가장 결정적인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은 정원 후보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2: 이재명 대통령이다.
4: 예, 만약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나 정책 어떤 것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되게 가늠하기 어렵고 네. 특히 서울 민심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재산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인데 정원 후보가 저랑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강남 3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2: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요.
4: 네.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자기가 돌려봐도 네. 다른 후보들보다 자기가 지금 잘 나온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강남 3구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집을 성동구에 많이 구해줘
2: 맞아요. 근데 정원 후보는 저도 공감해요.
4: 저한테 예. 직접 했던 얘기예요.
2: 강 건너서 그쪽에 많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4: 예, 근데 예. 실제로 정원 후보가 일을 되게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성동구청장 삼선하면서. 네네.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참 우리 구청장이 일을 잘해요. 라고 얘기해서 되게.
2: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군요.
4: 예, 그 얘기는 정원 후보가 스스로. 이건 물론 정원 후보가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2: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네. 무슨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취재 결과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4: 그리고
2: 거잖아요.
4: 이런 이미지는 왜 쌓였냐면 네. 정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색채가 덜한 사람이잖아요.
2: 정원호 후보가.
4: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다른 후보였던 분들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에 맞춰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그게 메시저와 메신저가 합쳐져서 그런 이미지가 박힌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정원호 후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건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민주당스러움보단 조금 더 우클릭하는 성향성을 보일 수 있는 거죠.
2: 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오른쪽 성향이 더 보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실제로 이제 정원 후보가 이제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라는 부분을 그 선거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캠프 측에서 그 이제 그 5.18 관련돼서 폭행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도 이분도 똑같은 운동권이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상기시키기 위한 거였던 네. 거거든요.
2: 무슨 대학교 선전부장 출신이다 뭐 이런 네, 거를 뭐 많이 얘기했었죠.
0: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그 강남은 정말 중요한 지역인 게요. 실제로 인구가 제가 한 10년치 인구 변화를 추이를 봤는데요. 강남은 줄지가 않더라고요.
2: 강남만 늘었어요.
0: 네. 강남이 네. 한 2% 줄고요. 나머지 한 13% 정도 줄었거든요. 다른 지역들에서는. 네네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여기 강남의 중요성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서울의 다른 어느 구를 가도 이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70%가 넘는 곳은 없어요. 강남 3구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강남의 오세훈 후보를 50% 정도로 묶어놓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되게 쉬운 선거가 가능해지는 거죠.
2: 근데 부동산 이슈를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서 메시지를 낼까요? 선거 전인데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뒤집는 메시지를 내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깔아놓고 간다면 네. 예,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놓고 보면 두 개를 이제 놓고 보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노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랑
2: 착착 개발과
3: 네. 신촌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고
2: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3: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네.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하겠다.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2: 네.
3: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규제는 엄청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가 가서 못하게 재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층은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은 예, 그래도 이제 청와대랑 각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라고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래도 네. 오세훈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조금은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죠.
2: 그렇군요.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은 다른 거 아니냐. 그 정원우 후보의 입장을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0: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정원우 후보 측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딱히 입장을 내놓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그 오 후보 캠프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게 목적인 거고 실제로 그 이제 네거티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일정 자체가 다 부동산이었고 오 후보 캠프에서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은 부동산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4: 네. 왜냐하면 네. 특히나 정원우 후보한테 불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강남 3구의 유권자 비율을 보면 고령층이 매우 매우 높아요. 60대 이상이 높고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원우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로고 듣고 여의도 프레스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잠깐 로고 나갈 때 우리 세 분의 기자님들이 성동구 아파트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도 강남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세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6.3 선거를 앞둔 각 정당 분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온 것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TS 철근 관련 혹시 관심이 많으시네요.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니나노님께서 GTX 철근 이슈는 바로 사과해야 할 문제죠.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셨고 또 반대로는 5737님 안전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두 분의 의견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서로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6400님께서 슬쩍 질문 던져봅니다. 기자님들 예전이랑 요즘 선거 이 선거운동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뭔가 달라졌나요? 옛날과 선거운동이?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쇼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2: 아, 네. 아 유튜브 쇼츠. 네.
0: 그거를 제일 먼저
2: 영상.
0: 네, 특히나 네. 뭐 그 재보궐선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쇼츠를 계속해서 그게 전파되는 걸 많이 쓰고 네. 유튜브보다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2: 그렇군요.
0: 원래 기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별로 취재에는 활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빼면은 되게 약간 좀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2: 선거법이나 이런 거는 그런 쇼츠를 만든 거나 영상을 만든 거에 제재는 없습니까?
0: 그 AI를 이용해서 합성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크게 뭐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2: 그러면 어느 정도 재밌는 영상을 만든 것도 중요한 선거운동이 되겠네요.
3: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또 맞는 것 같은 게 네. 과거에는 쇼츠를 과거에도 만들었는데 네. 좀 약간 얼토당토 없는 약간 젊은이를 흉내내는 이런 쇼츠가 많았어요.
0: 이거는 민주당에서 가장 많았어요.
4: 얼토당토. 아,
2: 네. 얼토당토 젊은이를 흉내내는 쇼츠가 많다.
3: 근데 지금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쇼츠를 잘 만들어 내는 것
2: 실제로 같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 네. 쇼츠를 많이 만들어낸다.
0: 네. 옛날에 저 기억나는 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나왔을 때 이제 이상한 봉거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쇼츠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 착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유권자들이 보고 웃을 만한 콘텐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 진짜 스토리가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쪽에 그 부산 선거 이제 뭐 경선에서 이제 떨어진 분들 요즘 영상 많이 만드시는데 저 그 영상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새롭더라고요. 예예. 예. 뭐 이름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흔히 이른바 쇼츠 선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4: 네, 확실히 제가 그 기자 이제 초년병 때랑 지금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네. 확실히 백병 정보다 공중전이 든 것 같아요. 김동규 기자 얘기처럼 SNS 정치 그다음에 유튜브 유세가 많이 늘었고 이게 어떤 점에서 드러나냐면은 매일 아침에 사실 국회 앞에서 양당 혹은 당사 앞에서 버스가 유력 후보들한테 그 취재를 하러 가져겠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가 되게 많았어요.
2: 네네네.
4: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후보들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자기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자신들이 촬영해서 편집해서 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백병전이 좀 줄었습니다.
0: 취재기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예전에는 말찐 기자가 무조건 버스를 타고 당대표 일정을 따라다녀야 됐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 데가 워낙 많아서.
2: 아, 그것만 보고 이제 네, 기사 쓰는 거예요.
0: 안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2: 아, 네. 또 그런 또.
0: 다만 뭐 예. 말찐들은 다 가긴 하는데.
2: 직업상의 요령이 생겼군요.
0: 예.
2: 알겠습니다. 요즘 또 이 쇼츠 뭐 영상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지역의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조회수가 잘 나와요. 바로 부산의 북구 갑 이야기인데요.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뭐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한동훈 후보가 많이 올라왔죠.
2: 많이 올라왔습니다.
0: 네, 실제로 이제 한 한 2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박민식 후보와 그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었고 하정우 후보의 오차 범위 밖 우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5월 10일에 그 박민식 후보 개서식에 총 출동한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서
2: 아니 고지점 좀 얘기해 봐요. 아니 고지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더니
0: 이게 제가 인과관계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2: 예, 예.
0: 저는 그냥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할 능력은 제게는 없습니다.
2: 아니 저도 그 통계는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 흐름을 봤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0: 이제 세상사라는 게 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2: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0: 네,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부터 이제 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박민식 후보를 따돌린다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지점인 것 같고
2: 네.
0: 또 그 한동훈 후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선거 운동 이제 그거를 되게 굉장히 잘 쓰는 상황이잖아요.
2: 쇼츠 선거
0: 특히나 네. 이제 외지인인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밑바닥을 훑고 다닌 선거 운동을 계속해서 했던 건데
2: 네.
0: 이런 종류의 선거 운동은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적이 되는 그 순간 이제 퀀텀 점프라지 팍 뛰어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2: 그 밑바닥을 훑는 선거 전략 또 아이들과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더라고. 인사도 되게 허물없이 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도 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 네, 확실히 부산 북구갑 선거가 기존의 구도가 하정우 후보 3,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3-3 그래서 4-3-3 구도였는데
2: 네.
4: 이제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가 2강을 해서 4-4-2 구도로 확실하게 간 것 같아요.
2: 그럼 2강 1중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4: 네. 2강 1중으로 확실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2: 네.
4: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냐라고 하면은 방금 김동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박민식 후보가 상대적으로 장동혁 후보 대표랑 그렇게 하면서 안 좋아진 악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 잘하고 있다고
4: 네.
2: 봐야 되는 겁니까?
4: 왜냐하면 본인의 이미지가 여기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2: 네네네.
4: 그 되게 큰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권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나 그 더 어린 친구들이랑도 그렇게 하는 영상들을 쫙 훑고 다니면서 네. 한동훈도 막 어떤 이미지 갖고 있었어요. 강남 살고 타워팰리스 살고 황태자 이미지 있고 서울대 나온 엘리트 이미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나랑은 다른 것 같아. 네. 차갑고 나랑은 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미지였는데 지역

0: 을 그렇게 훑고 다니면서 특히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손 잡고 그 차밥을 먹은 순간이 되게 큰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캠페인 되게 잘하고 있다.
1: 어쨌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한 뭔가 실수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봐야 돼. 그 카메라 뭐 이제 기자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논란은 뭐. 뭐 각도로 보니까 못 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상.
0: 되게 큰 실수 넘어서는 잘못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연근 후원회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매우 큰 악재에 빠졌었는데 네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또 김동규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개소식 날 이분을 안 불렀어요. 이분이 등장하지 않고 페이드아웃이 쫙 되면서 사실상 정연근 이슈라는 악재를 네네. 스스로 이제 더 이상 그 재료로 소비하지 않겠다. 그것도 다 뒤로 빼버린 거죠.
1: 네. 이 부산 북구갑이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상대 쪽에서 또 실수라는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묻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0: 그리고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가 아주 오랫동안 지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구갑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냈는지는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네. 손털기 논란이나 오빠 이슈에만 하정우 후보는 거의 선거운동 대부분을 소비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캠페인을 잘 못한 거죠. 상대적으로.
1: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론조사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케이스텔 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 35%, 한동훈 후보 31%, 박민식 후보 20%로 집계가 됐고요. 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같은 기간 북구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 34.6%, 하정우 후보 32.9%, 박민식 후보 20.5%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고 다 오차범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박민식 후보가 귀신같이 20%를 다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를 지켜내는 모습은 단단하게 유권자분들이 지켜내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근데 국민의힘이 한 40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 40, 50은 먹고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네. 그 김문수 후보가 한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앞섰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20을 먹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고향 사람이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그만큼 남아있다라는 건데 다만 조금은 안타까운 게 네. 이제 전략적 선택을 조금씩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네네. 그때 되면은 이제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박빙인데 네. 그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20%의 분들이 그렇다면은 보수가 돼야 하느냐 아니면은 한동훈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런 그 실존적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결정이 나게 되겠죠.
1: 그 전에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게 이제 사전선거 기간 전을 말씀하시는
2: 그쵸,
1: 거죠?
2: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네. 선거운동 자체가 이제 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예.
1: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지지율이 여론조사나 빠질 때 그 선거 캠프의 약간 분위기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예, 예.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초비상에 걸리고 그럴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오히려 실수가 반복되고 네. 네거티브로 안 하기로 했는데 네거티브로 세게 건다거나 상대에 대해서 어떤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거를 세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2: 예, 제가 기억이 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 캠프가 지금처럼 지지율이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MBC에서 했던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가 그다음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이렇게 박민식 후보보다 낮은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한동훈 후보 캠프 특히나 친한 게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경질적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나가서 이제 싸움도 하고 막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 여론조사의 영향이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는 캠프에서는 사람도 좀 덜 찾아오고 막 그런 일도 있으면 상처도 좀 받겠네요.
2: 그리고 예.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 쪽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부산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동안은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면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지지율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3: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군요.
2: 예, 뭐 구의원 조직, 뭐 새마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종류의 그 유지들이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3: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민식 후보가 어제 삭발식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다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등으로 지지 않겠다, 단일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2: 보통 이제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계속해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약세인 후보들의 표가 이제 빼앗기는 그런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도 한동훈 후보 쪽에서 뭐 실제로 단일화를 생각하고 단일화 얘기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여론조사상으로 우세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표를 더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본인으로서는 이걸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자신의 표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강수를 둬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언론이 박민식 후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상황이에요. 박민식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박민식 후보에 대한 관심은 한동훈과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뭐 그 완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거를 뒤집는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보통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삭발인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코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구포시장 월남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게 박민식 후보를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갑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코드로 어머니가 삭발하는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그 종이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메시지를 굉장히 정제해서 자기들이 썼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배신자 한동훈 한동훈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을 그 언론이 집중된 상태에서 꼭 해야 했던 거예요.
3: 네.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네. 그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나왔고 아직까지도 뭐 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분위기는 하정우 후보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3자 구도가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네. 하정우 후보에게 유리한 건 맞겠죠. 근데 네. 이 두 명의 갈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하정 후보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 선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히고 이슈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캠프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는다. 여기 부산 선거는 수도권이랑 다르고 네. 이제 온 지도 꽤 됐고 얼굴도 꽤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의 진가가 발휘될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하정우의 이제 전문가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4: 전문가도 그렇고 예. 그 직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하정우 수석 당시 수석을 만나보면 네. 지금 약간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젠틀하고 만나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3: 저도 그저께 같이 이제 전화 인터뷰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말씀도 잘하시고 토론화에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4: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인간적으로 네. 만났을 때 터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 선거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 빠져드신 것 같은데
2: 감겼네요.
3: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4: 근데 예. 지금 그것과는 거의 약간 정반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3: 아, 언론에 나오는 모습들.
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약간 강제 단일화 비슷하게 해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확 빠지면 하정 후보가 그때부터 약간 위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좀 버텨준다면 그래도 하정우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단일화가 만약 안 되면 그래도 하정우 후보에게 이제 좀 유리한
4: 그렇죠.
3: 구도다.
4: 근데 만약 유권자들이 선택을 네. 해서 그 지지율들이 그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려 간다면 그때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3: 알겠습니다.
2: 그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자 구도로 동탄에서 당선이 됐을 때 네.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20% 아래로 묶고
3: 그렇죠.
2: 민주당 후보를 40% 정도로 묶어놓으면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방식인데 지금 실제로 그거대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상황으로
0: 그러네요.
2: 보여요.
0: 예. 네. 실제로 친한계가 동탄 모델을 참고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전재수 의원이 워낙 이쪽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전재수 의원이니까 가능했던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2: 전재수 의원에 대한 뭐 전설적인 후보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들 기자들 많이 듣는데요.
3: 네,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좀 한번.
2: 북갑을 가면 예. 택시기사님한테 이렇게 아, 전재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만의 동생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네. 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3: 그 정도 밑바닥을 네. 훑는 선거운동을 한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하정우 후보에게 제기한 이 주식 파킹 의혹 그리고 이해 충돌 의혹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좀 이어가질 것이라고 보니까 좀 하정우 후보에게 타격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0: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 측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제 야권에서는 하정우 후보를 이걸로 되게 공세를 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3: 네네.
0: 실제로 일정 부분 먹혀들었다라고 야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는 아젠다 세팅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3: 아젠다 세팅이 안 됐다?
0: 네, 아젠다 세팅 자체가 안 됐다.
3: 왜 그러는 거죠? 예.
0: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예요.
3: 금융 문제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예.
0: 네. 그리고 이게 가령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봤던 정원호 후보의 주폭 논란이라든가 오세훈 후보의 철근 누락 논란 같은 거는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3: 철근 왜 뺐어? 이렇게 네. 딱 이해가 되고 네. 근데 금융 설명하려면 무슨 뭐 베스팅 뭐 예. 계약서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치가 예. 아프죠.
0: 살면서 예. 이번에 이 이슈 나오기 전에 베스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3: 왜 인베스팅이 아니고 베스팅이지? 막 그런 생각은 해 봤어요. 예.
0: 네,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은 아마 이 정도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아, 하정 후보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나 봐. 그런데 난 잘 모르겠고. 뭐 넘어가다 이러면 아젠다 세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3: 네네네.
0: 그러면 아마 이렇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이해 충돌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2: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독파모 이제 독립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이제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3: 네네.
2: 그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3: 그 개입이 있었냐 없었느냐. 네.
2: 그 다음에 네이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이슈화가 되게 힘든 이유가 주식 파킹 의혹을 처음 얘기했다가 이건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또 접었어요. 그럼 이제 이해 충돌이 남은 상황입니다.
3: 네.
2: 이해 충돌이 두 가지 이해 충돌인데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독파부 모델의 업스테이지 측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언론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재직을 하는데
3: 맞아요.
2: 네이버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그 경쟁사인 업스테이지에서 뭐 자문 같은 걸 해주고 이제 주식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3: 경업 금지죠. 예, 예.
2: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네이버 쪽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 네이버가 왜 반응이 없죠, 근데
2: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예.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가요?
2: 그건 제가 네이버를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3: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기자님?
4: 그러니까 하정 후보 쪽에서도 이게 아젠다 세팅이 안 됐다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네.
4: 기사 나오는 거 봐라. 그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정도 그냥 워딩 가지고 기사 나온 정도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소명할 만큼 소명을 했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3: 네네네.
4: 이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센 이야기까지 하신 게 만약에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네이버를 배임죄로 고발해라. 지금 고발하지도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네.
4: 그러다 그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내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 네. 다시 동탄 얘기를 드리면은
3: 네.
2: 당시에 이준석 대표 네거티브 진짜 심하게 했었거든요.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인 이슈였습니다.
3: 생방송 토론 중에 그냥 직격했죠.
2: 네. 자식 그 자녀에게 성수동의 35억 아파트가 아니고 부동산을 이제 꼼수로 증여했다는 건데 이거 누가 들어도 되게 꽂히고 특히나 동탄에 있는 그 거주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3: 기자분들이 또 글 쓰기도 좋잖아요.
2: 네.
3: 그 제목 뽑기도 좋고.
2: 그렇죠. 네. 근데 부산 국가 뭐 이해충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 주민들에게 그 명확하게 꽂히는 그런 종류의 공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네네. 많은 후보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공세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꽂히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거가 뒤로 이제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네거티브 뭐 이렇게 상대방을 좀 깎아 내리는 듯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자분들에게도 이런 제보 많이 들어오죠? 어때요?
0: 어마어마하게 들어.
3: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2: 네, 진짜 잘하시네요.
0: 예. 격전지인 지역 후보, 상대 후보에 대한 네. 제보를 그 당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3: 아, 상대 당에서 제보를 해주는군요, 기자분들에게.
0: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쿠션을 쳐서 네. 공세를 펼친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보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게 열세이면 열세일수록 그 강도가 세고 자극적입니다.
3: 네네네.
0: 제목을 달기에 언론에서 보면 그 시쳇말로 잘 팔릴 것 같은 네네.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죠.
3: 혹시 KBS에서 할 만한 제보가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래?
0: 위험합니다.
3: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김동윤 기자님은 어떠세요?
2: 아니 저도 좀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좀 있는데
3: 최근에 들어온 게 있어요?
2: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보통 이런 때 들어오는 건 의도를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3: 네.
2: 언론에서 특히나 충분한 검증을 할 만한 시간도 없어요. 이거 지금 안 쓰면 다른 데 줘버릴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 기자분들 굉장히 압박하는군요.
2: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말로 완전히 클리어하게 쓸 수 있는 기사들은 별로 없고
3: 네.
2: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기자회견을 하셔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부성으로 정말로 저희가 그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져서 쓰는 기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쓰기 좀 어렵고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 같은 경우는 네.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이제 특정 후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욕설을 심하게 하는
3: 네,
2: 일종의 갑질인데
3: 네.
2: 그거 들어보고는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3: 애매하다는 게 어떤 의미? 욕을 좀 덜한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2: 욕은 예.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그 상대가 이제 그 조금 뭐랄까 그 욕을 듣는 상대방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럼 이 상대방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3: 제보자가 명확하지 않군요.
2: 그렇죠. 그, 네. 그리고 그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다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못 쓸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3: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도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군요. 시영철 기자님도 이런 제보 많이 받으시죠?
4: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서울시장 같이 좀 큰 단위의 캠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검증팀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3: 네.
4: 그러면 이제 검증팀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매체랑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3: 네네.
4: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결국 GTX를 정원호 캠프에서 계속 소위 말해서 팔고 싶으니까 그걸 국정감사할 때처럼 엄청 이제 파고 있어요.
3: 네네.
4: 그럼 그거를 근데 국감 때처럼 완성된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하니까 막 날것의 그 로데이터를 막 뿌리죠. 그럼 이거를 오늘 아니면 내일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3: 네네.
4: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금방 판단할 수.
3: 근데 자칫 잘못 쓰셨다고 법적 책임도 지셔야 되니까.
4: 그래서 조심해야죠.
0: 한장에 있는 말진 기자들이랑 네. 데스크 일진이랑 많이 충돌해요.
3: 아, 이거 왜 안 써냐?
0: 말진 기자들은 엄청 어렵게 내가 취재해서 받아왔는데 네. 상대적으로 선배들은 더 검증 그렇죠. 이러니까. 네. 선배 겁나서 그러지 상대편 눈치 보는 이렇게 말친 기자들이 혈기가 넘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2: 겁나서 그렇습니다.
3: 선배분들 상처 많이 받으시겠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만 봐도 뭐 최근에 하정 후보의 뭐 주식파킹 이해충 녹을 비롯해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뭐 성매매 의혹 나왔고요. 박형준 후보는 배우자의 뭐 하람특혜 의혹 뭐 이렇게 불거졌는데 사실 성매매 의혹 같은 거는 선거 끝날 때까지 밝혀지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이게 네. 구체적인 증거를 상대 후보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 증거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제공하겠어요.
3: 네. 네. 혹시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후보에게 미칠 타격 아직까지도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2: 그러니까 이제 확증 편향을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2: 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찍어야지라는 그걸 강화하게 되는 것 같고
3: 네.
2: 다만 이제 이런 종류의 네거티브가 정말로 그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아니라면은 중도층을 포섭하는 효과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0: 저는 오히려 역풍 효과가 센 것 같은데.
3: 오히려 요즘에 역풍 효과다.
0: 평택을 해서 이번에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 눈 다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놀리는 식으로 비아냥 걸리는 식으로 메시지를 냈잖아요. 저는 그거는 유권자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부작용, 후폭풍? 부메랑을 맞게 될 가능성이
3: 상대방이
0: 높다고.
3: 다친 거 가지고 약간 그런 농담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0: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 간 네거티브가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 봐야 같은 됩니까? 경우는 네. 아까 언급된 것 중에는 사실 계속 뉴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전 주택수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팩트적으로 더 팠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그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좀 미심쩍은 판단을 했던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판을 아예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 네.
4: 다른 이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GTS 철군노라 끝까지 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김도윤 기자님은 어디 보십니까? 이게 연거 이제 연관이 좀 있고 영향을 끼칠 만한 곳 어디로 보십니까?
2: 저도 마찬가지 서울 서울입니까? 보고 있습니다.
1: 아 예. GTX 문제, 철군 문제?
2: 아 또 이제 정은호 후보에 대한 의혹 자체가 네. 이제 그 움직이지 않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주 기자님 어디 꼽으십니까?
0: 이하 동문 저도 서울.
1: 이하 동문 다 서울로 아, 이런 공세들이 이어질 것. 라고 봐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곳에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신영철 한겨레신문기자, 김도영 한국일보기자, 김종일 시사저널기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현정님께서 기자님들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거의 세계 최고 기록 마라톤 선수들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치는 갑자기 뭐 빨라지죠. 후보는 하루에 열 곳을 뛰고 캠프는 숫자 하나에 흔들리고요. 의혹은 해명보다 먼저 퍼집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시간은 정치권의 시간보다 조금 느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바쁘게 움직였는지보다 무엇을 끝까지 설명했는지, 그것도 누가 상대를 더 세게 공격했는지보다 내 삶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말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선거기간 그 차이를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갑통알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유추도 잘 안 되는 이 신조어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라는 표현에 앞글자를 딴 건데요. 고물가 시대, 월급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을 빗댄 표현입니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은데요. 한 구직 포털 업체가 직장인 97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알바 부업 현황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직장 생활과 병행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역시 생활비 부족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음식점 서빙이나 주방 알바를 하는데 퇴근 이후나 주말 시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무리해서 일을 하는 셈이죠. 본업엔 소홀해지고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요. 과도한 알바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결정할 땐 보다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의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낯설다. 왜 이야기를 분석을 하실까 생각하셨는데 명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명품 그런 데는 참 비싸죠.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쯤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오늘 좀 분석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이 대중화는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뭐 이인국께서도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사실 뭐 명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트렌드가 있나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뭐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에르메 땡, 뭐 무땡, 뭐 샵땡 뭐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엠브레이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 대행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네. 먼저 그러면 이 명품 구매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이게 추세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나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좀 명품이라는 게 참 인식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추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일단 이 명품 구매율 뭐 상당히 뭐 많은 시간이 또 조사 시점으로 보면 지난 건 아닙니다만 56%가 돼요. 근데 이제 뭐 중복되는 걸 뺀다면 명품을 사는 분이 또 계속 명품을 사니까 비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2022년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좀 감소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좀 줄어들었고 30대도 줄어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이 MZ세대는 꼭 뭐 명품이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저가 상품이라도 명품인 거지. 내가 명품인 거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0대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령대 뭐 어머니 세대나 이런 때는 또 자녀분들이 이제 효도 상품 비슷하게 명품을 나눠 뭐 외국 나갔다 오면서 면세품에서 사들이잖아요. 고생하신 우리 엄마 또 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선물 난 뭐 아내한테도 선물할 수 있고.
1: 네.
2: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조사를 보면 79%는 명품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응답도 있고요. 주변에서 명품을 지닌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도 한 10명 중 7명 돼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이 심리적 진입장벽도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명품에 열광하지 않는 추세도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명품을 너무 명품 이러면서 좀 벽안시하고 좀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좀 사라진 거 아니고 조금 유연해졌다. 이런 인식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부 있겠죠?
2: 그렇습니다. 이게 명품 관련 이미지를 물어봤는데 이 부분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가장 높습니다. 또 명품이니까 값비싸다. 그런데 이건 뭐 이제 뭐 양가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고급스럽다면 너무 나쁜 건 없죠. 근데 사치스럽다. 또 고품질에. 또 장인 정신에 이런 거는 명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인정받아왔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 아니냐. 또 전통이 있던 또 소유하기 어려운 한편으로는 이제 이건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싸다. 허세가 있대. 이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명품이 아닌가 싶은데 시소한 또 갖고 싶은 가품이 많은 이른바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1: 네. 그래서
2: 이게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짝퉁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지 부정적이도 모를 다양한 이미지가 또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명품이 아닌가 또 명품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2030 MZ 세대가 명품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좀 어느 쪽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2: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훨씬 달라졌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물론 뭐 그런 연령 그런 2030도 있겠죠. 나는 명품이 좋아. 근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가성비를 더 따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명품이면 되지 물건에 대한 어떻게 오히려 물품이 또는 제품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중심에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30 세대에서는 명품을 사치 소비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조사 비교해 보면 뚜렷해졌고 30대도 그렇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명품 소비를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용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도 뉴스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미국의 한 마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에코백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땡 뭐 여기 있어요.
1: 맞아요. 네네.
2: 그런 가방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올라간 것도 주로 2030 세대들이 이건 나 이거 뭐 그게 명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용적이고 내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면 명품이다라는 인식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좀 과시적인 명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 그렇죠. 아, 이 조사 결과가 재밌어요. 무려 10명 중 8명 가까운 76.8%는 과시적인 명품. 누가 막 이렇게 막 뭐 드러나게
1: 주렁주렁
2: 백이든지 그렇죠. 뭐 코치백이든지 뭐 이런 걸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촌스러운 사람이
1: 조금 오히려
2: 그게 좋게 합니다. 네. 그게 오히려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드렸는데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과하게 과시적인 명품 스타일은 오히려 좋을 때 사실 이게 이 전체 패션에 녹아나야 되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제품만 보이는 에르메 땡 와 뭐 남자들의 경우에도 뭐 페레가 땡 뭐 이런 구두라든지 이런 거 신고 있으면 거기에 더 눈이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야 뭐 항상 뭐

0: 좋다고 운동하면 신고 다니니까요. 근데 저는 뭐 자기가 신는 게 편하고 뭐 이러면 이제 명품이니까. 근데 지나치면은 분명히 그런 게 돼요. 뭔가 과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조용한 럭셔리. 예전에는 어머 막 이제 개모임에 가면은 어머니 세대 어머니 세대를 폄하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니까 어머 나 이 가방 어때 막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좀 진풍경이었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안 드러냅니다. 조용한 럭셔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명품 로고가 오히려 작을수록 더 좋다는 응답. 이게 있어요. 아, 이게 예전에는 완전히 그 로고만 그런 보이는 제품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조용한 럭셔리,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명품 소비를 자기 과시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모양이네요.
0: 그렇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을 그 나쁘게만 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거기 가면 뭐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뭐 25만 원, 여기에도 와인까지 곁들이면 1인당 뭐 40만 원 뭐 이 정도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말 고생한 당신 떠나라, 여행 떠나라는 것처럼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명품이 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볼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인식이 더 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중고 명품 거래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0: 그러니까요. 이거 어느 생각을 또 아니 명품인데 아니 새 거 아니야? 뭐 남친이 또는 남자친구가 만약에 남친은 안 주겠죠. 남자 친구가 정말 연인이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아니 나 중고 싫어. 이랬을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중고도 괜찮다. 그래서 인식이 이제 전환됐는데 61.5%는 중고 명품 거래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이다. 또 명품의 특징은 상당히 이 관리가 잘 되는 그런 특징도 있거든요. 어디 가면 이제 새 걸로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이 가방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해주고 절묘해요. 그런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47.4%의 그 절반 가까이는 아니, 상태만 좋다면 중고 명품 구매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는 명품을 너무 이제 거치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중고 거래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패션 스타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중고 명품이라도 나는 가질 용기가 있다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정말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명품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대세로는 가장 높은 비율로는 백화점 명품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이 뭐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면세점. 왜냐하면 이게 텍스프리라고 하는 세금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보장도 되고 중보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의 합은 100%가 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울렛.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다양한 경로가 이제 생겼다라고 이제 풀이할 수 있는데 해외 직영 매장 여기 가면은 또 예 그대로 인증돼 있는 제품들을 해외 여행 간 길에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에 맞는 정도 순서 또 명품 해외 직구 플랫폼 상당히 예전에는 이게 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온라인으로 명품을 사는 건 꺼려했었거든요.
1: 네.
0: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꽤 높은 비율로 명품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도 특히 이제 20대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 명품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믿을 수 있고 후기도 이 아주 이제 평가가 좋게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다 보면 중고 명품 플랫폼을 해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딱히 이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이건 믿기 어려울 텐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중고 명품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는 이름이 명품이지만 그대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명품이라는 이름보다도 한편으로는 좀 이 고가 고품질 상품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좀 유연해졌고 인식도 다양해졌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또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델리 스파이스가 부릅니다. 달려라 자전거.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이티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 시간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한 거예요?
2: 어제 그제죠. 그제 밤 늦게 11시인가에간 그렇게 타결이 됐던데요.
1: 네.
2: 일단은 가장 큰 쟁점이 적자 사업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는 파운드리라고 해서 남의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부하고 LSI라고 해서 약간 시스템 반도체인데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이 두 사업부가 삼성전자의 사업부 내에서 현재 적자를 좀 꽤 내고 있는, 조단위로 내고 있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뭐 가전사업부도 돈은 별로 못 벌어도 어쨌든 흑자를 내는 데고요.
1: 그래요?
2: 휴대폰은 뭐 몇 주 흑자를 내는 데고. 그런데 워낙 반도체 쪽, 메모리,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메모리 사업부가 워낙에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버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그래서 이제 쟁점은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다 나눌 거냐, 아니면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반도체 사업부에다 몰아줄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좀 됐던 거고요. 계속 결론.

0: 은 일단은 사실상 몰아주는 거죠. 반도체 사업부에 몰아주는데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물론 흑자를 대부분 내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만큼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급, 특별 성과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짧게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신설을 하기로 했고 기존에 삼성전자는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성과급 제도가 원래 있었거든요. OPI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에 특별 성과급을 추가로 신설한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 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다. 그다음에 지급률의 상한을 없게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사업 성과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영업 이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을 만약에 100조를 낸다 그러면 10조 5천억 원이 그 해의 성과급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올해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300조 원 정도 난다고 보통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엔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인당 특별 성과급으로 한 5조 4천억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연봉 1억 기준입니다. 연봉 1억이면 대략 삼성전자의 과장급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성과급 원래 성과급에 거기서 또 받죠, 당연히. 그렇게 사업하면 대략 연봉 1억 받는 직원이 한 6억 정도 성과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해에 그 사람의 총 근로소득은 7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위에 부장급이나 이제 뭐 임원급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좀 확 나겠죠.
1: 그렇겠네요.
0: 예.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적자 사업부는 올해는 그냥 주고 2017년부터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한다는 거는 흑자를 못 내기 때문에 적자를 내니까 적게 준다 이 얘긴데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는 내년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올해 말에 날 수도 있고
1: 그렇군요.
0: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계속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삼성전자 직원이 뭐 6억을 받는 7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업이 타결이 됐다.
1: 그렇죠.
0: 무엇보다 우리 같은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협상 타결 소식이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0: 그러면. 재밌는 어떤 통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뭐였냐면 3월 18일에 삼성전자 노조가 우리 파업할 거야 라고 선언한 이후에 삼성전자, SK 해닉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몇 군데 더 있는데 이 딱 세 개 회사만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20% 중반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60% 정도 올랐고
1: 맞아요.
0: 미국의 마이크론도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쟤들이 나보다 뭐가 더 난 게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올랐어? 그건 니네 파업 준비하고 있잖아.
1: 불만이 있었죠.
0: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악재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내가 하이닉스보다 한 40%포인트 못 올랐으니까 이제 40%포인트 오르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3월 18일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한 4월 넘어서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이 지금 5월 들어서 특히 4월부터 계속 그래서 5월 들어서 눈에 띄게 조금 분위기가 좀 싸해진 이유가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이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성장 산업들, 뭐 이제 AI 산업, 뭐 반도체,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좀 쫄리게 됩니다. 마음이 이게 금리가 오르면은 자금 조달도 힘들어지고 자금 조달할 때도 이자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럼 당연히 그게 그만큼 우리가 수익성에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주가에는 당연히 악영향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그 구조가 설계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 국내로 따지면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보통 할 수 있는 게 바이오하고 로봇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안 좋고 실제로 주가도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파업 때문에 못 올랐던 거를 마치 보상을 받듯이 단기간에 뭐 20-3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던 거 파업이 해결됐다라는 게 그 전날 밤 24일이었고 어제가 이제 파업이 해결되고 난 첫날이었는데 어제 물론 삼성전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삼성전자가 파업 때문에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사실은 큰 변수가 하나 해결이 됐기 때문에
1: 네.
0: 주가 흐름에는 뭐 그 방향성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덜컥 들어가느냐 사실은 파업 기간 동안에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요. 지금 확 따라들어가기보다는 한 풀 또 죽을 겁니다. 그 기세가. 그때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없으신 분들은 또는 조금 갖고 계신데 좀 더 사주신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매수의 어떤 타이밍은 그때쯤으로 보시는 게 지금 급하게 따라들어가시면 좀 비싸게 사실 수 있으니까
1: 그쵸.
0: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하고 막 들어가시기에는 네. 썩 좋은 네. 타이밍은
0: 그게 급하게
1: 아니다.
0: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1: 네.
0: 물론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크게 손해보시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1: 그래도
0: 좀 아쉽잖아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구글 소식 한번 네. 살펴볼게요. 차세대 모델이죠.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발표했어요.
0: 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네. 참 약다. 아, 좋게 얘기하면 약은 거고.
1: 왜죠?
0: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스마트한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표현한다면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그러니까 되게 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1: 궁금하네요.
0: 예. 뭐 이게 우리가 좀 부정적인 표현을 때 잔머리를 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되게 아 얘들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차세대 모델이 제미나이 3.5 플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 네.
0: 쉽게 말하면 이게 좀 경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 모델이 저도 뭔가 좀 찾아보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는 모델, 전기도 덜 쓰고 토큰도 덜 쓰고 하는 걸 경량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제미나이 3.0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경량이 나왔을 거고.
1: 그랬겠죠.
0: 토큰도 많이 쓰고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선뜻 이제 기업들이 쉽게 갖다 못 쓰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비용도 좀 적게 되는 거.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구독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구독 비용도 좀 들고 그러면서도 내가 필요한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그 성과를 내가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거를 이 서비스를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1: 그렇겠네요.
0: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0: 되게 약간 스마트합니다.
1: 영리하네.
0: 예, 영리합니다. 다른 최상위 모델보다 최대 4배 정도 속도도 빠르고
1: 네.
0: 그리고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로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죠.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코딩 금융 분석 중에서 더 높은 성능을 발휘했다. 그럼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 3.5 플래시 모델을 만들 때 좀 더 타겟팅을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용으로 쓰기보다는 3.5 그냥 제미나이 3.0처럼 0보다도 더 특정 섹터에 더 잘 쓸 수 있게 조금 더 세분화했다 이렇게 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 네.
0: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제 재미를 보잖아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타겟팅이 또 다른 쪽으로 할 겁니다. 뭐 이제 문화 예술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적당한 표현 생각납니다만 뭐 역사 무슨 또 무슨 저 뭐 아파트 아니 저 무슨 건축물 설계 대략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또 몇 개 타겟팅하는 쪽으로 또 경량화 모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에이전트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네들이 정말 머리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요 제미나이 3.5 플래시 물론 얘네들의 홍보 내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너네 기업이 업무량의 80%를 이 제미나이 3.5 플래시로 쓰면
1: 네.
0: 너네 연간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다 맞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에이전트 분야, 그다음에 코딩 분야, 금융 분석 분야 이런 쪽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라면 요거를 활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4배나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1: 네.
0: 서비스 내용을 보니까요. 사용자 이메일 요약, 일일 브리핑 작성, 반복 업무 처리, 복잡한 코딩, 장기 프로젝트 수행 뭐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일단 딱 명령을 해놓고 프롬프트를 딱 보내놓고 나서 이거 해줘 하고 난 다음에 뭐 난 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노트북을 닫거나 스마트 화면을 꺼뒀어도 지가 알아 돌아간답니다.
1: 진짜 비서네.
0: 무섭네요. 하여간 이렇게 돼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 이런 매력을 이제 다른 뭐 오픈 AI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어디였든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AI를 모델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경쟁이 참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1: 이거 말고도 구글이 또 여러 가지 AI 관련 서비스를 공개했다면서요.
0: 예, 그게 이제 앞서 제가 전략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제 근거들이 될 텐데요. 순다르 피차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트 중심의 제미나이 시대에 진입을 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중심의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픈 AI도 될 거고 뭐 여러 엔트로픽도 될 거고 여러 AI 모델 개발사들이 다 되겠죠. 근데 예. 에이전트 중심의 재미난 시대에 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제미나이가 넘버 원이야라고 이제 자신감을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구글 CEO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미 구글의 각종 서비스에 전 세계 수십억의 그 이용자들이 이미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는 부분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지메일
1: 많이 쓰죠.
0: 그다음에 맵.
1: 맞아요.
0: 저 겁나 많이 씁니다. 우리.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네이버를 많이 쓰죠. 외국 사람들은
1: 무조건 구글
0: 이거 다 쓴다고 생각하면 네. 돼요. 메일도 지메일을 쓰신 분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AI 서비스, AI 모델을 이제 탑재를 하는 거죠. 제미나이를. 그러면은 앞서 이제 에이전트 시대, 에이전트 중심의 제미나이 이렇게 이제 순다르 그 피차이 CEO가 얘기했다 했으니까 AI 에이전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내 비서가 AI 비서가 내가 기존에 구글에서 갖고 있던 각종 서비스에다가 이 AI 이 성능을 탑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성능이 나한테 맞춤식으로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있는데 과연 구글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야.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존은 아마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쇼핑에 더 특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기존에 아마존의 이 배달 서비스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은 그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글이 아마존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구글에서 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어차피 다 구글이 독점으로 PB 상품이 아닌 바에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구글 하다가 뭐 검색하다가 이거 괜찮네? 뭐 그럼 그냥 해서 그냥 거기서 쇼핑도 하고 물어도 보고 AI 이제 제미나이한테 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데 뭐 저는 그냥 쇼핑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지도 서비스도 있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보통 구글 지도 쓰잖아요. 네이버 지도 안 쓰고.
1: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를테면 유럽의 어느 낯선 도시에 가가지고 아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 어디 좀 하나 골라줘 할 때 그걸 이제 구글에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구글에서 이제 맵으로 탁 뭐 여기로 가면 딱 됩니다라고 딱 얘기. 그러면은 팬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재미나 이 경량형 모델도 모델이지만 구글의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있어서의 준비나 그다음에 어떤 투자나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데가 참 따라오고 싶지 않겠구나.
1: 확실한 경쟁력이 느껴지는군요.
0: 네.
1: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이제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볼까요?
3: 네. 부동산 시장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알려드릴 텐데요.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한 0.15%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1: 맞아요.
3: 5월 2주차 통계를 보니까 오 이게 웬일일까요? 0.28%.
1: 오.
3: 0.15에서 0.28%면 0.13%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게 숫자 자체가 뭐 0.13%포인트가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3: 추세 흐름 자체가 계속 보합 흐름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다가 갑자기 변동폭이 커졌다는 건 뭔가 있었죠. 이게 뭐가 있었냐면 5월 9일까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제 유예가 끝났고요. 5월 12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 조사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또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지나고 변화가 갑자기 커졌다는 점은 시장의 우려로 남는데요.
1: 그렇네요.
3: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을까 보게 되면 일단 강남 3구를 보겠습니다. 서초구가요. 0.04에서 0.17% 껑충 올랐습니다.
1: 진짜.
3: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에 이게 눌려있던 금매물에 눌려있던 심리가 갑자기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강남구는 마이너스 0.04%였습니다. 지난주가. 5월 2주차는 0.19%.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극단적으로 상승폭이 우와, 개선이 됐고요.
1: 올라섰네요.
3: 송파구는 0.35%까지 올라갔습니다. 0.35%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폭등인데?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우리가 0.35하니까 이제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게 네.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 0.35%가 올랐으니까 1년으로 따지면 곱하기 52 해버리면 상승폭이 거의 한 18% 정도 올라가는 속도니까 무섭잖아요.
1: 상당하네요.
3: 상당하게 많이 네. 올라갑니다. 나머지 지역들 안 올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들이 다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는 0.17에서 0.29%, 마포는 0.15에서 0.26%, 노원구도 0.18에서 0.32%고요. 관악구도 0.2%, 강서구도 0.39%. 서울 모든 구들이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집값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니까 서울이 0.28% 똑같습니다. 매매도 0.28, 전세도 0.28.
1: 그렇네요.
3: 그래서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고요. 다행이라면 아직까지 인천은 0% 보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천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0.11%입니다. 지난주가 0.07%니까 살짝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는데 평택은 여전히 마이너스 0.28%,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인데
1: 네.
3: 와, 이게 안양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안양 동안구가 0.69%로 어이쿠. 껑충 올라갔습니다.
1: 0.69.
3: 이게 지난주가 0.17인데 0.69%면 이게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1: 그렇네요.
3: 상승폭이. 이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3: 상승폭이 너무 많이 컸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이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너무 서울 극단적인 서울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됐다라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월 첫째 주에 서울이 0.05%인데 0.28%까지 올랐기 때문에
1: 야.
3: 양도세 중과세 효과는 사실상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 양도세 중과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3: 네네.
1: 지난주에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3: 네.
1: 좀 진정이 됐나요? 어떤가요?
3: 뭐 진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1: 그래요?
3: 그래서 뭐 더 나빠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68,495건이었고요. 3월 21일이 8만 건이었으니까 8만 건에서 5월 9일까지 6만 8천 건, 5월 17일 기준에서 보게 되면 6만 3천 건까지 내려왔는데 와 이거 속도가 좀 빠른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6만 3천 건대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정도가 한 5만 6천 건 정도 됐으니까
1: 네.
3: 그 수준까지는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6만 3천 건에서 일단 힘겨루기 양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물이 줄지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주인들도 이제 팔 사람은 제법 많이 팔았고요. 또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줄어드는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거고요. 가격, 급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6만 3천 건 중에 일부는 집주인들 호가를 올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질을 본다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 매물도 좀 살펴볼 텐데요.
1: 네.
3: 1월 19일이 한 2만 2천 건 정도 되다가 4월 21일이 15,300건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한 1만 7천 건 정도까지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지 않는 거는 다행인데
1: 네.
3: 역시나 또 그렇게 현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천 건이 늘어나긴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좀 많이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게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늘어나니까 한 2천 건 늘어났으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을 본다면 세입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1: 소장님이 직접 현장 나가 보시면 분위기 어때요, 요새?
3: 전체적으로 매물이 없는 거는 공통점인 것 같고요. 거의 5월 9일 전 한 1주 2주 전부터
1: 네.
3: 이제 강남권에서는 집주인들은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인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송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인천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인천 송도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뭐 서울처럼 뭐 집값이 올라간다든지 막 그런 활발한 상황은 아닌데 거래는 꾸준하게 되고 있었고요.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쭉쭉 올라가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0: 네, 공통점은 뭐냐면 전세가 서울이 전세가 없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1: 네.
0: 토지 거래가 또 되어 있고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도도 전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송도는 또왜 전세가 없을까가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토지 거래 허가 하나의 문제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 전체를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요즘 대출 받으면 토지 거래허가처럼 실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출도 좀 실입주 조건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은 그나마 좀 잔잔하게 거래가 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전세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반적으로 모두 다 전세 나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역량이 전세 시장에 좀 집중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80% 이상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라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고가 아파트를 많이 팔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0: 그러니까요. 고가 아파트 강남 쪽,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 쪽이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좀 크잖아요. 아무래도
1: 네.
0: 양도세라는 게 이제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팔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서울 전체를 보니까 그래도 80% 이상이 15억 이하, 우리 3분이 이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현상이냐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하나는 집주인들 중에서 모두 다 강남 아파트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1: 그쵸.
0: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간 덜 똘똘한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채, 노원구에 한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디를 팔까요?
1: 외곽부터 팔기
0: 아무래도
1: 시작하겠죠?
0: 그렇겠죠. 좀 팔기도 쉽고요.
1: 네.
0: 금액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가볍습니다. 강남 쪽은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상당히 가격을 내려서 이제 팔았어야 됩니다.
1: 아,
0: 5월 9일 전에.
1: 그랬겠네요.
0: 근데 서울 외곽 지역들은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기
1: 네.
0: 때문에 가격을 많이 안 내려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좀 가벼운 물건들을 좀 먼저 좀 정리를 한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세난으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세 가느니 집을 사자라는 이제
1: 차라리
0: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 맞아요.
0: 경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전세 난민이라고 하죠. 많이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겹치면서 결국에는 80% 거래량이 서울 외곽 지역들 15억 이하 아파트 구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추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난해 11월에서 올 1월까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올 1월에서 4월까지 거래량과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3%포인트 이상 더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이게 80%그 중위 가격 3분위 이하가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서민 주거 안정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로 좀 남아 있고요.
1: 네.
0: 노원구가 거래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게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노원구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의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여기가 매매 전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의정부로 가든지 하남으로 가든지 경기도 또 인천으로 이렇게 번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최근에 증여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중과세 내고 팔 바에는 그냥 자녀에게 주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거죠?
0: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팔려는 분들은 좀 많이 팔았고요. 급매로. 그중에는 이제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 최고 세율이 3주택자 이상 규제 지역에 82.5%가 되는데요.
1: 맞아요.
0: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구간에 따라서 30억 초과가 50%니까 30억 이하는 또 증여세가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물론 증여 취득세가 이제 한13% 정도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리한 선택이고요. 10년 후에도 집값이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0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갔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1: 그렇겠죠.
0: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을 때뭐 주식으로 따져도 약간 저평가됐을 때 사는 게 유리하듯이
1: 네.
0: 그런 전략을 좀 했는데요. 일단 대법원 등기증보광장의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의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가 2,162건인데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게 4월 통계니까 5월 대비 아니 3월 대비 55.9%가
1: 많이
0: 늘어났다고 하니까
1: 늘었네요.
0: 4월에 증여가

0: 3월보다는 진짜 많이 했다. 그러니까 4월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 지금 팔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도 촉박하고 초급매로 팔아야 되는데 초급매로 팔 바에는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물려주리라. 라는 마음인데 결국에는 이게 부의 대물림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한테 부의 대물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전세 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사회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송파구가 가장 많았고요. 서초구, 양천구 이런 순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부의 대물림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서민 주거 안정은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느 농부가 터득한 맛있는 토마토 기르는 비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재밌습니다. 토마토 기르기라기보다는 토마토 괴롭히기라고 하는데요.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나서 딱 하루만 물을 주고 보름 동안 일부러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이 마른 토마토 모종은 어떻게든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땅속 깊은 곳까지 내린다는 거지요. 퇴비도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게 풍족하면 토마토가 게을러져서 뿌리를 얕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딘 토마토는 채 힘으로 뿌리를 길게 뻗어가며 살아나고 맛도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힘든 한 주 끝에 찾아오는 휴식이 더 달콤한 법이지요. 주중의 고단함이 곧 주말에 당도를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강영숙의 노래입니다. 사랑.

제주 올레길을 개척하며 걷기 열풍을 일으킨 사단법인 제주 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이 지난 4월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서명숙님이 2011년에 남긴 수필 봄날 함께 걷는 행복에서 한 구절 골라봤습니다. 봄에는 어딘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만 내가 사는 서귀포의 봄은 황홀할 지경이다. 목덜미를 간지리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공기는 청정하다 못해 단내가 난다. 절로 탄성이 나온다. 아, 공기가 참 달구나.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홀로 보면 적막강산처럼 쓸쓸하다. 서귀포 올레길에 숨막히는 풍광을 더 아름답게 수놓는 건 역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사연, 저마다의 꿈과 좌절을 안고 길을 걷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들은 걸으면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그들의 고민을 먼 바다에 흘려보낸다. 혼자 걷는 이는 자신과 대화를 하지만 동행이 있는 이는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 번은 제주 올레 10코스에서 모녀처럼 보이는 두 여자를 만났다. 젊은 여자에게 물었다. 아이고, 친정어머니랑 오셨나 봐요. 웃으면서 아니란다. 알고 보니 그들은 고부관이었다. 열흘 동안 하루에 한 코스씩 올레길을 걷고 있고 오늘 아쉽게 서울로 올라간단다. 그들의 밝게 웃는 표정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길에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진심으로 소통했음을. 가족은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한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집에 산다는 공간적 특성만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의 길이만으로 서로를 알게 되는 건 아니다. 그대, 가장 가까운 가족이 혹 넘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한 번쯤 함께 걸어볼 일이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열고 한 번쯤 길동무가 되어볼 일이다. 굳이 제주 올레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봄, 금수강산 어딘들 아름답지 않으랴. 최희준의 노래입니다. 길.

네, 5월은 1년 12달 중에 별명이 가장 많은 달이지요. 그중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장미의 달.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활짝 핀 장미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맘때면 곳곳에서 장미축제가 열리는데요. 강원도 삼척과 울산에서도 아름다운 장미축제가 한창이지만 오늘 가볼 곳은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마침 오늘 5월 22일부터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고 이달 말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곡성 하면은 폐역이 된 구 곡성역과 그 주변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섬진강 기차마을이 유명한데요. 평소에도 오래 묵은 정취가 정겨운 곳이지만 5월 하순이 되면 온통 장미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이 기차마을 안에 있는 장미공원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장미 종류도 놀라울 만큼 다양한데요. 전 세계에서 가져온 1004종의 장미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색깔도 붉은색부터 노란색, 분홍, 순백색이 어우러져 있고 크기도 손톱만한 것부터 어른 주먹보다 큰 것까지 저마다의 개성과

자태를 뽐내는 장미넝쿨 터널을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들어보겠는데요. 장미 관련 노래들 몇 곡 준비했습니다. 4월과 5월의 장미,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그리고 어우러기의 밤에 피는 장미.

밤에 피는 장미 어우러기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4월과 5월의 장미 그리고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들으셨어요.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계 장미축제

제가 열리는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미축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보고 듣고 만지는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장미공원 곳곳에서 클래식 음악 버스킹 공연인 달빛 로즈 클래식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리고요. 만들기 체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연 장미 오일로 나만의 장미 향수를 만들어보고 생화를 엮어서 장미 화관을 만드는 행사들도 있지요. 또 장미 시럽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맛을 보고 장미 꽃차를 마시면서 호사로운 여유를 누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밤의 풍경입니다. 축제 기간이 이달 말까지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는데요. 해가 지고 나서 에펠탑 조형물과 장미 여신상 주변으로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 깊고 매혹적인 장미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야외 영화 상영까지 한다고 하니까 오감을 만족시키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꽃 구경을 맘껏 하셨다면 기차마을 안에 있는 놀이공원도 한번 가보시지요. 대관람차를 타고 50m 상공에 올라 화려하게 물든 장미공원을 내려다보고 그 너머로 굽이쳐 흘러가는 섬진강과 곡성 주변의 아름다운 산세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섬진강변으로 옛날 증기기관차가 달린다고 하니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기분을 내볼 수도 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장미의 달 5월에 가볼 만한 곳 전남 곡성의 세계 장미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함께하시죠. 이번에도 장미 노래 3곡 준비했습니다. 오승근의 장미꽃 한 송이, 박미의 가시 없는 장미, 그리고 태진아의 장미와 우산.

0: 네, 장미의 계절이어서 그런지 곳곳에 장미가 한창 많이 보이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장미만큼이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달력 곳곳에 피어있는 빨간 숫자들이죠. 내일부터 5월의 마지막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마음은 벌써 콩밭에, 아니 좋은 여행지에 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들려주는 노래는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제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제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야외 녹화 분위기는 어떨까요?
1: 요즘에 되게 싱그럽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초록 이전에 연두색.
0: 예.
1: 아, 너무 좋아요.
0: 지푸러지기 전에 연두가 네. 섞인
1: 그 색이
0: 변해가는 그 색이
1: 좋아요.
0: 참 예쁘죠. 네. 맞아요.
1: 이제 관객들의 면면을 보면
0: 예.
1: 되게 뭔가 그 막 움트고 시작하고 뭐 이런 그 느낌, 싱그러운 그런 딱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0: 그런 게 많이 보이면은 표정도 자연스럽게 싱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사람들
1: 밝고.
0: 표정도.
1: 네.
0: 예. 아, 관객들 호응도 더 좋겠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겨울, 가을 또 달라요.
0: 네. 이런 계절엔 또 선곡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1: 그렇죠, 그렇죠.
0: 꾸미겠죠.
1: 네, 아무래도 밝고 명랑한 거.
0: 예. 네. 뭐 이런 계절에 뭐 사색적인 노래 뭐 그런 거 안 어울리죠.
1: 그렇죠.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0: 예. 땡 받을 것 같습니다. 노래 아무리 잘해도.
1: 그렇습니다.
0: 자, 황금 연휴를 앞둔 오늘 선곡 수첩 주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1: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선곡 주제는 이제 우리 도로 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래.
0: 아, 도로 위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 그렇죠. 이제 차도 좀 밀리고 뭐막 이러다 보면 약간 예. 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0: 특히 5월에 차량 참 많았어요.
1: 아,
0: 도로에.
1: 진짜
0: 고속도로.
1: 지난주 지방 출장을 가는데
0: 예.
1: 저는 추석인 줄 알았습니다.
0: 명절 못지 않죠. 뭐.
1: 명절이었습니다.
0: 네.
1: 아, 그래서 이제 이 꽉 막힌 도로에서 이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0: 그렇죠.
1: 오늘 준비해두신
0: 아,
1: 노래를
0: 예.
1: 좀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아마 조금은 해소가 되실 것 같아서.
0: 네, 황금 연휴 앞두고 딱 적절한
1: 네,
0: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첫 곡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1: 네, 그래서 혜은이 씨의 띠띠빵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아, 띠띠빵빵. 예. 어릴 때 참 좋아했어요, 제가.
1: 예, 이거 예. 많이 나왔었어요. 버스 타고 고속도로 달려가는 막 설레이는 그런 기분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예.
0: 여행길에도 잘 어울리겠죠?
1: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뭐 띠띠빵빵, 띠띠빵빵 이런 게 계속 반복구가 나와서 되게 중독성도 강하고.
0: 맞아요.
1: 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편하게. 근데 이제 가사 글은 가슴 쓰라린 어제 일들은 깨끗 하게 잊어야지.
0: 가슴 쓰라린 어제 일들은 깨끗하게 네. 잊어야지 이렇게
1: 오,
0: 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시네요.
0: 아니 전 노래한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겁니다.
1: 아니 근데 그거 멜로디가 그거예요.
0: 그렇죠. 예.
1: 네. 찌푸린 얼굴 주름살 펴고 크게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되게 좋아요. 가볍고.
0: 그리고 뭐 중독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후크 뭐 이런 용어가 없었지만
1: 없었어요.
0: 그 후크송의 초기 버전
1: 그렇죠.
0: 이럴
1: 그렇죠.
0: 수도 있겠네요.
1: 뭐 시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77년도에 사실 기록윤 선생님이 작사 작곡인데
0: 아,
1: 그때 당시
0: 선생님.
1: 그 기록윤 선생님하고 현희 씨가 거의 뭐 콤비 같은 느낌으로
0: 명 콤비였죠.
1: 네, 예. 그래서 곡들을 많이 냈어요.
0: 예.
1: 크, 뭐 감수광,
0: 제3한강교,
1: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이런 거. 당신은 모르실
0: 아.
1: 거. 아, 나 이 노래는 저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가도.
0: 맑은 발라드의 정서.
1: 에이, 예. 참 매력 있는 가수였어요.
0: 순수한 발라드의 정서가 아닐까요. 예.
1: 당신만은 사랑해 뭐 이런 노래도
0: 예.
1: 그렇고.
0: 작품성이 음악성이 참 대단하신 게 장르가 참 다양하잖아요.
1: 다양해요.
0: 예.
1: 근데 소프라노 색소폰.
0: 명연주자이시고.
1: 당신을 모시고 할 때 쫙 앞에 나올 때 들으면 그냥 저절로 빨려 들어가죠.
0: 예. 그 다 그걸 다 소화한 혜은이 씨도 대단하신 거고요. 예.
1: 그렇죠. 그렇죠.
0: 혜은이의 띠띠빵빵 좋은 선곡이고 그다음 곡은 뭡니까?
1: 아, 좀 힘 있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가나 회식 자리든 뭐 어디든
0: 네.
1: 쉽게 나온 곡인데 꽉꽉 막히는 그 도로에서 짜증 날 때 그냥 흥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응원과 같은 트로트예요. 무조건 박상철 씨의
0: 아, 무조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데
1: 무조건 갑니다.
0: 혹시 네. 이 노래 듣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무조건 막 달리시는 거 아니겠죠?
1: 글쎄 말입니다.
0: 도로 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1: 그러면 안 되겠죠. 네.
0: 도로 위에서는 무조건 조건적으로 달려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무조건이면 안 됩니다.
1: 네. 이 노래가 2005년도에 발표를 됐어요.
0: 21년 됐군요.
1: 그렇죠.
0: 근데 참 아까 그 회식 자리 얘기하셨는데 회식 자리 가면 이 노래가 꼭 나왔었어요. 고마워요. 2차 노래방 가서
1: 맞습니다.
0: 뭐 부장님이나 사장님 앞에서 직원들이 예. 열심히 이 노래 부르면서 그 가리키면서 상사를 가리키면서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 이렇게 아부도 하고.
1: 직진이야.
0: 뭐. 너무 좋았죠. 예.
1: 그리고 딱 좋았어요.
0: 선거 캠페인 송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1: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제일 먼저 그 크게 히트가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0: 예.
1: 강호동 씨가 그때 당시 1박 KBS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예,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0: 지금도 뭐 많이
1: 그
0: 보시죠.
1: 그 팀 모두가 다 우리 노래자랑에 나와서
0: 아 그래서
1: 이 노래를 그 했어요.
0: 합창으로
1: 강호동 씨랑 다
0: 한 팀으로
1: 다 한 팀으로 나와서 오. 그러니까 일반 출연자양하고 똑같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하고
0: 예.
1: 그럼 이제 인기상을 받았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 후로부터 이 노래가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0: 그때 이 노래 불렀군요. 네, 그때 네. 멤버들이 참 좋았죠.
1: 진짜 좋았어요. 예. 뭐 은지원 씨 접근해서
0: 예.
1: 이수근 씨
0: 예. 네,
1: 정말 좋았어요.
0: 자, 그 이 곡을 만든 분은 박현진 작곡가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박현진 씨의 한솔 작사 네. 박현진. 근데 곡 참 히트곡이 많아요.
0: 그럼요.
1: 거의 뭐 히트곡 제조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0: 네.
1: 곡들 많이 만들었죠.
0: 네. 어쨌든 꽉 막힌 도로 안에서 차 안에서 이 노래를 목청껏 힘차게 부르면은 좀 속이 후련하게 터질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박상철 씨 하면 또 전국노래자랑이 나온 스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회장님이 되셨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0: 예.
1: 최근 자주 만나요. 저도
0: 그러세요.
1: 같은 또 고향 후배고 해서.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근데 되게 바쁘더라고요. 뭐
0: 아, 회장 맡으셨어요.
1: 회장님 되니까
0: 예.
1: 그 지방 방방곡곡을 다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좀 참견도 하고
0: 예.
1: 보기도 하고.
0: 공직 수행하는 게
1: 뭐
0: 쉬운
1: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수 일 이전에 그런 일로 또 되게 바쁘게 살더라고요.
0: 워낙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6시 내 고향 코너도 맡아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잘했습니까.
1: 그렇죠.
0: 활동적으로.
1: 그리고 이분의 진솔한 면은 아직도 겸손하다는 거죠.
0: 맞아요. 예.
1: 참 겸손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예.
0: 가끔 그런 착각이 들어요. KBS 정직원이 아닌가. 워낙에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1: 들어요.
0: 성장하셨고
1: KBS 노동자가 아닌가 들어요.
0: 예,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모셨는데
1: 네,
0: 아, 얘기 나온 김에 또 한번 조만간에 모셔봐야겠네요.
1: 네, 네, 네.
0: 자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혜은이의 띠띠빵빵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

0: 네,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노래들. 오늘 신대동 단장의 선곡 수첩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들으셨는데 좀 풀리셨나 모르겠네요. 혜은이의 띠띠빵빵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만 푸시고요. 운전대는 꼭 잡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네. 신 단장님도 차 안에서 혹시 큰 소리로 막 노래하실 때가 많이 있으신가요?
1: 저 자주 그래요.
0: 아, 네. 혼자 타셨을 때?
1: 혼자 탈 때.
0: 아.
1: 누가 있으면 이제 못하고 혼자 탈 때. 사실 노래 연습, 뭐 연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0: 네.
1: 그런 과정을 차에서 많이 해요.
0: 차 안이 참 좋은 공간이잖아요.
1: 좋아요.
0: 나만의 공간이고 또 적당히 울림도 있고.
1: 공명이 있어서
0: 그러니까.
1: 어지간히 하면
0: 예.
1: 우리가 뭐 리버브
0: 천연 에코 예. 리버브 예.
1: 아 좋아요
0: 예. 아.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운전 습관 혹시 뭐 단장님은 어떠십니까? 평소엔 점잖은데 운전만 하면 좀 난폭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1: 아니요 저는 그 전에 한 30대 때 약간 접촉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0: 아 예.
1: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희 공포의 그 키로수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0: 아,
1: 이렇게
0: 공포의 속도가
1: 잠재된대요.
0: 아.
1: 그래서 저 속도 이렇게 많이 안 내요. 못 내요.
0: 그게 하나의 뭐 외상후 뭐 후유증처럼
1: 아, 외상 예.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거
0: PTSD나 뭐 이런 혹은 어. 트라우마처럼
1: 예.
0: 나만 속도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일정 속도는 잘 안 올리시는군요.
1: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약간 겁이 나는 거죠.
0: 예.
1: 그런 게 몸에 붙어가지고.
0: 아, 그건 좋은 습관이 됐네.
1: 예. 그래서 예. 사실 제가 운전하면 좀 답답하다는 둥.
0: 아.
1: 가끔 제 차 타보셨잖아요.
0: 타봤는데 좀 답답하죠. 아주 정직하게. 예. 네. 정석대로 운전하시죠.
1: 답답합니다.
0: 예. 아닙니다.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1: 차선은 거의 안 바꾸고.
0: 예.
1: 뭐 그렇습니다.
0: 아, 그 정도면 아주 뭐 베스트 드라이버죠.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이건 뭐 이거 사실 국민 가요라고 칭해도 돼요. 그죠? 네, 남행열차입니다.
0: 아유,
1: 우리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0: 예,
1: 아까 이제 무조건의 뭐 그 상위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국민 가요인데 이게 1987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0: 네네.
1: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곡들이 보면 바로 이렇게 잘 안 와요. 이게 그
0: 히트나 뭐
1: 히트 조짐이
0: 그게 매체의 특성도 있죠. 좀
1: 아마 뭐 그런
0: 많지 않았고 매체가 예,
1: 그래서 이제 예. 홍보대에서 알려지는 그런 기관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정도. 뜸을 좀 들여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옛날에는. 예.
1: 그래서 한 2, 3년 후에 한 90년대쯤에 이게 이제 제대로 또 알려지기 시작한 곡인데
0: 예.
1: 이거 역시 뭐 아무 장소에서나 예, 흥을 돋구는 노래죠. 이 노래.
0: 특히 뭐 경기장에서 운동
1: 이거 응원가 많이 썼어요.
0: 예, 프로 운동 네. 스포츠에서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쓰였죠. 예. 알고 들으면 가사는 좀 애절한 내용이에요.
1: 가사가 되게 슬퍼요.
0: 예. 예. 분위기는 너무 신나고. 예.
1: 김진용 씨가 그러니까 사실 가사가 너무 슬픈 노래를 같이 멜로디도 좀 이렇게 처지게 노래를 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0: 그럼 뭐 자연스럽게 발라드죠, 뭐.
1: 그렇죠.
0: 예상적이
1: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거 컨셉을 참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김진룡 씨가.
0: 예. 예. 또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노래방에서 또 애창곡 1위로 많이 선정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남행열차 김수희입니다.

0: 네, 김수희의 노래였습니다. 남행열차.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신제동단장의 선곡 수첩 황금 연휴를 앞두고 도로 위 스트레스 해소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곡 만나봤는데 아, 뭐 스트레스가 한 3분의 2쯤은 털리셨을 것 같아요. 네, 운전하시는
1: 그렇습니다.
0: 분들.
1: 지금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0: 네, 물론 이 시간은 막히는 시간대는 아닙니다만.
1: 그렇습니다.
0: 예.
1: 근데 요즘에 또 구분 없어요.
0: 아, 맞아요.
1: 안 막힐 듯한데 거기서 막히고 뭐 이래가지고.
0: 아, 어쨌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단장님은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혹시 뭐 사무실에서 꼼짝 않고 일하는 직업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해 본 적 없으십니까?
1: 저는 왜 절대로. 소위 그 역마살이라 그러죠.
0: 아, 네,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타고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노래 전환이 너무 좋고,
0: 예.
1: 뭐 가끔 간혹 뭐 부부끼리 약간 좀 뭐 언쟁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0: 사모님이 아무래도
1: 네, 예. 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에이 이러고 싹 나왔다가 딱 차 타고.
0: 네.
1: 한 10분, 20분 쌩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초록을 쫙 보면서 가면 또 다 풀려요. 금방 풀려요.
0: 아니 본인은 풀리시겠지만 집에 남은 사모님은
1: 그, 아니 그 사람도 풀릴 겁니다. 제가 풀리면 같이
0: 어떻게 풀려요. 풀어요? 네? 같이 아, 자연으로 그 데리고 나가셔야지 풀리시죠.
1: 전공도 찌르시는구나. 아니 출장 갔다 오면 풀려 있더라고요.
0: 아유
1: 나름대로 삭히나 보죠 뭐.
0: 근데 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워낙에 또 다정다감하셔가지고 예, 별 문제가 없으시고 잘 풀고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한 곡 남았는데 어떤 곡입니까?
1: 네, 아, 요즘에 진짜 막 살다 보면
0: 네.
1: 타클 거는 사람 많거든요.
0: 시비 거는 사람.
1: 네,
0: 맞아요.
1: 위든 아래든 옆이든 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사사건건만.
1: 진짜 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짜증 나거든요.
0: 예예예. 예.
1: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복잡한 우리 세월, 복잡한 세상 살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자.
0: 아.
1: 뭐 이런 의미에서. 진성 씨의 태클을 걸지 마.
0: 태클을 걸지 마.
1: 네.
0: 태클이 솔직히 그 축구 용어잖아요. 태클.
1: 그렇죠. 그렇죠. 태클 걸는 축구 용어죠.
0: 축구 공격수들이 좋아하는 노래겠네요.
1: 맞습니다.
0: 태클을 걸지 마.
1: 맞습니다.
0: 나 공 들고 뛰어갈 때.
1: 넣어야 되는데.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2005년 겨울에 진성 씨도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거의 다 해요.
0: 아.
1: 거의 100% 정도는 본인이 다 해요.
0: 그 왕년의 히트곡인 안동역에서는 다른
1: 분이 하셨고
0: 예,
1: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는
0: 네.
1: 거의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하더라고요.
0: 아 그러시군요. 이 노래도 이제 진성 씨가 다 작사 작곡을 하셨고
1: 그렇죠. 그렇죠.
0: 앞만 보고 뛰어라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1: 네, 네. 이분이 그 약간 국악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0: 예.
1: 그 남도창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0: 독특하죠.
1: 네. 근데 그런 게 남도창은 사실 좀 걸쭉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분은 되게 미성 쪽 위쪽의 소리를 하면서
0: 하이톤이에요.
1: 느낌은 남도창 느낌 필이 섞여 있어요.
0: 그래서 딱 들으면 이건 진성이구나
1: 그렇죠.
0: 바로 알잖아요.
1: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딱 진성 씨죠.
0: 예, 독보적인 음색.
1: 그거 사실 개성인데
0: 네.
1: 엄청 중요한 거죠.
0: 아, 그럼요.
1: 가수들 들어봤는데
0: 예.
1: 누구지 하면 한 10년 걸리죠.
0: 아, 맞아요.
1: 알리라면.
0: 예. 네. 타고난 음색. 물론 이제 음색도 갈고 닦아서 이렇게 연마를 하시는 경우가
1: 많더라고요. 하고.
0: 예. 예. 그것도 이제 각고의 노력인데.
1: 그렇습니다.
0: 진성 씨가 어떤 그런 노력의 표본 같은 분이 아닌가.
1: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 무명 시절을 겪어오면서
0: 네.
1: 다져진 그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0: 네.
1: 이제 빛을 발하신 거죠. 벌써.
0: 또 진성 씨가 고속도로와 인연이 있으신 게
1: 네.
0: 하이웨이 스타시잖아요. 메들리 음반.
1: 아.
0: 그죠?
1: 아니, 근데 아나운서신데 그런 걸 다 아시네요.
0: 우리 작가가 다 알아서 이렇게.
1: 아, 그런가요? 모르시는 게 없네. 아, 예.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그러면은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신제동 단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행복 알고리즘 허용강 지음 성우 김다운 읽음 행복 레시피 나만의 행복 계획하기 1. 행복 차원 설정 나의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는 주요 차원 가족, 일, 건강 등을 서너 가지 설정하고 중요도 순서를 매겨보세요. 2. 행복 단위 정하기 각 행복 차원에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위와 기준 하루 운동 시간, 가족과의 대화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해보세요. 3. 나만의 행복 목표 설계 단위와 기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 행복 목표를 세우고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8장 비어있는 시공간 메우기 노력한 시간은 이어져 있지 않다. 가르침에 대한 사자성어 중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라보고 쫓아 얻을 수도 있지만 불행한 사례를 보고 반대 경우를 상상하며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의 요인 역시 행복의 요인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지만 이들을 한데 모아 대표성을 가지는 요인을 정한다면 아마 실패가 아닐까요? 실패의 요인 역시 많지만 굳이 핵심 요인을 고른다면 주체자 내부의 원인이

인 부족한 능력과 외부 요인인 목적한 바와 부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외부 요인인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내부 요인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은 배움이고 배움을 대하는 태도로서 일반적으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실패에 대한 변명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노력 부족이 원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이 본인 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재시도를 합니다. 실패 요인을 찾는 일련의 과정 중에 쉽게 생각하는 노력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양의 개념에 가깝고 지속성과 의지력의 표현으로 많이 시도하고 오래 지속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다란 다짐에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시도와 시간의 할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학적 관점으로 설명하면 앞장에서 설명한 통계값의 수를 늘리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많은 통계값 수가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 특히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달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슈인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통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방법으로 정합성 검사, 이상치 탐지, 결측값 정리, 출처 및 수립 경로 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데이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라벨 품질 검증, 데이터 편향 제거, 데이터 증강 등을 실시합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을 통한 질을 향상시키는 공학적 방법은 인생의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기억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과도하게 왜곡된 감정은 이상치로 간주해야 합니다. 노력이 결여된 시간을 반성으로 보완하고 경험의 출처를 분별하여 진실된 교훈만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인생의 경험은 삶의 편향을 바로잡고 다양한 관점으로 증강된 경험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종종 사전 의미와 같이 시도 횟수와 시간의 양으로만 가볍게 다뤄지곤 합니다. 실패의 해결 방법으로 사용되어 다른 시도와 시간까지 할애하게 만들거나 비교라는 기법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노력의 성공을 폄하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이는 노력의 과정 중에 포함된 노력의 질을 의미하는 집중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인 이력서에는 위에 기재한 내용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 구성원으로 등록된 정보를 기재하고 나면 현재까지의 학력과 업력의 소속과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의미 있는 경험을 짤막하게 서술하여 본인이 필요한 인재임을 설득합니다. 소속 기간은 경험의 양을, 소속 기간과 소개글은 경험의 질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앞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력의 부재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력서에 기재하는 소속 기간이 짧을수록 본인이 인재임을 설득하는 데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간과 그 소속 시기 동안의 경험이 집중의 시간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졌음을 설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노력한 시간에 숨겨진 집중의 시간 비율이 높아야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짐을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 가능성, 퍼센트는 살아온 시간 제곱분에 노력의 시간 곱하기 집중의 시간 곱하기 100. 행복 방정식 수립 7단계는 5단계의 관계로 사칙 연산 방정식을 만들어보고 6단계의 수집한 데이터로 검증하기입니다. 두 개뿐인 결과는 항상 뻔한 이야기. 제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첫 과제를 맡아 일하게 되었을 때 나이가 80이 넘은 프로젝트 고문이 해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업무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남은 인생에서도 항상 성공하지만 반대로 첫 업무를 실패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에서도 항상 실패하니 꼭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저는 고모님 조언과는 별개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매일 12시간 이상씩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력과 집중이 부족했는지 첫 업무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볼 때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첫 과제를 실패한 저에게 고문께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도전이었음을 이유로 들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 격려는 도리어 저에게 무서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 제 인생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고모님 조언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시기와 기대의 크기, 그리고 보상 등 여러 상황들이 다른 첫 번째 도전, 기회, 시도를 겪게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해당 지식도 경험도 미숙하며 주위 사람과 환경도 낯설기에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시킨다면 개인 이력에 해당 과제에 투입했던 기간과 함께 성공이란 단어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첫 경험이 성공의 경험이 되었으니 자연히 다음 업무에도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은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고모님이 해준 조언의 첫 문장은 제법 옳은 듯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고민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력과 집중을 쏟아부은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난 저로서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고문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2년간의 노력과 집중이 부족했음을 자책했습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자신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저를 믿고 과제를 맡긴 관련 상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다음 과제의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니 고문의 조언이 맞는 듯 했습니다. 이런 패배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었을 때 저를 꺼내준 사례는 어린 시절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첫 시도의 성공이 인생 전체의 성공이라는 말이 정말 옳다면 저는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아마 이 세상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었을 겁니다. 세발 자전거와 보조바퀴를 단 두발 자전거야 넘어질 일이 없지만 보조바퀴를 뗀 자전거는 중심을 잃으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만 하는데 낮은 속도에서 넘어져 아픔을 겪은 초심자에게 속도를 더 올리라는 비법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한 결과 넘어짐의 아픔과 두려움을 넘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관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첫 경험의 첫 결과를 2D 좌표에 찍어보려 합니다. 시간을 X축에 두고 성공 크기를 Y축으로 가정한 직교 좌표에 0,0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태어났을 때로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 무엇인가에 도전하였고 성공해서 양의 Y축에 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도전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울기가 높아져 그 뒤에 올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반대로 실패해서 음의 Y축에 점을 찍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패 다음의 도전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미 신뢰성이 낮은 기대임을 알고 있지만 이런 오류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통계학에서 표본 개수가 낮은 경우 통계적 신뢰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추정값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시그마와 모집단 크기인 n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집단 크기가 클수록 표준 오차값이 작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아 평균을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경험의 모집단이 경험이 없는 결과와 단 한 번의 시도에 의한 결과, 단 두 개만 있는 경우로 표준 오차를 계산하면 0.707 시그마가 됩니다. 통계학자들은 통계적 추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모집단의 수가 30개 이상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에 표준 오차는 0.183 시그마이며 약 3.9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완벽한 성공과 실패를 각 1과 마이너스 1로, 첫 도전 전의 결과는 없었으니 0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공했을 경우의 평균은 0.5이고 표준 편차는 0.707입니다. 실패의 경우는 평균 마이너스 0.5, 편차 0.707입니다. 정규분포의 신뢰 구간을 95%로 가정하고 실제 성공과 실패의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면 성공 신뢰 구간은 0.5 플러스 마이너스 0.980이고 실패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0.980입니다. 성공 신뢰 구간에서 음의 편차값은 마이너스 0.48이고 실패 신뢰 구간에서 양의 편차값은 0.48이 됩니다. 즉, 두 계산 결과 모두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넘는 신뢰 구간을 보여주므로 통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경험담입니다.
게다가 성공과 실패라는 단 두 글자가 그동안의 노력과 집중까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립한 방정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윤강 작가의 행복 알고리즘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행복 알고리즘은 행복을 감정의 문제로만 다루던 기존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행복을 공학적으로 생각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지식에 기대 공학적인 시선으로 행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요. 신의 의도로 행복을 염원한 종교학, 더욱 명확한 논리로 행복을 찾는 철학, 그 시대 행복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와 사회, 행복을 객관화에 전달하는 언어와 문학, 기존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으로 안내하는 예술까지. 방대한 지식이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해온 행복을 살펴보며 이를 현실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학문인 공학을 소개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확실한 행복 찾기, 행복 알고리즘. 지금까지 성우 김다운이었습니다.

0: 여기서 우리 모습 보인다. 어제 소영 라투스 만나서 한 대도 못 때린 거. 아, 우리 완전 삽질하네.
1: 란주가 말끝을 흐렸다. 저만치 앞서가던 유라가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지만 연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냉큼 대답했다.
2: 굳이 어제 일 들춰서 뭐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1: 연유는 란주에게만 속삭이듯 말하며 란주의 등을 떠밀었다. 또 한 번 담벼락을 넘은 소초모들 앞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기둥과 벽 두 면을 제외하고 전부 부서진 폐건물. 어제의 그 장소였다. 연유는 긴장한 듯 각목을 고쳐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긴장한 것은 다들 마찬가지인 듯 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쩐지 이상했다. 전날과 달리 대낮의 폐건물에는 고양이들이 바글바글했다.
3: 나만 느끼는 거야? 오늘따라 유독 고양이가 많은 것 같은데.
0: 현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유라의 말에 대꾸하며 연유는 땅에 놓인 쓰레기들을 발로 밀어 한쪽으로 치웠다. 간밤에 란주가 공격한 라투스가 있었던 곳으로 예상되는 장소까지 길이 만들어졌다. 그 끝에서 연유는 보고 말았다. 그곳에 쓰러져 있는 것에

0: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크고 낡은 캣타워였다. 연희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잠시 캣타워 앞에 서 있다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천천히 캣타워를 들어올렸다. 다가오던 현우가 걸음을 멈췄다. 가짜 털로 뒤덮인 캣타워의 기둥 한 곳이 뭔가에 세게 맞은 듯 부러져 있었다. 연희는 캣타워 앞에 서서 자신의 어깨 높이보다 조금 낮게 각목을 휘둘러봤다. 부러진 기둥의 높이에 각목이 딱 맞아 떨어졌다. 어느새 현우 가까이에 온 턱시도 고양이가 부서진 캣타워를 타고 올라가 맨 꼭대기층에 앉았다. 녀석은 꼬르륵 소리를 내며 현우를 내려다봤다. 맨 꼭대기층은 현우의 눈높이와 맞았다. 현우와 연희는 서로 마주보고는 주변을 둘러봤다. 연희는 지난밤 자신이 라투스를 때렸던 장소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 버려진 옷이 잔뜩 걸쳐진 한 아이돌 멤버의 등신대가 반으로 똑 부러진 채 놓여 있었다. 캣타워와 등신대 주변은 죄다 고양이들에게 점령돼 있었다. 연희는 헛웃음을 지었다.
1: 학생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0: 들려오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등산복 차림을 하고 커다란 사료포대를 든 아저씨가 서 있었다. 소초모들은 사람이 보이자 저도 모르게 각목을 몸 뒤로 숨겼다.
1: 아이, 여기 곧 철거될 곳이라 위험해.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그리고 여기 가끔 라투스 나와.
2: 저 아저씨, 혹시 여기서 고양이 밥 주세요?
1: 애들이 갈 곳이 없는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안 들어드니까. 여기 동네 고양이들 놀이터야. 아이고, 근데 뭐가 이렇게 다 부서졌대? 아이, 캣타워는 왜 이 꼴이야? 아이고, 등신대랑 서랍장도 부서졌네. 아이, 애들이 좋아해서 갖다 놓은 건데.
0: 아저씨는 흔들거리는 캣타워 기둥과 부서진 등신대, 전날 밤 소초모들이 도망가면서 넘어뜨린 게 분명해 보이는 서랍장을 보며 안타깝다는 듯 중얼거렸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 놓인 자그마한 가구들과 그 위에 밥그릇들이 죄다 넘어지고 쏟아지고 어질러져 있었다. 밥그릇을 도로 제 위치에 가져다 놓고 사료를 부는 아저씨를 본 소초모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 뭔가에 홀린 얼굴이었다. 아저씨는 밥을 주고 폐건물에서 나가면서도 소초모들에게 위험하니 어서 나오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얼마간 소초모들은 말이 없었다. 란주는 연희와 현우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캣타워에 손을 얹었다.
3: 그러니까 내가 어제 때려부순 게.
0: 웅얼거리는 란주 옆에 선 연희는 각목으로 등신대를 툭툭 쳤다.
3: 우리가 본 눈은.
0: 턱시도 고양이를 쓰다듬던 현우도 한숨을 쉬었다.
4: 찾았다, 핸드폰!
0: 효석의 기쁜 목소리에 연희는 더 맥이 빠지는 듯했다. 처음에 목격한 초대형 라투스는 발견조차 하지 못했고, 마주친 소형 라투스는 손도 대지 못했으며, 중형 라투스를 만나서 벌인 전투는 사실 동네 고양이들의 아지트를 파괴한 것이었다니. 이런 헛수고를 하려고 초인들과 힘을 합치고 훈련을 한 건가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다.
3: 앞으로도 이런 식일까? 이런 모습을 누군가 알게 되면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지 않을까?
5: 미안해. 너희 아지트를 망가뜨려서.
0: 현우는 캣타워 위에서 발라당 배를 까디집은 턱시도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사과했다.
3: 아니, 근데 너는 뭘 믿고 고양이들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야?
0: 란주가 현우에게 물었다.
5: 그게 제가 그 괴물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저보고

0: 라투스들이랑 싸울 때요. 혹시 라투스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못 봤어요?
1: 연유의 말에 효석의 눈이 생각에 빠진 듯 멍해졌다.
2: 분명히 두 번 정도 눈이 마주쳤거든. 그때 뭘 보긴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3: 어떻게 생긴 곳인지 묘사를 좀 해봐. 여기 근처일 거 아니야.
4: 그러게, 라투스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면 네스트 아니야?
1: 유라와 란주의 말에 효석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2: 매끌매끌한 바닥이랑 다 담이 있어. 가운데 금이 갔고 거기를 지나면 그 지붕? 아니야 기와. 기와가 잔뜩 있고 담벼락에 유리 조각 같은 게 박혀 있고.
4: 아, 야, 매끌매끌한 바닥이랑 담이 대체 뭐냐?
2: 그게 내가 색상은 볼 수가 없어서.
1: 소초모들은 우선 담을 넘었다. 그러고는 전날 소형 라투스와 싸웠던 곳에 가서 효석이 묘사한 바닥과 담을 찾아 헤맸다. 대낮인데도 빛이 들지 않는 부분은 꽤나 어두웠다.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바닥과 담이 혼자 뒷마당에 들어선 연희의 눈에 띄었다. 오래된 옛날집 특유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 바닥과 담을 유심히 보던 연희가 소리를 질렀다.
3: 여기요! 여기!
1: 연유의 목소리에 소초모들이 모여들었다.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고 바니쉬로 마감해 반들반들한 바닥과 담, 그리고 담벼락을 가로질러 생긴 기다란 금까지. 효석이 맞는다고 확인하자마자 연유는 그 담 위로 가뿐히 뛰어올랐다.
3: 여기 너머에 기와도 있고 유리병 조각 꽂힌 담벼락도 보이는데? 조심해서 올라와요!
1: 연유의 뒤를 이어 유라와 현우, 란주와 효석이 담을 넘었다. 다섯 사람은 붉은 기와가 올려진 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라투스의 흔적을 수색했다.
5: 냄새 장난 아니다.
1: 현우는 옷소매로 코를 가렸다. 기와집 쪽으로 담을 넘으니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고기 썩는 냄새가 풍겨왔다. 집안과 마당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다섯 사람은 대문을 열고 좁은 골목으로 나갔다. 유라와 란주는 개처럼 킁킁대며 공기 중에 떠도는 썩은 내 근원지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유라가 연유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0: 연유야, 여기. 네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바로 뒤에 붙을게.
1: 유라가 왼쪽에 검은 대문집을 가리키자 연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유가 발로 대문을 조심스레 밀자 녹슨 대문이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다. 연희는 괜히 허공에 각목을 휘두르며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고기 썩는 냄새가 공기를 휘감고 있었다. 집은 반지하와 그 위에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네 개의 벽면 중 한 곳은 거의 다 부서져 있었고 안에 기둥들과 나머지 벽면이 건물을 떠받드는 모양새였다. 연유의 뒤를 따라온 유라와 현우가 깨진 전구를 밟으며 낸 소리에 반지하에 있던 검은 형체들이 뒤에 구멍과 창문을 통해 후다닥 도망갔다. 유라는 그것들을 쫓으려는 연유를 말렸다.
0: 중형이나 대형이 아닌 이상 굳이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6: 선배, 연유야, 와서 이것 좀 봐요.
1: 현우가 두 사람을 불렀다. 유라와 연희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어느새 마당 안으로 들어온 란주와 효석도 함께 현우에게 왔다. 현우가 선 곳에서는 반지하층 내부가 매우 잘 보였다. 바닥의 중앙 부분은 꼭 거대한 무언가가 여기서 똬리를 틀었던 것처럼 타원형으로 텅 비어 있었고 그 주변부에만 물건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고 있던 그때 연희는 갑자기 반지하로 뛰어내렸다. 가구들이 쌓여있는 맨 오른쪽까지 걸어간 연희는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반짝이는 조각을 한 손에 꽉 쥔 연유는 소초 모두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연유의 눈이 자랑스럽게 반짝였다.

0: 현우. 첫 단서. 소소한 악당. 장서윤. 쫙 펼친 연유의 손바닥 위에서 소초모들이 확인한 이름이었다. 요즘 학교들은 대개 학생의 이름을 교복에 수놓는데 미래여고 교장은 이상하게 플라스틱 명찰을 고수했다. 연희가 주운 것이 바로 그 미래여고의 명찰이었다. 미래여고 장서윤은 최근 은광구에서 실종된 마지막 학생이었다. 소초모들은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1: 얘들아, 여기 아무래도 어제 우리가 본 그 초대형 라투스의 네스트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라투스 실종이랑도 관련 있어.
0: 벼랑간 란주가 불쑥 말했다. 흩어져서 장소를 뒤지던 소초모들이 고개를 들었다.
2: 뭐 본 거라도 있어요?
0: 연유의 물음에 란주는 땅바닥 구석 화분 무더기에 피어있는 난초 더미를 가리켰다. 란주는 풀더미에 손을 갖다 댄 채 눈을 감더니 잠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난처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1: 아, 어딘지를 모르겠네. 어떤 여자애가 그 초대형 라투스랑 있었어. 그놈이 여자애를 해치진 않고 가구 같은 게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놓기만 했어.
0: 유라는 란주가 말한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부엌 근처에서 찾은 쓰레기 더미에 의자와 책상이 아슬아슬하게 쌓여있었다. 가구들은 대부분 부서져 있었다. 잘못 손을 댔다간 다칠 것 같았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발견했는지 성큼성큼 다가가 안쪽으로 쭉 손을 뻗었다. 전날 폐가를 탈출하며 넘어졌을 때 유라는 분명 다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손을 뻗으며 몸에 힘을 주자 움츠리면서 신음했다.
1: 괜찮아?
0: 란주가 유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유라는 오지 말라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2: 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계속 봐. 그 뒤에 기억은 없어?
0: 란주는 머쓱한 표정으로 다시 풀더미에 손을 갖다 댔다.
1: 어떤 남자애가 여기로 왔어. 이 좁은 데서 라투스랑 둘이 싸웠어. 남자애도 초인인가 봐. 이런... 능력이 엄청 세진 않았나 봐. 둘이 싸우다가 남자애가 라투스한테 당했어. 그리고 라투스가 심하게 저항하는 그 여자애랑 기절한 남자애를 둘러매고 여길 나가서 어딘가로 사라졌네.
0: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유라 옆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현우도 그 뒤를 따라갔다. 언제 따라왔는지 검은 턱시도 고양이가 현우의 뒤에 앉아있었다. 연희와 현우는 유라가 손을 뻗으려 한 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찢어진 감색 체크무늬 천 조각이 놓여있었다. 연희가 책상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고 손을 쭉 뻗자 현우는 의자와 책상이 연희 위로 무너지지 않도록 두 팔을 벌려 받쳐줬다.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나온 연희의 손에는 천 조각과 또 다른 무언가가 들려있었다. 파일이었다. 영어 프린트물이 잔뜩 들어있는 투명 파일. 란주와 효석은 연희에게 후다닥 다가왔다. 연희는 파일에서 프린트물을 꺼냈다. 오른쪽 상단에 적힌 글자 20619 장서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2: 그 실종자 미래여고 2학년 맞죠?
0: 연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우는 휴대폰으로 검색한 뉴스 기사를 모두에게 보여줬다.

4.6도, 울진 북서풍 1m 전 14헥토파스칼 15.1도, 동해 북풍 1.5m 전 14헥토파스칼 15.4도, 강릉 남서풍 1m 전 14헥토파스칼 15.2도, 속초 서풍 1.5m 전 14헥토파스칼 12.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7.8도, 나하 남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4.3도, 미나미 나이토 섬 남풍 3m 31헥토파스칼 24.6도, 나세 남풍 5m 1700헥토파스칼 24도, 가고시마 남동풍 1.5m 1900헥토파스칼 21.5도, 후쿠오카 남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19.3도, 이즈하라 북풍 3m 1011헥토파스칼 18.5도, 사이고 북풍 1m 1012헥토파스칼 15.5도, 마스의 남동풍 2m 1012헥토파스칼 16도, 시미즈 북동풍 2m 1100헥토파스칼 22.9도, 시오노미타 키곳 북동풍 5.5m 1013헥토파스칼 17.9도, 오사카 북동풍 1.5m 1012헥토파스칼 20.1도, 와섬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14.9도, 아오모리 남동풍 1m 1021헥토파스칼 6.5도, 삿포로 동풍 1m 1021헥토파스칼 7.9도, 와카나이 남풍 3m 1020헥토파스칼 9.6도, 네무로 남동풍 3.5m 1024헥토파스칼 2.9도, 센다이 북서풍 1.5m 1021헥토파스칼 7.4도, 도쿄 북서풍 2m 1019헥토파스칼 12.2도, 하치오섬 북동풍 6.5m 1014헥토파스칼 18.5도, 지치섬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25도입니다.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3도, 대지에 바람 없습니다. 1018헥토파스칼 2.6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5m 1017헥토파스칼 6.3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6.7도, 습도는 63%.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수근관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원인을 얘기할 때 정중신경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중신경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수근관이 좁아지고 정중신경이 손상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목 통증은 물론 손바닥과 손가락이 평소와 다른 이상이 생겼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저리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여러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목 통증뿐 아니라 손가락 끝이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면서 잠을 설친다는 말도 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 손목 터널 증후군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같은 의미죠?
1: 그렇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수근관 증후군은 같은 질환이거든요. 네. 수근관이라는 건 뭐냐면 수근이라는 게 손목을 뜻하는 거고요. 네. 그 관이라는 건 이제 통로를 뜻하는 한자어거든요.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잘 풀이해져 보면 손목 터널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터널 안에 압력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뭐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0: 네. 네, 수근관이 손목에 있는 관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그 수근관이라는 게 사실 손목 안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통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 손목뼈하고 인대가 만들어낸 터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바닥하고 옆면은 그 손목뼈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이 이제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단단한 막이 위를 덮고 있는데 네. 그 좁은 터널 안으로 힘줄하고 한 개의 신경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거죠.
0: 네. 네. 그럼 손목 터널로도 불리는 건 의미가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이제 터널이라는 것은 입구하고 출구가 있죠. 네. 그리고 주변에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네. 손목 터널도 바닥에는 뼈하고 또 천장 위 지붕은 단단한 인대로 막혀 있어서 내부 압력이 높아져도 밖으로 팽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가 조금만 부어도 터널 안에 신경이 꼼짝없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터널이라는 단어가 또 완벽하게 이런 증상들이나 현상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네.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흔하지 않나요? 제 주변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1: 그렇죠. 주변에 보시면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 누구나 많이 호소하실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현대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아주 흔히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생활 방식하고 이게 많이 밀접해 간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고요. 또 반복적으로 손목을 구부리고 펴는 그 뭐 가사 노동 있잖아요. 빨래나 요리나 청소 이 때문에 중년층의 어떤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또 직업적으로도 뭐 요리하는 분이나 미용사나 음악하는 분들은 손을 구부리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교하고 빠르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0: 네. 증상은 어떻습니까? 시큰거리고 아프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저린다는 말도 하고요. 표현이 다양하던데요.
1: 그렇죠. 이제 환자분마다 표현이 제각기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중신경이라는 게 눌리는 정도나 또 양상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단순히 뭐 눌려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온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뭐 촉감을 모두 감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리고 따끔거리는 거는 이 정중신경이라기에 물리적으로 눌리게 되면 피가 안 통할 때 발이 저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엄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약지 절반 부위가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시큰거리는 건 아무래도 턱목 안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움직일 때마다 관절 부위가 시큰거리는 이런 통증도 생기고 또 신경이 심하게 눌리게 되면 이게 이제 뇌는 아우 뜨겁다 타는 것 같다 이런 신호로 엮여지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손가락 끝이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뭐 밤새 손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자다가 손을 막 털어요.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죠.
0: 초기에는 참을만 한가요? 증상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걸 보면 심해질수록 통증이나 증상의 정도가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뭐 전형적인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 이 정도면 참을만한데 하다가

0: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또 지난날 뭐 어제 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손목이 많이 써서 또 스마트폰 오래 있어서 이런 경우 같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지나칠 경우도 있고요. 또 터널 안에 이게 조금 더 압력이 오래 되게 되면 통증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가 돼요. 네. 낮에는 손이 저리지만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누워있을 때 손목 쪽으로 혈액이 몰려서 터널 안에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막 주무르거나 터는 일이 생기거든요. 또 지나게 되면 이 통증보다 사실 무서운 게 마비거든요. 통증보다 이제 감각이나 또는 뭐 근력이 약화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면 뭐 젓가락질이나 단추질이나 손 근육이 움직이는 이런 데 불편함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1: 네. 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생각할 때 일상의 불편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0: 아무래도 사람은 손을 써야 되잖아요. 네. 손이 모든 동작에 문제가 쓰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지고 힘이 빠지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지퍼 올리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셔츠 단추 잠그는 것도 잘 안 되죠. 뭐 식사할 때 젓가락질도 잘 안 되니까 음식이 자꾸 떨어뜨리고 무거운 거 들다가 그릇 깨는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고요. 또 뭐 타이핑 조금만 해도 손목이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뭐 타는 듯하게 하니까 업무도 좀 떨어지고 또 스마트폰 들고 있는 자세가 사실 뭐 손목 터널을 압박하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도 좀 보낼 수 없는 거고요. 운전할 때도 좀 힘들어지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잠잘 때 불편한 거거든요. 밤에는 손목 터널 안에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다가 깨다가 막 손을 털고 하니까 잠을 더 못 자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특히 엄지손가락 쪽에 힘이 안 들어가면요. 병뚜껑 따는 일부터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0: 그렇죠. 우리 손 기능 중에 50% 이상이 엄지가 담당하거든요. 네. 우리가 엄지척 하듯이 엄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은 나머지 네 손가락하고 다 닿아요. 근데 다른 손가락은 다 닿지가 않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엄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지가 불편하게 하면 병 따는 동작이나 또 엄지나 나머지 손가락이 마주 보면서 뭐 강하게 물고 어떤 이렇게 움직여주는 대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거든요. 그렇게 힘이 약해지게 되면 뭐 생수병이나 잼통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현관문 열쇠 이렇게 구멍 돌리고 이런 것도 힘이 부족해서 어려운 증상을 생기고 접시를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참 그렇게 손에 통증이 있으면 힘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통증을 참고 손을 쓰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0: 사실 그 아프면 이게 힘을 주기 어렵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정신적으로 참고 내가 계속 손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더 아파지는 것 이상에 어떻게 보면 어떤 손상 정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통증을 참고 계속 쓰면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돼서 신경세포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도 죽은 신경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살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네. 이렇게 손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불편이 생기는 거죠.
0: 정말 그렇죠. 우리 손의 기능은 사실 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있어서 호흡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손의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아주 일조차도 내 힘으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치질 할 때도 칫솔을 꽉 쥐지 못해서 헛돌기도 하고 머리 감을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씻기도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단추 잠기거나 운동화

0: 끈 묶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또 사람은 도구를 쓰기 때문에 손이 기능이 떨어지면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못하죠. 볼펜에 힘인지도 안 지어지니까 필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뜨거운 국물이나 냄비 같은 거 옮기다 힘이 떨어지면 이게 상상해 보세요. 아주 뭐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1: 반복적으로 이제 손목을 구부렸다 펴는 작업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가사 노동 때문일까요? 여성들에게 더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0: 뭐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단순히 손을 많이 써서라는 이유 외에도 여성에게는 좀 취약한 그런 생물학적인 또는 뭐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해박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이 손목 터널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가 좀 좁아요. 근데 좁은데 그 통로는 좁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힘줄이나 신경의 부피가 차이가 적다 보니까 작은 붓기나 염증에도 신경이 쉽게 손상을 받아서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여성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어떤 영향을 받잖아요.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자꾸 붓는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아무래도 그 중년 여성 환자인 경우는 폐경 이후에 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성은 아무래도 요리나 설거지나 빨래나 이런 가사 업무가 대개 손목을 많이 쓰잖아요. 꺾거나 비트나 이런 동작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당뇨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들 같은 경우는 염증이나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길 수가 있지요.
1: 그러면 손목 터널의 힘줄과 신경을 생각하면 여러 개의 힘줄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뭐 아홉 개의 힘줄 중에 단 하나에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터널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래요. 터널에 뭐 꽉 차 있으면 힘줄 하나가 염증 때문에 조금이라도 붓게 되면 터널 안에 다른 근육에도 다른 힘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말랑말랑하고 약한 존재가 정중신경인데 그게 그대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부을 필요도 없이 단 하나의 힘줄만 붓고 비대해줘도 터널 안에 압력이 즉각적으로 높아지고 그래서 약해져 있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릴 수 있는 거죠.
1: 힘줄이 붓는다는 말도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힘줄이 붓는다는 것은 뭐 건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 힘줄이라는 것은 건초, 힘줄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얇은 막에 쌓여 있거든요. 그 막 안에는 아주 미끄러운 어떤 액체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윤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계속 움직이니까 힘줄하고 그 막 사이에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열도 나고 그리고 마찰이 반복되면 그 막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내부에 물이 차면서 부어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힘줄이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결국 정중신경이 눌리는 게 손목터널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손목터널 증후군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제 정중신경이 얼마나 또 어떻게 또 눌렸느냐에 관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힘줄이 붓거나 인대가 두꺼워지는 원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기능 장애라는 결과를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이 정중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방치가 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손가락 관절에 변형이 오기도 하나요?
0: 결론적으로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 자체가 뭐 우리가 관절 변형이 온 걸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처럼 손목 관절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틀거나 어떤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방치해두고 신경 압박이 크게 달하면 관절이 마치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손이 변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뼈가 휘그는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의 도톰한 근육이 신경 마비로 인해서 점점 말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움푹 패이면서 엄지손가락이 힘없이 뒤로 밀리거나 위치가 이상해져서 손가락 전체가 기형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1: 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거나 찜질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도움이 될까요?
0: 사실 뭐 찜질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거는 증상에 따라서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특히 뭐 증상이 오래되고 늘 손이 차갑고 뻣뻣한 느낌이 올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그 따뜻한 열기가 손목 터널 주변에 있는 그 경직된 근육이나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순환 좋게 해주니까 도움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한 후에 뭐 급성적인 염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줄이 빨갛게 날아올 때는 옴찔을 하게 되면 불난 집에서 더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차갑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 이제 찜질할 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본인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1: 네.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한방 치료는 침 치료일까요?
0: 뭐 1침 2구 3약이라 했듯이 1침의 침이 첫 번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1: 네.
0: 또 침뿐만 아니라 뭐 신경을 압박을 해소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전기침이라든지 또 소염 작용이 강한 뭐 봉약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또 효과적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만성 환자인 경우에는 터널 내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 칼침이라고 해서 도침이라고 해서 이거를 유착된 부위를 미세하게 절개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경의 숨통을 태워주는 그런 도침 치료라는 것도 하지요.
1: 네, 여러 침 치료가 있는 건데요. 침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오랜 기간이 필요한가요?
0: 보통 침 치료의 기간은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1: 네.
0: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지고 또 평소에 손목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중 치료기는 보통 한 4주 내지 8주 정도 보거든요.
1: 네.
0: 신경 어떤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어하는 데 집중하는 치료인데
1: 네.
0: 뭐 치료 기간은 뭐 그렇고 횟수는 뭐 주 2, 3회 정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두 번 주차 정도 치료하게 되면 밤에 저려서 깨는 증상이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4주 정도 지나면 낮에 통증이나 뻣뻣한 이런 감도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 네. 아무래도 손목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침은 손목에 맞는 건가요?
0: 우리가 치료해서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이 가잖아요.
1: 네.
0: 침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침을 놓고요. 그 아픈 부위를 지나가는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락에 조금 손이나 발, 멀리 있는 쪽에도 같이 좀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 손목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경락선상에 있는 혈들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1: 네. 이런 침 치료 외에 어떤 치료가 또 필요할까요?
0: 뭐 한의학에서는 뭐 앞에 말씀드린 약침이라든지 도침 이런 건 치료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밤에 이제 손목 보호대 같은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1: 네.
0: 가장 손쉽기도 하고 또 강력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꺾잖아요. 그리고 가슴 아래쪽으로 깔고 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널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1: 그렇겠네요.
0: 신경에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만이라도 손목을 평평한 상태로 고정시켜주는 손목 보호대 같은 것들을 차고 자면 신경이 밤새 충분히 쉴 수 있어서 뭐 통증이나 저림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요.
1: 네.
0: 아주 뭐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의과에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또 주사 요법이라든지 또 심하면 뭐 수술 요법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1: 네. 그런데 치료 중에도 손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실 손이라는 거 잠자는 거 외에는 쉴 새 없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 중에도 아예 안 쓰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 쓰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가 치료를 성패를 가르는 만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치료 중에 손을 쓰더라도 신경의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이 가장 편한 자세는 손목이 위아래로 꺾이지 않고 팔뚝하고 손등이 일직선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발생되는 게 마우스 많이 써서 생기는 거고 네. 키보드 많이 써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이 책상 바닥에 직접 누리지 않게 푹신한 받침대 써주고 네. 또 스마트폰은 또 폰을 들고서 엄지로만 화면을 올리지 마시고 또 턱을 개거나 잘 때 손목을 가슴 안쪽으로 굽히는 자세는 신경을 가장 세게 누르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네. 피해야 되고요. 또 엄지나 검지 끝으로 무언가를 세게 찍거나 또 비트는 동작을 하게 되면 터널한 힘줄이 가장 많이 붙게 돼요. 그래서 뭐 손가락 힘만 쓰지 말고 또 병뚜껑이나 무거운 커버할 때도 손바닥 전체로 감싸지는 이런 방식을 하고 너무 얇은 펜을 쓰게 되면 손가락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걸 좀 피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좀 쉬었다가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한 가지 더 주의할 건 뭐냐면은 또 이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찬 바람 조심하셔야 돼요. 차게 되면 수축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찬 바람이 손목에 직접 닿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라도 실내에서는 손목으로 보호대 착용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1: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도 짚어주세요.
0: 특히 이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손 전체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지금 뭐 불편하고 있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정중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절반 요 세 손가락 반 정도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특히 엄지하고 약지 안쪽이 가장 많이 저리고 아픈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면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낮에는 손을 움직이느라 잘 모르다가 가만히 누워 있거나 밤에 되거나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손을 터는 현상들이 생기면 이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통통 부은 것 같고 손끝 감각이 둔해져서 세수할 때 뭐 얼굴에 닿는 손의 느낌이 이상하다. 손목 저 단추 자극이나 젓가락이 더 서툴러진다. 또 나도 모르게 힘이 풀려서 컵이나 스마트폰 폰을 툭툭툭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면 이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요. 제목이 글쎄요.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자녀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거죠? 무슨 내용일까요?
1: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네.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부모님 가게에서 자녀들이 일을 하는데 고용이 돼서 요즘은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뭐 대한가족이라든가 네. 가족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어떤 효라는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가 나이 드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돌보고 사실 챙겨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부모께서 나이 드는 걸 지켜보는 게 자식 입장에서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부모님이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네. 여기저기 아프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면 그리고 점점 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면 자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네. 요즘 또 핵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구를 꾸려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나이 든 자식이 더 나이 든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노노간병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예, 자신의 부모를 또 돌보는 노노간병들이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책이 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새로운 관계

0: 관계 설정에 대한 일종의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효도도 부양도 아닌 지속가능한 동료 가족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이 책이 지난 3월 중순에 출간됐는데 네. 출간되자마자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1: 아, 네.
0: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한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흥미롭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읽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책이어서 생동감 있게 진지하게 읽히는데요.
1: 네.
0: 나이든 자녀와 더 나이든 부모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나이 들어서도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부모와 자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딸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제 공동체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1: 네.
0: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동료 가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기는데 네. 감동으로 바뀌고요.
1: 네.
0: 이 감동이 인해 부러움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속 가능한 동료 가족의 탄생이라는 말이 참 신선한데요. 뭐 새로운 경제 공동체의 탄생, 동료 가족의 고군분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0: 사실 우리가 건강 프로잖아요.
1: 네.
0: 이 책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가운데 네. 사실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1: 네.
0: 아 이런 가족 공동체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먼저 이 책을 쓴 최윤선 씨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1: 네.
0: 2022년부터 부모님을 동료로 삼고 서울 연희동에 한국식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또라는 이름의 선술집인데요.
1: 네.
0: 이게 가게 이름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어릴 적 별명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사실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1: 네.
0: 또또란 별명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또또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1: 네.
0: 집안의 장손이었던 아빠가
1: 네.
0: 산부인과에서 둘째가 또 딸인 걸 알고 나서 말을 더듬었답니다. 또 딸이야.
1: 아이고.
0: 예, 그래서 예, 집에서 처음에 태어났을 네. 때 또또라고 불렸는데 자라면서는
1: 네.
0: 똑똑해서 또또라고 불렸고
1: 네.
0: 또 강아지처럼 귀여워서 또또라고 불렸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포장마차를 하게 됐을 때 그 또또라는 이름으로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던 거죠.
1: 네.
0: 책에는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0살 무렵에 공터에서 엄마 아빠가 포장마차를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암 진단과 투병 이야기 그리고 고향인 평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서울로 모셔와서 동료로 고용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이야기 또또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 네.
0: 처음엔 엄마 아빠가 진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가게가 어느덧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가게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요.
1: 네.
0: 일단 혼자 가든 여럿이 가든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 반찬 잡채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잡채를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놓기 힘든 반찬이잖아요.
1: 손이 많이 가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게에는 조리실장인 어머니의 이름을 딴 민자 부대찌개가 있는데
1: 네.
0: 아주 인기 메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새 정직원이 된 아버지가 홀을 지키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1: 네.
0: 아버지가 처음에 인턴으로 시작했던 이유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1: 네.
0: 엄마는 당연히 정직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아빠한테는 믿음이 안 갔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네. 정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안한 분위기와 제철 음식의 매력을 더하는 단골 손님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또또라는 가게가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사람

0: 사람들이 머무는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로 재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1: 재밌네요. 동료가 된 부모님, 또 어머니의 이름을 딴 민자 부대찌개, 인턴을 거쳐서 정직원이 된 아버지. 아유, 재밌고 특이하네요.
0: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한 가족의 사실 치열한 생존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족이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감동적인데요. 김치를 담그는 한국식 선술집. 으로 이미 그 동네에서 아주 힙한 장소로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대기까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대기를 할 때는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힙한 모자를 눌러쓴 70대 인턴 철규님이 손님들을 리스트를 적고 있고요.
1: 네.
0: 38년 내공의 손맛을 지닌 조리실장 민자님이 음식을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90년대생 간여장 대표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부모의 경륜 그리고 딸의 젊은 감각이 서로 합쳐져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 네.
0: 이 이야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 네.
0: 우리가 보통 부모와 자녀의 삶을 효도 또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1: 네.
0: 이 책의 저자인 딸은 그런 고리타분한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미 부모와 자녀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조선시대의 효 개념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도 살고 나도 살아야겠기에
1: 네.
0: 다소 계산적이지만 자신이 차린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하기로 한 거죠. 부모님에게 일을 드리고
1: 네.
0: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드리고 제 역할을 주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네.
0: 사실 나이든 노후 세대에게 가장 괴로운 건 외로움이에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사회 어디에서도 내가 쓸모없구나라는 그 느낌이거든요.
1: 네.
0: 이 딸의 가게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면서 부모님은 그러한 감정들을 없앨 수 있었다는 거죠.
1: 네.
0: 딸은 오토바이 배달로 잔뼈가 굵은 아버지를 신속 배달 및 수치 계산 담당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엄마는 수십 년 동안 정말 맛있는 요리를 자신에게 해주었거든요.
1: 네.
0: 밥집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철 요리의 마술사인 조리실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실제로 딸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월급을 드리고요. 또 부모는 딸에게 그들의 삶의 지혜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멋진데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대신에
1: 네.
0: 기꺼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있다. 라는 이 말이 이 가족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1: 네, 참 멋지네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쓸데없음의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노년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의욕을 되찾아주는 일을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참 딸이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딸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나름 좋은 직장에서 또 즐겁게 일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패션 디자이너의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치이면서
1: 예.
0: 자신의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딸은
1: 예.
0: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부모님도 아무 할 일 없이 고향에서 빚은 잔뜩 있는데
1: 네.
0: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무력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벤더, 세일즈, MD, 디자이너 등을 거쳤지만 결국 진득한 무엇이 되지 못했다고 자책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죠. 그런데 또또를 시작하고 가족을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실패의 여정은 언젠가 쓸모를 갖는다고 믿게 되었어요.
1: 네.
0: 우리 가족은 모두 실패의 경력직이었으니까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한다는 것,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그렇죠.
0: 특히 부모님이 식당에서 서빙을 봐요.
1: 네.
0: 얼마나 동작이 굼뜨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센스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가족 동료들의 장점을 살리고
1: 네.
0: 단점을 최대한 눈 감는 방식으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 매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문이 나서 예 나름 좋은 어떤 직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요.
1: 네.
0: 분명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했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랬군요.
0: 어느 날 네. 인턴 직원이 와가지고 꽉 막혀서 답답한 주방 환경에서 일하는 조리실장의 환경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왜 저런 데서 일을 시키냐라고 얘기한 거죠.
1: 네.
0: 조리실장이 더위 많이 타는데
1: 네.
0: 숨이 막혀서 헉헉거린다. 왜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냐라고 네. 하면서 직원 입장에서 아주 심하게 항의를 했는데
1: 네.
0: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 네. 사랑의 관계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했다는 게 참 와닿았는데요. 그런데요. 조리장 어머니, 정직원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가게 주인인 딸의 역할, 딸의 얘기는 없네요.
0: 사실 이 가게에 가신 최근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1: 네.
0: 딸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1: 어머니.
0: 그러니까 딸이 처음에 컨셉을 잡고 뭔가 좀 일을 시작을 하고 요즘 다른 뭔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가게에 가보신 분들이 아니 아버지하고 조리실장님은 계신데 정장 주인장은 안 보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사실 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1: 네.
0: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겠죠. 홍보라든가 이런
1: 네.
0: 것들. 책에 보면 이렇게 딸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1: 네.
0: 추락했지만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딸과 함께 새로운 뭔가를 한다라는 설렘과 용기 이걸 느끼고 있다라는 대목을 읽으면
1: 네.
0: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 아.
0: 이 가게가 소문이 나고
1: 네.
0: 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왜 또또라는 이 작은 선술집에 열광하는지를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요.
1: 네.
0: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웃으면서 생계의 모델로 전환하는 이들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세대 차이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센스 무엇보다 제 말이 맞죠. 저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1: 네.
0: 부모를 안심시키는 딸의 단단함이 느껴져서 감동적인데요.
1: 네.
0: 제가 이 책을 뭐 여러 문장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책에 쓰여진 저자의 솔직 담백한 고백을 들려드리는 게 이 책이 왜 감동적으로 읽

0: 이라며 각자 이루고 싶은 모습 하나씩은 이미 이룬 것 같아요. 엄마는 주방에서 성실히 일하며 맛있는 것을 친절하게 나누며 사는 것. 이게 엄마의 꿈이었습니다.
1: 네.
0: 아빠는 나이 들었어도 젊은 세대와 유연하게 연결돼서 성취하면서 나이 드는 것. 이게 아빠의 꿈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태어나 한번 무엇을 진하게 책임져 보는 것. 이게 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또 다른 꿈을 다시 꾸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저자는 부모님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뭔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나 혼자서 그냥 떳떳하게 살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써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도 그런 딸을 믿고 이 딸의 욕심에 손을 잡아 주었던 것이죠.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북펀딩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책의 뒷표지에는 책이 출간되기 전에 원고를 먼저 읽어본 독자들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요.
1: 네.
0: 읽고 또 읽어도 눈물이 났어요.
1: 아.
0: 부모님에게 연락하게 되는 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추천사만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요즘 말로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닌 기꺼이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는 거. 동료 가족이라고 하셨는데요.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루더 맨드로스의 If This World Were Min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아침 시간대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직접 유입되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고갯길이나 터널 입출구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크게 줄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지역에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것이 많겠으니 주말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차차 그치면서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7도에서 24도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외출 시 얇은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부쩍 더워지겠습니다. 또 모레 월요일 낮부터는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도에 다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모레 오후부터는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파주 23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2도, 춘천 22도, 원주 22도, 대관령 13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8도, 동해 18도. 충청 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2도, 대전 23도, 세종 22도, 천안 22도, 보령은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전주 24도, 군산 23도, 광주 24도, 목포 23도, 여수 22도, 순천 22도.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대구 22도, 포항 20도, 안동 21도, 부산 20도, 울산 20도, 진주 22도입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19도.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17도.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20도, 신해주 17도, 개성 23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1도, 습도는 38%.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오늘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 집결하고 국민의힘은 충청과 전북을 넘나들며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이번 주말 워싱턴에 머물겠다고 밝혀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며 합의 임박설을 부인했습니다.
0: 공식 취임한 케빈 어시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독립성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네, 사흘 연휴 시작이자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은 충청을 중심으로 각각 집중 선거전에 나섭니다.
1: 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7주기인 오늘 경남 봉하마을에 집결해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민주당은 경남 봉하마을 추도식에 총출동합니다. 영남에서 민주당세가 비교적 강한 낙동강 벨트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이후 광주 전남과 경남으로 나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어제까지 연이틀 충청을 찾은 민주당은 대규모 지역 숙원 사업을 다 해주겠다 밝혔습니다.
3: 충북이 원하는 것이라면
4: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3: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2: 약속 지키겠다면서 충북 공약 이행 특위 설치를 즉석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강원으로 옮겨서도 지역 발전 지원할 테니 힘 있는 여당 후보 찍어달라 호소했습니다.
5: 강원도지사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안 해주겠어요? 저를 찬스가 온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2: 중도 보수 표심 강한 지역에서 유권자 자극할 수 있는 내란 청산 구호보다는 일자라는 정부, 호흡 맞출 후보 찍어달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6: 주식 보세요, 주식.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국민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2: 조국혁신당도 오늘 봉하마을에 집결해 자신들이 민주진영의 적자임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0: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충청에서 오늘도 TV 토론회 관련 공세를 이어갑니다. 경기 지역 지원 유세에선 이재명 정부 심판을 강하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현일슬 기자입니다.
7: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충남부터 전북, 대전까지 넘나들며 바닥 민심을 다집니다. 특히 대전에선 김태흠 후보 통편집 규탄대회를 열고 집중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는 수도권에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없애려 한다는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이런 사법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이 민주당 추미애 후보다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8: 맨 앞에서 결격계 역할을 했던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7: 대한민국 망가뜨린 후보와 첨단 산업 잘 아는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호소했습니다.
8: 삼성전자 파업을 받겠다고 단식을 할 때 여러분 추미애 후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 대전 MBC가 충남지사 후보 TV 토론을 방송하며 김태흠 후보 모두 발언을 누락한 거로도 공세했습니다. 실수로 한 방송사고가 아니다. 민주당 편인 거냐 주장하면서 방송사와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9: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4: 손원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9: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여집니다.
7: 당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 견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 한동훈의 존재 자체가
4: 조강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10: 불안의 씨앗입니다. 한동훈을 돕는 건 민주당을 돕는 겁니다.
7: 개혁신당 지도부는 충남과 서울을 돌며 거대 양당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고 대안을 선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0: 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마자 각지가 치열하지만 특히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후보들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정원우 후보는 이틀째 강북 지역에 집중하고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최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은평과 서대문 등 강북 지역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어제 재건축 단지를 찾아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선 데 이어 연이틀 강북을 공략합니다.
11: 전임 시장 잘못이다고 합니다.
4: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그러면서도 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탓합니다.
7: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서울 서부에서 시작해 동구, 이어 서초와 송파까지 서울 전역을 누빕니다. 부동산 주도권 신경전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태로 안전 문제도 서울시장 선거 쟁점입니다.
11: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7: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태 파악 지시는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12: 대통령이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 개입 그만하십시오.
7: 여야 후보의 안전과 부동산 신경전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6.3 지방선거 격전지 울산 상황 알아봅니다. 4파전 구도의 울산시장 선거, 키워드는 단일화인데요. 선거 때마다 변수가 됐던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보수 진영까지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3: 이곳 울산에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줄곧 보수 정당이 시장을 차지해왔지만 동시에 노동계를 기반으로 진보 정당도 적지 않은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에 진보당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 양상인데요.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는 단일화로 뜨겁지만 시민들은 인물과 공약을 먼저 말합니다.
14: 인간 됨됨이라고 봐야겠죠.
13: 인간 됨됨이. 예, 예,
14: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15: 시민하고 공감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사람을 원하고 있죠.
13: 교통, 일자리 같은 현안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16: 요즘 제일 핫한 게 울산의 교통 문제인데요. 울산에는 차 없이는 다니기 힘들다라는.
17: 울산에 살려는 친구는 많은데 딱히 이제 제 친구들은 취업 얘기를 하면은.
13: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도시인 울산에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표심을 흔드는 현안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AI 전환을 해법으로 내세웁니다.
18: 노동 중심 산업 AX 대전
4: 김상욱 그리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8: 에너지 허브 물류 기능을 울산이 갖춰야 합니다.
19: 그래서 AI 수도답게 앞으로는
4: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19: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관련된 인재 양성이라든지
13: 청년 인구 유출 막겠다, 지역 경제 컨트롤 타워 만들겠다는 공약도 나왔습니다.
19: 청년들의 상과 문화
4: 진보당 울산시장
19: 이런
4: 후보입니다.
19: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20: 울산 경제 모든
4: 박맹우 무소속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20: 울산 경제 진흥 확대 회의를
13: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 선거는 이제 3파전 구도가 됩니다. 물밑 논의 중인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예정된 장남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1: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관련된 상황과 미국에 대한 사랑이 참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 DC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현재 언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로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이란으로 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축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지만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었고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21: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반드시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라늄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확보한 뒤 파괴하지 않고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우라늄을 갖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21: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며 현재로선 핵 관련 문제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담긴 합의문 초안에 서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라라비아는 현지 시각 어제 양국의 합의안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합의 임박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방문한 것도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미국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양국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의 외무장관 회동을 확인하면서도 공식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의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오직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을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앞서 보신 것처럼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은 어느 정도고 어떤 처리 방법이 거론되는지 이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2: 이란이 숨겨놓은 60% 농축 우라늄은 44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기급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벌인 명분이지만 이란 입장에선 체제 생존이 걸린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종전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이 우라늄을 통째로 확보해 파괴하려는 건 상징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은 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중국이나 미국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도구가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2: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인 항복을 의미한다며 농축 우라늄을 희석해서 농도를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미국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지 사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1년 전 이란이 8톤 넘는 우라늄을 러시아로 넘긴 전례를 언급하며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3: 저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2: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농축 우라늄의 러시아 반출을 제안했습니다.
1: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지구상에서 2억 년 넘게 살아남은 생명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북이인데요. 오늘은 멸종위기에 놓인 거북이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만든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지금 전 세계 거북이 종의 60% 이상이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서식지 파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이 한때 멸종위기 종이었던 초록 바다거북 일부의 위험 단계를 낮췄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해변을 지키고 어망을 바꾸고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작은 실천들이 거북이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셈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느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긴 속도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결국 희망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서 의미 있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5월 2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요즘 배송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택배를 받고 새벽 배송도 일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과 관련된 일자리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기회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정보 부족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배송업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좀 제공해보자 하는 취지를 담은 그런 책인데요. 나는 트럭으로 월 700만 원 번다를 쓰신 배송인 그룹의 김이화 총괄팀장과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1: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네. 저 같은 경우는 배송인 그룹이라는 우리 배송 창업 네. 컨설팅 회사예요.
1: 배송 창업 컨설팅 회사. 네.
2: 배송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1: 네.
2: 배송업 자체가 100가지 이상 뭐 14톤 간선차까지 보겠다면 몇백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각자마다 맞는 일이 다르세요.
1: 아.
2: 그리고 준비하는 수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도 나뉘고
1: 네.
2: 이런 맞는 일을 찾아서 투입하는 건 기본이고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하신 분들보다는
1: 네.
2: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해내야 된다. 두 번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분들이 오셔서
1: 네.
2: 바로 돈 버는 건 좋지만 1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택배 쪽을 생각을 해도
1: 네.
2: 비 맞고 눈 맞고 20년, 30년 일하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배송을 하면서 남들보다 솔직히 현실적인 고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까지 인생의 다음 단계까지 배송을 발판으로 삼고 준비할 수 있도록
1: 네.
2: 토탈적으로 돕는 회사다라고
1: 네.
2: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느끼기로는 내가 만약에 배송이라는 업무, 택배를 포함해서 배송이라는 게 택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예. 배송이라는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찾아갔을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배송인 그룹.
2: 네,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1: 네, 예, 예.
2: 그렇게.
1: 네. 그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네. 거기서 총괄팀장을 맡고 계신데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배송 쪽에 제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1: 네.
2: 정보라는 게 굉장히 편향적이고 제대로 된 정보들이 일반인한테 잘 안 풀려요. 배송을 해야지 하고 찾아보시면 보통 뭐 사기당했다, 뭐 택배 취업 사기 이런 얘기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온라인이 발달해서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배송이 어떤 일들이 있고 이 중에서 각 업무가 어떤 특징이 있고 나는 뭘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길잡이도 없고 실무적인 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는 진짜 뭐 사업 10개 막 운영하셨던 분들부터 회사 다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좀 더 돈 벌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도전하는 분야가 이제는 배송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배송 관련된 책이 없어. 그래서 이거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2년 전. 지필한 게 1년 전인데 초반에 네. 이제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배송하는 사람들이 책을 찾아보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1: 네.
2: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던 게
1: 네.
2: 뭐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무슨 배송을 아무리 사업자라도
1: 네.
2: 책까지 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1: 네.
2: 대부분의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알아보시고 두 번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비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리고 배송에 대한 인식이
1: 네.
2: 옛날에는 완전 3D였죠.
1: 아, 3D 없죠. 지금도 약간 힘들긴 힘들지 않습니까?
2: 힘든 거는 엄청 힘듭니다.
1: 예, 예.
2: 네, 근데 약간 진짜 한 20년 전의 택배와
1: 네.
2: 지금의 택배를 생각해보면 온라인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1: 그렇죠.
2: 버는 돈이 다르시거든요.
1: 아, 그렇겠네요.
2: 옛날에는 진짜 배송이라는 게 정말 돈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제대로만 들어가면 하는 만큼 벌 수는 있다.
1: 제대로 들어가면 하는 만큼은 볼 수 있다.
2: 그래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막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일견 무시당하거나 뭐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게 아니라
1: 네.
2: 와 저분들 저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버는 거는 우리 사무직장보다 사무직보다 진짜 두 배 세 배 이상 번데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1: 네. 네. 저도 사실 저희 외삼촌께서
2: 네.
1: 의성 지역에서
2: 오.
1: 택배업을 하고 계세요.
2: 일반 택배인가요?
1: 택배 그냥 이 가정에 배달해주는 택배 있잖아요. 뭐 CJ나 뭐 이런 거 한꺼번에 하시던데 요즘은 무슨 쿠팡 것도 받아서 하신다 그러고
2: 네.
1: 예, 예. 그래서 한번 저희 어머니 집 근처에 사세요. 그래서 어머니 찾아뵐 때 이제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을 하셔서 아 택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책 내용으로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택배나 배송을 시작하겠다 하는 분들이 네. 약간 좀 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좀 많다고 책에 쓰셨어요.
2: 네.
1: 그렇습니까?
2: 아무래도 네. 그런 편입니다. 거의 톤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1: 톤수?
2: 톤수. 아, 택배는 1톤.
1: 아 그러니까 차의 트럭의 어떤 무게 관련한 거죠?
2: 맞습니다.
1: 네.
2: 적재함에 몇 톤 얼마나 키로수까지 실리냐 이거에 따라서 뭐 1톤부터 2.5톤, 3.5톤, 5톤, 5톤 축적, 8.5톤, 14톤, 뭐 25톤 많은데
1: 어, 전문가시네요. 진짜 줄줄줄 나오시네요.
2: 많은데?
1: 네.
2: 네, 그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은 1톤 생각하고 할게요. 택배 베이스로 어, 예, 들어가는 예, 예. 것들.
1: 아, 1톤 택배신 것 같아요. 저희 외삼촌도.
2: 맞아요. 네. 보통 진짜 1톤이 이 톤수 높은 것 중에서 보다는 네. 훨씬 힘들어요.
1: 아 그렇구나.
2: 대신에 또 하는 만큼 또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것도 오히려 1톤이기 때문에.
1: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네. 단가제로 하나 배송하면 얼마씩 쌓이는 거니까
1: 네.
2: 몸을 써서 많이 배송할수록 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톤 쪽으로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6, 7명 이상이시고 그중 거의 제가 볼 땐 95% 이상은
1: 네.
2: 어, 경제적으로 네. 좋은 상태는 아니다.
1: 아...
2: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솔직히 경제적으로 잘 나가시고
1: 네.
2: 막 돈을 막 잘 벌고 막 그냥 누가 봐도 저희 사람 잘 살아 뭐 되게 잘 나가 이런 분들은 배송 쪽을 아마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네, 뭔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벌어야 되고 네. 뭐랄까 엄청난 전문 이런 지식이라거나
1: 네.
2: 뭐 내가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돈 벌 수 있는 게 한국에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송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1: 이 업에 몸 담으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2: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이전에는 저기 금융 쪽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던데.
2: 네.
1: 그러니까 증권사에 계셨던 것이죠?
2: 맞아요.
1: 이쪽으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요.
2: 어, 솔직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진짜 우연한 기회. 그러니까 네. 원래 증권사 다니다가
1: 네.
2: 네, 퇴사를 하고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저희 네. 집안 형편이 엄청 좋지 않았거든요.
1: 그런데 왜 퇴사를 하셨어요?
2: 증권사는 돈의 한계가 있으니까.
1: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 네. 직장인으로서의 한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벌고 싶으셨던 거군요.
2: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쪽 배송 쪽 분야에 오기 전에 영업직을 했었어요.
1: 네.
2: 네, 영업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고
1: 아, 예.
2: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1: 네.
2: 근데 영업직군이 보통 그때 당시 찾았을 때는 서울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너무 멀어서 출퇴근은 안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찾다가 배송 쪽에 채용팀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땐 지금 회사는 아니었고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잘할 것 같다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쭉 오게 됐습니다.
1: 아, 네. 채용팀에 일을 하러 가신 거다.
2: 네.
1: 그 직접 배송 택배 일을 하러 가신 건 아니고
2: 네. 아니었습니다.
1: 그럼 이제 한 7, 8년 되신 건데
2: 네.
1: 그 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수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아졌습니까?
2: 많이? 점점 많아져요.
1: 점점 많아진다?
2: 네. 네. 왜냐면 이게 그냥 뭐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코로나 때
1: 네.
2: 생각해보면 그때는 배송 아니더라도 배달.
1: 배달.
2: 오토바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 왜 뉴스도 나오고 막 오토바이 한 대로 위험하긴 해도 천만 원도 찍었다 막
1: 이런 것도 그때 그런 나오고. 뉴스 많았죠.
2: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 건설 경기
1: 네.
2: 좋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됐어요.
1: 네.
2: 근데 코로나 지나고 거의 뭐 24년도부터는 이 배달도 이제 콜이 점점 안 잡힌다 그러고 돈이 안 되는 거죠.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당장 현장직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셨던 분들까지도 갈 데가 없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뭐 다실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1: 네.
2: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1: 네, 네. 네,
2: 점점 더 몰리시는 것 같아요.
1: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이 많아지시고
2: 네, 네.
1: 하지만 또 먹고 살아야 하니 배송업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내신 계기를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는 이제 약간 정보의 비대칭성 아까
2: 네.
1: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깜깜이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2: 네.
1: 사기라든가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2: 네.
1: 오늘 이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조금씩 더 얘기를 해보죠. 배송업이라고 했을 때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2: 네.
1: 이제 직장인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2: 오, 그렇죠.
1: 그다음 사업자처럼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둘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일단 직장인 기사님은
1: 네.
2: 말 그대로 직장인인데
1: 네.
2: 하는 일이 사무직이냐
1: 네.
2: 뭐 영업직이냐 인 것처럼 그냥 하는 일이 배송이실 뿐. 그래서 솔직히 하는 만큼 벌진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 사대보험 직장인들은 네. 한계가 있고 그냥 기본급 정해진 대로 받고 일은 물론 배송이니까 힘들긴 하시겠지만 뭐 직장인인데 500, 600, 700 받기 진짜 힘든 것처럼
1: 어렵죠.
2: 배송도 똑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본급에 조금 인센티브 이렇게 붙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의 수입은 조금 나오기 힘들다. 네. 대신에 안정적이고 뭐 사업자 기사님으로 했을 때보다는 근로노동법에 적용도 받으니까 좀 보호가 되고 차량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쓰는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나와주죠.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1: 그러면 조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 입문의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2: 맞아요.
1: 네.
2: 그래서 지금은 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쿠땡 회사에서 이제 쿠땡맨 지금은 네. 쿠땡 친구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게 사대보험 직원제예요. 네. 굉장히 많이 뽑았었는데 이게 막상 또 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이랑 유럽이랑 뭐 쓸 수 있는 걸 다 대줘요. 근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이 둘이 좀 안 맞았어요. 요즘은 굉장히 축소가 된 상태.
1: 네. 직장인으로서의 배달은 굉장히 수가 적어졌다.
2: 맞아요.
1: 반대로 그럼 사업자로서 네. 개인 사업자로서의 시장이 커졌겠네요.
2: 네, 더 커지고 있었죠.
1: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이유는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까?
2: 그렇죠.
1: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2: 결국은 배송은 제가 생각할 때 돈 때문은 맞아요. 돈 때문은 맞고 그 직원제로 하시던 분들도 사업제로 결국은 몇 년 뒤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똑같은 일을 하면 그 비슷한 지역, 옆 지역에서 나랑 똑같은 택배업, 뭐 배송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은 서로 대화를 해보면 버는 돈이 내 두 배, 세 배야.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셔서 하시기도 하고요. 결국은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네. 책에도 나오지만 좀 하는 만큼 벌고 싶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편하게 직장 생활할 때 뭐 직장 생활도 편하진 않겠지만
1: 그렇죠. 편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몸으로 하시는 일이 힘든 네. 건 맞는 것 같은데
2: 체력적으로 네. 그래도 직장인들처럼 뭐 비는 안 맞고 네.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뭐 주 5일 딱 일하고 월 뭐 200중반 300초반 평균 급여 받을 게 아니라 힘들어도 되니까 좀 더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이 배송업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을 조금 쫓아갈 수밖에 없다.
1: 네.
2: 그래서 사업자로 전향을 많이 하시죠.
1: 네. 사업자로 들어가실 때 지입기사 이런 단어가 나오던데
2: 네.
1: 이게 대부분의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지입기사가 되시는 건가요?
2: 사업자 기사님을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지입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1: 네.
2: 조금 사실 다른 의미기는 해요.
1: 네.
2: 정확하게는 우리가 배송업을 사업자 기사로 영위를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요. 이게 택시 보면은 네. 지나가는 택시 앞에 보면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거든요.
1: 아바사자.
2: 맞습니다.
1: 네.
2: 똑같아요. 화물쪽도.
1: 아,
2: 그래서
1: 똑같구나.
2: 일반적으로 아바사자 번호판을 달아야 된다. 그럼 번호판을 사든 팔든, 그러니까 사서 다시든, 아니면 따로 또 빌리고 매달 사용료를 내시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걸 지입기사라고 하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요즘은 1톤 배송 중에 택배업이 너무 컸으니까 이 택배의 배 넘버. 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인데 배가 달려 있어요.
1: 배가 붙어 있는 아바사자 말고 배가 붙어 있는 넘버가
2: 네.
1: 있다.
2: 그 일반인이 알아보긴 쉽지 않죠. 똑같은
1: 네.
2: 노란색인데
1: 네.
2: 그 한글만 배인 거예요. 택배 앱에 그쪽은 넘버가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0: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그냥 통칭 사업자 기사로 하는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휘 기사 그러면 이퀄 사업자 기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1: 아 그럼 배를 다신 분도 지휘 기사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0: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 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부를 때.
1: 네. 네. 그리고 택배로 좀 더 들어갔을 때 택배 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생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새벽 배송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던데 어떤 분류가 또 있습니까?
0: 택배 같은 경우가 한국에 이제 배넘버를 달 수 있는 회사만 네. 그 인증을 받아야 배넘버를 국토부에서 주거든요. 네. 이미 26개가 넘어갔고
1: 택배 회사가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뭐 CJ라든가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26개?
0: 네. 맞습니다. 오. 그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분께서 네. 하시는 그 택배는 시골 지역이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런 익산이나 이런 지역은 택배사 CJ, 롯데한진, 로제 뭐 기본 소화물 택배라고 부르면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물량이라는 게 떨어져요.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네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은 막 집들이 따다다다 붙어 있으니까 하나만 해도 돈이 되는데 이런 시골 지역은 하나만 해서는 돈이 잘 안 되니까 통합 택배로 많이 부르거든요. 네. 뭐 CJ, 롯데한진, 쿠팡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하시면 아무래도 A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한 집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택배사 다 다를 거니까 그럼 수입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 분야도 택배 중에 하나고 말씀하신 뭐 생수 배송 같은 경우는 쿠땡 생수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요. 생수만 해요.
1: 생수만.
0: 네. 그럼 택배랑 비교했을 때 아침에 이제 출근하셔서 까대기 친다고 하거든요.
1: 까대기
0: 우리 언어로.
1: 친다.
0: 예. 네. 물건 막 분류하고 송장 찍고 이런 작업 일단 없어지고. 그리고 무거워서 제일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요. 저희가 상중하면 이렇게 나눠서 난이도를 설명할 때 체력은 최상으로 입는 게 생수다. 다만 택배 이런 거에 비하면 일머리라는 건 최하예요.
1: 잔무 같은 것도 좀 적을 수가 있고.
0: 아예 없습니다.
1: 아 체력으로 그냥. 네, 커버 치는 거군요. 네. 생수 택배는.
0: 네. 비교를 조금 해드리자면 택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뭐 시켰다 네이땡에서 뭘 시켰다 하면은 이 문자가 오실 거예요. 어디 어디 택배입니다. 몇 시 도착입니다. 네. 매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문자가 가고 하면은 고객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진상 고객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하나하나 아침에 분류하고 배송하다 보면 반품, 집합 뭐 이런 업무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생수 배송 같은 경우는 문 앞에 그냥 100% 하시고 거의 대부분 다 묶음 배송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 얼굴 볼 일이 없어.
1: 그러게요. 네. 그 생수를 시킬 때 1.5리터짜리 한 병만 시키진 않을 거니까.
0: 그렇죠.
1: 네. 아, 또 그런 차이가 또 있는 것 같다. 그 배송 시작하시기 전에 꼭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0: 네.
1: 뭐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다면서요?
0: 네.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이라고 이제 어떤 배송을 할 거다. 직원제 빼고는 다 필요합니다. 그 어떤 배송이든.
1: 직원제 빼고는 내가 사업자를 하려면?
0: 네.
1: 아, 따기가 어렵습니까?
0: 시험 자체는 정말 쉬워요.
1: 아, 시험은 쉽다. 네,
0: 실기 네. 시험이 없고 네. 필기 시험만 보는데 객관식에 60점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시면 웬만해서는 다 붙으시는 정도고 혹시 떨어졌다 다음 날 또 보실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이제 자격 요건이 네. 또 대부분 되시지만 가끔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운전면허증 취득 2년은 지나셔야 되고
1: 네.
0: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가 됐다 그러면 보통 5년은 넘으셔야 돼요.
1: 아 혹시 내가 운전면허 취소 경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력이 있다.
0: 네.
1: 이력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할 수가 있다.
0: 맞아요.
1: 그럼 운전면허는 1종 보통 있어야 되는 겁니까?
0: 2종 오토도 상관없습니다.
1: 오 트럭인데요?
0: 네. 요즘 특히나 말씀하신 1톤 택배 베이스 네. 그러니까 하는 만큼 바로 이쪽은 네. 보통 차 자체가 탑차 자체가 다 오토차로 나와요.
1: 오 그렇군요. 이 기어 넣는 이거 아니구나.
0: 스틱 요즘 잘 안 씁니다. 힘드니까.
1: 아, 예. 네. 아 알겠습니다. 2종 오토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바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기들이 있습니까?
0: 총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네. 이제 택배 취업 사기 뭐 뉴스도 탔고 네.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입 사기라고 해가지고
1: 지입 사기 네
0: 차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1: 아
0: 예를 들어서 나는 배송을 하려고 사업자인 거 설명은 들었지만 뭐 어떤 회사에 뭐 배송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택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뭐 업무 설명 조금 해주다가 갑자기 신용도 물어보고 뭐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대출 조회를 막 해봅니다. 캐피탈 조회.
1: 네.
0: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타보지도 못한 차를 막 진짜 비싸면 1,000만 원, 1,500만 원 비싸게 사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요.
1: 더 비싸게.
0: 훨씬 비싸.
1: 시장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0: 조금이면 사기란 조금, 말이 안 날 텐데.
1: 아, 조금이 아니고 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더 비싸게 이렇게 네, 판다는 거죠.
0: 과도하게. 근데 문제는 이 차량이 보통은 신차도 아니시고 네. 뭐 보통 차를 우리가 업무용 차라도 어쨌든 내가 맨날 운전할 거고 이제 맨날 이용해야 되는 차잖아요. 타보고 시승해보고 이런 것도 없이 보지도 못한 차를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 순간 이미 계약 대출이 이만큼 실행이 되어버려요.
1: 아니 그때 그 자리에서 사인 안 하고 좀 생각해보고 오면 안 되는 겁니까?
0: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어디를 가더라도 너무 좋아 보여도 딱 하루만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해봐라. 그럼 최소한 사기는 웬만해선 좀 피해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1: 근데 보통 사기 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사인 안 하시면 이게 이 기회 날라가요 이렇게 할 텐데.
0: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집을 안 보내신데 그 자리에서 막 진행을 한대요. 아. 정신없이 막 계약서 쓰고 정신 차려보니까 도장 다 찍은 상태 뭐 이런. 아. 네.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겠죠.
1: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루만 생각해봐라.
0: 네. 진짜 첫 번째는 하루만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게 특장을 해야 되고 큰 톤수로 가고 하면은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차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가고 이런 걸 모르실 수 있지만 1톤은요. 우리 왜 일반 K3.
1: K3라고 하면 기아차 말씀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뭐 소렌토 네. 이런 차처럼 네. 네. 그러니까 탑차라는 게 현대기아 전화해보시면 그냥 탑차 그대로 나와요. 출고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어떤 조건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차량을 사라 그랬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SKN가 중고차나 현대기아 신차 그 시세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들은 차가 거기서는 천만 원 이상 비쌌구나. 뭐 얼마가 비쌌구나. 거기다가 보통 그런 지입사기 회사들이 캐피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 따져보면 아, 총 내가 손해보는 금액이 몇 천만 원이구나를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1: 이런 차를 사기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아니지만 꾸준히 수수료처럼 또 이렇게 받아가는 사기가 또 있다면서요.
0: 너무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사님들 입장에서 아까 뭐 경제적으로 좋은 입장에선 잘 안 와요 했잖아요. 그걸 또 파고들어서 오히려 뭐 다 공짜로 차도 대주고 뭐 대주고 뭐 주해주겠다. 근데 사업자예요?
1: 그게 약간 잘, 말이 안 되는데.
0: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 맨날 기억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1: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0: 진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잘못해서 들어가면 남들은 예를 들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들이 한 순수입으로 500, 600 가져가실 때 한 300 가져가세요.
1: 근데 이거를 계약하기 전에 사실은 이 바닥을 만약에 좀 잘 모를 경우에는 네.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노하우는 있습니까? 어떻게?
0: 이게 진짜 노하우 비교밖에 없습니다.
1: 아,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0: 네.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을 내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1: 아.
0: 센터를 찾아갔다면 찾아갔어도 그 조건과 다른 데 또 비교해보고
1: 아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나 보군요.
0: 그럼요. 종류가 너무 많고 센터도 많으니까
1: 아 네 뭐 무료 지원 초기 비용 없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결국에는 배송 단가를 낮춰서
0: 그렇죠.
1: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결국은 제가 비교해보시라고 한 게 우리가 배송 1톤은 보통 단가제예요 했잖아요.
1: 예, 예.
0: 하나 배송할 때 얼마 받아요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단가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세네 군데 물어보시면 단가가 예를 들어 우리 생수 배송인 경우 네. 950원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한 팩당 단가가. 네. 그런데 다른 데를 갔더니 그냥 다 지원이고 뭐 얼마 나온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단가가 얼마예요? 한 번만 물어보실 수 있겠죠.
1: 근데 그런 데서는 숨길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영업 비밀이에요. 이러면서 숨길 텐데.
0: 아, 영업 비밀이라고 숨기실 순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계약서에는 써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약간 처음에 여쭤보셨던 직원제와 사업자의 중간 수준을 약간 찾아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장난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직원제를 뽑으면 되는데 4대보험 이렇게 다 해주기는 싫고.
1: 아,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면 4대보험을 안 들게 되는 거군요. 사업자니까. 그렇죠.
0: 사업자 네. 기사님들의 1톤은 보통 고용산재만 회사랑 우리 기사님이랑 반반이시고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거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시죠.
1: 본인이 다 내셔야 되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찾아가시면 좋겠고 이제 책 제목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트럭으로 월 700만 원 번다. 네. 이거 약간 느낌이 이게 가능한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 업계에 있지 않으니까.
0: 네.
1: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0: 진짜 솔직하게 네. 100이면 100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진 않아요.
1: 그게 맞는 말이죠.
0: 그게 맞는 건데 진짜
1: 하지만,
0: 맞아요.
1: 하지만.
0: 하지만. 네.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 하에 네. 한 만큼 할 거고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했으면 네. 보통 700 이게 순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700 이상은 한 60-70% 이상은 가능하시고 만약에 이걸 매출 기준으로 보겠다 네, 그럼 네. 100% 이상 가능하긴 한데 아. 100%는 좀 그렇죠. 90% 이상 가능하긴 한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요.
1: 네.
0: 아까 택배만 예를 들어도 네. 서울은 잘 사는 동네든 달동네든 집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택배를 딱 하시면 배송지 들어가서는 10km도 운전을 안 하세요.
1: 하루에?
0: 네. 한 세 블록 그 정도도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고 거기서 착착착착 배송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완전 좀 시골 지역. 강원도 네. 철원이라던가 네. 이런 데서 배송을 하면 한 집 배송하고 집들이 따다다닥 안 붙어 있잖아요.
1: 그렇죠. 멀찌감치 있으니까.
0: 네. 논밭 뭐 산 이런 걸 20-30분 해서 한 집 가야 되면 네. 이게 택배 단가로는 돈을 벌기가 조금 힘들죠.
1: 네.
0: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상 우리 배송 중에 굉장히 독특한 전문 분야 뭐 배송 조립, 가구 조립, 배송 설치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나는 사람을 좀 상대하고 좀 전문 기술을 익히더라도 그런 쪽이 맞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생수를 예로 들었지만 100% 체력으로만 밀어붙여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이 수많은 배송 중에서 어떤 게 나랑 맞는지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짝하는 업무만 피하시면
1: 반짝하는 업무가 뭡니까?
0: 반짝하는 업무가 뭐 하나 잘 된다 그럼 우르르 몰려가서 네. 우르르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탕후루 조금 그랬었고 예, 예. 옛날에 뭐 마카롱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배송에도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반짝하고 사라지게 되는 유행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0: 맞아요. 그런 쪽만 피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찾아서 들어가면 이게 매출 기준으로 700 이상은 웬만해서는 다 찍으실 수 있고 순수익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웬만해서 요즘 500 이상은 다들 생각하고 배송을 하시죠.
1: 아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배송업, 택배업 같은 데 관심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시고.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니까.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1: 하려는 분들.
0: 하려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우리 1톤 얘기 나누고 있었으니까 네. 몸이 진짜 힘들다. 어딜 들어가든.
1: 아.
0: 이
1: 그렇겠죠.
0: 힘들다는 게 500 벌기 힘들어요, 700 벌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구조적으로 어렵진 않으실 건데 몸이 못 견디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배송 진입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최소 한두 달 이상은 군대를 다시 간다고 생각하셔라.
1: 군대를 다시 간다? 한두 달?
0: 아 진짜로?
1: 아 예.
0: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면 보통 쭉 가실 수 있어요.
1: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아. 이게 아니 진짜 폭염에도 나가서 일하고 비 오는 거 다 맞고 일하고 눈보라도 맞고 일하고 하셔야 돼요.
1: 그러겠네요. 네.
0: 체력적으로 힘들고 특히 기존에 힘든 일을 안 해봤다. 저 IT 업계에서 막 20년 있었어요.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채용팀에서 이제 사전 인터뷰 통화를 보통 팀원들이 하시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 선생님 배송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한두 달 군대 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사무직만 하셨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첫 1, 2주 내에 현타 느끼시고
1: 아.
0: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감안하고 그래도 내가 배송으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1: 네. 오늘 배송 택배업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았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트럭으로 월 700만 원 번다의 저자 김희아 총괄팀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사기가 두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센터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올바른 건강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이야기 시간입니다. 보통 무릎 운동을 한다고 하면 계단 오르기를 많이들 추천을 하시고 여러 군데서 내려가기는 좀 무릎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반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니 계단 오르기가 하체를 단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었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 완전 뒤집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3: 네, 맞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을 오르시는 분들 참 열정적이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1: 네.
3: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반대 방향에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호주 에디스코안 대학교의 켄 노사카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무릎 연골 다 달아서 이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계단 내려가기.
1: 네.
3: 그거가 사실은 올라가는 동작보다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네. 무려 두 배나 넘게 말이죠.
1: 오, 근육에 그 하체 근육에 두 배나 더 좋다.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3: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건강 관리가 절실한 비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주 2회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 네.
3: 한 그룹은 계단을 오르게 하고요. 다른 그룹은 내려가기만 시킨 뒤에 하체 근력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계단을 오른 그룹은 근력이 15%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내려가는 그룹은 34%, 네, 두 배 넘게 향상이 된 거죠. 계단을 똑같이 이용한 건데 내려가는 동작만으로 두 배 이상의 근육 강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3%나 줄어들고 혈압까지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대사 지표까지 훨씬 좋아졌고요. 에너지는 덜 쓰면서 몸은 건강해지는 가성비 운동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1: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는 게.
3: 아, 네. 그래서 핵심 원리가 이제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3: 보통 우리가 이제 아령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들어올릴 때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은.
1: 네.
3: 근데 이제 실제 근육은 무게를 버티면서 천천히 늘어날 때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이 그렇습니다. 내 체중이란 거대한 하중이 아래로 쏟아질 때
1: 네.
3: 그거를 이제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주면서 아주 힘을 많이 주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섬유가 미세하고 더 훨씬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진을 사용해서 막 올라가는 것만 집중했다면은 반대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천천히 내려오는 게 오히려 근육에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생각합니다.
1: 근데 이게 비만 노년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비만이라면 약간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계단 내려오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릎에 연골이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인데 관절에 이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요?
3: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네. 때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1: 그러니까요.
3: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연구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내려가는 방식이 이제 터벅터벅 그냥 쿵쿵 내려가잖아요.
1: 네.
3: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연구팀은 이제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단차 아주 낮은 단차부터 내려갈 때 근육으로 버티면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1: 아, 천천히 이렇게.
3: 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한 거고 그리고 내려간 동작에서도 그래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만 한다면은 무릎을 살리고 하체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이 내려가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막 뛰어서 막 이렇게 내려가거나 막 터벅터벅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3: 그렇죠,
1: 이렇게 지그시
3: 그렇죠.
1: 누르듯이 이렇게 했다는
3: 네네.
1: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면 숨이 이렇게 차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더 격렬한 변화가 왔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 하면은 숨이 막 턱 끝까지 차고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야 오늘 운동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서 핵심은 운동의 강박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야 된다라는
1: 그런 강박.
3: 네. 네.
1: 막 내가 비 오듯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3: 네네. 네. 엄청 힘들어야만 운동이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는 당연히 심장과 폐가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도 필요하고 에너지를 태우는 그런 활동을 하겠지만 이제 근육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강도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비슷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려갈 때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그런 산소 소모량이나 심박수 상승폭은 적으면서도 그런 근육에 훨씬 더 묵직하고 강력한 부하를 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슬로우 체어라는 것과 벽 밀기 푸시업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때 툭 앉지 마시고 엉덩이가 시트에 잡기 직전까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5초 동안 천천히 버티면서 앉아보는 거예요. 이때 허벅지에 엄청 많은 힘이 들어갈 거고 덜덜 떨리는 느낌이 들어간다면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벽 밀기 푸시업은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데 벽을 짚고 가슴이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미는 것도 하지만 내려가면서 버티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모든 그런 내려가는 순간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루틴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근데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계단 오르기가 무릎에 좋고 하체에 좋다 이랬는데 또 내려가는 게 또 더 좋다 이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논문이 막 쏟아지고 연구들이 새로 나오고 어제까지는 이게 맞았는데 오늘은 또 저게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의학이라는 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을 이해하는 지도가 정교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근육을 키우려면 이제 드는 방식만 알았다면 이제는 아 버티는 게 오히려 대사질환에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더 정교해지잖아요. 그런 네. 방식으로 우리 운동법도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효율 방식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전의 지식도 좋고 그걸 이제 이어받는 또 새로운 지식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질 때
0: 네.
1: 선생님만의 어떤 필터링 기준이 있습니까?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0: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1: 네.
0: 아무리 최신 논문이 극찬하는 운동이라고 해도 뭐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운동 선수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운동이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이거 따라했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이번 계단 내려가기 연구처럼 뭐 비만한 어르신도 뭐 2주만 주 2회만 해도 효과가 좀 나타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보고 또 추천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적인 어떤 비법이 있다 이렇게 형성되시기보다는 이게 수십 년 된 검증된 근육의 원리부터 공부를 좀 하시고 그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저도 사실 회사 올 때 매일 두 번 정도 계단을 오르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회사 엘리베이터 쓸 바에야 그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좀 불편한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럴 수 있으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오른다 해서 하체가 되게 좋아지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나한테 딱 맞는 운동을 하나 고른다 할 때 선생님께서 기준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0: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의 통증에 좀 귀를 기울여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운동이든 뭐 연구 결과가 좋다. 내려가기가 지금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직접 해봤는데 나한테 무릎이 찌릿하고 안 좋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그건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하게 또 운동법을 따라가실 필요 없이 또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신다든지 뭐 올라가기 좋다면 올라가기를 하셔도 되고 그런 나의 몸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적정 지점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은 내 자신이지 그런 논문을 쓰신 교수님이 아니니까 꼭 본인에 맞는 운동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1: 네, 내 몸의 통증에 귀 기울여서 나한테 잘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결론인 것 같으네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언어생활을 보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 동화작용이 일어난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먹이다를 우유를 먹이다라고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를 껍질을 뱉기다라고 한다거나 학교에 다니다를 학교에 댕기다와 같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표준어는 물론 먹이다, 잡히다, 벗기다, 다니다고요. 먹이다, 재피다, 뱉기다, 댕기다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 같이 말할 때 불을 댕기다는 불을 당기다의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비표준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당기다와 댕기다는 뜻이 다른 별개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댕기다는 불이 옮아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그의 마음에 불이 댕겼다. 마른 장작은 불이 잘 댕긴다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당기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사인데요. 예를 들어 입맛이 당기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다, 그물을 당기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기다와 댕기다의 뜻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고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광주 16.1도 등을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아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모레는 29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글피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와 서해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역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창용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범여권 지도부와 후보들이 봉하마을에 모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잊겠다는 뜻을 밝히며 영남 낙동강 벨트에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도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충남과 전북, 대전을 찾아 표심 공약에 나섭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남 보령과 서천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전 MBC 앞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TV토론 모두 발언 누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종전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RIB 방송 등 이란 관영 매체가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IRIB 자회사 IRINN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0.26% 오른 96.6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두 유종 모두 3% 이상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거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대체 공휴일인 모레는 전국이 차츰 흐려져 제주도에는 낮에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시작됐습니다. 5월 이제 어느덧 막바지죠. 이번 주 할 일이 있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벌써 한 60% 이상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유일제 이게 해제되고요.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 신청하시고 또 받은 금액을 기한 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그 상점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이렇게 붙여놓은 곳 많이 있던데요. 연휴 나들이 하실 때 조금이나마 가볍게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네네. 이게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1: 네.
0: 국민의 70%까지만 대상이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안 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불만이 좀 있나 봐요.
1: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1인당 뭐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 이하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혼자 가구 구성원 돼 있는 분들은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미만이면 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하면, 네. 예. 2차 지원금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약 한 3,600만 명 정도고요.
0: 예.
1: 근데 이게 지난해 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가 1,000만 명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0: 아, 지난번에는 더 많이
1: 많이 줬고. 받으셨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0: 지난번에 받았는데 나 이번에 왜 안 주지? 예. 뭐 이런 거.
1: 불만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소득이 높은 편이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0: 예.
1: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 때문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지원 대상에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상위 30% 이상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수준과 좀 괴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나 온라인에 보면
0: 예.
1: 집도 차도 없이 원룸 사는데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 집주인들은 지원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불만도 있고요. 무직인 어머니와 2억 원대 집에 거주하고 연봉은 5천만 원 중반인데 내가 상위 30%라고 의아하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0: 예. 이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네. 이게 다 맞는 건지 네. 좀 보시죠.

0: 상품권을 이제 사채로 쓰는 건데 돈을 빌려준 다음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렸어요.
1: 예.
0: 일주일 뒤에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갚아야 되는 상품권 사채입니다. 이른바.
1: 그럼 이자가 25만 원 상품권이에요? 예.
0: 이 이자가 2600%입니다. 연 이자로
1: 법적으로 안 되는데.
0: 안 되는 건데. 네, 네. 근데 이게 막 상황이 늦어지게 되잖아요. 굉장히 강도 높은 추심이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거의 뭐 전화를 받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게다가 이제 한번 빌리고 갚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이런 데를 찾아가기 때문에
1: 네.
0: 못 갚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에 상품권으로 못 갚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빌려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권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상품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업자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거는 겉으로 보면 상품권을 거래한 것처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여서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대부업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거군요.
0: 예. 그래서 상품권 사채업자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카페에 가입을 한 다음에 피해자들이 상품권을 사려고 예약을 합니다. 이렇게 글을 먼저 올리게 하거든요.
1: 예.
0: 나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품권 예약 판매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카페에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린다는 그 점들이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KBS에서 연속 보도가 나갔는데 그 확인해본 카페만 5곳이고 회원은 뭐 많게는 5천 명, 영업업체는 300군데가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 사금융이잖아요. 그래서
1: 예.
0: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는데 외관상으로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건 대부업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대부업 등록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강력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인터넷 카페가 사실상은 사채를 중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1: 예.
0: 그래서 카페를 폐쇄하고 유사 카페 개설을 금지하고 카페 운영자에게 수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사실 지금 상품권 예약 판매 피해자들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어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법무부에서 운영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불법 사금융업자가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고
0: 그렇죠.
1: 이거는 영농인들이 이제 그걸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갖고 있는
0: 되죠.
1: 건데
0: 예.
1: 보면은 뭐 청문회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좀 있고
0: 네.
1: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농지 전수조사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전수조사,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0: 지난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돼야 되고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을 거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외 규정들은 있어요. 내가 농지를 상속받았다거나
1: 네.
0: 아니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이 예외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리고 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들이 있습니다.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를 반드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관리가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고 특히나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농사를 짓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1단계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1: 네.
0: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단계로 내년에 이제 확대해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7월까지는 기본 행정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 인공위성, AI를 활용해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를 중심으로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 8월부터는 의심이 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0: 조사관과 농지조사원 현장에 직접 가서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재배를 하는지 시설물들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드론 촬영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름값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항공료의 유류 할증료 네. 이게 최고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게 좀 내려갔어요?
0: 네. 지금이 실제로 33단계까지인데 최고 단계잖아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유류 할증료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27단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달에 반영된 것보다 이제 6단계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이 되는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 기대감도 좀 있는 데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국제유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네. 유류 할증료도 영향을 받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어쨌든 다음 달에는 유류 할증료가 좀 내려가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항공료 운임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일본 후쿠오카가 이제 최단 노선인데요. 왕복을 기준으로 해서 유류 할증료가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단거 그러니까 한쪽 편도만 계산하면 6만 1,500원이 적용이 되고요.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같은 경우 네. 왕복 그 유류 할증료가 지금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1: 이게 만약에 항공료 아니고 항공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이 정도인 거예요.
0: 예, 이렇게 네.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항공료도 이제 좀 내려가게 되겠죠. 7, 8월에 보통 여름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 항공권이라도 만약에 다음 달 안에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인하된 유류 할증료를 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계획 세우실 때 또는 이제 항공권을 이용하실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결제를 하시면 조금이라마 많이는 아니지만 부담이 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예.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 많아요. 이거 네. 언제 뭐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막 그랬었는데 네.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서 이 국민연금 좀 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0: 네.
1: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0: 그럼요. 네.
1: 요즘에 이제 뭐 부부가 함께 받는 집들도 있다고 하던데 뭐 통계가 나왔나 본데 많이 받는 분들이 꽤 많이 받네요.
0: 네. 부부 합산 최고연금액이 554만 원 받는 부부가 이제 나왔는데요. 두 명이 이제 가입 기간이 길어요. 677개월을 가입을 했는데 남편은 333개월, 아내는 344개월을 가입을 해서 예. 이제 이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길게 가입한 것도 있지만 그 받는 기간을 조금 뒤로 미룬 거예요. 연기를 하면
1: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아직 지금 소득이 있으니 좀 나중에 받을게요라고 예. 밀어놓으셨군요.
0: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아무래도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네. 되는 경우인데요.
1: 예, 예.
0: 그리고 최장 가입 기간 부부도 나왔습니다. 902개월을 가입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 가입을 하셔서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최고연금액은 554만 원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가입 기간이 길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부부 합산으로 최장 가입하신 902개월 가입한 부부가 있는데 이 경우는 1988년에 가입을 해서 그 이미 계속 가입이랑 반납 추납을 통해서 가입 기간 늘린 겁니다.
1: 네.
0: 그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 나중에 60세 이후가 되면 이미 가입 한 사람만 추가로 더
1: 네, 돈 더 내서 내실 수 있어요.
0: 근데 그 전에 네.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이미 가입을 60세 이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린 경우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93만 쌍 18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중에서 부부가 동시 수급자가 2020년 42만 8천 쌍에서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93만 쌍이고요.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평균 받는 금액을 보니까 12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오랫동안 가입을 했고 꾸준하게 납입을 하셨기
1: 그러니까 아주
0: 때문에
1: 특별한 케이스로 많이
0: 맞습니다.
1: 받는 분들이고
0: 평균 금액은 네.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부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가입 기간이 좀 길면 길수록 그리고 받는 기간을 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연금액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내가 국민연금 부을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공연 관람에 쓸 수 있는 할인권 10,000원권이 있는데 이걸 네. 정부가 배포해요?
0: 네, 그렇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41원 상당의 공연 10,000원권 할인권 40만 장을 지금 순차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1: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는 예, 거예요 이게?
0: 뭐 그 공연 대중음악이나 대중무용 공연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1: 예.
0: 어제 오전 10시부터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매처별로 한 명당 할인권 두 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그 수량이 소진이 되면 발급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공연을 활성화한다. 라는 그 목표 아래 비수도권 공연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권도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공연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공연을 쓸 수가 없고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공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발급 받고 나서 유효일이 일주일이에요.
1: 아, 그러니까 그때 써야 되는군요.
0: 예,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까지 기준으로 만약 쓰지 않는다. 그럼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을 위해서 유선 안내 창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02708-2217-2257번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비수도권의 공연을 볼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1: 네.
0: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0: 예.
1: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생활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래 듣겠습니다. 비비가 부릅니다. 밤양갱.

0: 밤양갱 비비가 불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듣고 계십니다. 7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다시 반가운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대체 공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일찍부터 지방을 향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 조남에서 순산터널 매송부터 화성 휴게소 쪽으로 모두 17km 구간 답답하고 부산 쪽 경부선도 오산에서 남사 망향부터 천안 분기점 쪽으로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긴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강원권 이동하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강일부터 서종 쪽으로는 20km 구간 내내 답답합니다. 또 영동성 강릉 방향도 서창 분기점 부근 주춤하다가 마성에서 양지 터널 호법 분기점 일대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 구간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지금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흐려지겠고 모레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글피 화요일 내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아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더워지겠고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번 주에 굵직한 경제 뉴스가 꽤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파업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고, 하지만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파업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그 협상한 결과를 이제 조합원들에게 이제 집행부가 주고, 조합원들은 이거 만족하다, 아니다, 이건 난 동의할 수 없다, 이 찬반 투표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1: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이 찬반 투표가 이제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투표 첫날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시작 6시간 만에 투표율이 무려 66%에 도달할 정도로, 아, 지금 뭐 찬반 양측이 결집이 뭐 전례 없이 뜨겁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0: 네,
1: 그래도 이제 인원 구조를 좀 따져보면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좀 실리고는 있는데요. 최대 1인당 6억 원 이제 파격적인 보상을 받는 이 반도체 부분, DS 부분 인력이 약 7만 한 7천여 명. 아, 자사주 600만 원에 그쳐 이제 부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반도체 부분이 한 5만 천여 명이어서 지금 반도체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이 좀 실리에 투표를 하게 되면 판세를 좀 주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반면에 변수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0: 예,
1: 지금 뭐 스마트폰과 이제 가정 중심의 이 DX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보상이 적고, 또 적자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노조들은 이제 부결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어쨌든 이번 투표는 지금 이 전체 조합원 가운데 한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요.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50%를 초과하면 통과가 되지만, 만에 하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면,
0: 예,
1: 합의안은 최종 부결 처리되고요. 노사는 처음부터 다시 재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0: 아, 부결하면 없었던 일이 되고 다시 또 이걸 협상을 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부결되면 집행부는 이거 신임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골치 아플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돈을 받는 건 받는 건데, 너무 한쪽은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너무 부럽고, 또 한쪽은 저쪽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 우린 너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도 받긴 받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언제 곧 나올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그 언론에서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장사를 잘해서 이득이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몇 퍼센트를 노동자에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도 퍼지고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0: 네.
1: 국내 기업들의 보상 체계의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으로 이제 못을 박다 보니,
0: 예,
1: 산업계 전반에서 이른바 우리도 삼성처럼 영업이익의 N%를 달라라는 요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카카오가 10% 이상을 요구한 데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 현대차, LG유플러스는 무려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제어로 내놔라라고 지금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업황이 틀리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은 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슈퍼사이클인데,
0: 네,
1: 재무 여력이 없는 이 다른 기업들조차 일률적으로 삼성처럼 달라라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해외 매출 비중이 90% 육박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해외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의존도가 높은 기업마저 삼성처럼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또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황기입니다만 불황기까지 사이클 변동이 굉장히 큰데, 불황기까지 지금 이 호황기에 이 정해놓은 투자 성과급, 초호황기에 거의 10년 동안 이 성과급 제도가, 지금 불황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이 투자 축소와 고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대 노총 역시 성과에 이제 독식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하청 노동자들한테 성과 배분을 요구하면서 총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 주주들은 왜 반발하는 거예요?
1: 지금 주주권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가 지금 주주총회나 주주 승인 없이 기업의 핵심 재원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분을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이 삼성 반도체 부분의 사업 성과, 사업 성과의 10.5%라고 했지만 회의록에는 이게 사실은 영업이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특별 경영 성과급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 삼성이 제공하고 있던 OPI 초과익 성과제를 합치게 되면 사실상 영업이익의 12% 안팎의 성과급 재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나 이자 비용도 빼기 전에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떼어가게 되면 결국 주주한테 돌아갈 배당 여력이 떨어지고요. 미래 투자 재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로 확대한 만큼 이 개정상법을 근거로 해서 이번 합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까지 공언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실제 소송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사 간 영역이고 주주단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원격적으로 정격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주들 플랫폼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결집하는 집단 행동에 나선 만큼 향후 이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서 주주 환호를 둘러싼 갈등은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장사 잘해서 이득이 많이 나고 이걸 뭐 회사도 가져가고 뭐 그리고 노동자도 열심히 일한 만큼 여기에 대한 좀 이득도 좀 얻고 또 그걸 통해서 잘 회사가 잘 되면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0: 이번 주에 국민성장펀드 이게 출시가 됐는데 첫날 그 내놨던 것들이 다 완판됐다고 하면서 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뜨거웠다고요?
1: 맞습니다. 이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부터 폭발적인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10곳 중 7곳이 완판이었습니다. 아마 가셨던 분들 일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0: 네.
1: 이게 지금 전체 판매 물량, 국민들한테 참여하실 물량이 연간 6천억 원인데 여기에 87%, 5,240억 원이 순식간에 소진됐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육성펀드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되고 연간 6천억 원은 국민참여형으로 개인 투자자도 가능합니다. 1인당 한 1억 원까지 개인 투자가 가능한데
0: 네.
1: 이처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는 리스크는 정부가 나눠 갖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경제 핵심 산업,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12대 핵심 기업들한테 이제 집중 투자하는 구조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이 파격적인 안전장치와 세제 혜택인데요. 정부가 이제 참여한 펀드 손실의 20%까지 우선적으로 막아줍니다. 세제 혜택도 역대급인데요. 가입만 해도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조기에 이렇게 완판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당초 수요를 크게 웃돌자 공급 물량 고갈에 따라서 추가 물량 배정까지 지금 실무 작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0: 연말정산에도 혜택이 많고 또 이제 손실분 같은 건 정부가 보상해주고 이득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5년 동안 못 뺀다면서요?
1: 맞습니다. 국민참여펀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한데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기간인데요. 이 펀드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이게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요. 세제 혜택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원금 보장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0: 예금 아니잖아요 이거.
1: 아닙니다. 네. 정부가 20%까지만 손실을 떠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20%를 넘는다? 그건 본인 부담금, 원금 보장 안 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요. 당초 이 수익률, 금리 참여 펀드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연 6% 수준이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에 운용 보수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제 체감 수익은 더 낮아질 수 있고, 5년이라고 하면 5, 6, 30, 연간 한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 여윳돈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걸 하실 분들은 이제 지금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윳돈인지, 이걸 꼭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여윳돈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얘기 해야죠. 스타벅스 얘기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고 지금 저도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스타벅스 이거 매장 안 가고 이거 불매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이제 5.18 이제 이벤트, 뭐 탱크리 이벤트라고 했는데요. 마치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다 이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이제 상당히 좀, 지금 박종철 씨 이제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라는 이제 지적을 좀 받아왔는데요. 이러자 이제 바로 정영진 회장이 사과하고 또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제 스타벅스 대표이사 임원까지 해임을 했지만 그리고 미국 본사까지 이제 사과문을 거제했습니다만 SNS를 타고 이제 스타벅스 불매 운동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이마트 신세계 전 그룹으로 지금 불매 운동이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뭐 일부 소비자들 이제 스타벅스 굿즈 부수거나 그런 사진 공유하면서 지금 불매운동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정용진 회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사회는 이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좀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국 공무원노조, 뭐 교육청 본부까지 나서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공식 제안하고 있고

0: 국방부도 비슷합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어떤 조롱, 민주주의 역사를 어떤 조롱하는 혐오 마케팅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조는 평소 이제 조합원들 명절 선물이나 행사 기념품으로 네. 스타벅스 기프트콘, 텀블러를 대량으로 구매해왔는데 이번 구매 중단 선언으로 이제 사측은 실질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각종 이제 공무원 사회조차 동참을 선언하면서 뭐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이제 브랜드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제 이런 감수성이 좀 결여된 마케팅이 부메랑이 돼서 이제 신세계 그룹을 지금 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저도 이제 경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부조금 전달하면은 그쪽에서 고맙다고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거를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 거를 보내주는 게 많이 있는데 저도 잘 평소에도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간만 연장하고 있었다가 이게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뭐 환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려줘야 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매장 직원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 맞습니다. 예, 이 본사가 마케팅을 잘못했는데 현장 직원들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직원들한테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이어지자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 두 번째 공식 사과문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예. 매장 파트너들과는 무관하다. 직원들을 향한 비난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이번 이벤트 기획이나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항의가 좀 이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1: 매장에 와서 매장 직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고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론 본사의 무리한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매섭게 이어가겠습니다만 그 분노의 화살이 정말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이제 평범한 우리들의 이제 어떤 이웃이자 청년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의 잘못은 준엄하게 꾸짖되 이런 이제 약자인 현장 직원들을 좀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 시민의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가 거듭할수록 저도 미술 이 뭐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은 어디 가봐요?
2: 네, 오늘은 이 보는 순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유쾌하고 좀 따뜻한 전시 소개해드릴게요.
1: 예.
2: 바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미학 전시입니다.
1: 예.
2: 이 전 세계인에게는 이 뚱뚱하게 그리는 화가 남미의 피카소 이렇게 사랑받다가 지난 2023년에 타계한 콜롬비아의 국민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화려하고 이 풍성한 색채의 유화와 조각까지 총 90여 점의 걸작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1: 네.
2: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강한 개성 덕분에
1: 네.
2: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지식이 전무해서 한 말씀 찾아볼게요.
2: 네.
1: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사람의 전시회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열려요.
2: 네네.
1: 근데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들을 그리는 화가예요?
2: 네네. 사람을 좀 뚱뚱하게 그립니다.
1: 아, 뚱뚱한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을 뚱뚱하게 그린다?
2: 네네네.
1: 근데 콜롬비아 화가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왜 남미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2: 이분이 이제 좀 형태를 좀 독특하게 좀 본인만의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피카소라고도 불리는데,
1: 예.
2: 페르난도 보테로 열정의 대륙이죠.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 거장입니다. 근데 이번 전시 제목이 형태의 미학인 만큼,
1: 예.
2: 사람이든 사물이든 볼륨감 있게 뚱뚱하게 그리는 형태가 이 특징인데요.
1: 네.
2: 이걸 일명 보테리즘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제가 이맘때 이제 작년 이맘때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1: 예.
2: 거기서 굉장히 엄숙한 종교아들 사이에서
1: 예.
2: 보테로가 그린 교황 그림을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보테로 씨가 교황을 그렸는데
2: 그 교황님마저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굉장히 뚱뚱한 이 교황님.

0: 님의 모습이 친근하고 재밌었거든요.
1: 그 뚱뚱하다는 게 많이 뚱뚱하게 그려요?
0: 정말 볼륨이 있고 풍선처럼 그려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1: 사람을 풍선처럼 그려요?
0: 네. 부풀어 오르게.
1: 적당히 뚱뚱한 정도가 아니고?
0: 네. 굉장히 볼륨감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보테로는 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두고 뚱뚱하다고 말하는 거 아주 또 싫어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뚱뚱한 사람을 그린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1: 예.
0: 보테로한테 있어서 이 볼륨감이란 여유로움 또 삶의 넉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그 풍요로운 생명력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런 유쾌함을 형태의 확장을 통해 드러냈다고 합니다.
1: 뚱뚱하더라고 하면 싫어하셨군요.
0: 네.
1: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0: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1956년에 멕시코에 머물던 시절이었는데요.
1: 예.
0: 보테로가 이 만돌린이라는 악기를 그렸어요.
1: 기타처럼 생긴 거?
0: 네, 맞습니다. 네, 악기 가운데 있는 이 소리구멍, 울림구라고 하죠.
1: 예.
0: 이걸 실수로 좀 작게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1: 예.
0: 상대적으로 악기 몸통이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면서 묘한 긴장감에 이 폭발적인 볼륨감이 느껴졌는데 이때 보테로가 깨달았대요. 사물의 비례를 조금만 바꾸면
1: 예.
0: 엄청난 존재감 또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과 이 정물, 사물 모두를 자신만의 유쾌한 볼륨감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1: 기타 악기의 소리 구멍을 달리 적었더니 그렸더니 이게 확 달라져 보인다.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용은.
0: 네.
1: 전시를 좀 만나보죠.
0: 네. 네, 이번 전시는 총 6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챕터 제목은 변주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미술사의 위대한 명화들을 보테로가 본인 스타일로 이제 재해석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뭐 예컨대 라파엘로라든지
1: 네.
0: 뭐 고야, 벨라스케스 같은 이런 거장들의 그림이 보테로의 손길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1: 약간 패러디 같은 느낌인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대표적으로 매니나, 벨라스케스 스케스를 따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매니나가 스페인어로 시녀라는 뜻인데요.
1: 예.
0: 이 미술사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스페인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 네.
0: 그 시녀들 속에 마르가리타 공주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1: 근데
0: 원작에서는 이 공주가 굉장히 갸냘프고 우아한데
1: 예.
0: 또 보테로는 풍선 인형처럼 굉장히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그런 이제 공주님을 그렸고요. 캔버스에 여백 없이 꽉 채운 채 이 마르가리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금발 머리도 한껏 부풀어 있고 드레스는 거대한 종처럼 또 빵빵하게 이렇게 커졌는데 재밌는 건 또 눈코 입은 개미만큼 작게 그린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그림이 친숙하면서 좀 귀엽다 보니까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대표작이고요. 이렇게 가셔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명화들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1: 이게 그런 느낌이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0: 네.
1: 보테로 형태로 AI에게 그려줘 막 하면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0: 맞아요.
1: 풍이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화풍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1: 재밌겠다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림이 궁금해집니다. 또 어떤 작품이 있어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1: 네.
0: 보테로는 예술가는 자신의 고향과 삶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가 또 멕시코에 머물었던 1956년 당시에 이 멕시코 미술계가 프리다 칼로의 남편으로 유명한 벽화가 이 디에고 리베라가 이끄는 대형 벽화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1: 네.
0: 당시 이 벽화가 또 민중 그림인 만큼 멀리에서도 잘 보이게 웅장하게 그리잖아요.
1: 예.
0: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의 영감을 받은 보테로가 이 본인의 고향의 이 남미의 이야기를 대형 캔버스에 거대한 형태로 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1: 많이 커요?
0: 네, 보통 이제 사이즈가 세로로 2m가 다 넘는 네, 그런 대형작이 특히나 이번에 많고요.
1: 예.
0: 대표적으로 개를 안고 있는 남자라는 작품 역시 높이가 2m가 넘는데요.
1: 예.
0: 그 남자는 이제 갈색 수트를 입고요. 한 손에는 강아지를 또 안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이 남자 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아지는 훨씬 작게 보여서 또 작고 이렇게 귀엽게 보이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남자의 무표정이 또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남미 대륙에 당시 끝없는 내전 또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그런 척박한 시절을 묵묵히 견뎌냈던 그 남미 민중들의 좀 단단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이 남자의 무표정과 그리고 거대한 체구에 묵직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1: 이 남미 쪽이 정치 상황이 상당히 힘들고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그 민중들에 대한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작품에 담아냈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국민

0: 화가 네. 이런 칭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보태로 또 어떤 작품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1: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챕터 종교가 있는데요. 예. 종교에서는 보테로가 바라본 종교적 권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작품 교황대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0: 예.
1: 이 남미에서 카톨릭 교회가 가진 권력과 또 엄숙주의를 보테로가 독특하게 이제 비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작품이 보면 숲 한가운데에 붉은색 모자 그리고 붉은색 이 사제복 의복을 입은 풍만하면서도 엄숙한 교황대사님 이미 서 계신데
0: 숲 한가운데 계세요?
1: 네네. 네. 근데 바로 옆에 그 이제 양산을 떠받치고 있는 사제는 네. 교황대사의 절반도 되지 않게 작게 묘사를 해서 이 종교의 권위를 좀 풍자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라는 작품도 같은 의미인데
0: 예.
1: 까만 사제복을 입은 신부님들이 모여 있고요. 다들 막 터질 듯이 통통한 몸으로 또 나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그들이 가진 세속적인 권위의 비대함 이걸 또 은근히 풍자를 했다고 합니다.
0: 이 보테로 작가는 인물만 그렸어요? 다른 작품들은 없어요?
1: 주로 이제 인물화로 유명한데요.
0: 예.
1: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네 번째 챕터는 정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정물 그림도 그렸어요?
1: 네네. 그래서 정물 작품에 특히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가 관람객들 발길을 붙잡는데요.
0: 예.
1: 유독 여기에서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돋보여요. 근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색이 바로 보테로의 고향 콜롬비아 국기의 그 색깔을 상징을 합니다.
0: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1: 네네네.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은 꽃송이나 과일 하나하나가 주먹만하게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올라 있어서 화면 밖으로 좀 터져 날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주는데
0: 아, 정물도 풍만하게 그렸어요?
1: 네,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크게 이제 풍요로운 이제 이미지를 그렸는데
0: 예.
1: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의 꽃, 과일 같은 이런 정물을 거대한 볼륨감을 주고 또 조국의 색을 입혀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찬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0: 이분이 애초에 모든 사물을 보실 때 풍만하게 해서 보신 건 아니죠?
1: 네.
0: 작품화를 만드신 거죠?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콜롬비아 그리고 남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다섯 번째 챕터로 가면은 이제 투우가 주제가 되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한 공간입니다. 사실 보테로는 어린 시절에 삼촌 손에 이끌려서 당시에 이 투우사 양성학교에 다녔던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당시에 이 보테로는 좀 겁이 많아서 본인이 투우사가 되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극적인 장면 자체는 또 사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16살 무렵이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돈을 받고 판매한 그림도 바로 투우 경기장에 소를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0: 예.

0: 또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나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바로 서커스인데요. 네. 보테로가 2006년에 고향 콜롬비아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 유랑 서커스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커스단 뒤에, 이 장막 뒤에서 굉장히 그 화려한 무대 뒤에 그들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소박한 현실, 이 주제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사실 서커스라고 하면은 모든 상상과 환상이 이렇게 현실로 펼쳐지는 마법 같은 공간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2007년도 대표작을 한번 보면 중마위의 광대들이란 작품이 있어요. 이 보테로 특유의 유머가 좀 느껴지는데 두 명의 남녀 광대가 중마라고 불리는 이 아주 기다란 나무막대 있죠. 장대 같은.
0: 예, 예, 예.
1: 그 나무막대.
0: 크게 보이는 그거 맞아요,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타고 있는데 보테로 작품답게 광대들의 몸집은 또 굉장히 거대한 반면에 이 다리는 상반신에 비해서 이 3배 이상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 그 비율 특유에서 오는 또 유쾌함이 있고요.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광대들이 거인처럼 위풍당당하게 그린 이유가 이들이 작고 불쌍한 유랑 민이 아니라
0: 네.
1: 자신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영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0: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1: 네네. 아쉽게도 보테로가 2023년에 네. 91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대형 청동 조각상 침실에 있는 여인이 57억에 낙찰되면서 보테로의 역대 최고가 작품 기록되고 있고요.
0: 아, 조각도 하셨습니까?
1: 네네.
0: 이번에?
1: 조각도 이번 또 전시에 가면 보실 수가 있고요.
0: 조각도 풍성해요?
1: 네. 좀 볼륨감 있게 이제 표현을 했죠.
0: 네.
1: 또 과거 생전에 열렸던 한국 전시들은 주로 뚱뚱하게 그려서 귀여운 그림 이렇게 소개가 됐다면
0: 예.
1: 이번 전시는 타계 이후 첫 추모전인 만큼 91년 평생에 걸친 예술적 고뇌를 조망을 합니다. 특히 거장의 딸 리나 보테로가 직접 이끄는 이 재단과 예술의 전당 협업으로 준비된 이 전시여서 보테니즘으로 불리는 이 독특한 볼륨감에 숨겨둔 삶의 풍요로움 또 유쾌함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 미학 전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청취자 머그헐릭86님이 도슨트님 설명은 항상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지한 도슨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2: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6: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7: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흐린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북쪽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곳곳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에서 18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아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와 서해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낮에는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모레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스위스로우가 불렀습니다. 사랑해 들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이번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답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건강 관련한 질문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9730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되고 KBS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덥고 뭐 어제 그제는 뭐 비가 좀 왔었습니다만 예. 오늘은 이 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좀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한낮에 이제 무더위에 자외선 이런 거 신경 써야 예, 맞습니다. 되고요. 예. 또 오존주의보 이런 거 이제 일기예보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 예. 오존 농도가 짙으면 외출을 주의하고 자제하라 이런 예,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존이 이게 원소기로 O3?
1: 네, 예, O3 맞습니다. O, O가 세 개 있는 거.
0: O2면 산소고.
1: 예, O가 두 개 있는 게 산소고.
0: 네, O3면 오존이잖아요. 예, 예. 산소가 세 개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소가 두 개라는 것 자체가 예, 짝짝 안정이죠.
0: 네, 예, 예.
1: 근데 한 개 더 붙어가지고 예, 불안해진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이거 분자 원자들은 예, 두 개씩 있으면 서로 짝이 맞잖아요.
0: 예, 예.
1: 짝이 맞으면 예, 얘들은 그 안에서 그 평화롭게 지냅니다.
0: 예.
1: 한 개가 더 들어오면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0: 예, 예.
1: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가진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 활성산소 해롭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0: 오, 그러네. 산소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1: 예. 예.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도 예, 그 전자가 한 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 거거든요.
0: 예, 예.
1: 이 불안정해진 산소들은 산소가 두 개 있을 때는 자기 나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데
0: 예,
1: 세 개가 있으니까 한 개를 소외될 거 아니에요.
0: 네.
1: 소외된 이 한 개가 몸에 들어와서는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짝을 찾는 과정이 뭐냐면 빼앗는 과정이에요.
0: 아,
1: 자기 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전자나 산소를 빼앗아서
0: 예, 예.
1: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러니까 뺏기게 되는 거죠.
0: 그럼 오존이 우리 몸과 접촉한다거나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우리 몸을 흔들어 놓겠네요.
1: 그렇게 흔드는 과정은 뭐라고 하냐면 산소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서 녹색이 한다. 그래서 산화라고 합니다.
0: 아, 예.
1: 산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오래된 철이 이제 녹서는 것처럼
0: 예,
1: 그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존이라는 말은 들으시면 이제 아, 오존층이란 게 먼저 떠오를 거예요.
0: 우리 지구 위에
1: 지구 위에 15km에서 30km에
0: 오존들이 잔뜩 오존들이 쌓여 있어요.
1: 막 모여 있어요.
0: 어.
1: 근데 그래서 오존을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0: 예,
1: 가까이서 보면 위험한 당신.
0: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오존이 잔뜩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1: 예,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자외선들이 들어오거든요.
0: 예.
1: UV, 아실 겁니다. UVA, UVB, UVC.
0: 예.
1: 그중에서 UVC는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게 지구상으로 다 도달해버리면
0: 예,
1: 지구가.
0: 멸망해요.
1: 그렇죠.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0: 그런데
1: UVC를 오존이 흡수해가지고
0: 예,
1: 이렇게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0: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1: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0: 거기에만 있으면 되지 왜 밑으로 내려올라요?
1: 거기 내려와서 위험한 게 아니고
0: 네,
1: 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 안에서 어떤 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0: 예,
1: 그런 오존과 비슷한 물질들
0: 예,
1: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산화질소고요.
0: 예.
1: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물인데
0: 예,
1: 주로 어디서 많이 노느냐. 자동차.
0: 예, 매연.
1: 예, 매연.
0: 예.
1: 그다음에 공장.
0: 예.
1: 그다음에 뭐 보일러, 발전소, 휘발유, 페인트 용제.
0: 예, 예.
1: 페인트 발라 놓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휘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공기중을 뿜어 놓으면서
0: 네,
1: 자외선을 받아서 햇빛을 예, 받아서 쪼개지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O2가 있어요. 산소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0: 예, 예.
1: 자외선을 받으면 이 O2가 쪼개집니다.
0: 그래서 O3가 되는
1: 예,
0: 거예요?
1: 예, O 하나로 쪼개지겠죠. 이
0: 아,
1: O 하나로 쪼개진 게 O2가 돼가지고
0: 네,
1: 이게 합쳐져서 O3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소가 쪼개져서 이런 것들은 계속 이게 또 다시 쪼개지면서 또 O2가 되고 또 남아있는 오는 또 합쳐져서 오스리가 되면서 오투가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데
0: 네.
1: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면에서 발생한 이산화질소나 휘발성 유기화물 같은 경우는
0: 예.
1: 계속해서 오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지구상에 많이 온존해 있기 때문에
0: 예.
1: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0: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화학이나 이런 걸 많이 잘하시네요.
1: 아니요. 여기 넣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설명드리려고 예, 예.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아, 예, 예. 그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예, 우리 몸에 관련해서 예, 이제 어떤 예.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예. 오스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0: 예.
1: 아까 불안정한 그 가스 형태의 산화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0: 그랬죠.
1: 그래서 기관지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장이나 점막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해서 산화시켜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0: 아, 세포를 공격해요?
1: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들어오는 게
0: 예.
1: 오존이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
0: 저는 왠지 그냥 오존 그러면 자외선 맞는 것처럼 그냥 햇빛으로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1: 예. 산화성 대기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1: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산소가 분해되면서
0: 예.
1: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다. 그건 또 아닙니다.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구성 원리상 몸속에 나쁜 것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활성산소가 1차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세균이나
0: 네.
1: 바이러스, 암세포를 먼저 공격하게 돼 있어요.
0: 예.
1: 근데 문제는 현대인의 특성상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0: 예, 예.
1: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거나 뭐 살이 찌거나 그랬을 때 많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오존은 우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산화질소가 쪼개져서 만들어지는 휘발성 유기화물이 쪼개져서 만들어지는
0: 예.
1: 오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뭐 그런 어떤 나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 정상세포들이 자극해서
0: 예.
1: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호흡기 건강이나
0: 예.
1: 혈관 건강에서

0: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1: 저는 오존 농도가 이제 높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외출을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햇빛을 피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0: 햇빛을 피하는 게 아니고 오존 자체를 피하라는 거죠.
1: 그러면 이거를 마스크를 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초미세먼지도 이제 마스크를 뚫고 들어온다는 이제 요즘에 결과들이 있지만
1: 예, 예.
0: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먼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거의 예방할 수 있죠.
1: 예.
0: 근데 오존은 예. 아까 제가 공기라고 했잖아요.
1: 예.
0: 산소의 일종, 산소종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막을 수가 없죠.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마스크로 그래서 이런 이게 그렇다면 오존이 언제 많이 만들어진지 생각해 가지고
1: 네.
0: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몸의 느낌으로 알 수는 없어요.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몸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1: 예, 예.
0: 나가면 목이 칼칼하다.
1: 어.
0: 아 이게 뭔가 눈이 따갑다. 미세먼지가 많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면 미세먼지가 많아요. 또 뿌연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피해줘야 되는데 오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기 중에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존 경보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우리 느낌으로는 알기가 힘들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게 또 몸속에 서서히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 그럼 실내 공기에는 오존 양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게 좀 다릅니까?
0: 실내에도 오존이 들어와 있으면
1: 네.
0: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쌓이겠죠. 오존이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
1: 예.
0: 햇빛을 받아서 이 NO라든지 유기성 아름이 쪼개지면서 O가 나오고 그게 산소와 결합해서 O3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 예.
0: 햇빛이 강한
1: 어.
0: 그리고 이거 오존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게 하는 기온이 있어요.
1: 예,
0: 더운
1: 예.
0: 날씨.
1: 더운 날씨.
0: 더운 날씨에 햇빛이 강할 시간이니까
1: 예.
0: 주로 오후 시간대겠죠.
1: 그 산속보다는 그리고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도
0: 그렇죠.
1: 많겠군요.
0: 아까 자동,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는 게 매연이라든지
1: 예, 예.
0: 공장의 어떤 매연 그다음에 페인트가 많이 칠해져 있는 환경
1: 예.
0: 그런 거기 때문에 도시에 살면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오후 시간대 햇빛이 강한 그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오존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시간대가 되겠죠.
1: 청취자 휴대전화 뒷번호 3842 쓰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햇빛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기온이 떨어지며 지치는 몸이라 기온이 떨어지며 지치는 몸이라 낮에는 되도록 최대한 외출을 자제합니다. 특히 오존 주의하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더욱 실외 나가는 걸 꺼리게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될 때가 있을
0: 예,
1: 거 아니에요.
0: 예, 예, 예.
1: 그럴 때는 꼭 머리가 어지럽고 뇌가 멍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호흡도 평소보다 힘들어서 하루 종일 마취된 느낌을 받곤 하는데 매번 피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존 예보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1: 확인하고.
0: 오늘 오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날이다.
1: 예.
0: 그러면 한낮에서 오후 시간대 활동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1: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예. 게 맞고.
0: 예. 그렇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1: 예.
0: 오존이 무서워서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1: 그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0: 운동을 하지 않으면
1: 예.
0: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겠죠.
1: 예.
0: 그래서 오전 시간대 햇빛이 약한 시간대 어디서 운동하시면 좋으냐 이런 그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가셔야죠.
1: 공원으로. 예.
0: 숲이 마른 곳으로.
1: 예예. 예.
0: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증상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아예 이제 시골에 전원생활로 귀농해가지고
1: 예, 예.
0: 산소 좋은 쪽에서 이제 지내시다 보면 굉장히 회복되어 오신 경우가 있어요.
1: 요즘 작은 도시에도 이제 뭐 근교에 뭐 무장의 길 이래가지고
0: 예, 예, 예,
1: 많이
0: 예.
1: 이렇게 좋은 산책길들 예, 예. 많이 있어요.
0: 예, 예, 예.
1: 그런 쪽에서 오전에 운동하시면
0: 예,
1: 좋겠군요.
0: 예, 오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좋은 게 조금만 나와도 공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맑은 산소를 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약해졌다고 해서 계속 약해진 상태로 지내면
1: 네.
0: 근육도 다 빠지고 심폐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격에 의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에만 있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실내에도 이제 오존이 들어오겠죠.
1: 네.
0: 특히 그래서 환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환기가 이제 자기 집이 차량 통에 많은 도로변이나 이제 주차장들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창문을 좀 잘 닫아두고 그리고 바람이 만약에 불 때는 양쪽 창문을 열어서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갈끔
1: 환기시키고
0: 예, 환기시키고 예. 그 집안 주변 안에도 굉장히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1: 예.
0: 그 시간대도 미세먼지나 오존이 적은 시간이어야 되겠죠. 환기 기술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1: 예. 공기청정기로도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0: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오존을 지금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공기청정기 중에도 또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도 있을 수가 있어요.
1: 공기청정기에서 예. 오존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예.
0: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예. 잘 살펴 그런 어떤 기능들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런 어떤 공기청정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오존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 이게 또 밖에 나갈 때 신경 쓰이는 게 자외선이잖아요.
0: 예, 예, 예.
1: 자외선은 어떤 거예요?
0: 자외선은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이제 광선이죠. 그런데 네. 이 자외선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자외선 자체가 우리 피부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1: 자외선도?
0: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외선 자체가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 유발 물질이라서 네. 우리 아마 자외선에 붙어 있는 이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외선을 발암 물질로도 규정을 했습니다. 피부 쪽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네. 햇빛은 쬐야 되지만 예.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피부의 노화가 광노화라고 하는데 예. 자외선은 바로 이렇게 너무 많이 강하게 자주 쬐신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의 노화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앞당겨져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시거나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 피부가 좀 많이 검고 이제 갈라지고 뭐 이런 예.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럼 다 자외선 때문인 거예요?
0: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고 이 활성산소 자체가 피부에 멜라닌층을 자극해서 네. 멜라닌 색소가 진해지고 그다음에 활성산소 자체가 피부에 뭐 콜라겐 세포나 이런 것들을 산화시키면서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젊을 때는 이제 뭐 아유 자꾸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햇빛 좋은데 뭐 자외선 차단제 왜 발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하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른 나이가 거의 바르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한 날 네. 피부에 노화되는 어떤 속도가 확연히 이제 차이 난다는 건 느꼈거든요.
1: 그럼 무조건 발라야겠네요.
0: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었으면 예. 햇빛이 많은 시간대 밖에 나가게 되면 예. 반드시 예. 자외선 차단제 특히 이제 얼굴 피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1: 예.
0: 얼굴 피부에는 얼굴 피부와 목 부분까지는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뭐 수치 뭐 FPF인가 뭐 있던데 그거?
0: SPF.
1: SPF인가요? 예. 예, 예.
0: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1: 그거 뭐 100도 있고 50도 있고 25도 있는데 예. 뭐 발라야 돼요?
0: 50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예. SPF 50 정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이상의 제품을 예. 듬뿍듬뿍 이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근데 저 그런 거 막 듬뿍 바르는 거 엄청 답답해서 싫던데 그거 발라야 되는군요.
0: 예.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피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외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인의 환경을 살펴보면 뭐 미세먼지라든지 예. 오존이라든지 피부를 자극하는 산업성 이제 유해 물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50대 60세까지는 한 50대 60대까지는 피부에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 아나운서님도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1: 예.
0: 잘 몰라요. 자외선 안 받아서 잘 모르는데
1: 좋으니까 모르겠죠.
0: 그게 언제부터 네. 이제 나타나냐면 70대 80대 되면서부터 검버섯,
1: 예.
0: 흑자, 피부 주름 예. 이런 걸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 예.
0: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자외선 햇빛에 나갈 때는 자외선 바른다.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습관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바를게요.
0: 예, 예.
1: 근데 듬뿍듬뿍 바르는 건 좀 그래서.
0: 적당히 바르십시오, 그러면.
1: 그 되죠?
0: 예, 예, 예. 예. 너무 이제 또 이거 바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주는 게 아닌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1: 하얗게 바르시는 분 많아요. 예, 예. 막 진짜로. 근데 그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서.
0: 예,
1: 예. 3438님은 햇볕이 없고 흐린 날 그리고 비 오는 날 이런 날에도 자외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0: 아무래도 이제 구름 자체가
1: 막아주기는
0: 많이 막아주기는 하겠지만 예. 그런 날에도 자외선은 지구에 도달합니다.
1: 예. 예.
0: 자외선 자체는 오존층과 구름층을 통해서도 지구에 도달하는데 물론 이제 도달한 강도는 떨어지겠죠.
1: 예.
0: UVA나 UVB는 다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1: 예.
0: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그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강박적으로 바르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
1: 예, 예.
0: 야외 활동하는 것 때는 가볍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는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건 오전과는 관계없는데요. 청취자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뒷번호 1277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0대 남성입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젖꼭지 아래에 꾹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네. 왼쪽에 젖꼭지 아래 얼마나 아래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많이 아래는 아닐 거예요. 네. 네. 어떤 증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0: 일단 왼쪽 젖꼭지 아래니까 왼쪽
1: 뭐, 왼쪽 뭐가 있어요?
0: 거기? 예, 왼쪽이라고 하면 네. 그 안쪽에는 네. 심장이 있겠죠.
1: 아, 심장이 거긴 와, 그렇 예. 아, 그렇겠죠.
0: 그,
1: 네.
0: 그 왼쪽 안 아래쪽에서 조금 위쪽으로 이제 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예. 꾹 누른 듯한 예, 통증.
0: 꾹 누른 듯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1: 아,
0: 만약에 네. 심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예. 협심증이나
1: 예.
0: 심근경색의 어떤 전조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심장 질환이라고 한다면 이게 왼쪽 가슴이 빠개지듯이 아프면서 어깨나 목으로 예. 좀 뻗칠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말씀하신 젖꼭지 아래
1: 예.
0: 쪽에 꾹 누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한다면 제가 무조건
1: 예.
0: 심장 질환이 아닌지를 배제 진단해 줘야 됩니다. 배제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질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1: 의심스러우니 확인해 보십시오. 예.
0: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1: 네.
0: 왼쪽 젖꼭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나중에 진료를 해보면 이게 명치 쪽에 통증이 있고 그러면서 위식도 역류가 그쪽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1: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0: 최근에 이제 많이 살펴보면 네. 많이 살펴보면 이쪽에 이 가위뼈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가위뼈가 미세하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압통을 유발하는
1: 염증성
0: 예, 연골의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 뭐가 되었든 간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1: 예.
0: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병원
1: 예.
0: 주치병원 뭐 가정학과나 내과를 가셔가지고
1: 예.
0: 반드시 이게 심인성인지 아닌지를 감별 진단해 주는 게
1: 네.
0: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1: 예.
0: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1277 쓰시는 분 병원 가시랍니다.
0: 예, 예, 예, 예, 예,
1: 가셔서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저희가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24분, 25분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나흘까지도 쉴 수 있으신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 쪽 이동량 상당합니다. 벌써부터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풍세 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10km 구간 막혀 있고 부산 쪽 경부선도 오산에서 남사 사이 주춤하다가 북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일대로 충청권 통과 무척이나 힘겨워졌습니다. 목포 쪽 서해안선 서서히 요금소부터 밀리기 시작해 매송부터 발안까지는 20여 킬로미터 구간, 다시 서평택 분기점부터 포승 쪽으로 긴 구간 정체되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방향은 광남에서 모현터널 또 용인 분기점과 금광터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강원권 이동하는 길 정체 더 늘었습니다. 덕수 3패에서 서종, 설악부터 가평 쪽으로 내내 정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무렵 최대에 이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내일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월요일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마음이 자라는 교실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초등 현장 체험학습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봤어요. 뭐냐면 소풍도 안 간다.
2: 네.
1: 운동회도 없어졌다.
2: 맞아요.
1: 체험학습. 옛날에 뒤뜰라형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2: 네.
1: 아예 안 한다면서요. 많이 줄었어요?
2: 네, 예전에는 이제 일을 지금 일을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고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 통계만 보면 23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99% 실시했는데
1: 네.
2: 24년도 79%, 25년 51%, 예. 올해는 현재 26%만 실시를 했고요.
1: 그럼 초등학교에서 4분의 1만 소풍을 가고
2: 네.
1: 4분의 3은 안 가요?
2: 네. 뭐 아직 올해는 진행 중이라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1: 예.
2: 대부분 이제 봄 소풍처럼 가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2: 이제 가장 문제는 1박 이상 하는 예전에 수학 여행이라고 불렸던 거.
1: 예.
2: 지금은 소규모 테마형 학습 여행이라고 불리는데요.
1: 잠깐만요. 수학 여행을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
2: 소규모 테마형 학습 여행.
1: 너무 길다. 이게 수학 여행 하면 안 돼요?
2: 이제 소규모라는 게 학년 단위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1: 아, 단체로 다 안 가니까
2: 네, 학급만으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데요.
1: 네.
2: 이게 초중고 전체로 보았을 때 17%만 지금 간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1: 예.
2: 작년만 해도 이제 42% 학교가 갔는데 그에 비하면 벌써 이제 1박 이상 수학 여행은
1: 네.
2: 17% 거의 5분의 1도 안 간다는 거죠.
1: 초중학교 때는 이제 소풍을 주로 가고 고등학교 네. 때 수학여행을 주로 가잖아요.
2: 네.
1: 저희 때는 설악산으로 갔거든요.
2: 네.
1: 한 방에 25명이 잤어요. 정말 옛날에는. 잠도 안 자죠. 물론 막 그랬는데 그 추억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분이 좋았던 맞죠. 기분이 안 네. 좋았던 간에. 네. 네. 그리고 그 숙소에 무슨 무슨 장이라는 것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 네.
1: 지금은 이런 걸 거의 안 한다는 건데
2: 네.
1: 왜 안 하게 되고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2: 그 결정적인 건 22년도 이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체험 중에
1: 예.
2: 안타깝게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1: 예.
2: 이때 담임 교사가 직무상 과실 사망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이 재판이 25년도 말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1: 예.
2: 이제 전국 교사들이 이제 그간의 현장 체험에서 누적되었던 애로 사항들이 이제 함께 터져 나오면서 현장 체험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구제될 수 있는 합법적인 보호막이 없이는
1: 네.
2: 현장 체험을 하기 어렵다는 이제 인식이 퍼졌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현장 체험이 더 급속적으로 줄었고요.
1: 예.
2: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건 이제 안전 교육의 의미를 다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1: 예.
2: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1: 선생님도 이거 체험학습 인솔 하셨죠?
2: 그럼요. 예, 예. 많이
1: 어떤
2: 했죠.
1: 게 힘드세요?
2: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은 일단 사고가 났을 때 그 네. 순간을 이제 인솔자로서 또는 운영 담당자로서 순간순간 어떻게 상황 파악하고 또 후속 조치해야 되는지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는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1: 네.
2: 현장 체험하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응급실에 가야 했던 경험만 뭐 자잘했던 거는 빼고 굵직한 것만 한 5번 정도 됐던 것 같고요.
1: 네.
2: 뭐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이제 한밤중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제 고속버스 승차 중에 주먹 다짐이 생겼는데
1: 아이들끼리
2: 예, 이제 맞은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1: 예.
2: 급하게 지나가는 택시 무조건 세워가지고 뭐 응급실 데려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때 이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이제 헐떡이는 걸 이송시키는 그 5분 동안 이제 생각만 해도 아직도 이제 손이 떨리고요. 뭐 활동 중에 넘어져서 얼굴 부위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1: 예.
2: 이게 또 단순히 깨매면 안 되고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을 해야 돼서 중간에 또 대형 병원으로 또 옮겨가고요.
1: 선생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거 다?
2: 네네. 그 순간 당장 보호자분이 오실 수 없으니까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병원들 데리고 다녀야 됐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뭐 병원 후송한 적도 있고요. 아이들 태운 고속버스가 주정차 중에 전봇대 측면을 부딪혔는데
1: 네.
2: 이 전봇대에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철제 구조물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유리 파편이 아이들 머리에 이제 튀었거든요. 그때 이제 네 명을 한 번에 또 안과에 데려가서 눈에 파편 들어간 거 없나 이렇게 검사한 적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안전 관련해서 뭐 위험했던 순간들 너무 많았죠.
1: 애들이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리고 애들이
2: 네.
1: 단체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낯선 곳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수업 없고 이렇게 들뜨잖아요. 그런 곳에 있으면 아이들이 통제가 쉽지 않고 통제를 한다고 해도 그걸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2: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일단 어떤 안전 관련된 사고가 난 거고 사고가 나지 않아도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복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이제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1: 예.
2: 그렇게 했더니 베란다 창문으로 다른 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제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제 한 아이가 그렇게 넘어가 자랑하면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막 따라서 하고 또 숙소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제 불장난하다가 테이블 태워 먹은 적도 있고 그나마 숙소 전체로 퍼지지 않은 게 그때 이제 천만다행이었고요. 이동 중에 장난친다고 친구 다리를 걸었는데 예.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친구를 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밀려가지고 행렬 밖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제 도로인 거예요.
1: 아이고.
2: 이제 천만 다행으로 차가 지나가지 않아서 아이가 예.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왔는데 예. 이제 만약 차가 지나갔었다면 이제 그건 이제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제가 한번 대략 세어봤어요.
1: 예.
2: 그동안 저는 한 100번이 넘는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데리고 다녀왔거든요.
1: 예.
2: 저는 이제 스카우트 담당을 10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보다는 한 배로 더 많이 갔다 온 편인 거예요.
1: 아, 그건 학과가 아니고 스카우트는 따로 이제 동아리처럼 있잖아요.
2: 또 더 가죠.
1: 예, 네. 맞아요.
2: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간 저는 참 운이 좋았다. 예, 지금 말씀드린 사건 사고 정도에서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고 또 뭐 송사에 휘말리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1: 아니 근데 저는 좀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데 옛날에 60명, 70명씩 갔잖아요.
2: 맞아요.
1: 막 한 학년에 1,500명 막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는 안전장치도 없었어요. 무슨 안전장치가 어딨어? 그냥. 선생님이 들고 가 있는 매, 사랑의 매, 그게 안전장치의 유일한 거였거든요.
2: 네.
1: 근데 그때도, 그땐 더 했죠. 근데 그럼에도 사고는 좀 덜 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2: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때는 5명, 6명 나와도 잘 키웠다. 한 명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제 이런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이고, 어머니 세상 진짜 모르시네요. 라고 얘기하겠죠. 예.
2: 그,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 행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민원에 상처받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뉴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거의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현장 체험학습 관련 매뉴얼만 이제 200페이지가 넘는다. 왜 그렇게 얼굴이 상기되면서까지 주장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이제 너무 잘 알아요. 또 저는 지금은 뭐 사실 저 정도 되면 그 200페이지 매뉴얼 보지 않고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 정도로
1: 네.
2: 이제 형제인 체험 기획도 하고 이제 운영을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렇다 해도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이거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정말 변수가 많은 현장 체험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대해 이제 선생님들을 법적 처벌해서만큼은 이제 보호되게 해달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법적 처벌에서만큼은 보호되게 해달라는 게 어떤 거예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1: 예.
2: 이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가족 소풍을 갔어요.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잠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가 이제 냇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엄마 아빠는 미리 이야기하죠. 깊은 데 가지 말라고 튜브 타고 꼭 놀라고. 그런데 이제 아이는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물에 빠지고 만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형소 처벌을 받는가? 이제 그렇진 않죠. 정말 안타깝고 모두들 그 아이와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것도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0명,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소풍을 가고 또 몇 박 며칠로 수학여행을

0: 가야. 네. 그리고 책임은 이제 무한에 가깝죠. 이제 현장 처음에 가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은 어디서 뭐 하셨어요? 이제 이 말은 곧 이런 거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그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다치면 이제 또 그것만으로도 선생님들도 이제 도의적으로 상심이 무척 크고 예. 또 미안하고 걱정도 많고요. 이제 그 와중에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경우마저도 이제 민사나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면 이제 그걸 감당하면서 기꺼이 현장 체험을 주도할 교사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하지만 또 이건 반드시 그 수업적인 측면을 봐서도 해야
0: 그럼요. 필요하죠. 네.
1: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 안전 지키고 선생님들도 보호받고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 아니면은 뭐 운동회 이런 걸 계속 이어나갈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0: 그 결국 이제 학교 혼자 혹은 선생님 혼자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뭐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이제 책임져야 하는 교육 활동이거든요. 현장 체험 안전 전문 인력 지금 현재 이제 있어야 보통 보조 인력들을 가는데 좀 더 실질적인 교육 필요하고요. 이게 수학여행을 가면 함께 동행하기는 하는데 이게 안전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을 알아야 또 제대로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교사가 안전수칙과 매뉴얼 이제 지켰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도 또 분명히 필요하고요. 학부모님들의 인식 변화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왜 그 순간 못 막았냐 보다 이제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도 정말 많이 잘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리고 또 그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요. 현장 체험학습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예. 모두가 안심하고 또 같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시점에서 지금 현명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해요. 네. 가야죠. 네, 소풍도 가고 네, 체험학습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동요 듣겠습니다. 박민경 어린이가 부릅니다. 기차를 타고.

0: 네, 이번엔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같습니다. 심리탐구 시간인데요.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지난 목요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네요. 오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1: 네. 5월은 가정의 달. 네. 그리고 21일은 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 일 해가지고 그 뜻을 담아서.
0: 그런 거예요?
1: 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뜻을 담고 있는데요. 네.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일어났을 때. 잘 잤어? 뭐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네. 아니면 애들 깨워 뭐 네. 이런 식으로 용건 위주의 지시를 하시는지
0: 뭐 신혼 때 말고는 대부분 말도 안 하지 않나 아, 그냥 일어나서

0: 자기들끼리 일하고 그냥 맞아요. 커피 마시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러지. 네. 엄청 잘 잤어? 뭐 아니면 뭐 네. 애들 깨워? 뭐 이런 용건은 하겠네요.
1: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부부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우리는 대화가 없다.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
0: 네.
1: 입만 열면 싸운다. 근데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서로의 외침만 반복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0: 마음에 닿지 않는 외침으로 반복한다.
1: 네네.
0: 왜 그럴까요?
1: 아, 그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동거동락 했으면 마음이 통할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툭 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0: 네. 네.
1: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의 내면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루는 유명한 상담 이론이 있는데요. 대상관계 이론이 있어요.
0: 예.
1: 대상관계 이론은 그 어릴 적에 부모와 맺었던 그 관계 패턴이 성인이 돼서 다른 관계에서 재현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0: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거기에 반영이 된다고요?
1: 그렇죠.
0: 오.
1: 어렸을 때 내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 느꼈던 어떤 감정들, 핵심 감정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핵심 감정을 커서 성인이 돼서 나의 배우자한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그 배우자가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그냥 기분이 나빠.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혼으로 그 갑자기 사라졌던 것 같은 공포가 재현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배우자의 어떤 무관심이나 이런 것이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나 결핍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0: 예.
1: 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이 자기 대상의 손상이 일어날 때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용어를 좀 풀어주세요. 이게 네. 자기 대상의 손상이 날 때 이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자기 대상의 손상이 뭔 얘기예요?
1: 자기 대상이란 거는요. 네. 상대방을 나와 다른 사람,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장선, 자기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리적인 기능을 대신해 주는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손이나 발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0: 그거 안 되죠, 그러면.
1: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자기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몸의 일부가 고장난 것 같이 극심하게 분노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자기 대상의 손상이에요.
0: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1: 네, 그 퇴근한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 아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1: 아내가 이제 남편이 오면 대화를 막 하고 싶어요.
0: 근데, 집에 있는 아내가?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아내한테는 남편은 그냥 단순한 타인이 아니고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심리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0: 남편이?
1: 남편이.
0: 네.
1: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그죠? 그 외로움을 남편이 오면 남편이 나와 대화를 해줌으로써 내 자기가 확장이 돼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심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그 자기 대상이 확장되는 거예요.
0: 어떠신가요? 남편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1: 네.
0: 아내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한다 그러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면은 자꾸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남편 입장에선 또 그런 거죠. 나는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지쳤고 나는 집에 가서 좀 뭔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뭐 이런 칭찬을
0: 그런 말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래요. 예, 예. 그거를 또 듣고 싶은 거예요.
0: 예, 예.
1: 그게 나한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나도 그런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나의 그 자기 대상으로 아내를 또 삼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그 아내는 위로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과 남편은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0: 네.
1: 이렇게 자기 대상이 일어나는 그 경우들은요, 보면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잘 인정을 못 해요. 왜 그걸 생각 못 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이 옳고 넌 내 뜻

0: 대로 돼야 돼.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가 내 감정을 무조건 알아주고 채워줘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상대가 내 기분에 또 내 기대에 어긋날 때는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정당했다. 나 무시당했다. 이렇게 그런 느낌에 휩싸여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건강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배우자를 나의 심리적인 도구나 부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나와는 다른 우주를 가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감정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알겠어요. 근데 그게 살다 보면 그게 바로 반영되거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이런 그 어려운 말, 자기 대상의 손상,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자기 대상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남편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감정이 투사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먼저 자기 안에 핵심 감정을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대상에 손상을 입었을 때 보통은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는데 이 분노 감정은 2차 감정이고요. 그 밑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있어요. 그게 1차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왜 늦었어 하고요. 아내가 소리칠 때 이게 분노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속마음은 당신이 늦으면 내가 당신한테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무서워. 이렇게 1차 감정은 이제 두려움 취약성인 거예요.
1: 네.
0: 소리는 분노를 지르지만 그 안에는 민마음은 그 두려운 마음,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 봐. 근데 상대방은 난데없이 화를 내니까 영문도 모르고 요구만 하니까 너무 아내가 힘들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다, 외롭다, 슬프다. 이런 진실한 감정을 먼저 찾아서 전달하는 게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좀 어렵지만 이제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들여다보면 아, 결국은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 진실된 소통을 원하는 것을 좀 잘 전달하려고 하는 훈련 좀 필요합니다.
1: 상대의 상처라든가 감정을 또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라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소통의 기술도 좀 필요해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는 말을 했는데요.
1: 예.
0: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인정하는 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물, 또 어떤 사람은 그 봉사하는 거,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안마를 해준다든지 그 봉사하는 거,
1: 예.
0: 또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 그래서 말이나 시간, 선물, 봉사, 접촉 이런 다섯 가지의 그런 이제 언어가 있다, 채널이 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아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근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0: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 넌 뭘 원하니? 이렇게.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
1: 네. 네. 네. 그리고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대화할 때는 세 가지의 그 존중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잠깐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1: 상대를 봐요.
0: 그렇죠. 눈을 네. 맞추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눈을 막 부릅뜨고 맞추는 게 아니고요. 부드러운 미소 또 눈으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은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예.
0: 네.
1: 그리고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에서도 처음에 체크할 때 이 사람 눈 맞춤이 어떤가 체크를 해요. 눈 맞춤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감적인 경청이에요. 근데 경청은 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은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1: 앵무새. 뭘 따라해요?
0: 상대방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 상대방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래요.
0: 네,
1: 이렇게 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늦게 와서 외로웠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그 말을 따라해주면 아 내 말을 제대로 들었구나 확인이 되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1: 예.
0: 그다음 세 번째는 아이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항상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주어가 당신이죠. 그리고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벌써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긴장이 되잖아요. 이 아이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1: 주어를 나로 해요?
0: 나로. 네. 네. 그건 나는.

0: 시작이 이 아이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대화는 첫 3분이 중요하거든요. 부드럽게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1: 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길어지다 보면 더 크게 확산되고 막
0: 그렇죠.
1: 이렇게 되고
0: 말꼬리 잡고 네.
1: 이런 기술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로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에 한몫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한다고 하면은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는 기술이에요. 불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비난은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부부 싸움이 파국으로 막 이렇게 가는 이유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기 때문이거든요. 당신은 원래 무책임해. 인격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1: 네.
0: 당신이 이번에 공과금을 안 내서 내가 당황스러웠어. 같은 얘기지만 이건 행동을 불평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훨씬 듣기가 쉽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도 인격이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자기 대상의 손상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없이 대화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에 좀 잔잔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싶은 건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화가 난 상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너무 말씀해주세요. 화가 난다. 뭐 네. 그때는 뭐 아이 메시지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타임아웃이에요. 만약에 내가 심박수가 100 이상으로 뛰는 정도로 막 올라온다. 네. 이러면 그냥 대화를 딱 중단하고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뇌가 진정이 돼요. 한 20분이 지나면.
1: 예.
0: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근데 나가 뭐 휙 나가시지 마시고 나갈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시고 약속을 꼭 남기고 자리를 피해야 상대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심리탐구 오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에코가 부르는 행복한 날을 들으시면서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0: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려서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6도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관령으로 9.1도였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았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면서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낮 기온이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며 더워지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모레는 다시 하늘이 흐려지겠고 모레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루어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범여권 지도부와 후보들이 봉하마을에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뜻을 밝히며 영남 낙동강 벨트에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도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충남과 전북, 대전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장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남 보령과 서천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오후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전 MBC 앞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TV토론 모두 발언 누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며칠 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며 중재자들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당면 목표가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지난달 8일부터 위태롭게 지속된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회담의 틀을 제시할 일종의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재자로서 회담에 참여 중인 파키스탄과 다른 영내 국가들은 미국과